미국과 이란 간 종전 MOU 합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째인 16일, 모두 1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양 분석 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현지 시간 16일 하루 동안 1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이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발표한 후 선주들이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0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습니다.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유가 하락 속에 고평가 논란이 있는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4% 오른 51,999.67의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57% 내린 7,511.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25% 내린 26,376.3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뉴욕장 들어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세 속에 달러 인덱스가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2.8원 하락한 1,508.3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 뒤 상황에 변화를 줄 만한 재료는 나오지 않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6월에 이어 다음 달에도 내려갑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 발권하는 항공권에 유류 할증료 19단계를 적용돼 이번 달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계단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유류 할증료 역시 편도 기준 최저 구간은 6월 68,000원에서 7월 48,500원으로 19,500원 낮아지며 최고 구간은 382,800원에서 275,800원으로 내려갑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나 방산 강국인 한국에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장 내 별도 회담장에서 열린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독일 기업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것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에 나옵니다. 지난 3일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시위로 해당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결국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펜싱 대표팀이 자신의 장비를 꺼내지 못하고 급하게 경기 도구를 빌려 출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싱 대표팀은 1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참가를 위해 어제 출국했는데 협회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칼을 꺼내지 못

못하고 개인 장비를 급하게 빌려 인도 현지로 떠났습니다.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9개 종목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업무 피해가 가중되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조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은 여야 동수로 하되 비교섭단체 위원 2명을 추가하기로 했고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정했습니다. 양당 수석은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생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과천청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면담을 위해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 사무총장 등 19명을 만난다고

0: 이들은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와 불신 야기 등에 대한 규탄문을 내고 관리 부실 및 참정권 침해 경위에 대해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멕시코전을 앞둔 홍명보 호가 비공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 훈련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선수단 28명 전원이 정상 훈련을 소화했는데 체코와의 1차전을 이틀 앞두고도 비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은 양팀 모두 1차전에서 승리한 만큼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입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3.2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에 고비압이 자리한 데다 상층의 찬 공기가 물러나고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과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내륙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영남 일부 지역은 내일과 모레 사이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오늘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7도, 습도는 54%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는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은 낙폭이 꽤 크기도 했는데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장 초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거래소 지금 코스피는 한 0.7% 정도 하락하면서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이 밀리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FOMC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31년 만에 1%대 기준금리가 됐는데요. 잠시 뒤에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색다르다면 색다른 내용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탈모인데요.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탈모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누구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더 급한 사용처가 많다는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해보는 시간 2부에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미니 코너입니다. 짤막하게 증시톡 시간 마련했는데요.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윤원태입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부서장님. 자, 아무래도 오늘 연락을 드린 거는 역시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FOMC 회의가 개막을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31년 만에 기준금리가 1%

0: 때가 됐는데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는데 별로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우선은 일본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올렸는데 시장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금리차를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는 여전히 큰 폭으로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차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촉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건 24년 8월이었었는데요.
0: 그렇죠. 예.
1: 네. 그때 일본 기준금리가 깜짝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촉발됐던 그리고 글로벌 예. 금융시장 전체에 충격을 줬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0: 그때 니케이가 10% 넘게 빠졌죠.
1: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엔화에 대한 그 시장 사람들의 의견이 뭐였냐면은 여전히 엔저가 심화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순 매도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0: 네.
1: 그 상황에서 갑자기 깜짝 인상을 해버리니까 순매도 포지션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엔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고 엔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이 그때 수준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네.
1: 혹시라도 BOJ가 깜짝 인상을 해버린다라면 24년 8월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BOJ는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인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최근에 제가 일본 출장을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BOJ가 시장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저번에 일본 은행도 많이 놀랐었나 봐요. 아무튼간에 더 관심을 가는 건 역시 FOMC일 것 같은데 FOMC 결과 내일 새벽에 나오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는 모두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는데 케빈 워시 의장의 첫 FOMC 회의고요. 케빈 워시 의장이 과연 어떤 색채를 드러낼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의견을 받아서 비둘기파적인 사람으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0: 네.
1: 또 반대로 일부에서는 지금의 미국의 매크로 환경은 물가도 오르고 있고 고용시장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데이터만 본다라면 매파적인 색깔을 들 것이다 라는 양쪽의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케빈 워시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등장할지가 가장 큰 관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매크로 상황만 본다라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은 올 12월까지 해서 연내 1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상황만 본다라면 매파적인 FOMC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참 이번이 처음이라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본은행 올렸고 유럽중앙은행도 올렸고 페드도 올릴 것 같고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같은 시점이라면 증시보다는 채권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선은 한국인이라면 첫 번째는 한국 국고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0: 네.
1: 미국 국고채에도 최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인하를 하다가 동결 기조를 보였다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이제 인상을 할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0: 네.
1: 이렇게 인상이 되는 과정에서 국고채 투자를 한다라면 하고 난 이후에는 시장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예.
1: 다만 채권이 안전자산이다라고 분류되는 이유는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네.
1: 내가 이번에 산 채권의 금리를 만기까지 가져갈 경우에는 확정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한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
0: 그렇죠. 네네.
1: 회사채를 사게 된다라면 한 4에서 5% 또는 그보다 신용등급이 낮다라면은 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랐던 거지 과거에 2%대 예금 금리를 생각해 본다라면 4에서 6%짜리 금리를 산다라는 부분은 장기간으로 보유하게 될
0: 괜찮죠.
1: 경우에 매력적인 금리는
0: 예.
1: 맞습니다.
0: 네네.
1: 다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손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채권 가격 변동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으신 분들이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순서입니다. 아침 저녁마다 씻고 나오면은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는 탈모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모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보험의 테두리로 끌어안아야 하냐,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수토론 준비를 했는데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우물정의 공구사로 문자 주시면은 그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리의원 원장인 이상욱 대한탈모학회장,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0: 좀 송구하지만 저는 탈모 쪽이랑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2: 네, 되게 풍부하시네요. 네,
0: 별로
2: 네.
0: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탈모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탈모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증상입니까?
2: 네, 말 그대로 이제 말만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탈락한다 뭐 이런 예. 뜻인데, 우리가 정상 그 나이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연모화, 그러니까 가늘어지고 예, 평상시보다 많이 빠지고, 개수로 따지면 뭐 하루에 100개 이상
0: 네네.
2: 풀테스트라고 해서 표현 애매하긴 좀 합니다만 중간 정도 힘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우리가 집어서 당겼을 때 한 3개 이상 빠지거나
0: 네.
2: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 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20, 30대 이러면 생각하는 머리에 굵기랑 숱이 있잖아요.
0: 이것은. 아무래도 뭐
2: 거기서 많이
0: 있죠.
2: 떨어지면 네. 이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탈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0: 회장님께서도 탈모랑 거리가 멋인 것 같은데 어쩌다 탈모학회장을 하시게 된 겁니까?
2: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이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어느 날 탈모 환자가 전체 환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래서 그렇게 탈모로 하게 됐습니다.
0: 실제로 탈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조 교수님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신데 거기서 어떤 거 연구하시는 겁니까?
1: 여기는 의학과 공학 그리고 미디어, 정책 이것을 연구하는 과입니다.
0: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 드네요.
1: 네, 새로 생겨서 지금 막 가시밭길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원장님께서는 이 탈모의 건보 재정 포함을 찬성하실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우리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방향도 필수의료죠. 필수의료라는 말이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중증, 응급, 소아, 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런데 탈모는 물론 개인적인 아픔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필수 의료,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의 결이 같은 영역은 아니고요.
0: 네네.
1: 그런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겠죠.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미용을 생존 문제로 봐야 된다. 탈모를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봤어요. 만약 생존 문제라면 분명히 명분은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그 생존의 디테일을 찾아보면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두 번째 연애가 어려울 것 같고 대인관계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명분을 내섰는데 예를 들면 탈모로 취업이 어렵다 그러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외모 때문에 네네. 취업이 안 된다면 그런 기업이 있다면 불매운동 일어나고 인권이 제소되겠죠.
0: 네.
1: 그러니까 그 명분은 사실 얘기가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대인관계와 연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량적

0: 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쌍꺼풀이 없는데
1: 네.
0: 쌍꺼풀이 없는 제가 전 쌍꺼풀이 없어서 연애도 네. 어렵고 댕관계 어려워요. 그러면 저의 쌍꺼풀도 보험을 적용하는 논리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방향성과도 맞지 않고 안 맞는 거 뭐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생존 문제라고 우리가 내놓은 그 명분에 대한 디테일이 사실은 정량화가 돼 있지 않다.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닌데 이게 생존 문제라고 하기에는 정성적인 평가만 있고 정량적인 평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제가 앞서서 찬성 의견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사실은 저는 이제 제 환자들이나 제 지인들이 이제 환자 많아져서 좋겠다고 찬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은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 사실은.
1: 네. 섭외가 잘못됐다. 네.
2: 근데 오늘도 제가 올 때 우리 작가님에게 제가 찬성 반대 중에 포지션을 하나 취해야 되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서 소신껏 얘기하시면 예, 된다고 해서 이제 흔쾌히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탈환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교수님도 계시지만 생존의 문제로 여기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탈환자를 되게 많이 보는데 뭐 일반 탈모, 남성 여성 탈모도 있고 원형 탈모도 있고 뭐 두피염도 있고 한데 이쪽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심하진 않는데도 탈모 얘기만 나오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온 20대 네, 네. 초중반에 우리 학생들 보면 쉽게 하는 말이 뭐 죽고 싶다 이런 말도 좀 쉽게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런데 탈모 얘기만 나오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심한 건 사실인데
1: 네.
2: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고 제가 힘든 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탈모를 근본으로 하는 거는 오늘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보면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솔직히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확대한 정책적으로 이유를 보면 사회 경제적 뭐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데
1: 네.
2: 사회적인 이유로 따지면 원형 탈모나 이런 거 어차피 지금도 보험이 되지만 일반 남성형 여성 탈모, M자 탈모, 정수리 탈모가 나이에 비해서 심하면 이제 대인 관계도 좀 회피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 자신감 뭐 상실, 뭐 취업, 연애, 결혼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논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눈이 작다,
1: 네.
2: 코가 작다, 가슴이 작다.
1: 네.
2: 나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난 이것 때문에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나도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겠다 이러면 그게 사실은 같은 입장이거든요.
1: 그럼 비만치료제도 해줘야죠.
2: 그렇죠. 네. 그런 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군요.
2: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근데 탈모 치료 이거는 건보 제공이 일부분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아, 그게 이제 질병으로 따지는 예. 원형 탈모나
1: 예.
0: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그런 것들은 그 일시적이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지금도 건보 적용이 되고 있는데
1: 원형 탈모는 그럼 질병입니까?
0: 원형 탈모는 질병이죠. 질병으로.
1: 네, 네.
0: 그리고 그건 금방 나을 수 있고요.
1: 예.
0: 그리고 그건 만성 질병은 아니거든요. 원형
1: 네네.
0: 탈모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M자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는 사실상 만성 질환이거든요.
1: 아, 이건 노화성 탈모.
0: 네.
1: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0: 네, 일종의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1: 네.
0: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냥 미용으로 봐왔어요 지금.
1: 네네네.
0: 근데 이 미용으로 보지 말자는 개념인데 그러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 학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핀포인트로 그러니까 탈모 때문에 정말 그가 뭐 심각한 상황까지 생각하는 분들 그거는 또 탈모의 중증도를 좀 나눠야 되는 거겠죠. 그런
1: 네네.
0: 것들을 설계해서 제시했다면 분명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아무런 디테일 없이 그런 거 없이 모든 탈모 환자 그리고 2034잖아요.
1: 그래서
0: 이제 비용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프로페시아 그리고 아보다트 한 달 약값이 6만 원에서 뭐 5만 원 정도라고요.
1: 5만 원. 네.
0: 그러면 2034에게 한 달에 5-6만 원이라는 값이 진짜로 부담스러운 가격일까? 그거 좋은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가 부담을 50에서 80%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만 원에서 15,000 원을 건보 적용해 주겠다는 건데
1: 네.
0: 그게 진짜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우리가 탈모 적용을 무슨

0: 국가 정책으로 이슈몰이 하듯이 할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한 거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취재하다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났지만 우리 선천성 난청인 소아 아이들이 인공와우를 수술받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인공와우가 5년에서 7년마다 갈아껴야 돼요.
1: 예.
0: 우리나라는 딱한 번만 보험 적용이 됩니다.
1: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그거 5년에서 7년마다 1,000만 원 개인 보험이에요. 영국, 미국 다 보험 적용되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한 달에 5, 6만 원의 이 2034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뭔가 이 정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실은 우선순위가 한참 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선거와 정치가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암 환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2: 예,
1: 같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그런데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2034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34살의 탈모는 비극이고 36살의 탈모는 자연의 섭리냐 이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였어요?
2: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생기는 탈모는 섭리고 작아서 생기는 탈모는
1: 예.
2: 이제 집중적으로 해준다. 아마 근본 재정을 생각해서
1: 네네.
2: 뭐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 이쪽 차원에서 한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 구별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M자 탈모 이번에 만약에 근본 재정에 하면 정말 핀포인트로 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이게 잠재적인 수요까지 폭발을 해서 지금 평상시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탈모약을 먹을 수 있는 게 예를
1: 네네.
2: 들어서 M자 탈모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선천적으로 M자가 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진행을 해서 헤어라인에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높은 사람은 사실은 탈모약을 먹거나 해도 그 자리에 원래 머리카락 모낭세포가 없었기 때문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그래 자세히 보면 잔털이 있으니까 탈모약을 좀 먹어볼까?
1: 해보면 될
2: 해서
1: 것
2: 또
1: 같아.
2: 이제
1: 예.
2: 그것도 추진할 수도 있죠. 그
1: 네.
2: 사람도. 그래서 잠재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또 여기서 꼭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 온게 탈모약을 복용하면 저기 헌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1: 네.
2: 예. 자, 이게 참큰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과잉이에요. 왜냐하면 탈모약을 먹어서 우리가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남자가 먹었을 때 문제가 임신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1: 네.
2: 여자분이 먹거나 이러면 남자 태아의 성기 크기를 조금 작게 할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다른 부작용이 아니라. 그렇기
1: 네.
2: 때문에
1: 예.
2: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론이지 해외 케이스 리포트가 두건 있는데 와이프가 남편의 탈모약을 영양제로 알고 임신 기간 내내
1: 네.
2: 먹었는데도 멀쩡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두건 있는데,
1: 케이스가 두 건이요.
2: 근데
1: 너무
2: 이
1: 사례
2: 사람을
1: 작은 것 같다.
2: 대상으로
1: 예.
2: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2: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이거를 탈모약을 먹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1: 네.
2: 어떤 분은 엊그저께 초등학교 친구들을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대학로에서 이제 맥주 먹는다고 해서 6명이 만났는데 얘기하다 탈모 얘기 나오는데 6명 다 탈모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되게 웃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탈모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혈을 막아놨단 말이죠. 너무 과다하게. 그러면 최소한 탈모약을 먹는 사람은 헌혈팩에 탈모약을 먹는다고 체크하고 남자들한테는 그대로

0: 좀 무성의하게 그냥 지금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만 나와서 네, 좀 그랬는데 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 조동찬님의 그 교수님의 말을 조금 수정하자면 탈매약은 이제 오리지널 약이 5만 원, 6만 원이고 예. 카피약이 되게 많아서 한 만 원 한 예. 초중반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효능과 부작용이 조금씩 틀리긴 한데 그런 게 좀 약값에는 그런 게 있고요. 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형 탈모는 사실은 제가 원형 탈모를 많이 보는데 특히 난치성 원형 탈모 많아서 원형 탈모는 일시적이고 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뭐 태어나서 처음 생겼고 재발이 아니고 크기도 한 3cm가 안 되고 개수도 한두 개다. 이러면 이제 짧게 끝납니다. 스테로이드 한두 방만으로도 네. 심지어 잠만 잘 자도 좋아지는데 오래됐고 크기가 크고 뭐 개수가 많고 위치가 안 좋고 이러면 잘못하면 평생 가는 사람들 많아서 대학병원 진료를 심지어 저희 병원 올 때 5년 10년 치료하고 오시는 분도 많을 정도로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리멘토라는 약이 또 되게 비싼 약이에요. 네, 네. 한 달에 60-70만 원짜리 약을 1년, 2년, 3년을 먹고 약 끊으면 두 달 안에 또 재발하고 이런 약인데 이게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급여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저는 그거는 찬성인데 약이 워낙 비싸니까 그분은 진짜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거는 그런 질병의 탈모가 아니라 미용목적의 탈모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자는 개념인데 비싼 약이 한 달에 5-6만 원이고 싼 예. 약은 만 원, 2만 원인데 정말 이거를 그 국가에서 국가 전체로 보면 또 몇천억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연간.
1: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예. 한 2034로 했을 때 한 15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급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나눈다면은 위급한 거는 이미 다 보험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그렇죠. 일단은 예. 질병으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은 보험 적용을 늘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34가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적용을 받는 건 적다. 그렇기 때문에 해준다. 요거는 하나의 논리가 될 수 있다고는 봐요. 네네. 그런데 정말로 2034가 그 적용을 탈모약에 받고 싶은 건지를 우리 정말로 물어봤는지 이러면 건보공단 심사평가관이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봐서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만 밝혔어요. 장관이. 네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얼마나 반겼는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그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단 연령을 좀 확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34세까지 하고 반응이 좋으면 더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는 지금 제가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를 겪는 가구 비율, 재난적 의료비라는 건 병원비가 병원비로 가정의 경제가 파탄나는 걸 그런데 우리 OECD 수준보다 높습니다. 평균보다. 네. 우리는 7.5%나 되는데 아일랜드나 뭐 이런 영국 이런 데는 2%대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면역 항암제 있잖아요. 3억 원짜리. 이거 보험 안 돼서 애들이 그거 걸리면 부모님들이 뭐 하겠어요? 치 팔죠.
1: 아, 그렇죠.
2: 그리고 예, 예, 예. 우리 척수성 근위측증 이거 예. 좋은 약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20억, 30억 예. 합니다.
1: 그게 루게릭병인가요?
2: 아, 루게릭병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아, 예. 좀 다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들 집 밥하고 빈에서 뭐.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팔지. 너무 쌓여서 예. 우리는 재난적 그러니까 의료비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급한 게 되게 많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엔 1,500억 원으로 시작하겠지만 정부는 해마다 1조 원까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조 원이면 그런 환자 1년에 330명 넘게 살릴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 부분은 우리는 좀 곰곰하게 따져보고 2034 청년들에게도 우리의 건보 재정의 현 실태를 그분들에게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준 네. 다음에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아암 특히 희귀암 쪽으로 오면 진짜 끔찍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만 명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탈모 커뮤니티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84%는 탈모약 건보 적용을 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대통령이 발언한 직후에 일주일 동안 신규 가입자가 20% 폭증했다고 해요. 관심이 많기는 굉장히 많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모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예. 우리가 보험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건보 재정에서 잡히는 탈모 환자

0: 보면 한 23만 명, 24만 명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대부분 이제 일반 탈모가 아니라 보통 이제 원인 탈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0: 봄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하든지 탈모약을 먹든지 탈모 제품을 쓰든지 뭐 탈모 영양제를 먹든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천만 명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렇거든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수요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탈모약도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없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50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조가 넘어갈 가능성도
1: 네네.
0: 배제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보면 한 달에 작게는 10,000원 비싼 약을 먹으면 50,000원인데 이거를 과연 투입을 하는 게 낫나 그 1조 갖고 할 수 있는 우리 건강보험 정말로 몸에 문제가 있는 분 하는 게 좀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긴 합니다.
1: 솔직히 요즘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마시면 5-6만 원 그냥 나오는지라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에 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재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탈모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탈모에 대한 팁도 한번 받아보는 알겠습니다.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은 생존 문제다라면서 건강보험 확대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온라인상의 찬반 토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피에 성모가 빠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인 불안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재정 배분, 우선순위, 지금도 치명적인 병 중에서 보험이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2030에게만 혜택을 주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두피에 모발이 없는 상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탈모, 2번 이모저모. 1번은 탈모, 2번은 이모저모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의견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많은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탈모, 2번은 이모저모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0: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상욱 전문의, 대한탈모학회장이신 의사님하고요.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거의 뭐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0332번 쓰시는 분, 두 선생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해가 잘 됩니다 해주셨는데 5780번 쓰시는 분, 탈모 건보에 찬성이에요. 머리는 사람의 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좀 젊은 층은 더 간절합니다. 원장님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3: 네. 제가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탈모가 심각한 문제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탈모를 거의 20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탈모 환자가 왔을 때 보면 일반적인 탈모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너 탈모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막상 그 당사자랑 얘기하면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생각보다 쉽게 해요. 그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탈모인이 탈모가 아닌 사람이랑 우리가 느끼는 그 심각한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심각성이 예, 예. 엄청 심해요. 사실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과연 우리가 건보재정을 투입할까 이런 문제가 네네네. 있는데 정말로 포커싱을 해서 정말로 이제 핀포인트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
2: 네.
3: 근데 또 그것도 이런 게 있어요. 탈모는 탈모 초기인데 약간 주관적인 게 있습니다. 탈모는 초기라서 뭐 이 정도면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자기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2: 남들이 보기에도 아직 괜찮아. 그런데도.
3: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을 할 때 과연 이 사람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탈모가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그냥 처방해주면 되는데
2: 네네.
3: 또 앞으로 이제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뭐 머리에 연마가 얼마가 진행되고 탈모가 이제 개수당 몇 개 이하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보험으로 적용해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을 또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럼 이거 의사한테 맡길 것이냐. 이것도 참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탈모가 심한데도 되게 기분 좋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오히려 그 남성형을 더 자극하는 어필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난 더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진행돼가지고 살짝 두피가 보이는 수준이고 약간 임자가 좀 진행됐는데 막 죽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2: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네요.
3: 예,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탈모의 정도는 비슷한데 그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틀리단 말이죠.
2: 네네.
3: 그럼 이거를 탈모를 처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 사람은 일단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의사가 처방하면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에서
2: 네네.
3: 또 이 사람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보험이.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말 난제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2: 갑자기 생각나는 옛날 배우가 있는데 율 브리너라고 이분은 네. 머리가 없는 게 더 훨씬 더 멋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좀 전에 문자도 하나 있었는데 대체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2765번 쓰시는 분 탈모 환자의 말 못할 고민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공감을 받고 싶어요. 전 연령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다 문제는 돈이란 말이죠. 우리 건보 재정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4: 네. 그러니까 우리 건보 재정이 지금 고령화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데요.
2: 네.
4: 고령화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65세
2: 네.
4: 인구가 다른 연령대 비해 건보료를 3배 이상 씁니다. 근데 그리고 건보료를 내는 연령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만 건보 적용을 유지해도 우리 2034가 제 나이가 되면 월급의 절반을 건보료가 내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5: 그렇게까지.
4: 기사 찾아보시면 예, 예. 바로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예. 지금 조금 나아졌다는 건 이 건보 요즘에 주식이 조금 올랐잖아요.
5: 네네.
4: 그것 때문에 한 몇 천억 1, 2조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쓰는 돈이 100조예요.
5: 네.
4: 그래서 1, 2조 정도 더 그 불어난 거 얼마 안 갑니다.
5: 아, 정말 조족지열이네요.
4: 예. 예. 우리 지금 잉여금 제로가 그러니까 올해 2026년이죠. 올해 말에 제로 혹은 내년에 제로가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냐면 우리가 건보 적용을 받아야 했는데 병원은 돈을 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우리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건보 재정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인 건 알고 계시죠?
5: 네네네.
4: 그런데 자살 시도한 사람을 입원시키는 병원을 찾는 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희가 아. 일선에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5: 아,
4: 대학병원들 점점 폐쇄병동 줄입니다. 왜? 그거 정신과 폐쇄병동 유지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병의 심각성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5: 네.
4: 조현병에 좋은 그 약이 있거든요. 주사 3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면 그냥 되는 거 올해 학회에서 대대적으로 이거 효과 너무 좋다.
5: 네네.
4: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그거 지금 건보 적용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5: 이것도 안 돼요?
4: 예, 오. 아니 되긴 되는데 네. 너무 까다롭게 돼 있어서 네. 이걸 쓰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상 안 되는 걸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탈모인 분들에게는 탈모가 이게 가벼운 질환, 뭐 탈모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뭐 탈모가 아직 아니더라도 전 언젠가는 탈모가 되겠죠. 그 부분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5: 네.
4: 우리의 모든 상태를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또 욕을 먹는 환자단체가 있는데 제가 치매 환자단체한테 크게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5: 네.
4: 우리 기적의 치매약이라고 하는 레켄비의 건보 적용을 제가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얘가 갖고 있는 효과는 27%를 덜 나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약간 덜 급격하게 나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5: 지금 치매약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4: 네. 그러니까
5: 정도.
4: 이걸 건보 적용하기에는 예. 너무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 그 단체분들은 저를 되게 많이 공격하셨는데 그런 부분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예. 해주셨으면 좋겠고 탈모인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 재정이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전문가를 보셨으니까 끝으로 팁 좀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네.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에 여러 가지 팁들 알려진 것들이 있잖아요. 네. 탈모 샴푸를 써라, 네. 뭐 다시마나 검은콩을 먹어라 이런 네. 얘기하는데 효과가 진짜 있는 것들입니까?
3: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약간 예. 뭐 그 콩에는 미소폴라몬이라든가 뭐 다시마에 뭐 철분 아연도 많고요.
5: 네.
3: 뭐 근데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탈모든 원형 탈모든 두피염이든 중요한 거 하나를 말해 보라고 하면 저는 수면을 꼽습니다.
5: 아.
3: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5: 예.
3: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이 드는 시간이 중요한데
5: 네.
3: 이론적으로는 한 9시 반에 자야 된다. 9시 반에 잘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제 환자들한테는 웬만하면 11시 전으로 자고 늦어도 12시에는 넘지 마라. 근데 할 일이 많다 그러면 그날따라. 그러면 가끔 늦게 잘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수면을 하면서 충분한 수면을 하면서 탈모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주로. 그래서
5: 예.
3: 급하면 좀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서 예. 빨리 아침에 이른 아침에 뭘 좀 해라. 저는 그렇게 예. 말을 많이 하거든요.
5: 이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3: 다 중요한데 예. 전체적으로 자는 몇 시간 자는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에게 잠이 드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5: 네네.
3: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아연 있죠. 영어로 징크라고 그러는데 예. 아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탈모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남성 호르몬 자체는 많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도 좋게 해줍니다.
5: 아, 굴에 많이 들어있는 그거.
3: 예,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굴에는 아연이 한 6에서 8g 정도가 들어있는데 아연을 보통 한 30g에서 보통 최소 20g 이상 먹는 게 좋은데 매일 굴을 다섯 개, 여섯 개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연 제제를 종합 영양제 아닌 아연은 3mg, 5mg밖에 안 되니까
5: 좀 더
3: 기본적으로 종합 영양제를 먹더라도 아연 단독 제제는 하나 정도 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5: 알겠습니다. 수면의 주연성 그리고 아연의 중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7월 4일에 관련된 토론도 개최할 수 있고요.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19일까지 행안부 웹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욱 모리의 원 대표원장, 대한탈모학회장 그리고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6: 와, 미쳤다.
7: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시간입니다.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배송 피해를 주의하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 건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의 성낙훈 조사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나와 계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성낙훈 조사관입니다.
5: 예, 안녕하십니까, 조사관님. 자,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할 때 배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9: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배송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그 저희 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23년 186건, 24년 207건, 25년 239건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가 자택 내부로 이제 배송과 설치가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5: 이런 소비자 피해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9: 저희가 가구 판매업체 6개사 자사몰을 대상으로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분석해 본 결과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배송 지연 및 미배송, 과다한 위약금이나 반품비 청구, 또 배송 중에 파손, 주문과 상의한 제품 배송, 사전 고지 없이 배송비 청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이런 피해는 왜 발생한 겁니까?
9: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니까요. 먼저 판매사의 정보 제공 미흡 그리고 부당 약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법인 전자상거래법에는 배송 방법이나 배송비, 배송 기간은 이제 대부분 표시했지만 배송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표시한 것은 한 개사에 불과했고 반품비는 두 개사만 표시했고 나머지 네 개사는 단순 변심이나 설치 불가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미표시해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개사 중에 3개사가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청약 처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했고요. 기존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구매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해서 반품 시 상품가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도 살펴볼까요?
9: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가 해외 배송으로 테이블을 구매했을 경우에 배송이 지연돼서 사업자한테 문의하자 나중에 제작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고 이제 안내를 했는데도 배송이 계속 지연이 돼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까 위약금 30%가 공제된다고 이제 안내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매트리스를 주문했는데 배송기사가 이제 자택 앞으로 배송을 안 하고 아파트 공동출입문 1층에 그냥 놔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훼손이 된 채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문의하니까 연락도 안 됐고 또 판매업체에 문의하니까 이럴 경우 차라리 반품을 하라는 식으로 안내를 했는데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던 반품비 4만 원이나 부과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5: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9: 구매 전에는 소비자분들이 이제 판매 페이지의 거래 조건과 계약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추가 배송비 발생 여부나 자택 내 외부의 배송 어떤 경로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일자와 장소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보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후에는 자택 내부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배송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조립이나 설치가 완료되면 교환 반품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반품할 경우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상태에서 판매업체에게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성낙훈 조사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5: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탈모였죠.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보면은 찬성 입장 절반, 반대 입장 절반 같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주제라는 게 문자로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0: 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Hello, Chef Edward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FM.
5: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더 강해지고 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끔 지나는 가운데 강한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중부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만큼 자외선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소나기 구름도 만들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 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위로는 이동 차량이 출근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4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성산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뒤로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신정교에서 성산대교 다리 건널 때까지 쭉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는 길 녹천교와 창동교 사이 1차로 막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부근 지나는 데 정체고요. 천호대로는 어린이대공원 후문과 군자교 사이 양방향 지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싸움에 지금 명분 싸움이 숨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 예.
1: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란 재건 사업이라는 게 상당한 잠재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뛰어들 수 있는데 왜 지금 미국 투자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전쟁 책임하고 배상과 관련된 형태예요. 어떤 쪽으로든 미국 자금이 투입되는 거면 일단 이란은 국내 정치의 측면에서 미국이 보상을 했다라는 배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2: 예.
1: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배상 어떤 형태로든 배상의 형태로 돈이 지불되는 형 그게 되면 전쟁 책임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미국은 자신들이 이란한테 전쟁 피해를 배상한다 또는 보상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의 해결 방안을 극히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3: 네. 네. 생색은 미국이 내고 실리는 이란이 챙기고 또 그 막대한 비용은 애꿎은 지금 동맹국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에서 그 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1: 네네.
3: 동맹국들의 공조론을 내세우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파견 함척이 한 뭐 한두 척 정도면 네.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1: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이 완전 개방 문제, 그다음에 자유 항행을 보장한다라는 게
3: 네.
1: 이란이 풀어준다라고 해서 그냥 그게

0: 보장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1: 예.
0: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이 부설했을지도 모르는 기뢰에 대한 위험 문제가 완전히 제거돼야 되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이란의 내부 상황을 볼 때 이게
2: 부원장입니다.
0: 일부러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명령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돌발 행동을 하는 현지 군사세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경우에 해결하려면 특히 기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지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 해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전력이 모자란다는 게 전문적으로 기뢰 제거를 할 전력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참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전협상 MOU가 나오기 이전에도 유럽의 이 나토 회원국들도 그렇고 지금은 당장 참가할 수 없지만 종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호르무즈의 완전 항해 문제를 위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1: 지금 일본도 당장 그 소외 작업, 그러니까 그 기뢰 제거 작업에는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투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본이 이제 소해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2: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입니다.
3: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일본도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합의가 된 19일 날 서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완전 잠정적인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해협의 안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덜커덕 이렇게 코미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협상이 그 이후에 본격적인 본안 협상에서 얼마나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연동돼 갖고서 논의가 진행이 될 거로 봅니다. 일본도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커미트먼트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네. 일본의 결정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우리 정부에 오는 압박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에도 레바논 일부 지역 점령을 고수하면서 지금 이란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듣고 오시죠.
5: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통령도 제가 했던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4: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다.
0: 네네.
4: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굉장히 어떤 끈끈한 브로맨스 보여왔었잖아요.
0: 그렇죠.
4: 이로 인해서 혈맹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 네,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이 미국하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최종적인 종결점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현 상태에서 이제는 이란이 공식적으로라도 핵을 가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지 확인을 하는데 만족을 하고 실질적으로 약간은 그게 신빙성 있어 보이는 이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들 자체가 이제는 뭐 농축우라늄 부분을 이제 희석했다든가.
4: 네.
0: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더 큰 거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 지원 의지를 완전히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거예요. 이란 내부의 그 사정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단계는 이루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종결점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면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네타냐후 정부 간에 심각한 균열이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두 가지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저 좀 막대한다라고 하죠. 누구를.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사업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행정부 출범 1기 때도 그랬지만 친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는 않아요.
4: 예. 좀
0: 내가 그만큼 장악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분간 종전 합의 전까지는 그 이 헤즈볼라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남부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쐐기를 박아놓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 근본적으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 간의 브로맨스가 끝났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너무 피상적인 네. 해설 같아요.
3: 그런데 네. 예. 그런데 이번 상황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이제 정리가 됐을 경우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인 예.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그동안 40년 이상 이제 미국의 제재를 갖다 강하게 받으면서 에너지 포함해서 모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낙후화되어 있고 이제 세계 2위의 가스를 갖다가 매장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스전에 투자가 안 돼가지고 가스는 자꾸 쓰면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압력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가스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세계 2위의 가스 생산국인 매장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현재 추세대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이란의 재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 탄생하는 최신식의 에너지 인프라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굉장한 국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이란을 갖다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더 무서워하는 건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핵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이란 미국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보다는 핵 합의를 통해 갖고서 정상국가로 환원이 돼 갖고서 정상국가로 돼 갖고서 엄청난 정상국가의 투자를 받는 이 이란이 훨씬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갖다가 반 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는 그 체제를 갖다가 교체를 하려다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상태로 정리가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나게 이제 더 위협이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MOU 내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도 자동으로 다 연결해서 레바논 사태를 갖다 정리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바논 포함해서 이란 이런 걸 갖다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반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갖다가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한 대로 그 핵까지 만약에 정리가 됐다. 그럼 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갖다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겁니다.
1: 예, 그래서 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계속 싸우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이때 한미 정상의 또 깜짝 대면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30초간 이뤄진 짧은 대화의 주제는 북한 문제였는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0: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돌리려는 듯한 이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이
1: 네네.
0: 메시지는 왜 보냈다고 보십니까?
1: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여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이게 이 미북 대화, 북미 대화를 통해서 그 긴장이 완화가 되고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다시 틀수 있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원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을 한 거고요. 다만 이게 지금 뭐 얘기되는 대로 갑자기 이것 때문에 급물살을 타서
0: 네.
1: 워싱턴이 이제는 미북 대화 쪽으로 미북 대화를 조기에 준비하는 쪽으로 손해할 거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지나친 기대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미이란 전쟁이 지금 일단 MOU가 19일 날 예정대로 서명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60일 동안은 이 불안한 그 종전 상태를 계속 그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동안 미뤄놨던 문제들이 있죠. 원래 미국의 예정대로라면 한 3, 4월까지 완전히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려고 했던 그 다음 과제들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G7 회담에서 유럽의 동맹국들이 얘기한 게 제일 큰게 이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조금 집중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금으로 내가 할일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얘기겠죠. 어쨌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기 정전이 북한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다음에 곧바로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냐 하면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우리는 사실 지금 관심의 대상이 멀어져 있지만 적어도 나의 앞마당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는 아메리카들에게서 확실하게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면은 쿠바 문제라든가 베네수엘라 문제 후속 조치는 남아있어요. 이게

0: 결코 미북 협정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로는 인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이제 종전이 가까우니까 이 문제를 조기 해결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러기에는 우선순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겠죠.
1: 예. 그 MOU 종전협상 그 서명 바로 직전에 또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 회담 사진 올리다 보니까 물론 국제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우선순위는 김정은 위원장이 있진 않을까 이런 또 분석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2: 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다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 예. 뒷면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자 이슈도 그렇고, 이란 사태도 그렇고, 이게 사실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시간은 자꾸 진행이 돼가고, 11월 이제 중간선거가 자꾸 다가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캠페인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그 옵션이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 국제 현안에 대해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이제는 열대야도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였다고 해요. 체감 온도는 열대야 수준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한낮에도 덥겠습니다. 서울 31도까지 오르겠어요. 남부지방은 흐리겠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립니다. 산간과 동부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남부 내륙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전주, 대구 모두 31도, 또 주 후반에는 32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점점 무더운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그런 여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 더위를 식히는 방법, 여러분 어떤 거 있으세요? 공포물 괜찮죠?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 소설책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스릴러물 장편 소설, 이 책 속에 빠지면요 정말 더위 식히기 참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참 좋은 작품이 얼마 전에 출간됐습니다. 2년 전 대한민국 대표 프로파일러에서 소설가로 데뷔했던 표창원 작가의 새로운 스릴러 장편 소설이 나왔거든요. 오늘 2부에서 표창원 작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6월 17일

0: 위더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기후위기,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2016 인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인천광역시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 전화 연결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우리 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이렇게 시민들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네, 올해 공모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눈에 띄는데요. 링크 인천, 네.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창의도시 인천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 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인천시가 디자인을 통해 사람과 도시, 그리고 환경을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공공디자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실제 도시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기후위기 또 탄소중립 이런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번 공모전이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작품을 공모하나요?
1: 네, 일상적인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 매체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 또 재난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시민 대피 동선이나 안전 공간, 또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라면 폭넓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0: 2016 인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크게 세 분야라고 하셨습니다.
1: 네.
0: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면 사실 네. 몇 가지 좀 예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네. 여기에 해당합니까?
1: 네. 아마 시민분들께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일상생활에 도로에서 많이 맞닥뜨리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바람막이, 버스 정류장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광장 내 시설이나 공원에 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 또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피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할 수 있는 폭넓은 이렇게 개방된 공간이라든지, 또 대피 시설을 안내하는 안내 사인이나 또 각종 전광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0: 아, 설명해 주시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어떤 것들인지 이해가 되네요.
1: 네.
0: 네, 맞네요. 그러면 시민들이 평소에 내가 생활을 하다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다 공모전을 통해서 좀 아이디어들 제출하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1: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특히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 공모전에 더군다나 네. 심사에도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벌써 한 13년째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 참여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에는 전문가 심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 디자인단 평가를 운영합니다.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고 2차 심사에서는 전문 심사 평가단과 함께 시민 디자인단 갤러리 심사가 반영됩니다. 본선에 진출한 작품을 전시하면서 시민 디자인단이 직접 작품을 둘러보고 또 아이디어의 참신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다양한 실용적인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0: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심사하고 시민들은 실제로 이게 공공시설물 관련된 거니까 공공디자인인 거니까 시민들이 직접 평가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1: 그렇습니다.
0: 건데 의미가 네. 그래서 더 깊은 것 같고요.
1: 예.
0: 참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정되면
1: 네.
0: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겠네요. 뭐 시상 네.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1: 예, 총 24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대상부터 입선까지 인천광역시장상과 함께 총 상금 800만 원의 규모의 지상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상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인천 창의 디자인 위크에 연계해서 다양한 전시와 함께 공공 디자인의 가치와 아이디어를 시민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우수작은 스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공공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에도 직접 반영도 하게 하고 또 전시나 국내외 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공모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도시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 네, 어떤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는지 내용 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 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도 가능하고 2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7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접수만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서와 작품 요약 설명서, 또 디자인 판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인천광역시 또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지속 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인천이 도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또 국내외 다른 도시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면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이것은 꼭 먹어봐야 한다면서 챙겨 먹는 여름 과일이 있습니다. 겉은 샛노랗고 가운데 흰 줄무늬가 쭉 그어져 있는데 한입 베어물면 사각사각 아삭한 식감에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익숙한 둥글고 물렁한 멜론과 생긴 건 비슷해도 씹는 맛이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이 과일의 매력인데요. 일본에서는 우리말 발음을 따서 차메라고 부르며 김치와 김을 잇는 새로운 K푸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6월에서 7월, 딱 지금이 제철인 경북 성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자두, 2번 키위, 3번 참외, 4번 참치. 1번 자두, 2번 키위, 3번 참외, 4번 참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뭘까요? 요즘에 아마 여러분 드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마트 가거나 시장 가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맛도 맛인데 그래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데 작은 거 지금 몇개 있습니다. 뭘까요? 자두, 키위, 참외, 참치.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 식감이 굉장히 신선한가 봐요. 아삭아삭하잖아요. 근데 그 살이 부드러워요, 사실은. 부드러우면서도 아삭아삭한. 오이랑은 다르지만, 그죠? 그 식감이 오이보다 조금 더 부드럽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달잖아요. 씨 있고. 근데 그걸 또 이렇게 따로 뺏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여러분은 이것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여러분만의 이 과일을 맛있게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두, 키위, 참외, 참치 중에서 정답이 하나 있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일양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누아토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함 유감함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트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 조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진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0947번님, 이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죠? 모든 과일을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0120번님, 요거 장아찌도 맛있고요. 김치담가도 아주 맛있어요. 진짜 이거 장아찌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식감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7491번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근데 전 여름마다 꼭한 번씩은 과하게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하죠. 유유. 이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나요? 적당히 드셔야죠.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드셔야 돼요. 391번님, 할머니 집에 가면 오이처럼 된장에 찍어서 반찬으로 먹어요. 아, 이거를요? 오! 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 씹히는 맛이 약간 오이랑 비슷한데 오이보다 부드럽다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를 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찬으로 된장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색다른 맛일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뭘까요? 지금 K 과일을 선두로 나서.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위계가 강하고 폐쇄적인 일터라고 할 수 있죠. 군대와 소방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이 법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임신한 여군대위의 유산 의혹, 음주 강요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여성 소방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이들이 어떤 규정으로 보호받게 돼 있는지, 근데 왜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좀 조직이 일반 직장은 아니고 좀 약간 닮아 있는 듯한 그런 조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뭔가 좀 위계질서가 강하고 좀 남성들이 많다. 뭐 요 정도의 공통점이 있어 보여요.
1: 네, 맞습니다. 남성주의 문화가 강한 집단이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뭐 저기 명령하고 복종이 좀 강하게 작동하는 집단들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건을 좀 소개해드려볼게요. 먼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육군 수도 군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소속 중령이 자기 팀원들인 에게 뭐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놨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임신한 여군 대위한테는 그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히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이제 하루 2시간 쓸 수 있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기는 이제 그

0: 있고 육군 그 군에 의하면 이걸 정원 휴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에 2시간씩 단축하는 제도 모성보호제도를 쓰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결국에는 못 쓰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조기 출근해서 6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문서 수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 임신 초기에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군장을 착용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다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반복적인 하혈을 하시다가 10주 만에 유산한 걸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사건이죠. 이제 그 광주에 있는 우리 여성 소방관 분이 20대 여성 소방관 분이 지난 10월에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요. 상급자의 자전 음주 강요가 있었고 갑질에 시달렸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감찰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1: 네.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그러니까 여군 대위 사건이고,
0: 네.
1: 하나는 소방관, 20대 여성 소방관이 이제 피해자인
0: 네,
1: 사건인데요.
0: 맞습니다.
1: 일반 회사원이랑 똑같이 이분들도 직장 내 괴롭힘 그 금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은 우리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돼야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법에 적용을, 군 관련법에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적용은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갑질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절해야 된다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도입되기 전에 먼저 정부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뭐 공무원 행동 강령, 뭐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으로 해서 그들의 내부 규정으로 이런 갑질 행위들, 괴롭힘 행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괴롭힘을 당한 분은 이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고충 처리 절차나 이제 행동 강령에 돼 있는 갑질 금지 조항, 그다음에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 창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명확하게 쓰여 있죠. 피해자가 원하면 분리 조치해야 된다. 그 요구 사항을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즉시 조사해야 된다. 조사 결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 그 결과는 이제 사업주에서 징계 조치, 가해자로 확인되면 징계 조치 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규정해놓고 있는 반면에, 이런 그 공무원이나 이제 군인한테 적용되는 이런 법들이, 법에 명확하게 적용된 게 아니다. 그 행동 강령이나 점점 강제력이 낮아지는 하위 단계로 가기는 뭘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언뜻 생각하면 일반 직장보다는 군대나 그
0: 네.
1: 공무원의 어떤 그 규정 같은 게 훨씬 더 강할 거란 생각을 언뜻 하게 되거든요.
0: 맞아요. 그게 우리의 민원 처리나 그 업무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을 해놓은 걸로 이해가 되는지만은 결국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물론 그분들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보호는 역시 약하다. 공공이라는 틀 안에 묶여서 어떤 희생을 강요하거나 어떤 이 위계 질서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데에서는 그 정도쯤이야라는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근절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그 여군 대위 같은 경우는 앞서 그 임신 중에 좀 힘드셨잖아요. 모성보호 시간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모성보호 이게 달라요. 이게 군법에서는요, 이제 군인기무법에서는 모성보호라고 해서 이제 정원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임신하면 또그 내용은 같습니다. 12주 이내에 2시간 단축하더라도 급여를 삭감 못한다. 32주 이후에도 2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급여를 삭감하지 못한다는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근로기준법, 하나는 군인에서도 여군들을 위해서 그걸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련해 놓은 조항을 실제로 현장에서는 작동 못하게 상사가 막아버린 거죠.
1: 아하.
0: 신청하면 승인해 주도록까지 해도록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바로 승인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1: 그러니까요.
0: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0: 네.
1: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에
0: 네.
1: 있는 모성보호 시간 제도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고 군법에도 같은 조항이
0: 네.
1: 있다. 이름만 다른. 이제 그거는
0: 맞습니다.
1: 이제 확인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 사건을 좀 보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이게 조금 아무래도 조직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아까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번에 광주 소방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세요?
0: 사실 이분이 사망하기에 전까지 신호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껏 전해진 것들에 의하면 이분들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나 뭐 동료 그 자기 아는 친인척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그걸 알게 되었죠. 근데 가장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소방당국이 사망 면직에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약혼자의 관계 문제 때문에 사망한 걸로 면직 사유에 기재하고 그걸 게시했다는 겁니다. 이걸 약혼자분이 다른 소방분한테 듣고 그걸 게시를 물을 내려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족들이 조사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 요구도 5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조사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예. 그 결론 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평소에도 그 레드휘슬, 그러니까 내부 고발, 그 창구를 통해서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있다고 하는 행위에 뭐 지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차를 해요. 그런데도 유족이 감찰을 요구한 지한 달이 채 되지 않고 그 세계에서 요직이라고 하는 데까지 발령이 났다고 해요. 물론 이제 소방본부에서는 3년마다 사실 전보 발령이 우리는 전보한다고 그다음에 문제 시점과 인사 발령 시점이 가까운 것은 우연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유족들은 너무 공교롭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해자도 지목해서 감찰을 요구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거 혐의 없다고 하고 요직으로 발령된 것까지 보면 결국에는 다 짬짬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무조정실에까지 이제 감찰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지금 말씀해주신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숨진 20대
0: 네.
1: 여성 소방관 사건입니다. 광주에서 있었고 상급자의 잦은 음주 강요, 괴롭힘에
0: 네.
1: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호소를 하신 것 같아요. 생전에 갑질
0: 맞습니다.
1: 호소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면직서에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로 그 사유가 적혀 있었다. 이것도 지금 문제로 보이고 현재 국무조정실이 감찰 중인 사안입니다. 군인 같은 경우 앞서 다시 이제 군인 얘기를 해보면 이런 집단 그 조직 내 괴롭힘 같은 거 여기는 어떤 규정으로 좀 추진을 하나요? 진행을 하나요?
0: 사실 이제 군법이라고 할수 있는 군인 복무 기본법을 보면요, 이뭐 음해와 유언비어 유포, 뭐 고충 처리 방해 같은 행위를 군기 문란 행위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예하 규정이 뭐 부대 관리 훈령이나 이런 예하 규정들에 의해서 폭언이나 모욕 같은 인권 침해와 가혹 행위를 막는 것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도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지가 않죠. 뭔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갑질이라는 그런 단어를 뭐 복무기본법이나 이런 데는 명확하게 쓰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군인도 특히 이제 제가 다른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규정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훈령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군이라는 것 자체가, 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직인 건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냐, 그 자체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갑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인식이 있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군대는 정말 절대 복종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괴롭힘을 희석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 군이라는 건 군대라는 건 국가 안보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조직체이면서 솔직히 네. 전시 상황 같은 게 생기면 가장 먼저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실 분들이다 보니 네. 이게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이거를 어쨌든 이분들도 근로자신 거잖아요. 평소에 근로자시니까
0: 노동자죠.
1: 노동자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노동자로서의 네. 권리도 찾아야 되고 당연히 맞지만 또 이게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0: 맞습니다. 이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도 우리가 기준이 명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괴롭힘과 업무상 적정범위 그러니까 지휘감독의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 봐야 되냐. 도대체 어디가 정당한 지휘감독이고 어디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명확하지. 이 법에 규정해놨는데도 우리가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뿐이지 딱 이거는 예, 괴롭힘이야? 이거는 업무상 적정범위야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대의 상명하복이라는 그 대원칙이 들어오면 이 경계를 정말 구분할 수 있을까요? 더 어렵겠죠. 근로기준법보다요.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일반 조직이랑 좀 다르고 분명히 내부 네. 감찰이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도 철저히 하시겠죠. 이제 문제는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혹여라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건 마련이 돼 있나.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2년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우리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된 이유는 역시나 우리 공군부사관님 성추행 피해 입고 신고한 뒤에 숨진 사건 때문에 그게 노화선이 돼서 이제 생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이 폭언이나 이제 모욕, 가혹행위 당하면 이곳에 바로 진정할 수 있고요. 그 군인권보호관이 긴급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부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력이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 건 해요. 그러니까 가서 조사해서 가혹행위 판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가해자 그냥 그 영창 보내고 그냥 마는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여전히 남아있는 조직 문화는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제 여기까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거기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리고 이 그 여군대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네. 임신한 여군에게 성보호 시간 못 쓰게 했잖아요.
0: 네.
1: 상급자가 못 쓰게 했는데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사실 이제 저는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성보호 제도에 마련돼 있는 제도를 못 쓰게 한 것과의 벌칙과 그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면 당연히 승인해줘야 될 거를 못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정당한 지휘 감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 환경까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막을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로지 이 사람을 어떻게 그냥 그런 행동이 싫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밝혀지면 괴롭힘도 되고 이 모성보호제도에 위반도 되는 거예요. 모성보호제도 위반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괴롭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못 쓰게 한 정당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훈련 기간도 아니고 준전시 사항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병시라고 하면 허용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신청하면 승인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매 더하여 모성보호 의무 위반까지 함께 겹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0: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3, 4년 전에.
1: 네.
0: 겨우 저출산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다시 그 저출산 위기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이 출산 육아 모성보호 조항을 쓰는데 다시 조금 이런 반감이 조금 드러나고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모성보호제도는 강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빌미로 만약에 한 사람을 뭐 괴롭히는 뭐 원인으로 삼았다. 네, 이거는 사실 더 크게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죠.
1: 이런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네. 실제로 괴롭힘으로 네. 인정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0: 사실 이제 24년도까지 통계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통계가 있는데요. 그게 1만 2천 건 정도라고 하고 인정 비율은 1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신고가 증가한 건 맞고요. 이게 신고가 증가한 게 괴롭힘 행위가 갑자기 증가한 거냐, 이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괴롭힘 행위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우리가 어쨌든 사회 분위기나 우리가 이 제도화되면서 이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들이 활발해졌다.

0: 그렇기 때문에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 행위들이 많아진데 인정 비율은 왜 이렇게 낮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법 규정의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고 괴롭힘이 어딘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나 우리가 뭐 문자 메시지를 이런 그 인트라넷 쓰는 데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메일을 제시하거나 하는 거지만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들 같은 경우는 그 즉시 뭐 녹음도 잘못 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과민신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허위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고의 오남용 문제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오남용도 문제고 악용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을
0: 맞습니다.
1: 당하지 않고
0: 네.
1: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냥 신고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0: 맞아요.
1: 있고 이런 분들 처벌 받습니까?
0: 사실 이제 이 허위 신고가 어느 정도냐는 것까지는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고 그게 허위 신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장치는 없죠.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법에서는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신고를 처벌 규정을 하는 순간 신고에 대한 그를 할수 있는 비율이 확실하게 낮아질 수도
1: 좀
0: 있다는
1: 신고자들이
0: 우려도
1: 좀 위축될
0: 있거든요.
1: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신고하려고
0: 신고
1: 그러는
0: 행위가 위축될 수
1: 사람들도
0: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허위 신고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를 이제 들여다보니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저기 축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사실 지금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퇴사했을 경우에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상을 노리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저는 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다른 정말 심각한 사례 보면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그 피해자한테 어떤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번진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결국에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상사를 저 자리에 없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제거 용도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 종종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 몇 명, 두 명, 세 명만 합작해서 한 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고하는 일들은 보고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지금은 그 사실행위에 대한 증거력에서 이 증거가 없더라고 하면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 확정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 네. 참, 20초 남았습니다.
0: 네.
1: 만약에 피 입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사실 진성 피해자분들은 산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뭐 적응장애 같은 질병이 생겼다고 하면요. 산재 인정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직업이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괴롭힘을 당해서 자발적 퇴사했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셋째는 다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죠. 그다음에
1: 네.
0: 또 이런 괴롭힘 때문에
1: 5초.
0: 부당한 정보나 해고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부당노동 아, 부, 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효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0: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끔 지나는 가운데 강한 볕이 쏟아지는데요. 볕이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특히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겠고요.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난 사고고요. 동작대교 한강대교 사이 10시 48분경에 1차로 쪽에 사고 나서 현재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로, 2차로를 부분적으로 지나가는 차량들 피해가려고 속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반대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만 정상 속도를 못 올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천안부근 차가 늘었고요. 오산부근 5차로에 고장차 있고 경기권으로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혀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는 신갈분기점, 오산에서 남자, 천안분기점을 통과할 때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FM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2부로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번더 내드릴게요.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들이 이거는 꼭 먹어봐야 한다면서 챙겨 먹는 여름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겉은 샛노랗고요. 가운데 흰 줄무늬가 있습니다. 아삭아삭, 사각사각, 그 맛에 외국인들이 좀 깜짝 놀란다고 해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6월에서 7월, 딱 지금이 제철이죠? 경북 성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과일, 1번 자두, 2번 키위, 3번 참외, 4번 참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069번님, 저는 이천 시골인데요. 저희도 7월이면 노랗게 익을 듯합니다. 아, 시원한 우물 안에 넣었다가 두레박으로 건져 먹었던 추억이 있었죠. 아, 옛날이요. 옛날에는 냉장고보다 시원한 우물 안에 넣었다가 과일을 드셨군요. 1986번님은요, 지금도 이건 넣어서 샐러드 해 먹고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 이거를 샐러드에 어울리네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그 씨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 샐러드 위에 이렇게 흩뿌려질 것 같은데. 드레싱처럼 맛나겠네요. 맛있겠네요. 3106번님, 저는요, 이것이나 오이나 맛이 그거던데요.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외국인들 입맛이 저보다 한국 입맛인가 보네요.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식감은 좀 비슷하지만, 그게 그건 아니죠. 저는 오이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식감은 분명히 비슷한 맛이 있습니다. 2765번님,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노란색이 선명하고 흰 줄무늬가 뚜렷하고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나고 묵직하고 단단하며 매끄러운 이것이 좋아요. 이것처럼 달콤한 슬라생이 있어서 시원한 여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한번더 내줄게요. 6월에서 7월까지 딱 지금이 제철인 이 과일. 경북 성주 하면 떠오르죠. 1번 자두, 2번 키위, 3번 참외, 4번 참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무더운 여름의 초입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스릴러물 콘텐츠 찾는 분들 많으시죠? 2년 전 대한민국 대표 프로파일러에서 소설가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표창원 작가가 또 새로운 스릴러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작품, 쓰레기섬 훼손당한 자입니다. 표창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0: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년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라생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 소설 하나 쓸 때마다 찾아뵙는 소설가 표창원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와, 이제 쓸 때마다 오신다. 저희한테도 미리 말씀 안 해주셨는데 다음에 쓰시면 또 모시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예. 와, 지난 제가 작가님을 뵌 지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나. 제가 처음 인사드리자마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24년 9월에 오셨었어요. 당시에는 카스트라토 거세당한 자라는 첫 장편 소설을 들고 나오셨었는데 이번에는 쓰레기섬 훼손당한 자. 이번 제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책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네요. 5월 15일에 네. 나왔던데요. 어떻게 잘 나갑니까?
1: 네, 아직까지는 그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미스터리 추리 분야 뭐 3위, 5위, 7위 뭐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서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합니다.
0: 네. 전작인 카스트라토하고 세계관이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주인공도 그렇고. 카스트라토는 지금 어땠습니까? 당시에 많이 나갔죠?
1: 네, 당시도 사실 첫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좀 과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소설화시킨다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한 나머지 좀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7쇄까지 네, 인쇄가 됐고요. 이번에 쓰레기섬이 나오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시 카스트라토를 찾아주시는 독자분들이 많으셔서 또 순위에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카스트라토도.
0: 7쇄라고 하셨어요? 네. 요즘에 사실 여러분 책 출간된 책들이요. 요즘에 영상 콘텐츠도 많고 해서 네. 7쇄 찍기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0: 네. 대단하십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렇게 해서 1편을 전작을 7쇄를 찍으시고 거의 2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네. 시리즈이기 때문에 쓰레기섬 훼손당한 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읽고 있어요. 저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어제도 늦게까지 읽다가 자야 되니까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결국 책을 덮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읽던 책인데 쓰레기섬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띠지가 있는데 띠지에도 지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그림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림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사실 그동안 책과 관련된 유튜브나 방송 인터뷰를 그래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네. 표지에 대한 어떤 비밀 포착을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사실은 언제 어떤 독자분이 네. 이 부분에 대한

0: 발견을 하실까 아주 좀 이렇게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부활절 계란 같은 이 제작자가 몰래 숨겨놓는 장난 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1: 제가 그 코드를 읽은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설명 부탁드려요.
0: 이 책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가나다 우리 한글의 자음모음으로 조금은 이제 표현을 해놓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디자이너하고 저하고 출판사하고 주고받으면서 공들여서 오랜 기간 만든 표지 디자인이고요. 그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독자로서 책을 딱 고를 때 표지 디자인을 느낌으로 많이들 이렇게 감상적으로
1: 맞아요.
0: 선정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죠. 지금 비밀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 맞아요,
0: 하나의
1: 맞아요.
0: 어떤 그런 그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책을 다 읽으신 분만 찾아내실 수 있는 코드가 표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 책을 다 읽으시고 나서 여러분 책 겉표지를 네. 유심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 우리 작가님 나가는 보이는 라디오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이 방송 보실 수 있고 책 겉표지를 띄워놨습니다. 아, 살짝 띄지에 지금 가렸는데 요거 나중에 다 읽으시고 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한 발짝 더 프로파일러의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예, 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당시에 2년 전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신인 소설가 이제 데뷔하셔가지고 물론 다양한 책을 이미 집필하셨기 때문에 작가이긴 하신데 소설은 처음이셨던 거잖아요. 당시에
0: 네.
1: 장편소설.
0: 네.
1: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장편소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후속작 작업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0: 네.
1: 이 작품인가요?
0: 맞습니다.
1: 같이 하셨네요.
0: 네.
1: 그 당시에. 드디어 당시 집필하던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봤는데요. 이제는 뭐 거의 프로 소설가가 되신 거잖아요.
0: 데리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1: 예. 그래서 이 쓰레기 섬 앞서 이제 표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제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제목인가요?
0: 뭐 중의적인 그 의미인데요. 우선은 쓰레기 섬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어떤 환경오염 문제의 어떤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북태평양 하와이와 일본 사이의 한 지점에 어느 순간부터 원래 없던 지형 지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위성으로 관찰되던 그 지형 지물이 커지면서 급기야 한반도 면적의 17배까지 엄청난 그런 그 섬을 이루게 됐거든요.
1: 네.
0: 그게 뭐냐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쓰레기들이 모인 거였어요. 태평양에 버려진 그 수많은 쓰레기들이 해류 조류를 따라서 모이는 그 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이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GPGP,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이러한 이제 그 명칭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 정리정돈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계속 다시 생성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현상을 다큐멘터리로 접하면서 처음에 이제 충격과 함께 좀 죄책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한글이 적혀 있는 플라스틱 봉지와 페트병 등이 발견되었거든요. 혹시 제가 버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근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과거의 묻지마 범죄라고 불렸던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살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왔고요. 그 범죄자들을 찾아서 면담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그 이면을 조사해봐도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쓰레기 섬 현상과 우리 사회에서의 그러한 어떤 문제를 연결 짓게 됐고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그 강력 흉악 범죄자들의 마음속에는 오랜 동안 쌓여온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시작이 됐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던진 너는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 존재였어 라든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형태의 말과 학대들 그리고 주변에서 던져진 무시, 모멸, 차별의 언어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수없이 많은 악성 댓글이나 안 좋은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돌고 돌고 돌다가 모이는 곳 조금 제 스스로의 심리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거나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0: 사람들에게 그게 쌓이게 되죠. 쌓여 나온 것이 자기도 실체를 모르면서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걸 강력 흉악범죄로 터뜨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쓰레기 섬이라는 현상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제목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그 책 속에서는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스토리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1: 첫 장을 열면 바로 여러분 사건을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 손가락이 모두 잘린 채 살해된 한 악플러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섬 부재가 훼손당한 자이잖아요. 그럼 네. 훼손당한 자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첫 사건에서 어쨌든 열 손가락이 훼손된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의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사실 이제 카스트라토 저 첫 작품도 그랬지만 저는 좀 그 흔히들 스릴러나 어떤 추리 작품 속에서 힘없고 약한 피해자를 강한 악마 같은 범죄자가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는 모습이 자꾸 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 속에서는 물론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범죄와 폭력이나 살인으로 응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죠. 하지만 이제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형상화할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작품 속에 범죄 피해를 당하는 자들은 통상적인 그러한 약자가 아니라 어떤 스스로가 남을 괴롭히고 스스로가 사회 악의 행태를 해온 자들 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의 작품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쓰레기섬 현상에서 일단 그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 쓰레기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주로 악플러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가짜 뉴스 생산자 혹은 최근에 이제 그 사이버 래커라고 불리죠.
1: 네, 네.
0: 그 특정인에게 좌표 찍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자들,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이 자들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형태의 이제 사건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피해자들이 이 공격당하는 부위 훼손당한 신체 부위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1: 아하.
0: 그들이 그러한 신체 부위를 주로 사용해서 사회악을 생산해내거나 누군가에게 잘못된 공격, 가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뭐 그런 어떤 사회현상들을 빗대서 이 그 쓰레기섬으로 스스로를 부르는 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자들이 그 훼손당하는 시신의 그 부위들, 신체 부위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작품 파트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손가락, 혀, 눈, 목, 머리, 공개수배, 쓰레기섬.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데 이렇게 각 신체 부위별로 의미하는 사건들을 이제 펼쳐 놓으신 거고 그 의도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네요. 이렇게 설계하신 의미가 따로 있는 거네요.
0: 네.
1: 그런데 순서 정하실 때도 조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순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설을 쓰는 스타일이
1: 네.
0: 그 뭐 정식 공부는 안 했지만 건축 방식을 좀 선택을 합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들고 기초 골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인테리어를 만들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그 구성을 나눠서 전체적인 의미를 보고 정하죠. 순서도 그렇고요.
1: 그렇죠. 제가 물론 저도 지금 결말이 되게 궁금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0: 네.
1: 사실 제가 인터뷰하다가 내가 이걸 알면 나중에 저의 흥미가 떨어질까 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여쭤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작가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쭤보는데 이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요 정도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 겪었던 일들 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 겪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이 나오거나 사회적인 소설에서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거는?
0: 기본적으로 저는 그동안 이제 경찰관이었고 경찰

0: 대학 교수였고 프로파일러였고 국회의원도 했고요.
1: 네.
0: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저는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악이 판치는가? 왜 나쁜 강한 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늘 희생하고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그 여정의 어떤 중간 단계 정도 지금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속에서도 그런 저의 일생을 걸쳐서 경험하고 의문을 담고 또 해답을 찾으려던 노력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지금 중간 단계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 사회는 정의의 적들이 3단계로 있다. 1단계가 우리가 흔히 보는 범죄자들, 직접 그 정의를 깨뜨리고 악을 행하고 하는 범죄자들이나 혹은 불법 행위, 갑질을 행하는 자들. 그 이면에 있는 2단계의 정의의 적들은 누구냐? 그들을 엄정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그 단죄해야 할 형사사법 기관에 근무하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이나 권력에 약하다든지 특정인을 봐준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그 혐의를 더 씌운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정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결국 돈과 힘이 최고야, 빽이 중요하지라는 형태의 잘못된 뭐 유전무죄 어떤 속설이 계속 난무한 거 아닌가.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1단계 정의의 적들이 판치도록 만드는 이유이고요. 그럼 최종 단계 3단계는 누굴까? 이러한 현상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세상의 정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뭐 그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설 속에서 한번 좀 재미있게 구현을 해서 많은 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다. 같은 느낌이신지 독자 여러분들도 혹은 저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건지 그러면서 저의 작가로서의 삶또제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닿는 어느 지점이 오겠죠. 그 지점쯤에는 제가 써나가는 저작들이 조금씩 조금씩 좀더이 세상의 진실에 다가가기를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1: 보통 소설하면 허구잖아요.
0: 네.
1: 허구. 그래서 뭐 배경, 지명, 인물 다뭐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런 게써 있기도 하고 물론 이 책에도 그게 있긴 합니다. 근데 배경 속에서 예를 들어 뭐 12.3 그렇죠?
0: 네.
1: 이제 그런
0: 비상계엄
1: 비상계엄
0: 사태.
1: 사태에도
0: 네.
1: 언급이 되고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소설을 읽다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허구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삶이 돌아간 이런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서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0: 네.
1: 이거는 작가님이 분명히 의도하고 쓰셨구나라는 거를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쓰레기 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겉표지 뒷부분에 뒷표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써 있어요. 쓰레기 섬에 몰려든 쓰레기를 치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쓰레기를 만들고 버리는 원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듯 범죄 역시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흉악범죄자로 만든 말과 글, 행동 쓰레기 생산과 유포의 원점을 타격해야 합니다. 원점 타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 네.
1: 일단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폭력과 혐오의 원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우선은 그 인용된 문구는 실제 이 소설 속에서 연쇄살인범 쓰레기섬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내세우고 SNS 아이디로 삼고 있는 자가 진현수 박사라는 극중 인물 소설 속 인물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로부터 자신의 범행의 동기를 찾아내는
1: 진현수 박사님이 범죄심리학자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연쇄살인범은 나름대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범행으로 그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의 합리화, 정당화를 이 강의 속 내용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소설 속에 담고 있는 저 나름의 철학은 그 원점이란 것 자체가 누군가가 자신의 돈과 권력 그것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잘못된 그런 쓰레기들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또는 그것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걸 이제 우리가 해소하고 고쳐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힘든 원인, 그 이면에 있는 누군가가 도대체 누구야? 예를 들자면 과거에 지충길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1: 네.
0: 이 사람은 원래 절도범인데 자기가 매번 절도를 하다 잡히고 그 전과가 여러 개가 있죠. 이번에도 뭐 몇만 원 훔치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징역 한 1년 갔다 오겠네. 자기 예상대로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보호감호 10년 추가. 여기 이제 과거 사회보호법이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지충길이라는 자는 사회보호감호소에 들어가서 칼을 간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원점을 타격하겠어.
1: 아하.
0: 그 원점이란 건 결국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는 이 세상으로 그 적을 확장시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간 벽지에 있던 독거노인들을 연쇄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좀 더 우리 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원점이란 거는 우리 모두인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주변의 약자들,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 카페에서 일하시는 알바생, 혹은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시는 분, 지나치다가 내가 그보다 이 순간만큼은 고객이니까 갑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인격 무시하고 하는 행위들이 그게 결국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어느 누군가에게 쌓일 때 그가 나나 우리 가족에게 그런 흉악강력 이상동기 범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1: 다 연결이 됩니다. 앞서 쓰레기섬 설명해 주셨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그 쓰레기섬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 진짜 제가 버린 걸 수도 있는데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궁금했던, 그러니까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비질란테가 나옵니다. 비질란테가
0: 네.
1: 사적 제재자입니다.
0: 네.
1: 본인이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요즘에 너무 범죄가 흉악해지고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드라마, 실제로 동명의 소설 드라마가 있고
0: 네.
1: 모범 택시 같은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1: 사적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사실 경찰관 시절에
1: 네.
0: 그 당시에 소위 친고죄 규정 때문에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는데,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서 그냥 걸어나가는 제 조사를 받다가 제 앞에서 그 현상을 접하고 내가 밤에는, 낮에는 경찰관이지만 밤에는 표범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비질란테로 변해서 저놈 찾아가서 내가 응징을 해버리고 싶다. 그걸 실현하고 싶을 정도의
1: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0: 강한 그 동기와 욕구를 느꼈었어요.
1: 네, 네.
0: 그 이외에도 경찰관 혹은 형사지만 실제로 단죄하지 못하는 증거불충분이든 법적인 한계든 또는 뭐 권력적 작용에 의해서건 당연히 그런 걸 느끼죠.
1: 네.
0: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만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목도했던 것이 그 밀양 집단 그 강간 사건에
1: 그쵸?
0: 그 용의자들을 알렸던 40여 명의
1: 학교 다닐 때 저질렀던 범행에 대해서 이미 성인이 된 후에
0: 그쵸.
1: 누군가가 폭로하면
0: 신상 공개하고 예. 또 공개된 자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뭐 던져대고
1: 실제 해고도
0: 뭐
1: 되고
0: 해고도 되고
1: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중에 동명이인이 잘못 신상 공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 비질란테를 했던 유튜버가 내가 너는 공개 안 할 테니까 돈 줘라고 협박을 일삼기도 했고요. 그게 결국은 쯔양 사태로 이어졌고 그 비질란테처럼 행동하던 유튜버들이 사실은 뒤에서 그렇게 더럽게 돈을 협박질해서 받아먹던 놈들이다. 사이버 레카 현상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온라인 상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상에서도 비질란테가 허용된다면 그들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마음대로
1: 그렇죠.
0: 응징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질까요? 결국 가진 자들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럼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사적 제재를 마음대로 행하던 자들은 양반이고 지주들이었고, 그의 억울한 피해를 당하던 사람들은 노비, 이거나 평민들이었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비질란테적인 사적 지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실제로 그것이 실현됐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네. 책을 읽으시면 그 부분도 여러분 아마 깊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0: 이 띠지에도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은 영혼의 도살자들, 말과 글의 쓰레기를 생산하는 원흉들을 향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그 위에 크게 당신의 문장은 결백한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1: 우선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가슴 아프게 느꼈던 게 김새론 씨나 이성균 배우 등 정말 참 안타까운, 왜 그렇게 결말이 이루어져야 했을까?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선의를 가진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팬들이 던진 온라인상의 말과 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러한 그 자신의 말과 글이 그러한 비극의 보탬이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흔히 누군가가 좌표를 찍어대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나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집중되는 공격을 당해서 생명을 잃을 정도까지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뭐 특정한 영업장, 어떤 특정한 사업이 이러한 우리들이 던진 돌과 쓰레기들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직장을 잃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쯤에서는 좀 돌아보자, 차분히. 그래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이게 실제로 그 결과로 선하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좀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0: 지난번에 카스트로토 제가 마지막에 뭘 여쭤봤냐, 이걸 드라마화 한다면 누가 주인공이 어울렸느냐, 근데 AI 물어보셨다고 당시에. 그래서 이동욱 씨와 신민아 씨 지금 변함없으세요? 2편 나왔는데.
1: 2편에서는 또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AI한테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또 새로운 신인 배우들도 많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0: 맞아요.
1: 여러분께 좀 공을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전 이거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3편도 기대해봐도 되겠죠?
1: 네, 기대해 주십시오.
0: 지금 쓰고 계십니까?
1: 네, 지금 쓰고 있고
0: 어머나.
1: 얼개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0: 다음에 3편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섬 훼손당한 자의 저자 표창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은 참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기관들은 최근 이란이 앞으로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이 현지 시간 1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정보 당국은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란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로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본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란이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중동발 원유 공급 우려가 잦아들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해 석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기준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5.1% 하락한 배럴당 78.96달러를 기록하며 단숨에 8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5.8% 급락한 76.05달러에 작을 마감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최종 승자로 재생에너지 패권을 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중동 화석 연료 공급망의 치명적인 취약성에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에너지망이 재편되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부문을 선도하는 중국의 가장 완벽히 준비된 공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각 어제 공식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주요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낸 헌법 소원이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국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헌재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또 그로 인해 자신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 소원은 모두 4건으로 이번에 각하된 A씨 사건 이외에 3건은 아직 사전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 전반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세부 개혁안을 확정한 뒤 법률 개정과 개헌을 아우르는 두 단계 선관위 개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음 달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지역균형발전정책점검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와 살지 않고 그냥 사놓는 집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7월 말에 이와 관련해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환율과 관련해서는 서민 부담, 특히 수입하는 중소기업 등의 부분에 대해 금융지원 등의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며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외국인의 증시 투자 등이 요인이 된다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인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인 5극 3특 점검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또 어려운 지역일수록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세제 지원에 대해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긴급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습니다. 황선호 금감원 자본시장 회계부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상품 의존과 무리한 차입 투자는 지양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 분산 투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분기 예금 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 1분기 예금 취급기관의 금융 및 보험업 대출금은 180조 4,891억 원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9조 8천억 원 증가했고 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단기 자금인 운전자금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분기 전체 대출금 가운데 운전자금은 137조 8,664억 원, 공장 부지나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장기 자금인 시설 자금은 42조 6,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 동안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보면 스페이스X 상장 당일인 현지 시각 지난 12일 국내 투자자의 스페이스X 매수 결제 금액은 8억 3,462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2,7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매도 결제 금액을 제외한 순매수 결제 금액은 7억 9,593억 3만 달러로 1조 2,10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명보호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축구 대표팀이 경기장인 과달라하라 스타디움과 같은 잔디 위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비공개 전술 훈련에 집중한 멕시코 대표팀은 결전지로 떠나기 전 멕시코시티의 국가대표 고성능 센터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멕시코 코치진은 한국과의 경기에 대비해 멕시코시티 훈련장에 해당 잔디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명보호는 훈련장인 치바스 베르데 바이에와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의 잔디 종류가 같아 체코와의 1차전을 앞두고 별도의 잔디 적응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신설된 법 왜곡죄 시행에 따라 수사실무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처는 지난 15일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시행 초기 수사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9도, 습도는 5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기업에 입사한 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학력과 직업, 소득까지 제가 원하던 조건에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더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결혼식에 신혼여행은 하와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데다가 낮에 물놀이까지 해서 몹시 피곤했던 저는 리조트 숙소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즈음에 눈을 떴는데 침대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찾아 방은 밖으로 나섰죠. 리조트 로비와 산책로를 둘러보다가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수영장에 남편이 있더군요.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들러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제 두 눈으로 그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리조트에 그대로 둔 채 혼자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 굉장히 황당한 사연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까요?
1: 네, 연인 사이일 때는 조심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네, 참 지금 사연자분 아직 혼인신고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적으로 사연자님의 상태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신혼여행이라는 긴 여정까지 함께 소화하셨다면
0: 네.
1: 두 분 사이에는 명확한 혼인 의사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혼인 실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1: 다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외관상의 사실만으로 사실혼의 성립 당연시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곤 합니다.
0: 네, 이제 어쨌거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혼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이처럼 극히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혼인 직전에 파탄된 경우 형평의 네. 원칙상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점을 들어 결혼식 비용, 웨딩 플랜

0: 산업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예식과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부를 불법 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네,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제 지출되지 않았을 그런 비용들을 이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 고통도 이제 받으셨으니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다행히 비용을 돌려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달라질까요?
0: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1: 네.
0: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 예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성립한 이상 재산 분할 외에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원칙적으로는 결혼 비용이나 예물을 따로 이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0: 네, 그렇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수 없을 만큼 극히 단기간에 파탄이 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경우에는
1: 네.
0: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취급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죠.
0: 네, 신혼여행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은 당초부터 성실하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그렇죠.
0: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결혼식 비용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예물과 예단도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예물 예단의 경우 파탄의 과실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제공한 예물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네, 그럼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이제 가셨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 등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생활이 사실상 뭐 시작도 되지 못한 채 파탄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에도 결혼 비용이나 예물 예단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신임 미용사의 염승용이라고 해서 믿고 사진 한 장을 찍어뒀는데 2년 뒤이 사진이 미용실 홈페이지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촬영 동의만 해줬을 뿐 상업적 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던 손님 A씨의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미용실 측은 2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써놓고선 지우면 될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우리 법원은 동의의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따집니다. 설령 연습용으로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영리 목적으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슷한 미용실 무단 도용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백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식 사과문도 요구했는데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사죄를 명하는 건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면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 작성을 조건으로 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위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끔 지나는 가운데 강한 빛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중부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는 만큼 자외선 차단 잘하셔야겠고요. 뜨거운 열기가 소나기 구름도 만들겠습니다.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오늘 밤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1도까지 오릅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아직은 많은 상태고요. 이후로는 좀 괜찮다가 다시 한번 서강대교 통과해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월드컵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2차로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고요. 내부순환도 상황은 비교적 원활해졌습니다.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아주 짧게만 막히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방향으로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까지 차간격 좁혀 통과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어서 작업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고요. 외곽으로는 신갈분기점 통과할 때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오늘부터 모든 인원을 갖춘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합수부는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완전체가 됐으니 이제 수사의 속도를 좀 내겠군요.
1: 네, 합수부는 구성 발표 일주일 만인 어제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수사 기록 자료 이전 등 원팀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찰 인력 파견 인력까지 전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어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당일 행적이나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경위, 사후 대처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은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합수물 분석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추가 강제수사 필요성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 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표록에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벌어진 상황이 시간대별로 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1: 네, 합수부는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관계자 등 추가 참고인 조사는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기초조사를 더 진행한 뒤에 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나 허철은 전 사무총장 등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직무유기와 선거법 위반 등 핵심 혐의 외에도 고발된 여러 혐의에 대해 적용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최근 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산으로 145억 원을 넘게 받아가고도 56.5% 수준인 82억 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런 예산 집행 문제 등과 관련해 배임, 횡령 등 고발이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 방만한 집행이나 유용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합수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 시장은 출석 전 하명수사, 하명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3: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현재 법정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기록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 정황을 캐묻자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을 향해선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지 왜 확인도 없이 기소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 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 오늘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특검을 향해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3: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특검이었으며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3: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선출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만큼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코스피가 8,700대 근처를 오가고 있는 가운데 9,000선 진입을 위한 추가 상승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장에서는 내일 새벽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통화정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 연결해서 증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5: 네, 어제보다 1.2% 내린 8,622로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8,700선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이상 내린 33만 4천 원대, SK하이닉스는 0.8% 오른 24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오른 1,0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놓고 미국과 이란 간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후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 특히 내일 새벽 발표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미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시되지만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하반기 통화정책에 대해 매파적 발언을 할 경우 국내외 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이상 올라 1,51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 연일 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영남 세 곳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틀 늦은 시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디죠?
6: 네,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들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이들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 걸로 예상돼 특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보 발효 시점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기록인데요. 지난해에는 6월 15일 가평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처음 내려졌습니다. 영남뿐만 아니라 서울도 오늘 낮 기온과 체감온도가 모두 32도까지 오르겠고 전국적으로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장마철을 앞두고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는데요.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다소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요?
6: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15분에서 20분 사이 비가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0: 또 우리나라 남쪽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남부 내륙에는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 내륙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주 후반에도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비가 정체전선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려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등 장마를 결정하는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모레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개최됩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본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핵 문제는 당장 다루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의 절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조트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19일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동결자금 해제와 재건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핵 문제는 2단계 협상 의제라며 추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3: 2차 협상의 결론을 낸 뒤 핵 문제와 제재 해제 협상에 들어가고 포괄적인 최종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양해각서가 공개되면 이란의 승리가 입증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3: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격렬한 비판과 공격이 쏟아질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2: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어 60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시 핵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최종 핵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454조 원 규모의 재건 민간 기금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 논의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지적해 합의의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또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어떤 방식으로도 손에 넣지 못할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겁니다. 이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4: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져와 파괴할 거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을 둘러싼 회의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자 민주당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5: 누가 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하자고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4: 제재 완화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면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배상금 지급을 거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며 정부 자금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돈으로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제도 핸드볼 경기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잠실대표소 점거 시위가 벌어진 지 12일째.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오전 9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4: 저희 집사님 들어가세요.
5: 대한체육회 관계자입니다.
3: 경찰이 나서 경고 방송까지 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2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6: 우리나라 펜싱 대표팀이 경기에서 사용할 필수 장비를 급하게 빌려야 했습니다.
7: 선수한테 그 장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인 몸에 맞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어떤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지장이 있지 않을까.
3: 오후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8: 카메라 그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 국민의힘
8: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가지고 나오는 부품에 대해서는 뭐 확인하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그러나 여성 참가자 한 명이 중재안을 거부하고 1시간 넘게 요지부동으로 버티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7: 저희 사무실이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불이 안 꺼져 있는데 불 끄고 나올게요가 아니고 내가 거길 못 들어감으로써 우리 아이가 밥을 굶어요라는 느낌인데.
1: 아, 그렇군요.

0: 경찰이 조만간 봉쇄를 풀기 위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1: 네, 불법 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강경한 대응 방침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어제 대치 끝에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성 한 명이 끝까지 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중재 방안이 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면 좀 물리력이 동원됐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뭐 물리력으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것이 참정권 침해라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분노하고 지금 올림픽공원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라도 어제처럼 우리 국가대표팀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물품 반입을 막아서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마지막까지 한 분의 여성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주력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대화로 설득해야 되는데 주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뭐 13일째 계속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제 대화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경찰청장도 지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한 명이라도 막아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3: 일단 국민의 참정권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4: 김지호
3: 계신
4: 전 민주당
3: 분들의 어떤 분노도 저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권이라든지 그리고 직업수행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본인의 손에 맞는 그러한 검을 사용하지 못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큰 피해를 겪는다면 이 피해를 과연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저 시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건조물을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야당의 대표가 거기 개입을 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공권력이 행사가 못 되고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대한민국 공권력과 우리 선수들의 어떤 권익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러한 대치가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언제까지 저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1: 예. 오늘 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체육단체 관계자들, 그러니까 저 안에 뭐 OTP카드나 보안카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월급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수들은 장비도 못 챙기는 상황이다. 이거는 뭐 밥을 굶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를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가는 걸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많긴 했는데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2: 저도 장동혁 저희 당 대표를 비판을 많이 하지만 예. 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그 시위라기보다는 그 거기 계신 많은 분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 그 시민들과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충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야당 대표가 당연히 가셔가지고 중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 우리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민민 갈등으로 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화가 될수록 지금 마땅히 정부도 또 정치권도 그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많은 분노에 찬 시민들께 예. 이 제대로 된 선관위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특검이라든지 어떤 마땅한 답을 드려야 저분들도 그 선수들의 어떤 물품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안도 빨리 준비가 돼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1: 어제 뭐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가서 그 집회 참가자들 의견과 경찰 사이에서 좀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끝내 문은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요. 민주당 의원들 전용기 의원, 이모경 의원, 천준호 의원 방문을 했더라고요. 뭐 좀 항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하던데요. 그 올림픽 공원에 간 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3: 조금 저희가 예. 정부 여당으로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1: 늦었다.
3: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모경 의원은 과거 이제 국가대표 그렇죠.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였고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셨고 예. 전용기 의원도 볼링 선수로 굉장히 활약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천준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선관위 관련해서 국정조사 관련해서 야당 측이 요구하는 위원장과 여야 동수위원회 거국적으로 합의를 해서 뭔가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거기 가신 분들이 좀 저희가 늦게 가다 보니까 예. 화도 내실 수 있지만 정부 여당으로서 늦게나마 잘 가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야당만 저렇게 갈 게 아니라 저희 정부 여당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현장에 가서 시위대를 설득하고 될 수 있으면 예. 이게 공권력과 부딪혀서 물리적인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피해를 안 보는 쪽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올림픽공원에 정치인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스탠스 아니었습니까?
3: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저기 나와 있는 시위하시는 분들이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순수하게 참정권 훼손을 주장하시는 분도
1: 섞여 있죠.
3: 이게 네. 이제 어떤 단일한 조직체가 아니고 정말 다양한 계층이 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 상황 관련해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1: 네. 뭐 올림픽공원 시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시위냐 집회냐 이 뭐 단어 선택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이제 이 현장을 이제 보고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자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좀 여야 의원들의 좀 방문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2: 뭐 지금 전에 많은 이야기들 전해 듣고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기 올림픽공원에서 전국 재선거를 많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물론 전국 재선거를 실제로 하자는 뜻도 있겠지만 예. 그동안 선관위가 부실하고 또 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하자 이런 것들이 근저에 또 깔려있는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관위의 개혁이라든지 그동안 여태까지 있었던 선관위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거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소통하고 무엇보다도 또 젊은 층들이 바라고 있는 점은 이러한 과정들을 젊은 또 2030 세대하고 소통하고 투명화하는 것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나간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김주호 대변인님, 일단 저 개표함을 좀 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각 당이 좀 의견을 모아서 뭐 이런 뭐 집회 참가자분들과 중

0: 공지안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카메라를 같이 뭐 갖고 각 당이 같이 들어가서 빼오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어제도
0: 예.
1: 보셨겠지만, 어제 펜싱 선수들이 자신의 장비를 빼오는 때도 있어서도
0: 예.
1: 카메라를 대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협의를 했는데 저 시위에 참여한 단한 사람, 여성분이 반대하면서 모든 게 이제 다 그런 어떤 협의가 숲으로
0: 예.
1: 들어가서 어떤 장비를 못 가져오고 우리 펜싱 아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위나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정말 개인 개인이 나와서 참정권 훼손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협상이 수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0: 예.
1: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에서도 지금 국정조사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좀 있으면 또 특검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0: 예.
1: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0: 예.
1: 야당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사항을 막더 키워가지고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됩니다. 우리
0: 예.
1: 지금 선수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작을 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1: 현장 갈 가능성도 있다고
0: 정청래
1: 생각합니다.
0: 대표가
1: 네.
0: 현장에 갈 가능성도 있다.
1: 지금 이제
0: 예.
1: 우리 이모경 전용기 의원이랑 천준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갔기
0: 예.
1: 때문에 저희 지도부에서도 최고위원 등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0: 네.
1: 봅니다.
0: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을지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거의 매일 잠실에 나가 있는 것을 두고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용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2: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답도 내놓지 않으면서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3: 네,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와 아울러서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 시민들께서 이건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에 공감해요.
5: 공감하신다.
4: 많은 어떤 분노와 이 미래가 담겨 있는 말들이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에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도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5: 연명의 도구로 쓰고 있다
4: 싶은 것이잖아요. 그건 나쁜 정치입니다.
5: 네.
4: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 망치면서 공소취소해서 자기 살기 길에 나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 둘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5: 네.
0: 장동혁 대표는 수명이 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강하게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6: 예.
0: 방송 끝나시고 의총 가시는 거죠?
6: 그렇습니다.
0: 오늘 의총 분위기 어떨까요?
6: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요구했었고 저희가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 정도 됐었는데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한 의총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함께 이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대표께서 이제 선거 직후, 직전후 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셨는데
0: 네.
6: 이게 또 일각에서 뭐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표의 입장도 들어보는 좀 의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의원님이 대안과 미래에도 소속돼 계시니까 대안과 미래에서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그
6: 그렇습니다.
0: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을까요?
6: 당연히 있을 거라고
0: 예.
6: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평가에 따라서
0: 네.
6: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교체에 대한 입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모이시는 많은 2030 청년들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사실 전국 재선거가 현행 법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면 저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출구 전략도 같이 세우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 당 대표께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시면서 이런 모든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장 대표께서도 전국 재선거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것이고 예. 또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대표께서는 전국 재선거에 대한 특별법 발의까지도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헌법 13조 2항에 우리 국민은 소급 입법을 통해서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아예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판사 출신 당대표께서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선거에 대한 어떤 특별법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선거 패배에 대한 사퇴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좀 자극적이고 선명한 어떤 표현들을 계속 해나가신 예. 거에 대해서 의원들의 비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오늘 김용태 의원도 발언하실 겁니까?
6: 저는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거의 매번 하긴 하는데요.
0: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6: 뭐 여러 사퇴하라라는 입장은 이미 제가 SNS 통해서 밝혔었고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들하고 총회를 모아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의원총회 분위기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오세훈 시장도 지방선거 이후에 발언이 상당히 세졌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1: 오세훈 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중에도 네. 장도혁 대표는 오지 말아라. 선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정도로 현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우재준,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참정권 어떤 시위를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사실상 서울 빼고는 다섯 개 광역단체에 대해서 전면 재선거를 하겠다는 것은 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부정하고 이 선거 자체를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한 당의 대표가 자신의 거취 때문에 전체 이 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에 대한 선거 불복을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의 개인 의견이다.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또 하는 말이 달라요. 대변인과 당대표가 하는 말이 또 다르고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고 자신의 자리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좀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계속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뭐 후임 당대표가 나온다면 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7: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는 사라져도 그 비슷하지만 약간 신선하다고 그쪽에 생각할 만한 사람을 밀 것 같은데요.
8: 그렇죠.
7: 이진수 의원 밀지 않을까요? 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그 중진들, 그 흔히 얘기하는 전당대회 상습 출마군 거기서는 생각이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신선하게 당선된 예를 들어 이진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예봉을 꺾고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9: 기립박수 할 만큼 승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가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패배는 하지 않았다.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그 피자집 그 주인이 그 한쪽에서 벌레가 나왔으니까 한 조각만 교체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참 환불이 환불도 뭐 몇 배로 환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한쪽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 둥그런 전체 피자 모두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네. 차기 당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신선하게 당선된 이진숙 의원이 아닐까라는 이준석 대표의

0: 한다면 글쎄 이준석 의원의 표현은 아마 개인적인 추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이후에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열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2: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개파가 소멸될 것입니다.
3: 민주당 대표입니다.
2: 국회의원들은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4: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혹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가 대조하면서 분열의 목소리를 냅니다. 엔진이 두 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엔진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당이 하나가 돼서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1: 네, 당권은 유한하다. 또한번 갈등이 표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굳이 내가 친명이다라고 하는데 강덕구 최고위원은 엔진이 두 개일 수 없다. 브레이크 밟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5: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저희 당내에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자체적으로도 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줘서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더 높은 그런 지지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예.
5: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좀 우리 당의 단결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반해서 강덕구 최고위원은 당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여러 다른 인사들은 뭐 내각 총사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선거 결과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대표님 하시는 말씀과 그 측근들이 하는 말이 너무 다르다. 분열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 평가에 대해서 왜 승복을 하지 않느냐. 이런 강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어떤 저희 내 그런 어떤 전당대회는 좀 지역적인 문제예요. 1인 1표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사항이 아니고.
1: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5: 이제 저희 당내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국민들은 지금 참정권 훼손 문제도 그렇고 조작기소 뭐 검사 일탈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리고 제일 저희가 뼈아픈 거는 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경기 남부에서 이번 기초 광역에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왜 패배했는지 그 민심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뭐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요즘에 이제 연일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 때 공항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오라고 하면은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 사실 저희로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근 한 일주일 사이에 많은 어떤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오시는 길에 좀 마중도 하고 길게 대화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희가 지지율 제고도 될 텐데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내일 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저희 당이나 정부 여당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만약에 초청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 아, 그거는 이제 그때 봐서.
1: 예. 보통 정청래 대표가 뭐 많은 이제 패널분들 하는 얘기는 이제 초청이 오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가야죠. 초청받지 못하더라도 가야 집권 여당.

0: 야당이 대표가 대통령 갔다 오시면은 이야기도 좀 듣고 국제 정치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좀 듣고 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이기 때문에
1: 예.
0: 아무리 갈등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도 이제 연임을 도전하실 것 같고 연임을 도전하시는 순간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이제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요.
1: 예.
0: 다만 뭐 지방선거 패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요인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1인 1표제 논란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1인 1표제가 이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좀 유리한 지형이 되는 건가요?
2: 뭐 단순표 계산상으로 보면은
1: 예.
2: 당원들의 선호를 많이 받는 현 당대표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열된 양상이
1: 네.
2: 2년간 계속됐을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다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 1인 1표제는 형식적인 문제이고 저는 그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화합할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인 것인가.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을 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원팀으로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 것인가.
1: 예.
2: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누구인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2: 네.
1: 예. 이렇게 민주당의 분열 양상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뭐 낙선 인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것이다.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평택을 해서 이제 패배를 한 것이고 총선 때는 어떻게 할지 성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새로운 다수연합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절감을 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건가요?
0: 사실상 평택을 지난 선거로 인해서 연합은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합당조차도 안 되지 않을까. 논의조차도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알겠지만, 당시에 민주당의 선거운동원과 조국당의 선거운동원이 감정적으로 실랑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을 보면은 사실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1: 예.
0: 연합이나 연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연합 연대가 아니고 독자의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끝으로 조국 전 대표가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어떤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와의 연합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 현재로서는
1: 예.
2: 조국 혁신당이 어떤 상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평택을 해서 어떻게 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선거 연대를 거부당했다고 얘기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진보당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선거 연대를 거부한 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마타도어를 한 것도 현실입니다. 당대표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그런 선거에 나가서 그렇게뿐이 선거를 못했나 네거티브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둡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돼야 그 이후로도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1: 네. 조국 전 대표 지금 뭐 땅을 짚고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길을 모색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오류 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임태희 현 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안민석 당선인 측은 실무적 오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 임태희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일부 지역 투표 중단 사태를 내세워 공식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3: 임태희 경기도
2: 이번 선거
3: 교육감입니다.
2: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1: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부가 인용되면 문제 투표구에서만, 전부가 인용되면 모든 투표구에서 재선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당선인은 선관위가 책임질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4: 뭐 몇십 표 그걸 가지고 이렇게
3: 안민석
4: 호들갑떠기는 아닌 것
3: 경기도
4: 같고요.
3: 교육감
4: 그런 이제
3: 당선인입니다.
4: 실무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뭐 선관위가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1: 안 당선인은 교권 문제도 꺼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착안한 이른바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 교권 회복은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찾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이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임 교육감은 기존 교권 보호 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 공무원조직으로 만들 때 그만큼 유연하고 현장에서 이용이 쉽게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하겠나 하는 점을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안 당선인 측은 다음 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 보호국 설치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열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낸 헌법 소원이 청구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국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는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헌재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또 그로 인해 자신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 소원은 모두 4건으로 이번에 각하된 A씨 사건 이외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서 집회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현장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행위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진입을 저지한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각각 취재진 강금과 유소년 선수단 소지품 수색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잠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1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

0: 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에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7: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9: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화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7: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이미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1.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무척 강한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새벽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남과 제주도에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곳곳에 고장차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분당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 남단을 지난 지점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에도 고장차 소식입니다. 성산 쪽으로 2차로에 고장차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동부간선 도로는 성수동 쪽으로 중랑교 부근 1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실 때도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현재 창동교 부근 3차로 작업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우리는 보통 두 눈으로 본 것과 두 귀로 들은 걸 믿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보다 확실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본 것과 들은 것마저 누군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화면 속의 그 대화, 스피커 너머의 그 목소리, 분명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부터 없던 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진 그 자리로 들어가 봅니다. 조회수가 돈이 되는 순간, 진실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6월 17일 수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해드리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요즘 유튜브 켜면요, 뭐 단독, 뭐 폭로, 뭐 이럴 수가, 뭐 세상에, 이런 막 말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언론들도요, 무분별하게 이렇다더라라는 식의 보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노출이 되는데, 그게 가짜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사실을 왜곡해서 표현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몸속의 생명은 심장 박동으로 유지되지만 사회적 생명은 관계와 명예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 사회적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다뤄볼 텐데요. 먼저 에어가 숫자와 장면으로 알기 쉽게 이 이슈 설명해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어떤 목소리가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21. 한 사람을 겨냥해서 한 달 동안 올라온 영상이 21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사람 이야기를요. 처음엔 설마 했던 사람들도 21번을 보고 나면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거짓도 충분히 반복되면 사실처럼 들리거든요. 두 번째 숫자, 300억. 그 폭로가 한 배우에게 남긴 손실이 어림잡아 300억 원입니다. 광고가 끊기고 작품이 멈추고,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밝혀낸 건 그 결정적 증거가 전부 조작이었다는 겁니다. 조작은 끝났지만 무너진 자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숫자, 5. 다음 달 7일부터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일부러 거짓을 퍼뜨리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법이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분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한 채널이 유명 배우를 겨냥해 폭로를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영상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빠져듭니다. 한 달도 안 돼 구독

0: 구독자는 90만에서 100만을 넘어섭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에겐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장면. 여기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고인이 된 배우의 목소리가 녹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AI가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이제는 소문을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장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그 영상을 누르고 무심코 퍼나릅니다. 재미였을 뿐인데 그 가벼움이 모여 한 사람을 벼랑으로 밉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걸 막아보겠다는 새 법이 시작됩니다. 기술은 저만치 앞서갔고 법은 이제야 뒤를 쫓습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가짜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내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지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1: 여러분, 저 진짜입니다. 예,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야. 이래야 될 상황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아니라 친구랑 잠깐 나눈 대화 목소리만 가지고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여기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고, 또한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거짓을 퍼뜨려서 누군가를 고통에 빠뜨리거나 그 관심을 끌어모아서 그걸 경제적 이익으로 누리는 사람들, 아직요. 이게 법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서강대 신방과 유현재 교수와 함께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호기심에 정말이야? 라고 클릭하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되돌아보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여러분께 양치질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단체 촬영 중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근황을 묻자 이 대통령이 건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독일과 캐나다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한국과 독일이 캐나다에 60조 원대 잠수함 사업을 두고 수주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방산강국 한국이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잠수함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맺은 종전 양해각서에 454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이 담겼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이란 종전 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면제와 3천억 달러, 우리 돈 454조 원의 재건기금 조성안이 포함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미국의 태도인데요. 벤스 부통령은 이 자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이미 한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기업들이 출자를 약속한 상태라고 미국은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당초 배상금 4천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패전국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거절하면서 민간 재건기금이라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권의 이란 핵 합의를 현금 퍼주기라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같은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직 대신 집에서 생존한다, 이른바 전업자녀가 늘고 있습니다. 전업자녀는 경제활동 대신 부모와 함께 지내며 집안일과 돌봄을 맡는 성인 자녀를 뜻하는데요. SNS에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전업자녀 일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바데이터처의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시선은 엇갈립니다. 청년들의 무거운 고민이 담겼다는 공감과 함께 부모가 아프거나 은퇴하면 끝나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구 52만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카보베르데가 피파 랭킹 2위 스페인과 0-0으로 비겼습니다. 67위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인데요. 스페인은 패스 804개, 슈팅 27차례, 크로스 40개를 쏟아부으며 일방적으로 몰아쳤지만 카보베르데의 끈끈한 수비벽을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그 중심엔 40살 수문장 보지냐가 있었습니다. 90분 내내 스페인의 포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그는 사상 첫 승점위를 알리는 종료 휘슬이 울리자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게으려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축구 이야기 정말 놀랍네요. 52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100분의 1인데 카보베르데. 음악으로는 제가 좀 접해본 나라인데요. 이 축구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의 발목을 잡고 비겼다니요. 그리고 축구하면 뭐 축신, 축구의 신, 메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르헨티나가 알제리를 꺾고 승리를 했는데요. 3-0으로 이겼는데 메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월드컵 역대 최다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구로 좀 응원받고 국민이 힘나면 좋겠는데 전업자녀라니요. 참 슬픕니다. 저는 전업아빠... 였으면 좋겠는데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AI와 산업구조 변동에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거든요. 모두가 같이 답을 찾아야 될 문제 아닐까요?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기술의 발전과 또 서로 연결되는 미디어의 발전, 사람들을 더 잘 소통하게 해줄까요? 안타깝게도 소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이버 래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현장, 뭐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현장에 제일 먼저 뭐랄까요, 중계 카메라처럼 달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알려내는 역할을 하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현실을 조금 더 왜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특히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왜곡하는 경우에는 심각하죠. 이 문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디어 연구자이시고요. 이 부분을 오랫동안 지적해 오신 분입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0: 미디어가 즐겁고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무서운 공간이 됐습니다. 요즘은 뭐 시위현장에서 얼굴 막 찍혀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인 뭐 경찰관이나 기자들도 있고요. 이 사이버래커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저도 뭐 신문방송학과에 있으니까 참 이게 찝찝하기도 하고, 참 수업할 때도 뭔가 질문 나오고 좀 그러는데요.
0: 네.
1: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디어는 중립적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순기능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많이 누리는 거고.
0: 네.
1: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정적 기능들, 뭐 역할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삐져나온 게 그 사이버래카라는 거고요. 그 사이버래카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 그 뭐 사법적인 어떤 그 판단도 있었고, 지금
0: 네.
1: 이제 그 구속된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0: 예.
1: 이번이 조금 새롭게 좀 느껴진 것은,
0: 네.
1: 굉장히 걱정된다고 생각된 것은 뭐 두 가지 지점일 텐데요. 첫 번째는 아,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 돼버렸구나.
0: 아.
1: 이게 어느덧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사법적 지체가 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예.
1: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될 법이 없대거나 아니면 뭔가 규정,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치와 관련해서 뭔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있어야 될 법이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0: 예.
1: 와중에 이런 배경들이 뭔가 그 최근에 이런 괴물들을 좀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 예.
1: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참 그 쉽게 없어지지 않겠구나.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리는데 그런 걸 좀 실체를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옛날에는 뭔가 가짜 뉴스라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 끝났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리고
0: 예.
1: 뭔가 팩트 체크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각 언론사도 다 갖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0: 맞습니다.
1: 지금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그걸 의미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0: 예.
1: 이제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

0: 가짜라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 진짜처럼 조작을 한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이런 난감함에 빠진 거죠. 그러면 예.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 진짜와 가짜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지켜온 가치 아닙니까? 예. 근데 참 이번 사건이 물꼬를 텄구나. 이제는 그것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예. 어떤 일부의 대중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걸 구분하려 노력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를 이분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가치 판단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AI로 조작하거나 혹은 다양한 미디어를 왜곡해서 가짜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알고 있을 거예요. 생산자와 판매자들도요. 물론 뭐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돈. 이게 결국은 일부러 가짜인 걸 알면서도 혹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건 돈 때문인가요?
0: 저는 지금 우리가 그 비난하고 있는 그분만의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대중들이 이게 이제 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 예.
0: 그리고 그 한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조작인 거를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 아, 설마 이거겠어라고 하지만 일단 재밌고
1: 네.
0: 그다음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나는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뭐 쇼츠 같은 걸로 막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가끔은 생활이 좀 힘드니까 뭔가 그 굉장히 자극적이고 엽기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듣고 싶은 욕구도 있고
1: 예.
0: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뭔가 혐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혐오
0: 제가
1: 비즈니스.
0: 어디서 읽었는데
1: 네.
0: 그 공감보다 분노가 더 강력하대요. 알고리즘에서는.
1: 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수님. 나쁜 뉴스가 더 잘 팔려요. 네.
0: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면
1: 네.
0: 이게 내가 얻는 게 많을까 잃는 게 많을까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1: 네.
0: 내가 뭐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러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강력한 어떤 그 무기가 돼요. 돈을
1: 네.
0: 벌 수 있는. 그러면 그냥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리즘을 전부 다 알 수 없죠.
1: 예.
0: 플랫폼에. 근데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한번 좀 치우치고 그다음에
1: 네.
0: 뭔가 공존보다는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콘텐츠가 뭔가 잘 타고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도 아마 헷갈리겠죠.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돈 벌리니까.
1: 네.
0: 그리고 일반 대중은 또 그거를 뭐 나만 그랬어. 내가 이렇게 잠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라는 어떤 그 무감함.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섞여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아니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조회수, 클릭 이런 걸로 돈을 벌면 그
0: 예.
1: 수익은 문제가 있다는 게 판명이 될 경우에 몰수를
0: 예.
1: 하거나 혹은 100만 원 벌려다가 뭐 1000만 원 벌금 내게 하거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법이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죠 아직 교수님.
0: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제가 나름대로 그 이제 학생들한테 키워드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수업 준비를 하다가
1: 네네.
0: 저는 비대칭이라는 말을 좀 했어요.
1: 이거 전쟁에서 쓰는 용어인데.
0: 네, 이 비대칭이 뭐냐면 그 AI 뭔가 기술 테크놀로지 이것도 비대칭이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즐기는 것과 그리고 일부 소수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그다음에
1: 네.
0: 그걸 판별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의 비대칭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1: 네.
0: 사법적 비대칭이 이런 거예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저지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뭔가 그 뭔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익과
1: 예.
0: 그리고 나중에 뭔가 발각됐을 때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비대칭이에요.
1: 아주 손방망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네요. 쉽게.
0: 아, 그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되면 그럼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1년 미만, 뭐 3년 미만, 그다음에 몇백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요번에도 나오신 뭐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분 이렇게 보면
1: 네.
0: 이 뭐 방송 한 번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 정도
1: 예.
0: 벌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대칭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 야.
0: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타격감입니다. 우리가
1: 예.
0: 지금 언론에서 뭐 보도되고 있는 분들만 봐도
1: 네.
0: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분들의 타깃이 되고 그러면 모든 유명세를 뭐 치른다라는 말로 뭔가 정의가 안 될 정도로 다 잃어요.
1: 네.
0: 그런데 다 잃는 사람들에 비해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잃어. 그다음에 뭔가 정보를 만드는 사람은 아주 조금만 잃어. 이런 어마어마한 비대칭이 있는데 이걸 그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그 뭐랄까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나.
1: 네.
0: 그래서 뭔가 법을 만드는 뭐 국회의원들 되겠습니다만은
1: 네.
0: 그분들이 약간 좀 그 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어떤 이런 그 서민들 그리고 뭐 민생 뭐 이런 얘기를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1: 네.
0: 그 국민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그 어 뭐랄까 사법 지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비대칭 여러분 와닿으시죠? 여러분이 한 시간을 일했는데 100원을 받는다면 화가 나실 겁니다. 비대칭인 거죠, 노동과 대가가. 지금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고 정치, 법 다 해결해야 됩니다. 앞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언급하는 것조차도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작된 얘기를 했을 때 언론은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보도하고 이게 재생산되고 보니까 이 기존 미디어와 AI라든지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미디어의 어떤 그 일종의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구조가 있더라요. 이것도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0: 뭐 저도 참 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네. 언론사가 만 개입니다. 만 개.
1: 만 개.
0: 그러면 이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1: 네.
0: 그런데 다 똑같은 건 뭐냐면 경쟁해야 살아남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일부 언론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공중파라든가 여기는 장치가 있죠. 장치가
1: 네.
0: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도 가고 심의위원회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안을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1: 예.
0: 그다음에 그냥 완전히 그 굉장히 활동적인 플레이어로 나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 네.
0: 그 이 정보원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뭐 정보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 저거 좀 믿기 좀 힘들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유튜버가 얘기한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일부 언론이 이 받아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정보원 효과의 근거에서 A 유튜브가 뭔가 얘기한 거는 긴가민가 하다가
1: 네.
0: 만약에 그걸 기성 언론에서 받아 쓰는 순간, 그리고
1: 네.
0: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얘기가 돼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 있는 걸 내가 읽는 순간, 그건 갑자기 참고문헌을 달게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걸 믿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지만 이건 연구도 많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한 게 이쪽에 와가지고 뭔가 틀을 바꿔서 그 매체가 바뀌어서 그걸 대중에게 전달하면 대중은 확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1: 저 나쁘게 말하면 그 사이버 레카들이 예. 이런 언론 생태계를 악용하는 거네요.
0: 아우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악용하는 거고 그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국가예요 우리가.
1: 이건 언론도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0: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좀 뭐 비판을 할 때는 제발 그 출입처를 유튜브로 하지 마십시오.
1: 네.
0: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일부 언론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특정 유튜브나 사이버레카가 야, 이거 내가 말한 거 이거 전부 다 보도해줬어.
1: 아.
0: 라고 하면 뭔가 정당성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졌던 겁니다. 몇 년 동안.
1: 지금 이제 가세연 이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됐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0: 예.
1: 그리고 증거도 다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0: 예.
1: 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있다라는 말을 정말 이용자분들 또 뉴스 소비자분들 저희 언론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AI가 너무 고도화됐고 저희 프로그램도 AI로 다양한 사회와 세상의 변화 기술 이제 조망하는 프로그램인데 수준이 너무 대단해졌어요. 그래서
0: 예.
1: 이게 지금 법정에서도 AI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굉장한 전문가가 붙어야 되고요.
0: 예.
1: 목소리 몇 마디만 갖고 지금 전화 교수님처럼 대중에게 목소리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0: 예.
1: 이 단계까지 가면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0: 예, 저도 AI 너무 관심 많고요. 지금도 그 제 모니터 앞에 있습니다만 한 서너 개 켜놨습니다.
1: 그러니까 네.
0: 지금 AI는 그 이걸 뭘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1: 예.
0: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뭔가 피할 수 없는 트렌드고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죠.
1: 맞습니다.
0: 요번에도 그 김세희 씨가 요게 이제 그 뭐 법적 판단이 이제 내려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나온 것만 보면 이제 이게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뭔가 이게 그 굉장히 기술 수준이 낮아져서
1: 네.
0: 옛날에는 만약에 그 정도의 조작을 하려면 거의 그 글쎄 좀 과장해서 거의 나사급 GPU가 필요했을 겁니다.
1: 전문가가 근데 붙어야 되죠. 네.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한 10분이면 끝나요.
1: 네.
0: 그리고 돈도 안 들어요. 아마
1: 네.
0: 그 정도 조작하고 막

0: 그러는데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1: 네.
0: 뭐 몇천 원이 들겠어요? 몇만 원이 들겠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렇게 한 거가 정말 너무 똑같았던 거죠.
1: 예.
0: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일단 그 계속해서 뭔가 그 뭔가 단계에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침윤된 분들은 그런 소식이 있었어 그런 소식이 있었어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상태에서 그 정보를 또 보게 돼요. 그러면 또 확증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뭐
1: 그럴 줄 알았어가 돼버리는 거죠.
0: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중의 그 무책임함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섞여서 그 AI가 주는 어떤 굉장히 좋은 기능들 이런 것들이 숨겨지고 지금 범죄에 뭔가 활용이 되고 그러는데 저도 걱정되는 것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AI 기본법이 생겼잖아요.
1: 네.
0: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거는 굉장히 그 자랑스러워할 일인데 거기서 이제 연구자로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AI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돌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법적으로 조금 명시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AI 사랑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쓰기도 하고 학생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너무 그쪽으로 가면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젠스나 오셔가지고 막 하고 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뭔가 믿었던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작권,
1: 네.
0: 그리고 초상권, 그리고 뭐 진짜 배기 이런 네.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를 정말 너무너무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이번에 이 인물이기도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요거를 기화로 슬프지만 좀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AI에 관련돼서 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 좋고 돈 벌고 이런 것들 플러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저를 포함해서 그 뭐 사람들의 좀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1: 네. 기술과 미디어는 중립적입니다. 불 자체는요.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고 발전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소재인데 그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불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이 안 돼야 된다라는 교수님 말씀이신데 수입을 막고 플랫폼들이 어떤 제재를 취해도 이분들이 활동해요.
0: 예.
1: 이게 사실상 그분들한테 큰 타격이 못 되고 앞서 비대칭 얘기도 해주셨지만
0: 예.
1: 이런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야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너네들 이런 위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을 너네 플랫폼에 못 가져가 이런 제약 필요하지 않나요? 해외에는 그런 게 있나요?
0: 예. 저는 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 이게 우리가 쓰는 어떤 그 대부분의 플랫폼이 이제 미국 빅테크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왜 미국 그 빅테크나 플랫폼이 이런 날개를 달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1: 네.
0: 이게 한참 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996년이었을까 그런데
1: 네.
0: 그때 뭐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어떤 뭐 IT 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났잖아요.
1: 인터넷,
0: 그러면
1: 네.
0: 미국 입장에서는 회사를 당연히 키워야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1: 네.
0: AI 기본법 만들고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그 온라인이나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그때 이제 그 유튜브도 있겠죠. 그래서
1: 그렇죠.
0: 그런 회사들이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해요.
1: 그러면 이른바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 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라지죠. 그래서
1: 네.
0: 그러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때 나온 법이 뭐냐면 통신품위법이라는 겁니다.
1: 네.
0: 액트 230 뭐 이런 건데요.
1: 네네.
0: 거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플랫폼은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주는 것, 그다음에 뭔가 면책을 해준 거죠. 그때는 당연하겠죠. 산업화 가 돼야 되니까 뭔가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기업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1: 사실 지금 쓰는 유튜브도 저도 알기로는 초기에는 뭐 성착취물이나 약간 음란물들이 많았다고 해요. 일종의
0: 많았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법이 있었어요.
1: 네.
0: 지금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미국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이게 무용론이라든가 너무 이게 뭔가 무소불위로 돼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그 일부 의원들이 뭔가 발의를 해서 이건 바꿔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데
1: 네.
0: 그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그 비율도 거의 세계 수준급이고요. 유튜브 없으면 못 살. 저도
1: 네.
0: 유튜브로 뭐 애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큰 기업이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요.
1: 아 이거 참 뭐
0: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일정
1: 네.
0: 부분 원칙이 있죠.
1: 있지만
0: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뭐 그래서
1: 네.
0: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1: 도로
0: 이번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1: 네 예. 고속도로를 깔았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 난 걸 왜 도로가 책임집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0: 예.
1: 도로 자체가 사고를 유발하도록 만들어놨으면. 도로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0: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저도
1: 예.
0: 그렇게 동의.

0: 하고요. 지금 이제
1: 네.
0: 뭐 기업의 뭐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CSR, ESG 나오고 막 그러는데
1: 네.
0: 그냥 바램은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망사용료와 관련된 어떤 분쟁도 있고 막 그런데
1: 네네.
0: 일단 이렇게 그 지배적인 기업이 됐고 결국은 인프라가 됐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일정 부분 한국 사회에 대한 뭐랄까 그 사회적 책임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1: 네.
0: 예전에 보면 이제 뭐그 사랑받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기업이 되면 이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일정 부분 한국 사람들이 뭐에 취약하고 한국 사람들이 뭐에 아파하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좀뭐 협의체를 만들든가 이렇게
1: 네.
0: 해서 설령 그 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1: 네.
0: 우리 국내 법인데 뭐그 사람들이 온전히 다 그걸 따를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뭐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세게 나갑니다.
1: 예.
0: 유튜브와 관련된 DSA라고요. 이제
1: 예.
0: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고 이제 뭐 본인들이 만들어서 근데 그건 유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1: 예. 저 프랑스는
0: 우리처럼
1: 지금
0: 유튜브 많이
1: SNS
0: 안 보니까.
1: 금지시켰어요. 16세 이하 쓰지 마. 프랑스는 지금 난리 났죠.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유럽과 우리는 달라요.
1: 네.
0: 우리는 24시간 유튜브 보고 있고 일반인들도 무제한 데이터 쓰고 어디 가도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이런
1: 맞습니다.
0: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아, 이 좋은
0: 조금
1: 걸
0: 다르게
1: 좀,
0: 접근해야죠.
1: 예, 좋은 걸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개인의 인격을, 여러분, 심장 뛰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생명도 있는데요. 마구마구 사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마무리 말씀드리면 또이 시간에 다할수 있을까 하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도 당사자라 답이 없거든요. 받아쓰기, 아까 말씀하신 악행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인프라라고 하니 언론 환경,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될 언론인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좀 보완해야 될까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이게 뭐그 일반 대중도 그렇고 저를 포함합니다. 저희
1: 네.
0: 가족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언론인들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1: 네.
0: 이게 이제 그 예전에 한나 아렌트가
1: 한다렌트,
0: 얘기했던
1: 네.
0: 건데 물론 이제 문맥을 좀 다르게 제가 씁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내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것 상관없이 굉장히 큰 악을 내가 만들 수 있고 그 일부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1: 맞습니다.
0: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 일반 대중도 그렇고, 아, 내가 뭐 이거 그냥 뭐 나만 봤어? 뭐 나만 클릭했겠어?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모여서 거대한 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네.
0: 언론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일부 언론에서 뭔가 그뭐 기사 많이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1: 네.
0: 그거를 유튜브에서 뭔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매체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유튜브에서 뭔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참고문헌이 되는 시대가 되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안정된 사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아니라 가짜가 진짜처럼 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거기까지는 좀안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단계에 있어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랬는데
1: 네, 맞습니다.
0: 언론인들에게 프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이거 굉장히
1: 네,
0: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책임을 져야 됩니다.
0: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방송국에서 이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1: 아닙니다. 뭐,
0: 어쨌든
1: 교수님 늘 예, 저희 YTN 라디오에 와서 좋은 이런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말씀하셨던 악의 평범성 여러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의 공무원은요,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성실함의 결과는 700만 유대인의 학살이었습니다. 아, 재밌으니까 뭐 친구끼리 보는 건데가 어떤 이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봤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였습니다.
2: Back into love. 네, 오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노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신기해서 궁금하니까 아 이게 뭐 그냥 한번 봤을 뿐인데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고 우리가 많은 배우들 또 유명인들도 그렇게 잃어봤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구분해야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진짜라는 제목으로 노래로 들어보시죠.

0: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진실은요, 진짜는요, 진짜 마음을 열고 열심히 노력해서 봐야 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가 이래요.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네, 진정으로 듣고 말하지 않으면 silence like cancer grow. 정말 침묵은 무서운 암처럼 자라납니다. 우리 그런 거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 소통하고 확인하기로 해요.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요즘 성형수술이나 시술 받는 분들 주변에 보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고를 때 많이 보는 것, 바로 유명인의 후기 또는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죠.
7: 야, 이 사람 얼굴 좀 봐봐. 방송 나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지?
8: 그러게. 원래도 예뻤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우아해진 느낌?
6: 최근 한 연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달라진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예뻤지만 방송 이후 더 예뻐진 것 같다.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 뭔지 알면 나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이어진 건데요.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이 출연자의 얼굴을 내세운 홍보물이 등장했습니다.
7: 이거 봤어? 이 병원인가 봐. 30개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데? 오, 우리도 한번 가볼까? 나도 그 시술 받고 싶어.
6: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 출연자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한다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누군가의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마치 병원의 시술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처럼 쓰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9: 나 여기서 상담 받아보려고. 사진 봐봐.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대박이지?
8: 진짜 같은 사람 맞아? 이 정도면 병원 실력 믿을 만한데?
9: 그치. 완전 대박이지?
6: 성형외과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고 해당 병원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였다면 어떨까요?
7: 아니, 제가 보고 온 거랑 너무 다르게 됐는데요? 이 사진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8: 아, 그 사진은 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
7: 에? AI요? 아,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진 믿고 결정한 건데요.
6: 이런 경우는 허위 광고일까요? 소비자 기만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홍보 방식인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6: 최근 한 연애 예능 출연자의 얼굴이 달라졌다, 더 예뻐졌다, 비결이 뭐냐?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병원에서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고 해서 해당 출연자의 얼굴을 담은 홍보물을 내놨다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출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0: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1: 네,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옥순 씨가 자신의 SNS에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줬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병원 내부 홍보물에 옥순 씨 사진과 함께 30기 옥순 방송 후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핵심은 옥순 씨가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은 없고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사용됐다고 하니 결국 SNS를 통해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0: 보도를 통해 전해진 출연자의 입장을 보면요. 전화해서 내려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도용하시면 신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1: 우선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영리곡적 광고에 쓰인 것이니까요. 형사적으로는 단순 사진 무단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홍보에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출연자가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다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진 삭제, 재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0: 네, 뭐 광고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이제 보전 처분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30기 옥수님이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뭐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방송에 나온 얼굴이고 이 시술을 설명하는 예시로 쓴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1: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병원 측은 이 병원에서 시술 받았다고 직접 쓴건 아니다. 방송에 나온 공개된 얼굴이다. 예시 이미지로 쓴 것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홍보물을 보면 어떨까요? 30기 옥순 방송 후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와 얼굴 사진이 함께 있으면 그 병원 시술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송에 나온 얼굴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이나 유명인도 초상권은 보호받고 특히 영리목적 광고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시술효과 사례처럼 사용했다면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마치 그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예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꽤 있던데 어떻습니까?
1: 네, 대표적으로는 가수 백지영 씨 사건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 흡입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백지영 씨의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이 초상권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4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발 이식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병원 직원이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본인이 그 환자인 것처럼 거짓 후기를 올린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홍보에서 사진을 함부로 쓰면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허위 후기, 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식의 무단 도용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 사례도 여럿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 어쩌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또는 손해배상액보다 홍보를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알면서도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 뭐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배상액이 4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얼굴을 활용한 홍보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수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걸려도 몇백만 원 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좀더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 위자료가 아니라 병원이 그 광고로 얻은 이익이나 유명인의 광고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배상액이 너무 낮으면 무단 도용이 이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0: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사용했다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0: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근데 사진을 통한 홍보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진 사용에 동의까지 포함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건 의료 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내 얼굴을 홍보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환자의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결합된 개인 정보입니다.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얻은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설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분이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지 처음에 수술이나 시술 동의서 받을 때 사진 활용 동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네, 병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서에 사진 활용 조항이 있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나 시술 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여러 조항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진 활용 조항이 숨어 있었다면 제대로 설명을 받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사진을 홍보에 쓰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 동의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0: 그나저나 병원 광고에서 유명인 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근데 만약 이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로 생성한 이미지였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이건 단순한 과장 광고를 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나 미용실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인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라는 표시가 없이 실제 사례처럼 올리는 게 문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술 결과가 아니라 AI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였다면 충분히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수 있는 것이죠.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 표시 광고법상 부당 광고가 문제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실제 사례처럼 보이게 하는 AI 광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0: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리는데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프터 사진이 보정이 된 거예요. 포토샵을 해서 실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뭐한발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후기까지 막 글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 사진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포토샵으로 결과를 실제보다 좋게 조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술 결과를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 전후 사진은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가짜 후기를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뭐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서도 수술 전후 사진이 눈을 가린 채 성형 앱에 올라왔는데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조작이 되어 있었고 후기도 병원에 칭찬 일색으로 꾸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면 성형수술을 한건 맞아요. 근데 유명인들은 인터넷에 얼굴이 노출돼 있으니까 병원이 그 사진을 가져다 썼다 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성형 전후사진은 병원 말고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수술한 병원도 아닌데 거기에 실제 사례처럼 홍보로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발 이식 수술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은 받지 않은 환자의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자신이 그 환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24차례나 거짓 후기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6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사진은 진료 목적 자료이지 홍보용 컨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 날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으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면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의 자외선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에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무덥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전주 31도, 대구 32도 예상이 됩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해안은 낮까지, 제주는 밤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1시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게다가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는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마포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동작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월드컵 대교로 못 간 지점 6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부한선 지하도로는 성산 쪽으로 2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고장차 지점 앞두고 잠깐 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잠실 개표소로 사용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대한 봉쇄 시위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4: 네, 체육단체 업무 차질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선 시위는 지난 5일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참가자들은 경기장 주변 곳곳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체육단체 진입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쪽에 참가자들이 몰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당 천준호, 이모경, 전용기 의원이 방문했는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어모를 뚫고 의원들에게 접근하려던 일부 참가자들이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떠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구호를 외치는 등 평소와 같은 모습입니다.
3: 네, 오늘 체육단체 진입 시도가 또 있을까요?
5: 아직 진입을 시도할 시점이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에 매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진입을 시도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서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길을 열어줄 것 같았지만 문 앞에 있던 참가자 한 명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끝내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비를 빌려서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고 이곳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의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어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유권자 몇몇이 결국 투표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선거 효력 등을 따지기 위한 선거 소청은 어제 기준 전국에서 130건이 접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본 투표 당일에 용지 부족 끝에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아침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할의 잠실 7동 제2투표소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대기표를 모두 175매 발급을 했는데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면서 회수된 대기표는 모두 163매에 불과 즉 12매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곳을 포함해 투표가 중단됐던 26곳 투표소에서 이같이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투표록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오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실태를 다룰지 주목됩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 답변이 도착했다면서 회의 때 이를 살필 거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강동환 사무총장 직무대리 주재로 전국대학 19곳 학생들과 공개 면담을 진행합니다. 최근 시국 선언에 나섰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자리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 대응 현황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 선거 소청 접수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6: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중앙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접수하러 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선거 소청이 어제 기준 전국에서 모두 130건 접수됐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만 10건을 포함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소청 36건, 광역비례위원이 32건이고 교육감 선거는 21건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시도선관위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그리고 기초의원 8건과 기초비례위원 7건 등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소청 기한을 선거일로부터 14일로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다만 선거

0: 소청기한이 측은 서울시장의 경우 당선 확정 시점이 늦춰진 만큼 소청기한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여야는 오후에도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여는 등 선관위 관련 행보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네,
1: 내일 출발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군요.
2: 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명씩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당내 인선을 발표했는데 위원장은 5선 윤상현 의원, 간사에는 서범수 의원, 위원으로는 김은혜, 신동욱, 박수민, 주진우, 최보윤 의원이 참여합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임미애, 양분남, 이상식, 이광희, 최현일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조사 출발을 앞두고 양당에서 관련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임호경, 전용기 의원이 시위대가 봉쇄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업무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체육단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위대에는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벌이고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인 만큼 불법으로 체육회 활동을 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최대 10곳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내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의원총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 산자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그러니까 내일을 원구성 완료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주 내에 협상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네,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일부 언론이 언급하는 친청파와 친석파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당원파고 개혁파다. 민주당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고 강조하며 당내 분열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비당권파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이 달리는데 당 대표 등 지도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았는지 묻는다며 정 대표를 곧장 직격했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당 대표는 억울하거나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럽 순방 출발 때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당권 경쟁자 김민석 총리만 초대하고 정 대표는 부르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 내일 귀국길에 정 대표가 마중을 나갈지도 관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두고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죠.
2: 네, 앞서 말씀드렸듯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선관위 선거소청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서도 격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발언에 나설 예정인데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재선거와 올림픽공원 봉쇄 등을 언급하며 사퇴 요구를 거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장 대표 등이 올림픽공원을 또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럴 경우 장 대표 없는 의원총회에서 성토회장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 시장은 출석 전 하명 수사, 하명 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0: 오전 재판이 끝났고 오후에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이어갑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오전 재판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특검의 피고인 주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특검이 명세균 씨와의 통화 기록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 정황을 캐묻자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특검을 향해선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말았어야지 왜 확인도 없이 기소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도 오 시장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가 시원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강전 부시장에게 보고를 받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강전 부시장과 명 씨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며 명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0: 네, 오 시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1: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2: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1: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만큼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연일 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대구를 포함한 영남 세 곳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어디입니까?
4: 네,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에 이들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이들 지역에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걸로 예상돼 특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보 발효 시점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영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영월은 34.1도, 경기 이천 32.9도, 서울도 32.2도까지 올랐습니다.
0: 장마철을 앞두고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는데 오늘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다소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요?
4: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전체적인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15분에서 20분 사이 비가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호우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남쪽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남부 내륙에는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주 후반에도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비가 정체전선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장마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려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등 장마를 결정하는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 가까이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 체육단체들은 사무실 진입조차 못한 채 업무가 마비됐고, 경찰은 불법 행위를 벌인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시위 현장을 취재해온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상황부터

0: 짚어보자면은 어제 오전에 체육단체 그리고 경찰이 개표소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찰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잠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체육단체들은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지가 그리고 투표함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진입을 막아서면서 곧바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대화 경찰을 배치해 설득에 나섰고 오전 10시쯤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 진입을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2시간여 만에 오전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2: 네. 자, 오후에는 분위기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시간대에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가 있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농성에 참여한 뒤에 체육단체와 시위대 사이에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중재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함께 들어가 현장을 생중계하고 나온 뒤에는 시위대가 물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따르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시위대가 자발적으로 길을 트면서 실제 진입이 이뤄지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서 여성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끝까지 2시간 가까운 설득에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오후 4시쯤 진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0: 네.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입이 이제 무산이 된 건데, 근데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버티면서 주장한 건 뭔가요?
1: 네, 저도 그 근처에 있으면서 계속 이 현장을 계속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과 합의한 사안인 만큼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결을 따라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직원들의 생존과 일터가 걸린 문제라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현장에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관련 자료만이라도 가져오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두 팔로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현장에 시위 참가자들과는 합의했더라도 그동안 개표소를 지켜온 다른 시민들의 뜻은 또 다를 수 있다며 진입 시 증거가 훼손될 수 있어 보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둘이서만 함께 들어가서 확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여성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네. 자,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체육회 진입을 저지하면서 불법 행위를 한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고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현장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 행위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무 방해 행위는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설득했지만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체증 자료를 토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0: 예. 이 밖에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불법 행위들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 취재진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건, 그리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수색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 선수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는 적극 가담자 3명 가운데 1명에게 이미 출석을 요구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인 만큼 단순 강요가 아닌 특수 강요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감금 혐의를 적용해 적극 가담자 3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박정부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인정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1: 네, 체육단체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이제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는 펜싱과 핸드볼, 산악, 당구, 핀수영 등 여러 종목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회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 급여 지급은 물론 세금과 공과금 납부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과 업무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제 경기장 안에 있는 장비를 결국 꺼내지 못해서 장...

0: 장비를 빌려서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체육회는 출입 봉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단체인데, 그런데 이 체육단체들의 불만이 시위대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향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 네.
0: 체육단체 측은 그동안 사무실 진입을 시도할 때 경찰이 충분히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들어갈 때 경찰이 길을 열어주거나 가드를 서주는 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을 모았는데 그렇지 못해 직원들만 위험에 놓일 뻔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마음 놓고 진입을 시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어쨌든 하루빨리 좀 진입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 어제 일도 그렇고요. 또 합의가 이렇게 자꾸 어그러지는 데에는 이번 그 시위가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 이 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명확한 주최자나 대표자가 없다는 점인데요. 경찰과 체육단체가 일부 참가자들과 협의를 해도 다른 참가자들은 들은 바 없다거나 누가 대표냐며 반발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쪽 출입문에서는 합의가 이뤄지는 듯 해도 진입 시도 소식을 들은 다른 참가자들이 몰려오면 분위기가 다시 뒤집히는 식인 건데요. 어제도 마지막까지 여성 참가자가 문을 막을 때 시위대 안에서는 끌어내라는 고성도 있었고 응원하는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심점이 없는 구조가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으로 볼수 있을 것
1: 예.
0: 같습니다.
1: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도 되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의 그 성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위대가 개표소를 봉쇄한 지가
1: 네.
0: 13일째인데요. 현장에 모이는 인원의 규모와 성격이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평일 낮에는 참가자가 크게 줄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20, 30대가 다시 늘면서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호도 초기에는 재선거 요구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같은 구호가 더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를 든 참가자도 늘었고 정치색을 빼자는 쪽과 부정선거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자는 쪽이 현장에서 섞여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하나의 집단으로 단정하기보단 선거관리 부실에 분노한 시민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세력까지 시간이 지나며 뒤섞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네, 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 있는 시위 현장인데 이게 지금 오늘로 13일째 거의 한 2주 가까이
0: 그렇습니다.
2: 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이 사실상 생활 공간처럼 좀 변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이 점점 임시 생활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초기에는 출입문 앞에서의 농성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푸드트럭과 커피차, 의료 봉사 부스까지 등장을 했고요. 참가자들은 출입구별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돗자리를 깔거나 햇빛을 피하기 위해 우산과 은박지를 장기간 둘러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일부 출입구에는 최소 상주 인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하고 출입구별 인원과 식품 지원 상황을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하루짜리 항의 집회가 아니라 투표함이 남아있는 동안 현장을 지키겠다는 장기전 형태로 바뀐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도 단순 해산을 넘어 장기 농성 관리와 돌발 충돌 방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예, 여러 가지로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과연 이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0: 네, 당연히 쉽게 예측은 할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개표소 안에 투표함과 투표지가 남아있는 이상 시위가 쉽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가자들의 핵심 명분이 투표함과 선거 관련 물품의 훼손이나 반출을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선관위는 송파구 투표함 380여 개가 경기장 안에 남아있고 이송을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함, 개표록 등은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선관위로서도 개표가 끝난 만큼 충돌을 감수하며 급히 반출하기보단 법적 절차와 경찰 협조, 현장 안전을 함께 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위 종료 시점은 투표함을 안전하게 옮길 조건이 갖춰지느냐, 그리고 경찰이 업무방해 수사와 통행로 확보를 어느 수준까지 밀어붙이느냐에 달려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위 현장을 취재해온 사회국 표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모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개최됩니다.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본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핵 문제는 당장 다루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1: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의 절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조트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19일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동결자금 해제와 재건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핵 문제는 2단계 협상 의제라며 추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 1차 협상의 결론을 낸 뒤 핵 문제와 제재 해제 협상에 들어가고 포괄적인 최종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 이란 내 강경파가 핵 포기 불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양해각서가 공개되면 이란의 승리가 입증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 양해각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면 미국서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격렬한 비판과 공격이 쏟아질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란 언론인입니다.
1: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어 60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시 핵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최종 핵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454조 원 규모의 재건 민간 기금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 논의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지적해 합의의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또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어떤 방식으로도 손에 넣지 못할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겁니다. 이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3: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져와 파괴할 거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을 둘러싼 회의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자 민주당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 누가 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하자고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의회로
3: 제재 완화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면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배상금 지급을 거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며 정부 자금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돈으로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 종전협상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항 양해각서 초안 전문

0: 문을 공개하면서 이 안에 즉각적인 원유 판매 권한, 3천억 달러 규모 재건 기금 활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초안을 보면 양측이 서명한 직후에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 수출에 제재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은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이란과 함께 30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40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금 역시 풀어주고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 중간으로 모입니다. 2년 연속 초대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뒤이어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각국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 담소를 나누는 사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다른 현안도 적지 않아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 독일 정상과의 회담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2: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때마다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보기로 하죠.
3: 양국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는 국방,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양측은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환담을 가졌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공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스위스 휴양지인 비르겐슈토크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유엔 사무국 기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장소가 변경된 데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5: 네, 그 보안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이 두 나라 특히 이란과 그 미국은 뭐 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러한 문제가 이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G7 정상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게 반대 시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네바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보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협상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카타르인데 이 리조트가 카타르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 이게 또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외부인들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그럼 예. 안보 문제를 이렇게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5: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마 갈리바프로 알려져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

0: 중간 선거에서 한번 승기를 잡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란 전쟁 장기화가 된다면은 이 전쟁의 여파로 따른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감내하고 회복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기에는 이제 안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도 굉장히 컸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하원 453석 모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2석으로 무소속 6석,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 돼 있고 상원은 100석 중에서 이제 35석에서 새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현재 100석 중에 공화당이 53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뒤집어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왜 시작했는가 이런 책임론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회할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란과 휴전에 합의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국내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여기에 반대하는 물론 정부 내 전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에 전격적으로 전쟁을 결정하기에도 사실 그 국가정보국과 또 에너지국 그리고 저 재정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관리의 전문성 그리고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스타일이었죠.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은 이제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성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보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이란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선거소청,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등을 주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2: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첫 의원총회입니다. 전임 선배 원내대표님들께서 이 자리에 서면 늘
3: 정점식 국민의힘
2: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3: 원내대표입니다.
2: 성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오셔가지고 잠깐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것은 늘, 그 핵심 가치가 바로 분열을 넘어선 신뢰 회복, 대립이 아닌 통합이었습니다. 110명 의원님 모두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단일 대오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 위해서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다만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공유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서울경찰청에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관형 서울청 경비부장이 우리 당 보좌진의 팔을 비틀고 목덜미를 잡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이유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불공정 투표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패가망신할 말을 대통령께서 원체 자주 쓰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장까지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안을 무너뜨리고 본인의 몸도 망친다 이런 뜻인데 도대체 지금 이 세대에 맞는 말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정말 말 그대로 고사성어로 남아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의 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그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0: 의원의 보좌관의 팔을 공무원이 비틀고 폭행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가 국회의원과 보좌진 앞에서 이처럼 이토록 안하무인인데, 이런 경찰이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소위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주겠습니까? 보좌진은 우리 동지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일부입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폭행입니다. 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경찰청장과 유관영 경비부장을 적각 경질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와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어제 6.3 국민 참정권 훼손 불공정 투표 관리 문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고 위원은 여야
1: 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서 장 대표의 참석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장 대표가 참석했다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2: 네, 앞서 정 원내대표,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서 경비부장이 보좌진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좀 분노를 좀 드러냈는데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관련 소식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번 그 전쟁 과정에서 미국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뭐 상당히 정보들을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통령도 제가 했던 일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네타냐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레바논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 네,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했는데 그 뒷말이 더좀 관심이 가는 게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있어서 네타냐후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4: 그러니까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데 네가 혼자서 독단적인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1: 예.
4: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서서 판을 깰까 봐 지금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지금 합의 내용이 뭔지도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1: 네.
4: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과 미국이 서로 발표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각자 이란과 미국 각자 나라들이 내부 여론을 조율할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나라들은 상당히 지금 시급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끝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나라의 내부 사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 달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란도 역시 보면 내부 분열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걸 위해서라도 많은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란의 표현대로 한다면. 물론 미국에서는 배상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1: 네.
4: 어떻게 됐든 간에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이란의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것이 MOU가 제대로 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란이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갈등이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내전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도 이제

0: 그런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문제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에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란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하면 그 핵은 뭐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밖으로 유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수십 년간 논의를 해왔지만 네. 이 호르무즈 사태는 이제 새로운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문제에 관해서는 전쟁 전으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일간은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겠지만 60일 이후에는 거기에 이제 어떤 기뢰를 지금 설치해 있는 것을 이제 제거해야 되고 뭐 이런 안전 문제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료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란의 그 해상 주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반드시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 문제를 지금 이 MOU에서 어떻게 설정이 했느냐가 지금 아직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용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란의 그 해상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네.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안들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향후 지금 MOU에서 안 밝혀지더라도 향후 60일간에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60일간 어떻게 해결될까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 언급해 주셨던 그 각 나라의 내부 사정. 사실 이스라엘 내부 사정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지금 이번 MOU 협정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10월에 지금 이스라엘 총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격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 그렇습니다. 이제 실각뿐만 아니라 이제 10월에 예정돼 있는데 9월로 당겨질 가능성까지도 있죠. 예. 실각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권 훼손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이제 범법자로 그 형사 소추를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설에서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정치적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사후 사면을 약속해 달라 이런 것을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종식되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으니까요. 이란의 대리 위협 세력으로 있었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에 관해서 이제 거의 섬멸 단계에 이르렀고 미국의 도움으로 지난 6월에는 이란 내에 있었던 핵시설 세 곳을 파괴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이 계속 상존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휴전을 결정한 마당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독단적으로 계속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은 사실 부족한 것이고 그것이 잘 드러났던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따르면 이란과의 휴전 MOU 서명 1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헤즈볼라의 본거지 베이루트를 공격하고 이란이 거기에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관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이것을 통보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내각을 소위 눌러앉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베이루트 공격이 휴전 합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에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통화를 해서 더 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란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 명확한 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입장이 맞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습니다. 네. 따라서 휴전 합의가 이제 19일 날 체결되는 마당에 이스라엘의 독단적인 행동을 다시 해서 이란 전쟁을 시작할 확률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3: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돈으로 약 450조 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4: The release of Iran's blocked or restricted assets alongside reconstru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onstitutes two important issu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U.S. commits to taking concrete action regarding both matters.
3: 이란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뭐 사실상 배상금을 받았다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게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0: 재건 기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미 골프 국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G7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거부한 내용은 현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재건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할 거냐 이제 이 방안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여론에 지금 이제 집착을 하는 것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할 때 현금을 직접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 주지 않는다.
5: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동결 자금 해제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관련 내용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0: 자축은행
1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12: 기대세요.
1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6: 저축은행
17: 모든 인쇄 가능한
18: 서머네드피아
17: 온라인 주문 간편한
18: 서머네드피아
1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8: 서머네드피아
2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1: 합성목재 예스팀바
20: 경동산업 주식회사
2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22: 건강해
2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2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5: 교통안전 1분 터
26: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2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9: 엄마
30: 민준아 유정아!
31: 필요할 때 확장돌봄
32: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0: 아빠 늦게 와도 돼
31: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3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0: 나도 바쁘니까 끊어
31: 주말에도 긴급돌봄
3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0: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포함해 동계, 하계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대회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JTBC가 종합 편성 채널 최초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기업 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공경에 처한 기업이 폐업 대신 법원의 보호 아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그런 면에서 파산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파산은 기업의 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에 가깝지만 기업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재건 절차입니다.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하고 점차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절차를 살펴보면 디폴트를 선언한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다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가 멈추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 이행에 들어갑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의 종결을 결정하는데요. 다만 회생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회생 절차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고 있고요. 강한 볕이 내리칠 때면 뜨겁게도 느껴집니다. 이 또한 대구와 경산, 예천은 폭염주의보도 발표된 상황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돌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내부순환로 상황입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촌동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이촌동 부근 지날 때까지도 시속 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이곳도 원효대교 부근부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예.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주 짧은 만남이긴 했습니다. 30초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 30초 안에 지금 북한 문제 이야기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 좀 의미 있는 대화라고 보셨습니까?
2: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부분에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G7에 가서 이란 문제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했거든요.
0: 이원선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
2: 교수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크란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은 이제 북한이다 이제 이런 걸 암시하는 그 뭐 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리더십으로 이란 문제 해결했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도 이제 머지않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피스메이커의 이게 말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이 수백만이 지금 나 이재민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전쟁까지 치른 사람한테 피스메이커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근데 외교과에서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제 김정은 사진을 같이 걷는 사진을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 11월 중간 선거도 있다 보니까 깜짝 어떤 그 외교 정책으로 해갖고 이걸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과연 하겠느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될 이제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3: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노벨 평화상 얘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4: 그거는 노벨 평화상 그 선정위원회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그때 베네수엘라의 민주투사가 받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받았어야 된다고 받아서
0: 공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관 교수입니다.
4: 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자들에게 그러면 나한테 주십시오 얘기는 내가 안 했다. 그 말은 그만큼 원한다는 걸 반증하는 예. 것이겠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를 봐야 되겠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그런 환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간에 그냥 덕담을 나눌 수 있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지난번 백악관에서 나누었던 핵심 메시지를 적절하게 간단하게 서로 상기하고 확인했다는 것 굉장히 효과적인 정상 외교였다고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전 윤석열 대통령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실적에 굉장히 몰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플러사이드라고 해서 본 아젠다 말고도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랑 만나느라고 호텔까지 간 거,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밖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나오자마자 30초 동안에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성과를 너무 청와대에서 부풀리다 보니까 당신은 용산이죠. 만남은 40초 정도였는데 그 성과를 설명하는 실장의 설명이 2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너무 이 성과를 부풀리지 않고 그냥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키포인트를 확인을 했고 더 이상 큰 얘기는 안 했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봉용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월드컵 소식입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사나이 메시가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해트트릭이라는 대기록을 써냈습니다. 세계적인 골잡이

0: 혼란과 음바페도 나란히 두 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 메시는 역시 축구의 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200번째 경기이자 자신의 6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전반 17분 중앙선 부근에서 대포리 찔러준 패스를 받아 왼발 가마차기로 선제골 넣으며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후반 15분 팀 동료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오른발로 차 넣어 두 번째 골을 넣었고 16분 뒤 직접 드리블로 상대를 파고들어 한 차례 패스를 주고받은 뒤 다시 한번 왼발 가마차기로 세 번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호날두가 2018 러시아 대회에서 세운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갈아치운 순간입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을 16골로 늘린 메시는 헤더골 기록에서 클로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단독 1위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해트트릭만으로 2연패를 향한 첫 여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2: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가졌던 모든 꿈을 이루는 거고요. 심지어 상상했던 것 이상을 이룰 만큼 운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공격수입니다.
1: 세계적인 골잡이 홀란과 음바페도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노르웨이 홀란은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인 이라크와의 조별리그에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책임져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 프랑스 음바페도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전 패배에 서력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0: 홍명보호가 홈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높이의 체코와는 달리 멕시코는 빠르고 압박이 강한데요. 멕시코전 승부를 가를 관전 포인트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멕시코의 강점은 스피드와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우리 대표팀처럼 뒷공간을 공략하는 공격에도 능합니다. 두 팀 모두 공을 빼앗긴 직후 바로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체코전에서 쉬크와 슐츠의 중거리 슛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던 황인범과 이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지대 환경에 익숙한 멕시코는 과감한 중거리 슛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결국 탈압박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벗겨내면 상대 수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의 패스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공격 시 대6명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3백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남아공전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후반 막판 역습을 내줬고 결국 퇴장까지 받았습니다. 때문에 탈압박에 능한 이강인, 전진 패스가 뛰어난 황인범, 그리고 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코전에서 초우파를 막기 위해 기용된 이태석 대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를 투입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4: 저희의 장점들을 잘 보여드리면서
2: 황인범 축구대표팀
4: 또 상대의 장점들을 잘 상쇄시키는 그런 경기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가 있어서 다음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3: 스피드로 체코를 넘은 홍명보.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닮은골의 홈팀 멕시코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멕시코전을 앞둔 홍명보호는 비공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치바스 베르데 바예 훈련장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훈련 때 불법 드론이 출현해서 피파 현장 요원이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팀 보안 요원이 드론을 처음 발견한 뒤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방사해 해당 드론을 추락시켰지만 남성 두 명은 드론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홍명보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 멕시코 축구대표팀은 경기장인 과달라하라 스타디움과 같은 잔디 위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비공개 전술 훈련에 집중한 멕시코 대표팀은 결전지로 떠나기 전 멕시코시티의 국가대표 고성능 센터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멕시코 코치진은 한국과의 경기에 대비해

멕시코 시티 훈련장에 해당 잔디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월드컵 첫 16경기에 들어온 관중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경기까지 관중 102만 8,4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경기장 관중 수용률은 99.34%로 집계됐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100만 번째 입장 팬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계속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열정적인 모든 팬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0: 국방부가 군사 분계선 근처에 설정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축소하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의 150배 규모의 면적에 토지 개발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 분계선 남쪽 10km까지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25km까지는 제한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에선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한 보호 구역을 개발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보상 이유로 만든 규제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올리고 제한 보호 구역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폭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2: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3: 안규백 국방부
2: 지역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1: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면적 90배인 270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제한적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보다 남쪽 45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150배 규모 지역은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발 규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국 7,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군사 보호구역 가운데 10%가량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데 투기 수요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접경 지역 주민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 국방부는 이 밖에 작전 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 대전차 장애물이나 도로 낙석 같은 시설도 차례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음 달 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점검을 위해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와 살지 않고 그냥 사놓는 집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는 없다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7월 말에 이와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종전 상황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고 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8,8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2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4: 코스피는 오름세를 조금씩 회복하며 장중 8,800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8,700 후반과 8,800선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8,800 중후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대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이 9천억 원 이상

0: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로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인 250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천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는 어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를 놓고 미국과 이란 간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후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움직임, 특히 내일 새벽 발표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미 기준금리는 동결이 유력시되지만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하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 매파적 발언을 할 경우 국내외 증시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이상 올라 151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우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오는 24일부터 진행합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2026년 4차 총회를 공고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더 이어나가게 됩니다. 최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교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다면서 내년 교섭에서는 DS 부문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제주 지역 항포구에는 다이빙 등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최근 3년 동안 5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평년보다 일찍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예방에 나섰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물놀이객들이 방파제 끝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 둘 포구 안으로 뛰어듭니다. 항포구는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힙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수심이 급격히 변하고 물속에는 암반과 쇠사슬 같은 위험 시설물도 많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 속에 최근 3년 동안 항포구 물놀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이런 항포구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항포구와 비지정 물놀이 지역을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32곳으로 늘려 안전요원 123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 전부터 안전요원을 조기 투입해 물놀이객이 몰리는 시기부터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3: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자율 방재단이라든가 마을 내 어촌제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과장입니다.
3: 협력을 해서 이제 인명 피해를 이제 줄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 어촌노항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군의 위험 구역에서 수영이나 다이빙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예방활동을 확대해 물놀이 사고 사망자 수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연일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방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5: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서울의 기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5: 네, 현재 서울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더 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한여름 수준의 더위는 계속됩니다. 특히 영남 지방은 내일과 모레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기록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곳에 따라

0: 우리나라 벼락과 돌풍, 알갱이가 작은 쌀아구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현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부산 모두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평년 수준의 3에서 4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일째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인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약속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즉각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합의 후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페르시아만 일대의 상선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경제 재건을 돕는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면서 이란도 두 달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9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국제유가는 급락할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3: 선박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요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겁니다. 선박 운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도 재개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 실제로 유가 하락 흐름이 가파릅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16일 5% 넘게 급락해 8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70달러대로 내려간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 급락한 76달러 5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이 19일 종전 MOU 정식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석유와 정제품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건데 이란의 원유 수출은 15일 MOU 합의 발표와 동시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탱커 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현지 시간 15일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최소 두 척이 원유 380만 배럴을 싣고 미 해군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운항이 정상 흐름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아마 몇 주가 걸릴 겁니다.
2: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곧바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기뢰가 최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선박 통항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첨단 장비를 총동원한 기뢰 제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호르무즈의 문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조선과 상선들이 당장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직전 이란이 보유했던 기뢰는 약 5천 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뢰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불분명한 데다 기뢰의 형태마저 까다로워 탐지부터가 난관입니다.
3: 해저 바닥에 놓인 기뢰부터 수면 가까이 케이블로 매달아 놓은 것까지 제거해야 할 기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4: 해저 암초나 해양 쓰레기와 구분하는 것도 고도의 정밀 작업입니다. 미 해군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대거 투입합니다. 기뢰 구역 밖 안전한 곳에 연안 전투함을 대기시키고 첨단 해저 탐색 드론과 무인 헬기를 띄워 원격으로 기뢰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와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 항공기와 호위함, 기뢰 제거함을 파견할 겁니다. 인근에 대기 중인 항공모함, 샤를 드골 전단 역시 작전이 확정되면 2-3일 안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4: 하지만 작전의 속도를 내더라도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단 한 발의 기뢰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큽니다.
5: 종전이 되더라도 상선들은 위협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상 운항으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선박 정보업체 분석가입니다.
4: 해협 개방이 공식 선언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물류 마비와 유가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막혀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와 전용기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 이모경 의원은 오늘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그래야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았는데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거든요. 관련된 녹취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2: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도 다 애국심이 있고 저희도 진짜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수민대 지금 여기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지금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3: 최대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저 문을 막고 계신다면 저는 오늘 강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0: 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시위대를 좀 설득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한 명이라도 막아서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상황에서 성조기 치마를 두른 여성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국은 대한체육회 그 사무실 진입이 무산이 됐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뭐 선관위의 여러 가지 뭐 부실 관리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적으로 책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 그렇죠.
1: 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어떤 참정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집회 시위뿐만 아니라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순수한 참정권과 관련된 시위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더군다나 순수하게 어떤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한 그러면서 이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 현재는 상당히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확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걸 어떻게 보면 강제로 봉쇄를 하고 저기를 막고 있는 걸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뭐 저곳까지 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야겠죠. 그런데 저기에 동조한다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랄지 업무 자체가 지금 마비된 거 아닙니까?
0: 예.
1: 특히 이제 펜싱 관련 선수들 아시아 경기 출전을 해야 하는데 그 자신이 사용하는 칼도 못 가져가고 장비 못 가져갔단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면 저것은 참정권 집회 시위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저런 행위는 불법 행위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가고 지금 뭐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갔다고 한다면 설득해야 하는 거고요. 한 명이라도 막으면 뭐 강제로

0: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한 명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맡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생각은 진입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한 명을 설득을 해야죠. 근데 저한명 때문에 결국 진입이 막히는 결과가 됐어요. 저건 뭐 엄연히 이제 불법 행위인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에 대한 확장된 편향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봉쇄가 지금 13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경찰이 좀 무능하다고 봐요. 저 정도 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참정권과 기본권과 관련된 집회 시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해산시키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너무 경찰이 안이하게 보고 있고, 너무 어떤 분위기를,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명의 여성. 조금 전에 이제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혐의가 그럼 적용이 됩니까?
0: 아마 이분이 이제 성조기를 두르고 있다고
1: 예.
0: 하는 걸로 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성조기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저거 자체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유력이라고 그래요, 유력. 그러니까 뭐 폭행, 협박, 그런 범위를 포괄해가지고
1: 예.
0: 힘을 쓰는 거죠, 유력, 물리력으로. 그래서 저걸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사실은 그 안을 출입해서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1: 예.
0: 유력으로. 그리고 저건 이제 업무방해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명백히 해당이 돼요.
2: 네.
0: 그러면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전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에는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2: 네.
0: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2: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 그 단체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펜싱 대표 국가대표 선수들도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그럼 혹시 체육 단체들이 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뭐 법적으로 이렇게 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일단 이제 형사적인 측면하고 민사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2: 예.
0: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죠. 뭐 저는 고소를 하면 처벌할 것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예요. 그럼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있고 물질적 손해배상이
2: 네.
0: 있죠. 재산상 손해배상. 그래서 두 가지 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저곳을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불편함, 뭐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펜싱 선수들이 지금 해외를 나가야잖아요.
2: 예.
0: 근데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경비를 송금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안에 12개 업체 정도 체육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 업무방해 어떤 것이 어느 뭐 식당이랄지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12개 업체 업무 방해를 한 거죠.
1: 예.
0: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대회를 해서 뭐 이겨하는 그런 선수들의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또 서울경찰청장도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이 발언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을 해서 뭐 이제 물리력을 또 행사를 당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근데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죠. 뭐 경찰을 쓰면 안 돼요. 더군다나 경찰의 최고위직 아닙니까? 패가망신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협박성 발언이지, 이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 예.
0: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게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을
1: 예.
0: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동호 의원의 보좌관이 뭐 어떻게 보면 촬영하고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강국회 요청을 했던지 그랬어야 하는데, 설사 그렇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을 하면 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막는 행위를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상당히 다혈질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경찰인데 경무과급의 고위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뭐 유력을 넘어서 이제 폭행 정도까지 이를 정도의 저런 거 행위를 했는데 저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0: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소 봉쇄 시위의 빌미가 된 거는 어쨌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잖아요.
1: 그렇죠.
0: 선관위의 잘못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1: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죠.
0: 예.
1: 그래서 사실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외부팀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들여다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누굴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떤 실체적인 사실관계, 그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 문제,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왜 쌍둥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사실은 조사하려고 하면 근데 경찰이 할지 수사기관, 그러니까 강력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이건 수사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특검 같은 기관이 수사를 해야만이 이 원인을 밝혀낼 수 있죠.
2: 예.
1: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확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선관위 직원이랄지 또 외부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고
0: 네.
1: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예. 자, 이제 다른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 변론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특검의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 오 시장의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3: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2: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2021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거다. 요 사건인데 특검이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1: 일단 여론조사를 한 10번 정도 했다고 그래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공개된 게 한 3회 정도 되고 비공개가 한 7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자체의 어떤 범죄 혐의는 그런 거죠. 10번 정도의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2: 예.
1: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무 부시장을 통해서 명태균에게 이제 3,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 3,300만 원은 오 시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제3자가 지급했기 때문에
0: 예.
1: 이건 정치자금으로 예.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4: 잠실 개표소 봉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아 중재하고 오늘은 여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반발 속에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0: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기업에 입사한 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학력과 직업, 소득까지 제가 원하던 조건에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더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결혼식에 신혼여행은 하와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데다가 낮에 물놀이까지 해서 몹시 피곤했던 저는 리조트 숙소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즈음에 눈을 떴는데 침대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찾아 방은 밖으로 나섰죠. 리조트 로비와 산책로를 둘러보다가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수영장에 남편이 있더군요.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들러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제 두 눈으로 그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리조트에 그대로 둔 채 혼자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 굉장히 황당한 사연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까요?
1: 네, 연인 사이일 때는 조심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네, 참 지금 사연자분 아직 혼인신고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적으로 사연자님의 상태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신혼여행이라는 긴 여정까지 함께 소화하셨다면
0: 네.
1: 두 분 사이에는 명확한 혼인 의사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혼인 실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1: 다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외관상의 사실만으로 사실혼의 성립 을 당연시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곤 합니다.
0: 네, 이제 어쨌거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혼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이처럼 극히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혼인 직전에 파탄된 경우 형평의 네. 원칙상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상 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점을 들어 결혼식 비용, 웨딩 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예식과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부를 불법 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 네,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제 지출되지 않았을 그런 비용들을 이제 원상 회복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 고통도 이제 받으셨으니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다행히 비용을 돌려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달라질까요?
1: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0: 네.
1: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 예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성립한 이상 재산 분할 외에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해버리면 원칙적으로는 결혼 비용이나 예물을 따로 이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1: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극히 단기간에 파탄이 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경우에는
0: 네.
1: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취급합니다.
0: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죠.
1: 네, 신혼여행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은 당초부터 성실하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그쵸?
1: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결혼식 비용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예물과 예단도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예물 예단의 경우 파탄의 과실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제공한 예물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럼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이제 가셨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 등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 생활이 사실상 뭐 시작도 되지 못한 채 파탄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에도 결혼 비용 내용이나 예물예단,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신임 미용사의 염승용이라고 해서 믿고 사진 한 장을 찍어뒀는데 2년 뒤 이 사진이 미용실 홈페이지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촬영 동의만 해줬을 뿐 상업적 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던 손님 A씨의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미용실 측은 2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써놓고선 지우면 될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우리 법원은 동의의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따집니다. 설령 연습용으로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영리 목적으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슷한 미용실 무단 도용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백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식 사과문도 요구했는데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사죄를 명하는 건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면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 작성을 조건으로 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위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5도, 전주는 29.3도, 대구는 31.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우산은 챙기셔야겠는데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고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일부 호남 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은 밤까지 또 그 밖에 남부 지역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오후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월드컵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후로는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도 고장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 가까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데요.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송 행사 당시에 정청래 대표의 불참을 두고 명청 갈등 등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환영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한 정청래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추정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함께 나옵니다.
5: 네, 지금 보여드린 장면은 환송 당시의 모습인데요. 당시 청와대는 중동전쟁 선관위 현안 등을 고려해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내일 이뤄질 이 대통령의 귀국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가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 잠실 개표소로 사용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대한 봉쇄 시위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5: 네, 체육단체의 업무 차질을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선 시위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참가자들은 경기장 주변 곳곳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체육단체 진입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쪽에 참가자들이 몰렸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민주당 천준호, 이모경, 전용기 의원이 방문했는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어모를 뚫고 의원들에게 접근하려던 일부 참가자들이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떠난 뒤에는 참가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구호를 외치는 등 지금까지 평소와 같은 모습입니다.
4: 네, 오늘 체육단체의 진입 시도가 있을까요?
6: 아직 진입을 시도할 시점이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체육계 관계자는 체육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에 매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진입을 시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중재에 나서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길을 열어줄 것 같았지만 문 앞에 있던 참가자 한 명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끝내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비를 빌려서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했고 이곳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의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경기장 출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어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4: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 부족으로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유권자 일부가 결국 투표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5: 선거 효력 등을 따지기 위한 선거소책은 어제 기준 전국에서 130건 접수가 됐는데 그간 전례에서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혜재 기자, 본투표 당일 용지 부족 끝에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죠?
7: 네, 그렇습니다.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아침 라디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 관할 잠실 7동 이투표소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투표소에 오후 6시까지 온 유권자에게 대기표 175매를 발매했는데 17매가 회수되지 않아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지만 결국 12명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명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조 위원장은 그렇다면서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서 투표하지 못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곳을 포함해 투표가 중단됐던 26곳 투표소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투표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또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에서 이를 살피겠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오후 6시 반에는 강동환 사무총장 직무대리 주제로 대학생들과 공개 면담도 진행합니다. 최근 시국선언에 나섰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투표지 부족 사태 당시 선관위 대응 현황과 질의응답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4: 네,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 접수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7: 네, 지금 이 시각에도 이곳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접수하러 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선거소청이 어제 기준 전국에서 모두 130건 접수됐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만 10건을 포함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소청 36건, 그리고 광역비례의원이 32건이고 교육감 선거는 21건이 접수됐습니다. 시도선관위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그리고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 등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선거 효력을 따지는 소청 기한을 선거일로부터 14일로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다만 선관위 측은 당선 효력을 따지는 소청의 경우 서울시장은 당선 시점이 늦춰진 만큼 소청 기한이 19일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선관위 측은 YTN에 최근 10년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 모두 56건 가운데 선거 효력을 따지는 소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또 당선 효력을 따지는 소청만

0: 충남 청양군 의원 선거에서 한 건 인용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모두 넘겨받는 등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네,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 시위대와 대치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합수본은 추가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4: 앞서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네, 국회도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2: 네, 여야는 토론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제도개혁 방안이나 선거 소청을 논의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1: 네,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최전선 화두라고요.
5: 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출발을 앞두고 양당에서는 관련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TF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법학, 정치학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이모경, 전용기 의원은 봉쇄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업무 마비 사태를 겪고 있는 체육회와 면담하고 시위대에 체육회 활동을 막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장동혁 대표 등이 소청 제기 지역과 범위 등을 놓고 발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권 인사권에 좌우되는 검경 합수본으로도 명확한 진상을 밝힐 수 없다며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내일 출발하게 될 국조특위위원장에는 오선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고 위원 18명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명씩 참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무위, 산자위 등 주요 경제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그러니까 내일을 원구성 완료 목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주에 협상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거취, 즉 사퇴와 연임 도전을 두고 시끄럽죠?
5: 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이 언급하는 친청파와 친석파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당원파고 개혁파다. 민주당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고 강조하며 당내 분열 논란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비당권파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이 달리는데 당대표 등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았는지 묻는다며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SNS에 여당 대표는 억울하거나 아쉬움이 남더라도 정부 성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출국 당시 정청래 대표를 초대하지 않아 이른바 명심을 보여줬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가 나갈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 청와대는 귀국 환영 행사에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초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합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두고도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죠.
5: 네, 국민의힘은 선관위 선거 소청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공개 전환 직전에

0: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을 요청했다가 의원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재선거와 올림픽공원 봉쇄 등을 언급하며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에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2: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1: 네, 특검이 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거죠?
2: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대납 의혹에 얽혀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 네, 오세훈 시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와 기소 모두 정치적 목적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
4: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3: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2: 오 시장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특검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기록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 정황을 캐묻자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법정에선 오 시장 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번 사건이 명태균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며 과거에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로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가 앙심을 품고 허위 주장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각 어제 공식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주요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 김 여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4개 항의 양해각서 초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 안에 즉각적인 원유 판매 권한, 3천억 달러 규모 재건 기금 활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초안을 보면 양측이 서명한 직후에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파생 상품 수출에 제재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은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이란과 함께 30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0: 귀중품 보관신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중에는 모음이나 자음 딱 하나 때문에 뜻이 완전히 뒤바뀌는 무서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빛나기를 바라다가 무서운 빚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이라는 글자도 자음이 하나 바뀌면 나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요, 참 묘하게 우리 가계부를 지키는 이 자산관리도 한 끗 차이로 운명이 완전히 갈리곤 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하면 미래를 든든하게 보증하는 확실한 보험이 되지만 작은 디테일을 놓쳐버리면 위험한 모험이 돼버리기도 하죠. 작은 디테일 그냥 놓친 채 대충 묻어두면요. 내 노후를 통째로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진짜 모험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금과 자산, 불안한 모험이 아닌 확실한 보증 수표로 만들 수 있게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명쾌한 전략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명장 김중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불러도 될까요?
2: 네, 불러주세요.

0: 좋네요.
1: 공짜다 공짜.
2: 짝쿵짜자 쿵짜. 님이라는 글자에
1: 아, 음이 안 붙였네.
2: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근데요, 진짜 정말 한끗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두 분도 현장에서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하시죠?
1: 네, 많이 있죠. 네.
0: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서도 좀 해당이 될 건데, 제가 재무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은퇴 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요 선택 하나로 정말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 경우 대표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보장성 보험으로 따지자면 똑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똑같이 보장받으려고 했더니 이 보장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내는 보험료가 막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면 거의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확실히 비교가 필요한 거죠.
2: 그렇죠. 빚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험이 아닌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할 겁니다. 그 한끗의 디테일은 과연 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를 좀 직접 만나서 우리 집 가정경제 잘못된 부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오늘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노래를 안 하니 김중남 팀장님 직접 부르셨어요.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자,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3910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곧 50대가 되다 보니 노후가 정말 걱정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10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많은 금액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최소한이라도 대비한다면 노후 대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봤더니 우리 청취자님 102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아,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장수,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65세 전후로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이후 한 30년, 40년은 우리가 이 자금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사실 30대 후반인 저도 궁금해요.
1: 맞죠.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0: 저도 없는 삶이 사님의 쪼개쪼개서 차곡차곡 국민연금 붓고요. 뭐 개인연금 좀 하고요. 혹시라도 뻥튀기가 돼줄까 싶어서 투자도 조금 조금씩 해보면서 지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노후 생각하면 되게 걱정되고 불안해요.
1: 맞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은퇴 후에 30년 정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낼까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재무 목표에서 항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다수예요. 자, 이게 왜일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한평생 사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안 산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재무적으로 30대에는 결혼 자금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40대에서 50대 정도는 이제 주택 이전이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교육 자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매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내 노후 자금은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의 핵심은 정말

0: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 이후의 청취자분들이 이제라도 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맞죠.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은 그래도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지조차 모른다고 이제 통계조차 나왔잖아요.
2: 저도 사실 잘 몰라요.
1: 지금 당장 알아보셔도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그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 통지서, 고지서 날라와요. 거기에 예상 금액도 한 3개월인가 6개월씩 날라오거든요.
2: 그렇군요.
1: 그래서
2: 매달 받는 고지서에 3개월 주기로 예상 연금 수령액이
1: 네, 그게
2: 나오는군요.
1: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날라오니까 그거라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노후자금 준비 도대체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퀴즈로 드려보겠습니다.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자금은 얼마일까요? 요거를 술 먹었다는 건데 업앤다운 게임으로 금액을 불러주시면 우리
0: 회식자리에서 저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2: 아, 정말요?
1: 정성욱 팀장님이 업앤다운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세번 안에 맞추셔야 정답입니다.
2: 제가 게임에 강해요. 게임의 최강자라는 거죠. 한 번에 맞춰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부의 적정 노후 자금은 월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더 필요해요? 330만 원?
0: 아, 너무 아까운데요? 다운.
2: 그럼 320만 원.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예요?
0: 324만 원인데요.
2: 너무 빡빡하다.
0: 아,
2: 이 정도
0: 맞아요.
2: 맞았다고 해주시지.
0: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자금은 월 324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25년 기준 KB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연금액은 350만 원, 최소로 248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 그럼 1년 사이에 엄청 큰 금액이 또 늘어난 거네요?
0: 맞아요. 물가상승률 때문일 거다라고 보는데 평균 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을 때 65세 은퇴 후에 25년간 약 2.5%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약 9억 원 정도의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사실 추가 소득원 없이는 이 금액을 100%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2: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 12월 달일 걱정하진 않거든요. 그건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4, 5월만 해도 그래요. 지금 6월 달이 됐지만 12월에 있을 걱정 벌써 하진 않는데 노후는 먼 12월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노후자금은 사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이 노후자금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도 있을 수 있고 노후자금의 크기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욱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자금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연금액을 얼만큼 강제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노후자금을 준비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얼마나 강제성 있게 소액이라도 내 노후자금을 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요게 포인트인데 사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달 3, 40만 원의 노후 연금을 받자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기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65세 이후에 매달 3, 40만 원도 없어서 자녀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십 년 살아가는 삶보다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자녀 눈치 보면서 수십 년 살아가는 삶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살펴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완전 팩폭인데요.
1: 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저 멀리서 이제 소리치는 거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자꾸 얼마라도 모아놔라, 준비해라, 들리잖아요.
2: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월급에서 좀 떼서 보내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어야 된다는
0: 맞아요.
2: 거죠.
0: 근데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12월 계획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2: 맞아요.
0: 그러니까 놓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2: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해주고 중요성을 강조해줄 전문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준비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일단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1: 네, 사실상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연말정산 그리고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연금저축 그리고 IRP 통해서 연 900만 원까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를 떼어요. 5.5%에서 3.3%.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거를 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또 떼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정산은 안 되지만 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런 보증형 변액연금을 연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월 적립식은 150만 원까지 매월 그리고 일시납은 1억 원까지 전액 비과세로 평생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구간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비과세 연금은 그건 정말 장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네. 잘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특히나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제가 사회생활 첫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도 사회생활 하면서 눈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서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2: 보증.
0: 맞아요. 보증. 보증 서는 순간 폐가 확실한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절대 보증 같은 건 서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내 노후를 보증해주는 이 보증형 상품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특히나 굿모닝 청취자분들은 40, 50대의 요 연령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연령분들 사이에서는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자금만큼은 좀 안전하게 확정적으로 보증되는 이런 보증형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증형 연금을 선택할 때도 상품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1: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보증형 변액연금을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2: 네.
1: 기준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서 70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똑같은 조건으로 A사는 매월 126만 원을 그리고 B사는 매월 112만 원을 그리고 C사는 92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 똑같은 월 납입 100만 원인데.
0: 네, 맞아요.
1: 맞습니다.
2: A회사, B회사, C회사의 연금 수령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1: 맞아요. 똑같이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선택을 달리하면 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A사와 C사의 매월 연금액 차이가 무려 34만 원까지 차이를 보고 있거든요.
2: 엄청 커요.
1: 결국은 동일한 금액을 내고 똑같이 연금을 받는데 회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누구는 92만 원 받고 누구는 126만 원 받고 아 정말 제가 속이 원래 좋은데 아이고 배야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2: 그렇죠.
1: 그래서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많지만 결국은 7에서 8% 뭐 5에서 6%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변액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입하느냐 그리고 언제 연금을 타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그냥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는 그 연금이 결국은 잘못된 회사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받는 연금액이 몇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비교가 필요합니다.
0: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상품을 건너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증형 연금 상품 또는 비과세 연금 상품이 진짜 좋은 게 맞는지 철저한 비교 분석 통해 나를 위한 유리한 설계를 해 나가야겠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이용료만 딱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9583번님, 지난해 말 김충남 전문가에게 상담받은 사람입니다. 부천까지 와서 재무상담 받았고 그때 투자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운영 중인데요. 수익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안 배웠다면 저 아직도 허덕이며 살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방송으로 목소리 만나니까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부천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님 사연이에요. 김충남 팀장님 누군지 기억나시겠어요?
1: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9583번님도 문자 한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지금 삶이 바뀌셨다라는 거잖아요. 아, 두 분이 또 이번에는 어떤 분 만나서 깊은 고민 사연 해결해 주셨는지 이제 실제 또 상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은 정상욱 팀장님 써주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제는 저는 보장성 보험 모시중한디로 정해봤는데요.
0: 모시중한디?
2: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따져보고 가입을 하죠.
0: 네.
2: 그런데 그 연락 주신 청취자님이 60대 후반이셨어요. 현재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저희 굿머니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했지만 사실 뭐 방송으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이 그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방송만 들으시다가 이번에서야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현재 총 7건의 보험에 매월 7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보험을 동호회에서 만난 후배분께 가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1: 이쯤 되면 예상되는 게 뭐 언제나 그랬듯이 수년 동안 꾸준히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또 2, 3년 안에 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이것저것 또 좋다 그래서 가입을 하셨는데 4건이나 하셨습니다. 근데 이 보험료만 무려 46만 원이었고요. 문제는 또 청취자분이 향후에 건강 상태를 허락하신다면 한 10년 정도 그 정도 운전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거든요. 계산해봤더니요. 1억 4천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0: 60대 후반이신데 아무리 10년 더 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 76만 원 감당이 되실지 내야 할 자녀 보험료가 1억 4천만 원이다. 이거 노후 자금으로 쓰셔도 모자란 돈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청취자님이 보험의 조정 시에 후배분께 피해가 가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또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속이 많이 상했는데요. 우선 청취자님 연령 대비 보험료가 너무 높았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장안을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에 납입이 끝난 보험에 좋은 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이제 재가입을 또 하신 상태셨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으로 우리가 막 일확천금을 벌겠다, 막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이 자산들은 저축이나 효과적인 투자로 자산을 늘리셨으면 좋겠고 보장성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좀 발병률이 높은 우선순위별로 좀 맞춰서 준비하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랬던 분이 굿머니 굿나이프 두 분 전문가를 만나 어떻게 도움받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머니 처방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저희가 정말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청취자분은 기존에 이미 납입이 종료된 이 종신보험에 그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1에서 3종 수술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치조

0: 허골 이식 흔히 알고 있는 임플란트 하시면 2종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또 모르시고 비싼 또 치아보험 6만 원을 또 가입을 하셨고요. 또 9개월 전에 가입한 암보험에는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또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또 매월 26만 원의 보험에는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이제 비싼 치료죠. 항암 중입자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의료 신기술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가입한 게 9만 원. 엄청납니다. 네.
1: 그러네요.
2: 제가 앞서 보장성 보험 못이 중한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3대 성인병 진단비인 암이나 뇌, 심장의 보장을 준비할 때는 첫 번째로 기존에 발표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50대 이후에 가장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이 암, 진단비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성암 발병률 1위가 폐암이 아닌 전립선암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성의 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암들이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고 소외감 진단비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1: 안 된다.
2: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봐야 되는 건 50세에서 70세 사이에 심장질환 진단비율이 무려 77%였고요. 뇌질환 발병률이 75%로 높았어요. 그러면 뇌나 심장의 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안 된다?
1: 되어야만 한다.
2: 세 번째로 그외 일부 중요한 수술비나 고가의 암 치료에 대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1: 된다. 무조건 된다.
2: 맞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갑자기 막 제가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 들어요. 소외감으로 암보험이 빠지면 안 된다. 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장이 넓어야 한다. 여타 비급여 주요 치료비, 약물 치료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짚어보니까 간단하고 쉬운데요. 그래서 청취자님은 상담 후에 조정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0: 네, 그렇게 조정해 봤더니 매월 보험료는 기존 7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줄어서 매월 33만 원을 줄일 수 있었고요. 향후에 2년 후에 한 건강보험료 납입이 끝나게 되면 매월 보험료는 28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보장안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 소외감으로 빠지지 않은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이나 혈성 진단비, 그리고 고가의 암 치료 보장이나 뇌심장 주요 수술비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보장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연령이 뭐 동일하겠지만 특히 50대나 60대 이상의 소비자분들은 이 치료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상당히 많이 차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취한님 같은 경우에는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 똑같은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11,900원을 납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만 좀 바꿨을 뿐인데 매월 5,500원으로 이 특약 하나에서만 무려 6,400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사마다 이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가 필요합니다.
2: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 하나로 남이 될 수도 있고 님이 될
1: 그렇죠.
2: 수도 있잖아요. 보험료나 은퇴 준비에서도 적절한 이 플랜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인 내용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상담을 진행한 후에 청취자님께서 나처럼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테니까 방송에서 당신의 사연을 꼭 소개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가입을 할지하고 가입하고를 반복하시면서 이제 손해봤던 돈들을 차라리 내 노후 준비를 조금이나마 더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아쉬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다면 사실 명품에 돈을 쓸 이유가 없겠죠.
1: 그렇죠.
2: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께서도 효과적인 보장성 보험과 명품에 걸맞는 노후 준비를 할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내 재무 상태나 보험 점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관련 도움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0: 문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7359번님,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정상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유.
1: 아, 지금 운전하실 텐데 안전운행 하시고요.
0: 그렇죠. 약간 갓길에 정차하시고 분명히 문자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우리 7359번 기사님 도움 받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나도 용기 내서 상담 신청해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2: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3: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4: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5: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0: 4738번님 문자 사연도 소개를 해볼게요. 보증형 연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럼 원금 손실이 아예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6: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보증이 되는 건 네. 연금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0: 연금이 보증이 된다? 그 원금은 보증이 안 돼요?
6: 원금은 이것도 똑같이 변액이라서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이 펀드 수익률이 안 나면 손해를 본 상태에서 해지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연금이 보증이 된다.
0: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한 시점까지 이걸 유지하고 연금 개시를 했을 때 보증한 약속한 금액의 연금액을 드릴게요.
6: 네, 그건 보증입니다.
1: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입기간 10년 동안 내고 나는 65세 연금을 받을 거야. 그러면 10년 납입 후에 65세 연금을 개시를 하면 7에서의 8% 가입 시점에 그 금리를 정확하게 보증을 해서 그 시점에 연금을 정확하게 줍니다. 단, 납입기간 내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0년 내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해지 시점에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납입기간 이후에 좀 기간이 길어졌다면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5096번님, 저는 직장인인데요. 여윳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40만 원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IRP 그리고 변액연금 도대체 뭘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1: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세액공제도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그 외에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청취자님의 이제 연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40만 원 정도를 5대5 비율로 나눠서 좀 연금저축 펀드를 좀 활용한다든지 IRP를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뭐 보증형 변액연금도 활용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과세 연금 상품이 나중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많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연말 정산의 공포 때문에 요거 이제 세액공제되는 상품으로 자꾸만 또 눈이 간단 말이에요. 이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6: 근데 사실상 이거는 연말 정산이나 그 본인의 소득 증빙 자료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결정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더하고 빼기 해봤더니 결정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액공제 상품에다 많이 넣는다고 해서 돌려받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세액공제의 금액에 따라서 나의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0: 뭐 직장 동료가 이만큼 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할 게 아니라
6: 그렇죠. 다 달라요.
0: 내 이 소득금액과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비과세 연금 상품이 유리할지 세액공제에 좀 더 많은 돈을 불입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군요.
6: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이 밖에 또 전문가분이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6: 네. 저 어디 묘소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그 묘소가 있습니다.
0: 너무 무서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6: 아, 버나드 쇼라는 그 작가분인데 우물쭈물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받아보시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내가 내는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0: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5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과 연금이 내 미래에 만일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 상황과 미래의 내 상황까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뭘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힘들죠. 전문가가 함께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재무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김동률의 더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후텁지근하게도 느껴집니다. 더불어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5에서 6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또한 제주와 일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는데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난 상황입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양방향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외곽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반대편으로는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한남대교 진안 지점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정체가 더 심한 편입니다. 현재 청담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하게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양방향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SK하이닉스가 250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새로 쓴 가운데 코스피 역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1.58% 오른 8,864.24의 거래를 마치며 직전 종가 기준 최고치인 8,801.49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장중 최고치인 지난 2일에 8,933.62는 아직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9,900억 원가량 순매도 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가 이를 받아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1008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코스피와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1030선을 되찾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513.4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0: 삭제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정해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등을 따지는 선거 소청을 현재까지 모두 130건 접수한 거로 집계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오늘 YTN에 중앙선관위에는 소청 96건이, 시도선관위에는 34건의 소청이 각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과 관련한 소청 10건을 포함해 광역단체장 선거 소청이 36건, 광역비례의원 32건, 교육감 선거 21건, 기타 7건입니다. 시도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의원 7건 등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해당 투표소에 오후 6시까지 온 유권자에게 대기표 175매를 발행했는데 17매가 회수되지 않아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지만 결국 12명은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2명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면서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돌아가서 투표하지 못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등을 들여다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위원장을, 서범수 의원이 야당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측 위원으로는 김은혜, 박수민, 신동욱, 주진우, 최보윤 의원이 참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석은 선관위 관련 경험이 있거나 국정조사 관련 경력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원을 받아 구성한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막혀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이모경 의원은 오늘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그래야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도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도 마비된 상태라며 빨리 행정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불온한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거 불복 양상의 행태는 반헌법, 반민주적이라며 선관위의 부실과 무능만큼이나 우리 민주주의를 좀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 강화 중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 수명이 다한 만큼 의원총회에서 거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결심 공판 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 지도력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며 재선거 주장도 다분히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인 구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한낮엔 외출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지나겠고요. 다시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 비가 내릴 때는 벼락과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부산 모두 2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1도, 습도는 46%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의한 전 후보, 유세중 음료 테러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이 후보 본인의 자작극이라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정의한 전 후보는 현재 탈당한 상태이며 개혁신당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한 후보는 정치 은퇴문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기성 정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정치인을 세상이 응원한 지는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년 정치인의 과가 쌓이면서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마저 냉소로 바뀔까 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생업에서 자유로운 여의도 2시 청년들의 청년 정치가 아니라 공중전으로 주목받는 SNS 청년 정치가 아니라 진정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17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여의도 최고의 정치 명인 세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한약방 코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호김 전 의원,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선관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올림픽공원을 또 찾았는데 시위대 반발로 금방 이제 발길을 돌렸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어제도 조금 보도가 된 겁니다만 펜싱 국가대표 선수 오상욱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칼이 지금 묶여서 다른 칼을 들고 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늦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좀 있는데 오늘 그래도 늦었지만 뭐 뭔가를 시도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지호 대변인께서 의견 주실까요?
2: 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함께 그 선관위 국정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거기 계신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0: 해야 됐다. 뭐 정부 여당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분들을 찾아가면 사실은 뭐 어떤 실행력 없는 구호뿐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어떤 계획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떠나면서 좀 우리 민주당이 좀 주도적으로 이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어떤 그런 공항 마중까지도 안 오셔도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참정권 훼손도 문제지만 거기서 우리나라 그 체육 선수들이 지금 아시아 게임이라든지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훈련권을 침해받고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참정권 만큼 저는 우리 선수들의 훈련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늦긴 했지만, 국민의힘과 이런 어떤 합의를 하고, 국정조사 합의를 하고, 이번에 이제 오늘 갔었는데, 뭐, 심도 있는 대화는 못하고, 이제 항의로 지금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시도해서 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1: 네. 어쨌든 또 신동 의원이 한 12초짜리 영상 올린 게 경찰이 약간 뭔가 보좌진을 물리력을 행사하는 듯한 장면도 뭐 포착이 되긴 했는데 경찰의 대응에 관련해서 논란이 좀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국정조사는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뭐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2: 뭐 저는 국정조사는 기대를 안 해요. 국회가 이게 뭘뭐 조사하겠어요.
1: 네.
2: 빨리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1: 네.
2: 이렇게 보고요. 그러기 법원에 저는 결정이 좀 아쉬워요. 그때 김정철 개혁신당 또 정거 보전을 투표하면 다 했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거 다안 받아주세요.
1: 네.
2: 그때 1900매라고 써놓은 그 봉투 있잖아요.
1: 네.
2: 요것만 정거 보전해 주고 투표함하고 이걸 정거 보전해가 법원에 옮긴 하면
1: 네.
2: 아무 문제 없잖아요.
1: 네.
2: 이걸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개표된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그 증거 보전을 해주고 법원 앞으로 옮겨놓으면 서로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방치하고 있는가 이게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의 대응은요 서울지방청장이 박정보 뭐라 했냐면 이게 그 패가망신식이 됐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봅니다.
1: 네.
2: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고 캄보디아로 써놨죠. 그런데 이란이 우리나라 나르고 타격하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1: 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패가망신 처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청장도 이재명 대통령 점수 달라고 솔직히 패가망신 도저히 무슨 법률 용어도 아니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민의 뭐 9명이 항의하러 간 거예요.
1: 네.
2: 그랬더니 그 경비 부장이라는 자가 경무관이거든요.
1: 네.
2: 이런 식으로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1: 아.
2: 얼마나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다?
1: 네.
2: 이건 엄중 책임 물어야 돼요.
1: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가지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또법 개정에 의해서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자체가 경찰로서의 과거의 그 어떤 못된 관성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불법적으로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뭐 조롱을 한다거나
1: 네.
3: 아니면 공권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거는 그 법에 따른 행동에 의거해야지 패가망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그 뭐라 그럴까 시민들에게 아주 그 압박을 가하듯 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3: 그 경찰서 안에서의 그 해프닝을 보면은 아마 그 보좌관이 카메라로 뭘 찍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것이 초상권 침해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공권력을 발동한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이 왔으면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분노가 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 의원은 왔으면 인사라도 해야지 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1: 네.
3: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말입니다. 21세기 공권력을 행사하는데도 그렇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할때 있어서 적어도 법을 준수하면서 그에 따라 적절한 용어와 행동을 한다면

0: 이런 해프닝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경찰은 지금 막상 그 집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 그 뛰어든 경찰들은 상당히 그 자괴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정치인들과 이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요. 보는 사람으로서. 네.
1: 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선관위 관련 이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좀 정부나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한 원인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오늘 또 발표된 여론조사가 정권에는 꼭 좋지는 않습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13일부터 15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100% RDD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긍정평가가 47.7, 부정평가 49. 한 달 사이에 이 조사 기준은 16.2%가 하락하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0%, 국민의힘은 41.6%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큰 거죠.
1: 네.
2: 야당은 견제만 하면 되지만 이재명 정부와 정부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그 서울경찰청 행태도 아니 그 올림픽 공원에서 그 문제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지 제대로 된 수뇌부의 의사결정이 없으니까 그 밑에 있는 하위직들이 봉변을 당한 것이고 그럼 봉변을 당한 그 책임에 대해서 마치 화풀이 하듯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았고 그리고 아니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진이 갔는데 그 어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손목을 비틀고 목을 잡는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경찰관인지 사설 경호인지 저는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요. 거기 카메라 기자들도 다 있었어요.
1: 네.
2: 그러면 카메라 기자들도 다 손목 비틀고 목 잡아야지 왜 그 국회 보좌진만 그렇게 합니까? 불과 2년 전에 우리가 사실은 내란이 있었을 때 경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청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아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과 국회 보좌진들을 너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뭘 믿고 경찰이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좀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 기대치 이상 못한 거죠. 우리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쨌든 당내에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한 어떤 상호 전당대회를 두고 분열 양상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많이 실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1: 네.
3: 뭐 저도 이게 비슷한 진단인데 원래 이제 옛날에 그 대학이나 옛날에 일 보면요. 천심이 민심은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니다. 결국 이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또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면 천심 얻는 거고
1: 네.
3: 아니면 이게 교만하면 잃는 거예요.
1: 네.
3: 저는 이재명 정권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간단히 세 가지로 보면 제일 먼저 그 본인의 공소취소 계속 지금도 선거 전날까지 그랬잖아요.
1: 네.
3: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이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패배부터 지방선거나 선거가 좀 지지층들이 실망했겠죠.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명청 대전 이걸 뭐 아무리 없다고 해도 뭐 정청래 대표가 우리 그런 게 없다 갈라치기 하지 말아 해도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인데 이런 게 분열상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당분간 회복하기 좀 어렵다.
1: 네.
3: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를 어쨌든 이기고 나서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수치는 아무리 한국 정치가 역동적이지만 사실 저희는 지방선거 끝나면 한동안은 좀 심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분석거리가 생길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정홍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사실 대통령 선거도 50%가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는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지금 저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의외로 대통령이 상당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중도를 지향한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는 또 약속을 지키는 빠른 시일 내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승작용을 한 데다가 야당이 내

0: 이란 정당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막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일단 지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데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두 분이 지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1, 2위를 차지하는 건 다른 이슈예요. 1등은 선관위 그 투표용지와 관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2등은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정책을 수행하면서 탁상 행정을 펴는 사람들은 지금 현장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상당히 끌어올라 있는 데다가 2030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그대로 대통령 지지도에 반영이 돼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였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근데 내려가는 것도 아마 통제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는 서울에 있어서 뭐 보유세라든지, 보유세를 올려서 왜 문제냐? 돈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돌리거든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연쇄작용 때문에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가라든지 뭐 환율 같은 거 보세요. 금리 같은 거 절대로 지금 그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동안의 민주당의 입장이 이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 거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든 중립기관이든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갖고 뭘좀 하기를 바라거든요, 책임 여당으로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올림픽 공원 찾았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는 얼굴도 안 내밀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을 더 이제 그 쌓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는 거죠.
1: 얘기 들어보면 그 화랑 요인에서 다시 모멘텀을 다시 찾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분열이 좀 줄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좀 올림픽 공원에도 좀 찾아가고, 물론 이제 김민석 총리는 초반에 만났습니다만, 그리고 뭐 공소 취소 문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매듭을 민주당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2: 근데
1: 이론적으로는.
2: 뭐 다른 상황보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강 벨트하고 경기 남부권 대도시들에서 다 패한 거예요. 이분들이 여론조사상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안 하다가 실제 표심으로는 교차 투표를 하거나 저희를 좀 심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앞으로도 이 상황이 더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뭐 부동산 세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민주당에게 민심이 이반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다른 어떤 동기보다 간절함이거든요. 그 가장 예민하고. 그러면 내가 충분히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도 각종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고, 결론적으로는 금수저들만 집을 걷어가는, 부모님이 잘 사는 사람만 또 이렇게 집을 살수 있는 이 현실에 굉장히 절망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에서 어떤 고액 성과금이 나오고 고액 대출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40대라도 어떤 집을 두고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수도권 선거라든지 30, 40대 그런 어떤 세대 어떤 그 마음을 얻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당과 정부에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말 정도에, 원래 이제 세제 개편안이 7월 말에 나오니까 구윤철 부총리 이제 낸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뭐늘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늘 역에 대해서 자꾸 건드릴수록 뭐 이상한 효과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좀 원래 대본은 없는 거지만 부동산 문제 정말 그 대한민국의 누가 봐도 우파인 서정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하는 게좀 슬기로울까요?
3: 근데 동서고금에 세금 올려가지고 정권이 지지를 얻은 건 없어요. 어떤 경우든. 근데 부동산 보유세를요, 자국의 실효세율 관점에 봐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너무 비싸. 30억, 40억이니까 세율이 낮아 보이죠. 이렇게 아파트 가격 대비 보유세를 하면 OECD 평균 낮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어떠냐. GDP.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득 대비 보유세를 낼 능력이 되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OECD 중에 우리가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GDP 소득 대비 네. 보유세가 높고 이 관점도 하나 있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 부동산 보유세가 몇 프로냐. 이것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나 보는 거야. 집값 대비 OECD 평균 낮다. 그런데 두 개 더 통계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부동산세는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취득세가 있고 또 이게 양도소득세가 있고 네. 다 합쳐보면 높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이게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저항이 올 거고요.
1: 네.
3: 특히 보유세 중에 제가 살고 있으면 네. 울며 계산밖에 내죠. 그런데
1: 네.
3: 자기가 안 살고 전세나 월세 준 사람 있잖아요.
1: 네.
3: 이 사람들에게 아까 정옥이 뭐 말처럼 월세 올립니다.
1: 어.
3: 전세 올립니다.
1: 그렇죠.
3: 내가 세금 내겠습니까?
1: 어.
3: 결국에 가장 서민들만 가장 얼만 때리잡는 정책이다 이를 봅니다.
1: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사적인 얘기지만 자제분이 미국에 계신데 미국은 보유세가 높잖아요. 물론 이제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매겨진다고는 하고 양도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말하자면 이념적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보유세는 조금 정상화하고 양도세나 뭐 취득세는 감면하자 이런 트레이드오프는 그러니까 교환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은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3: 근데 뭐 저희 아들도 월세 사는데 집을 살라고 하는데 대출 네. 받아서 네. 이게 그 각 나라마다 이게 부동산 개념이요
1: 아,
3: 좀 틀려요.
1: 틀려서
3: 미국은 이게 뭐 일본 다 거의 월세잖아요.
1: 네.
3: 전세도 없지만
1: 네.
3: 그런 게 주거 개념이에요.
1: 어.
3: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동산이 투자 개념으로 이미 오래 몇십 년 동안 굳어졌잖아요.
1: 네.
3: 우리가 영끌에서 집을 사면 좀 오르고 또 이게 또 넓은 데를 옮기고 처음에는 전세부터 이런 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예를 미국은 50년이면 다 보유세 100%인데 그건 달리 봐야 돼요.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요 얘기만 한 번 더 해보죠. 그 내일 어쨌든 그 해외 순방 유럽 순방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데 나갈 때는 정청래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좀 컸고 그래서 이제 강훈식 총리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 이러저런 이슈가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또 마침 공교롭게 그때 호남행을 하는 바람에 해석을 더 나왔는데 현재 보도에 따르면 내일은 이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모두 참석 예정이라고 하면 뭔가 개파 갈등 문제가 봉합되는 양상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쇼인가요? 정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쇼죠. 네. 예. 그 지금 그렇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아마 오란 소리 없어도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그 소위 공항에서
1: 네.
0: 또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제스처를 쓰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1: 네.
0: 김민석하고 한참 얘기를 해.
1: 네.
0: 그렇게 정청래가 오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하고 패스.
1: 아.
0: 뭐 이렇게 될 건지
1: 네.
0: 아니면 거기서 서로가 속에 자신들의 그 마음을 보통 정치인들은 후훅이라 그래갖고 그런 거 잘 해왔거든요.
1: 네.
0: 과거에는. 그러면서 2차전은 공항이 아닌 딴 데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근데 그런 공항 의전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그 주제가 그러니까 대상이 상당히 좀 뭐랄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릇이 자라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좀 정치를 대범하게들 했으면 좋겠어요. 아, 대국적으로.
1: 어제 진성준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이러저러한 상황 봤을 때 본인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김조 대변인도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뭔가 당의 분열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표현 정도
2: 촉구까지는 아니고요.
1: 하시길 바란다. 네. 하시길 바란다라는 건데.
2: 아 우리 대통령의 권위,
1: 네.
2: 우리 당 대표의 권위는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주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의 권위도 좀 깎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 당 대표의 권위도 깎이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그냥 우리 당도 그렇고 국정 지지율도 그렇고 많이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내일 마중을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기쁩니다. 국민들에게 좀 불안할 만한 그런 요소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절에 같이 그냥 사선을 넘은 그런 동지 아니겠습니까?
1: 네.
2: 좀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나눠서 뭔가 좀 정무적으로 이 문제를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3: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갈등 수습이 안 된다.
1: 안 된다?
3: 결국에 대파국으로
1: 네.
3: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가 유일한 해법인데
1: 네.
3: 근데 보궐로 당선된 데다 공천권이 있는데 불출마할 리가 없죠.

0: 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성 미는 게 맞고.
1: 네.
0: 그럼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공천권을 있기 때문에.
1: 네.
0: 따라서 이게 저는 이번에 정청래가 되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살짝 끝나버려요.
1: 아.
0: 레임덕.
1: 레임덕이다.
0: 또 반대로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 미는 김민석이 됐다.
1: 네.
0: 그러면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당내 버티기 힘들 겁니다.
1: 아.
0: 그럼 아마 대거 친문들이 총선 앞두고.
1: 네.
0: 탈당해서 조국 당과
1: 아.
0: 결합될 이렇게 분열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저는 이번 싸움을 김민석과 정청래 싸움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재명과 죽은 노무현의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친노 친문들이 네. 정청래를 밀고 있어요.
1: 아.
0: 대표적인 게 유시민,
1: 네.
0: 김어준,
1: 네.
0: 조국 또 심정적으로
1: 네.
0: 이런 분들이 정청래 밀고 있고 이분들은 오리지널 우리는 운동권 세대로서 정통 AA 그룹이다 이거지. 민주라는 게 가치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이재명은 뉴 이재명은 전부 뭐 보수에서 이익이나 쫓아서 기회주의자로 온 B 세력 ABC 할 때 이런 세력이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재명 김민석 송영길이가 있고 이쪽은 이게 문조 틀레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 싸움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1: 근데 있는. 대통령의 픽을 받은 뭐 예를 들면 뭐 그게 송영길 대표가 됐든 뭐 우상호 지금 이제 정무수석하다가 강원도지사가 또 이런 분들은 사실 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친문이 전부 친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너무 문제를 납작하게 상황을 좀 보는 건 아닐까요?
0: 뭐 홍익표나 우상호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1: 네.
0: 그래서 정무라인이 지금 힘을 못 쓰잖아요.
1: 어.
0: 우상호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나갔고
1: 네.
0: 실제는 친노 친문이 아마 정청래 쪽이 많을 겁니다.
1: 아.
0: 그다음에 그 저쪽은 뉴 이재명 새로게 넘어온
1: 네.
0: 분들이 많죠.
1: 조금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2: 아니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1: 네.
2: 살아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한 건 맞는데요.
1: 네.
2: 여기에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대입하는 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혼백이라도 있다면 진짜 분기탱천할 일이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굉장히 불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소위 친청? 이 사람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은 자주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모든 생사고락과 그 가치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이 완전히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권력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인의 지금 우선순위에는 공소취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용적으로 정책을 팔려고 그러는데 정청래 지도부와는 호흡이 잘 안 맞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적으로 안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그냥 명분인 것 같고요. 또 정청래 대표는 과거 같으면은 당대표가 어떻게 대통령한테 한국 정치 문화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자기 노무현 재단까지 그만두면서 비평을 하겠다고 아주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 같은 지금 형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마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숨죽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다뤄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6: 서울
4: 예술이 되다.

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현재는 전환이 됐지만 뭐 송석준 의원이랑 막 강승규 의원이랑 막 싸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의총에서 어떤 특정한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냥 갈등 지점만 확인하고 말까요?
1: 아이 근데 저도 정당 활동 해봤지만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한번 버티기로 마음먹으면 의총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도 공교롭게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와 어떤 반대되는 성향에 있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지만 아니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또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도 매우 애매한 상황인 거죠. 이것을 끌어내리려면 어느 정도 영향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끌어내릴 에너지는 없고 버티고자 하면 원래 싸움이라는 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성을 쌓고 수성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올림픽 공원을 거의 성처럼 사용하면서 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우리가 참정권이 훼손됐는데 우리가 싸울 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극우 보수층을 또 결집시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그 원내 에너지가 없다.
0: 한계가 있다.
1: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막 다툼은 하겠지만 글쎄요. 그런 강력한 그런 명분이나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 갈것 같습니다.
2: 지금 이게 원래 이게 의원총회를 강하게 요구한 게요.
0: 네.
2: 대안과 미래고요. 그중에 가장 주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권영진 의원이거든요.
0: 네.
2: 그 이성군하고. 근데 권영진 의원이 YTN 방송한다고 2시간 만에 나와버리더라고. 제가 방송 끝나고 잠깐 만났어요.
0: 네.
2: 의총 분위기 어땠냐. 제가 보기에 분위기가 열띠고 막 엄청나게 중요하면 방송 도중에 나와가 방송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의원총회를 개최해놓고
0: 네.
2: 본인은 방송하러 나와버렸다니까? 제 말하기에 그냥 분위기는 장동혁 재추대하는 이런 게 싱겁게 끝나버리는 이런 게 분위기다. 이렇게 보이고 옛날에 뭐 우재준 의원이 70, 80%가 사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로도 잠깐 봤거든요.
0: 네.
2: 차분한 분위기에 정대식 대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저는 오늘로서 갈등이 오히려 끝난다. 지금 우리가 언론만 보면요.
0: 네.
2: 저 진보 진영의 패널들, 그다음에 한동훈계 패널이 많아요. 또는 오세훈 지지 패널. 이 사람들이 뭐 장동혁 끌어내리라 이게 대세인 것처럼 하지만
0: 네.
2: 그런 저는 이게 유튜브나 정통 보수 여론도 보잖아요.
0: 네.
2: 이쪽에서는 이게 장동혁 지지하는 여론이 엄청납니다. 특히 제 유튜브에서는 99%예요.
0: 네.
2: 장동혁 지지하는 분들이.
0: 네.
2: 따라서 저는 뭐 흔들림 없이 그냥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송석준 의원이 오늘 찌질이 소리 듣기 전에 죄송합니다. 직접 커트입니다. 이게 인용한 겁니다. 찌질이 소리 듣기 전에 결단해야라고 해서 굉장히 다소 센 발언을 초기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홍의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결국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3: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비교하잖아요. 그 민주당은 그뭐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알잖아요. 이게 이재명, 정청래를 정점으로 해갖고 그 밑에 세력이 있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거의 용호상박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마찰을 일으킬까에 대해서 다들 그숨 죽이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3: 근데 국민의힘 보세요. 그냥 장동혁 대표가 있잖아요.
0: 네.
3: 그럼 그 카운터 세력의 정점에 누군가가 없어요. 밖에 한동훈 정치인이 있고 또 요번에 서울시장으로 이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금 그 당무에 지금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시장이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은
0: 무소속이고.
3: 무소속이에요.
0: 네.
3: 그런데 지금 대안과 미래 지금 뭐 이성권, 권영진 그러지만 그 무게감이 솔직히 당대표하고 같지 않잖아요.
0: 네.
3: 그런데다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장동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거의 뭐 아전인수 경강부회의 달인이 돼 버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쓱 밀어보니까 이쪽은 그냥 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거의 이제 할 테면 해봐라.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잖아. 니네 할 테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섰잖아요. 이런 일련의 그런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정통 보수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원래 정통 보수는 그런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0: 사람들이 과거의 소수였던 그 강한 짠내 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 자체가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보수 정당에서 가장 강하게 싸웠던 제가 기억하는 그거는 과거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경선. 이거는 정말
1: 그렇죠.
0: 어마무시했었습니다.
1: 전쟁이죠.
0: 예, 근데 지금 그런 경쟁이 안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당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당권 주변에 소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비슷한 사람이 거의 유튜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이 사람 퇴진해야 된다 그러고 방송 있다고 나올 정도라면 그건 벌써 기강이 그만큼 그 루즈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때 이거 시간 걸리겠는데요. 당장 못 내려갈 것 같은데요.
1: 당장은 안 내려갈 것 같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쟁점이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의견차가 재선거 관련한 소청 범위와 관련된 문제였고, 저희 방송에 나온 김용태 의원은 서울시장 소청 넣자는 거는 그냥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견제구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표직 연명 위한 전국 재선거, 돈 없는 민심 왜곡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조중동이 다 지금 전국적 재선거까지 소청하자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좀 문제가 많다. 정통 보수,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선일보도 정통 보수가 아닙니까? 서정욱 보원님?
2: 그렇죠. 요즘 조중동 욕 제일 많이 들어먹어요.
1: 네.
2: 지금 중앙일보 사태 터졌잖아요.
1: 네.
2: 그럼 조선 동아독이 아마 실발행 부수나 그 비판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게 절대적 영향은 아니다.
1: 네.
2: 언론 환경이 다양화됐잖아요.
1: 네.
2: 요즘 김어준 씨처럼 유튜브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2: 그거 저는 조선이나 동아나
1: 네.
2: 중앙이나 사설에 절대 당원들이 다 동조하는 게 아니다.
1: 네.
2: 이 말씀 드리고
1: 네.
2: 아마 이제 장동혁 대표도 본인이 아마 우리 지금 사퇴하면요. 한동기가 더 힘들어요.
1: 네.
2: 저는 한동기 만나보면 복당이 문제예요. 사퇴가 문제가 아니에요.
1: 네.
2: 그렇죠. 복당 안한 상태에서 사퇴를 했다. 그럼 전당대회를 새로 연다. 근데 만약에 당원을 바꿔서 2년 임기로 하자.
1: 네.
2: 그럼 이게 누가 견제하죠? 한동기에서 누가 견제하죠? 일본과 또국에 벤진은 힘을 못 써요, 요즘.
1: 네.
2: 그다음에 조경태는 또 힘을 못 써요.
1: 네.
2: 사람이 없어요. 그거 저는 오히려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1: 네.
2: 진짜 나쁜 마음 보면
1: 네.
2: 나 사퇴하고 당헌 당규 해가지고 2년짜리 전당대 하자. 그러면 이게 그냥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럼
1: 네.
2: 공천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게임이 될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은 복당부터 해야 돼.
1: 네.
2: 그러고 나서 한동훈 후보가 당원이 노이대요. 당대표. 그러면 장동혁하고 진검승부 돼.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도 이게 빨리 사퇴하는 게안 좋을 겁니다.
1: 그러면 지금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삼국지 체제라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계신 서정욱 변호사님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사퇴할 필요는 없고 한동훈 대표 근데 복당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저 개인적으로는 복당은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 봐요.
1: 아, 복당은 시키고.
2: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단일대우로 가야 되거든요.
1: 네.
2: 복당은 연말이든 연초든 저는 시기 된다. 또 이게 저 요구도 먹더라도
1: 네.
2: 그런 게 보수와 승리를 위해서 대신에 자꾸 장동혁은 죽이고
1: 네.
2: 오세훈하고 한동훈 둘이로 가자.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장동혁,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은 못 놓잖아요.
1: 네.
2: 그러면 이게 대리 나는 내면 돼. 그게 권영진이에요. 정무부 시장.
1: 네.
2: 그래서 다음에 전당대회를 저는 한 네다섯 달 정도 땡기자.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몇달 양보하고
1: 네.
2: 왜 총선 준비하는데 1년은 걸려요. 그러면 내년에 한 2, 3월 달쯤에 전당대회를 진검승부하자. 그때 한동훈 나와라. 장동혁 놓고.
1: 네.
2: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에도 하나 대리인 나와라. 권영진.
1: 장동혁 임기 단축, 한동훈 복당, 양자의 전당대회 대결 이걸
2: 그러면 이게 보수가
1: 네.
2: 그게 최종의 팀이에요.
1: 대결책으로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3: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만둘 이유가 뭐가
2: 아니,
3: 있겠습니까?
2: 내년에.
3: 예?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도 발표됐고 지금 본인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좀 올림픽 공원이라는 그 참정권 훼손에는 좋은 소재들, 지지층을 결집할 소재까지 가지고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건데 이번 선관위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첫 쾌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잘 나오는 게 괜히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장동 대표 어떻게 끌어내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뭔가 해결을 해야겠지만 쉽게 해결은 안 날 것 같습니다.
0: 저는 그렇게 안 봐요.
1: 네.
0: 지금 장동혁을 변수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건데요. 장동혁은 상수예요.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도 장동혁은 안 나와요. 자기 발로는. 지금 좋다라는 건 하나의 빌미인 것이지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거보다 나빠도 장동혁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1: 버틴다.
0: 당연하죠.
1: 아.
0: 그런데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변수가 누가 돼야 되냐면 장동혁 외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내지는 의사결정에 지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꿈쩍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게 변수라고 봐요.
1: 네.
0: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2명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3명 움직인다, 4명 움직인다 그러면 바로 넘버 3, 넘버 4가 변수가 되는 거지 장동혁이 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보수 재건에 쓰일 수 있는 사람 전략 자산인데 왜 나를 안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워딩은 할 수 없지만은 국민의힘 개개 의원들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그 사람 머릿속은 지금 명청대전에서 말 안 하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그 보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1: 공천.
0: 그렇지. 자기가 다음에 재선이 되느냐의 여부예요. 그런데 지금 대외 그 명분상으로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이게 재건을 하고 거기에 오세훈과 뭐 소위 생산적 경쟁을 하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만 그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든 내가 공천받아서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명분상으로는 한동훈이 그거를 만족시켜줄 수 있지만은 자신의 공천이라든지 재선에 있어서는 왠지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지금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일단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죠. 처음에는 중진들도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 그러다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과연 지금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의 상황이 영원할까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시잖아요. 율사니까. 재선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1: 네.
0: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왜? 욕먹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걸 설명하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내가 진짜 그 국민들로부터 야단을 맞아도 이게 진실이고 이게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라고 계란을 맞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안 나올까요? 아니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똑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 정치는 몰라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젠걸음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기사가 요거였습니다. 원래 의원이 포럼을 두 개 정도인가 가입을 할 수 있죠. 의원들로 형성된. 근데 미래혁신 포럼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회장이 김기현 의원이고 원래는 친윤계가 핵심이었지만 아마 근데 여야 협치 차원에서 그런지 이준석 대표랑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제 가입이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친한 게도 있다고도 하지만 묘하다 이런 해석이고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좀 뭔가 물밑으로 좀 약간 뭐랄까 좀 비둘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기사 보시면서.
2: 뭐 저는 이제 그 지금 제가 몇 분 중진들이 전부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1: 아.
2: 서두르지 않아요.
1: 네.
2: 특히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게 안철수입니다.
1: 네.
2: 안철수.
1: 아 그래요?
2: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1: 아.
2: 그다음에 김기현 의원도 친윤이라 같은 회장이지만
1: 네.
2: 정회원이지만
1: 네.
2: 아마 이게 속으로 복당 안 서두를 겁니다. 특히 권영세 의원도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한동훈 의원이 들어가 당권 잡으면요.
1: 네.
2: 공천에서 전멸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7, 80%예요. 공천 학살이 벌어진다.
1: 네.
2: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안 움직이더라고요.
1: 아.
2: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내년에라도 복당을 시키게 된다.
1: 네.
2: 이거는 보수가 직결해야 되거든요.
1: 네.
2: 다음까지 한동훈 복당이 안 된다. 그럼 이게 신당을 만들 수도 있고
1: 네.
2: 또 본인이 무소속 떠 논다? 이러면 이게 우리 총선에
1: 네.
2: 악영향을 주니까 저는 제 개인 생각은 저 한동훈 비판하지만 네. 복당을 세게 힘을 합치된다는 건데 네. 의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1: 알겠습니다. 시간이 걱정해. 좀 걸릴 것 같기는 네. 하네요. 이 와중에 또 한 명의 대선 주자로 발돋움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해서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뭐 정치적인 하명 특검이라고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검찰도 선거 이후로 이거를 구형을 좀 미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재판부에서 결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고는 이제 앞으로 잡히겠지만 요거 변수가 어떻게 보십니까?
3: 생각했던 것보다 중형이 구형된 이유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대납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확실하고 네. 거기 그 계좌에서 돈이 몇천만 원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런 여론조사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것도 팩트고 네. 돈이 갔고 용역이 갔다. 그런데 혜택은 오세훈 시장 후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형하면서 검찰 측에서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구형을 네. 한 것 같고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는 뭐 뭔가 이 정치 자금이나 뭐 이런 대납 같은 게 근거가 뭐 빈약하거나 뭐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미궁 속에 빠지는데 뭐 너무 명확하잖아요. 돈이 갔고 용역이 제공됐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네. 저도 궁금합니다.
0: 본인이 몰랐다 그러는데요.
3: 그럼 돈을 왜 줍니까?
0: 저는 이거는 사법부에다 맡겨야 될 일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네. 뭘 걱정해요? 본인이 억울하면 사심제도 있고 법의 곡제도 있는데 하면 되는 거지.
1: 네,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여의도 한약방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모든 인쇄 가능한
8: 서머 에드피아.
7: 온라인 주문 간편한
8: 서머 에드피아.
7: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11: 안전.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네, 김준대 뉴스 정면 승부 최희 아나운서가 전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0: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2: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한여름 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날이 무척 더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와 호남에는 최대 60mm, 영남 지역은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먼저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북단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가양대교 까지 긴 퇴근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 5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이제 전 구간에서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오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각 어제 공식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주요 의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순방을 마치고 내일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환영 행사에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나왔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일 귀국 행사에도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야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양당 간사들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며 한 후보자가 신속하게 임명돼 이재명 정부의 총리로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임명에 역할을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 등을 따지는 선거 소청을 현재까지 모두 130건 접수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오늘 YTN에 중앙선관위에는 소청 96건이 시도 선관위에는 34건의 소청이 각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4일인 오늘까지고 서울시장 당선 여부를 따지는 당선 소청의 경우 당선 확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19일까지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막혀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모경 의원은 오늘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그래야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가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 문제와 장동혁 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시작부터 고성 설전을 벌였습니다. 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3선 송석준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비공개 전환에 앞서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 문제를 거론하려던 거로 전해졌는데 그러자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로 하라며 제지했고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도 좀 나가서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당이 불통에 빠졌고 최악의 당이 된 것 아니냐고 반발했는데 친윤계로 분류되는 재선 강승규 의원은 최악은 무슨 최악이냐고 맞받았고 다른 의원들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과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해는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의 품목으로 점차 파급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1도, 광주 22도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5도, 습도는 47%입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0: 구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네, 김주도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조한범 박사와 함께 남북관계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되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큐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은평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3: 네, 선거 끝나고 처음 뵙는데,
4: 네,
3: 뭐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갑자기 이 이슈가 다시 나와서 전 보건복지 위원장님께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 탈모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 가지고 네. 얘기들이 다시 많이 나오던데 이게 네. 좀 지금 어떻게 속도가 좀 나오는 건가요?
4: 우선은 정부 입장에서는 뭐 확정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0: 이제 가을 무렵에 좀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네. 취지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안부 차원에서는 모두의 토론 뭐 이런 형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아. 그런 토론 자리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늘 논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건강보험 재정도 안 좋은데 네. 우선순위가 맞냐 뭐 좀 네. 약간 포퓰리즘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0: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여러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는 사실은 속 시원하게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1: 네.
0: 그러나 이제 탈모의 경우도 네. 제가 이제 직접 겪어봤던 네. 사람으로서 단순 미용 문제라고 말하기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굉장히 건강하게 그 운영하기 위한 강한 기준을 만들고 또 세고 있는 누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약효과가 없는데 처방되는 약들이 건보의 어떤 그 지원으로 처방된 약이 네. 1년에 수천억 원씩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을 발라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제 판단을 좀 해나가는 과제 이렇게
1: 네.
0: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제한적 범위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어쨌든 열려 있다라고
0: 네.
1: 저희는 좀 생각하고
0: 네.
1: 앞으로 논의를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
0: 네.
1: 그 방송가나 여의도에 있다 보면
0: 네.
1: 그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밭을 많이 받는다.
0: 지라시. 네. 네.
1: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 관련해서 속도를 안 내니까 뭐 정은경 뭐 장관 교체설까지 어차피 이제 또 한번 1년 지나면 개각을 하니까
0: 네.
1: 그 얘기까지 돌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위원장 했던 박주민 의원 장관설까지 같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았는데 저희 작가님인가 PD님인가 그걸 보시고
0: 네.
1: 이거 질문 좀 해보라고.
0: 아니 사실 요즘에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어떤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는
1: 네.
0: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일했던 제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1: 네.
0: 사실 뭐 의료대란 대책 특위위원장으로
1: 네.
0: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지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 움직였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관련된 모수개혁도
1: 네.
0: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합의 처리를 통해가지고 거의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1: 네.
0: 개혁을 좀 해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과 검토가 있는 것 같다 정도입니다. 네.
1: 하긴 뭐 장관 자리를 오면 마다하진 않는다. 뭐 이런.
0: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보건복지위원장도 그렇고 네. 막 박수 받는 자리라기보다는
1: 네.
0: 무겁고 어려운 과제가 있는 자리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 이익 단체나
1: 네.
0: 이해관계 있는 분들에게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자리, 무겁고
1: 네.
0: 어려운 자리입니다.
1: 예산을 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배정받는
0: 맞습니다.
1: 부처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국방 예산이 제일 많은 줄 알고 계신데,
1: 그쵸.
0: 사실은 복지부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큽니다.
1: 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하여튼 축하드리고,
0: 네.
1: 근데 또 청문회 거쳐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꼭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작가가
0: 아,
1: 이렇게 예. 또 연결을 시키네요. 제가
0: 예.
1: 최근에 노무현 재단 뭐 상임 고문 내려놓는다 하면서 당내 갈등 혹은 뭐 이렇게 당내 인사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범 여권 내에 헤게모니 뭐 갈등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좋지 않고 이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 돌아온 길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봉합 냄새도 납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 둘러싸고 혹은 뭐 지방선거부터 해가지고 있는 좀 갈등 양상 좀 어떻게 수습 국면으로 갈 수 있냐 이런 고민도 좀 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좀
0: 먼저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제기됐던 비판들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1: 네.
0: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0: 뭐 전당대회가 있으면 또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본인들이 더 적합하다 또 상대방은 좀 덜 적합하다 등등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 네.
0: 다소 이게 이제 좀 과열되고 그래서 이게

0: 않고 혹시나 당의 어떤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조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최근에 말씀하셨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수치에
1: 네.
0: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지금 밖에서 유시민 작가님이랑 친하시다고 낚시도 다니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 혹시 통화한 적 있냐고 물어보라고 지금 갑자기 저한테 시키네요. 네. 혹시 뭐 특별히 뭐 교감을
0: 특별히 뭐 네. 제가 그 낚시 갔다 오고 나서 네. 뭐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통화는 했죠.
1: 아.
0: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워낙 그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1: 네.
0: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 드렸죠.
1: 지난번에 네. 서울시장 경선 나가실 때 영상 같이 찍어준 장면은 제가 봤는데
0: 네.
1: 그래서
0: 네.
1: 두 분이 그 친했나? 저는 이제 그랬는데
0: 사실 개인적으로 뭐 어울려서 밥을 먹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제 이제 국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 보고 많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었고 여러 토론 프로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친분 쌓게 된 그런 관계입니다.
1: 네. 네. 친분하니까. 변호사 선후배기도 하고 선수로는 하나 아래인데 김용민 의원이
0: 네.
1: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는 소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의원님
0: 엊그저께 저를 좀 찾아왔길래
1: 네.
0: 차를 한잔 마셨는데
1: 네.
0: 아직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네. 네. 근데 고민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1: 네.
0: 언제나 이제 당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1: 네.
0: 또 만약에 이제 출마하시게 된다면
1: 네.
0: 좋은 의제라든지 좋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구도 자체가 근데 워낙 이제 선수도 높고 이렇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세
0: 네.
1: 분이 거론되다 보니 굳이 뭐 이런 생각을 뭐 아니면 최고위원 나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0: 본인의 고민이 있겠죠. 뭐 제가 이제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건 어렵지만
1: 네.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대표가 대표 도전할 때 제가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1: 네.
0: 도전을 했던 적이
1: 네.
0: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네. 그때 너무 일찍 수석 최고위원 하시다 보니 그 다음 도전할 게 당대표밖에 없으셨죠?
0: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하고 네. 당 운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1: 네.
0: 그때 제가 사실은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다르다.
1: 관점이 너무 달라서.
0: 네, 라는 판단해서 많은 선배들이 오히려 접을 때 저는 좀 나서서 이야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갔던 케이스거든요.
1: 알겠습니다. 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에 다시 도전하는 날은 언제일까 한번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현안 문제로 당내 문제 말고 당
0: 네.
1: 바깥의 문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명태균 그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특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0: 맞습니다.
1: 선고는 이제 다음 달 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0: 사실은 이 건의 경우에 많은 이제 분석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증거가 굉장히 많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혐의 자체도 사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도 좀 자신 있게 좀 중형을 구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대로 어떻게 보면 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3,300만 원을 그 김모 씨가
0: 네.
1: 명태균 씨한테 주고 명태균 씨가 10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0: 맞습니다.
1: 돈 오고 간 거 여론조사한 거 다 클리어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 그럼 이제 그걸 알았냐 몰랐냐 입증하는 거는 사실 약간 그걸 다 알았다고 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갈리겠죠. 말하자면.
0: 근데 최근에 뭐 특검 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문자 대화 내용이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증거로 좀 제시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거고
1: 네.
0: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충분히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7월 20일 있으면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0: 네.
1: 항소가 될 거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고할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뭐 특검법 법은 좀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훈시 규정이어서
0: 네.
1: 이게 한 2년 걸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633
1: 네.
0: 소위 말하는 1심은 6개월 항소심 3개월 이제 대법원
1: 네.
0: 최종심 3개월이 지켜질 것이냐 이
1: 네.
0: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1: 네.
0: 1심이 이제 지방선거라는 이유로 1개월이 미뤄진 것 외에는 거의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 그런 셈이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7월 22일 날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33 규정이 이 경우에는 단순히 훈시 규정처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1: 네.
0: 특히 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이 규정된 게 아니라 특검법 자체에 아예 그냥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 강한 압박을 법원도 어. 받지 않을까 싶어요.
1: 근데 이제 이게 또 뭐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걸로 좀 빼주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네. 올해 안에 끝나진 않겠군요. 그래도
0: 저도 올해 안에는 안 끝나되 네. 내년 중에는 내년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이게 또 어쨌든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유력 대선 주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이렇게 해서 피선거권 박탈하는 게 맞냐.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한번 논쟁이 됐던 건데 약간 비슷하게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0: 법원의 네. 판단 한번 보시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선거소청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선거소청의 범위에 관해서 싸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랑 정정식 원내대표 맞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졌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불복으로 보일까 봐 이 소청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 선거 소청이 너무 오염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직접 나서기는 좀 부적합 겁니까?
0: 아니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다섯 분 정도하고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선거 소청 특히 이제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얘기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가 소통해본 네. 분들은 대부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좀 생각들이 좀 다른데 네. 당의 어떤 최고위 결정하고 생각이 좀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1: 그렇죠, 아무래도.
0: 특히 제가 여쭤보신 분이 대부분 유사 출신들이세요. 네. 그래서 다 좀 만약에 하려면 좀 네. 좁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마 소청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1: 다소 좀 뭐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뭐 교육감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있지만
0: 근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다른 매체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네. 거 보니까 더 확대할 것처럼
1: 네.
0: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아마 의총에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아마 문제 제기가 굉장히 세게 됐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동욱 대표 뜻대로만 되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희 방송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나와서 네. 서울시장 선거까지 넣는 거는 그냥 오세훈 견제용이다 이렇게 단언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모든 쟁점이 참정권 피해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으로 좀 약간 오염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0: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바로 잡혀야 될 부분들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뭐 이왕 만약에 이제 소청이 제기된다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근데 이게 자꾸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오염돼 버리면 네. 선거제도라는 게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정치적으로 자꾸 이걸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것들은 자제돼야 되는 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쨌든 통과되고
0: 맞습니다. 네.
1: 위원장을 야당이 맡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저는 괜찮은 판단이라고 보는데 또 이제 야당에 위원장 주는 거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국정조사 뭐 쇼고 의원들이 뭐 유튜브 쇼츠나 따지 뭐 진상규명에 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국정조사에 임하시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것 같은데
0: 네.
1: 의원님 이번에 들어가시진 않지만 네, 어떤 것들이 좀 준비되거나 점검돼야 될까요?
0: 뭐 아무래도 핵심적인 거는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상황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느냐 뭐 고의냐 과실이냐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좀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안위 출신 의원님들이 우리 당의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1: 네.
0: 익숙하신 어떤 기관이기도 하니까
1: 네.
0: 그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밝혀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국정조사는 하기로 했지만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원래 독립기관이니까 정부 책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모습 자체가 오히려 전반적인 어떤 당이나 뭐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뭐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0: 선관위가 독립기관인 건 맞지만
1: 네.
0: 이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했을 때는 선을 긋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문책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1: 네.
0: 또 그만큼 중대한 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걸맞는 앞으로 행보가 있을 거고요. 우리 당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근데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천준호 전용기 의원이나 이모경 의원 이런 분들이 가셨는데
0: 네.
1: 아까 저희 앞서 패널 분들이 나오기에 아니 근데 물론 김민석 총리는 초기에 만났습니다만 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가야지 너무 지금 그 뭐랄까 안이하게 낮은 강도로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우리 당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의 행보를 보시면은 좀 네. 그런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저도 초반에 좀 가봤어요. 네. 저도 하도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가봤는데 하여튼 그 여러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관위 이슈도 있고 최근에 하여튼 선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가 사실은 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 정부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뭐 앞서 제가 조언 CNI 쪽 여론조사도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저는 이게 처음 봅니다. 선거를 이겼는데 한 달이 뭐예요? 지금 6월인데 사실 처음 보는 장면이고 그래서 분석의 그 어떤 이유다 원인들은 좀 정치인들마다 좀 제각각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 진단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도 이제 삼선이시니까 당의 중진으로서 이 문제 지금 어떻게 당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0: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 관련된 이슈 방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저희들의 좀 적극적인 어떤 해결 의지라든지 돌파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더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전당대회가 너무 분열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당이나 정부에 좋지 않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도 된 게 건강하게
1: 네.
0: 아, 좀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아, 네. 분열상과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선관위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동산 관련해서 네네.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건 상수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 다르지만 어쨌든 구은철 부총리는 또 세제 개편안 얘기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약간 좀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조금 구두 개입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최근 상반기 동안은 뭔가 대책이 특별히 나온 건 아니어서 뭐가 좀 더 포인트가 필요할까라는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0: 사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는 공급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 네.
0: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공급이라는 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양시장을 좀 연다든지 아니면 공급에 대한 공급 계획에 대한 좀 더 구체성을 좀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 부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부동산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시장의 신뢰를 좀 더 주면 조금 효과는 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공급 면에서의 네. 적극성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네.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네, 방식이 맞습니다. 좀 필요할 네.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당권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어쨌든 뭐 민주당 혹은 당청 당정 간의 약간의 이슈가 결국 계속 묻어두고 있는 보안수사권 문제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지난주 인터뷰 보니까 여성단체들이 다 유지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특정 범죄 유형이라도 보존하든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는데
0: 네.
1: 그 자문위원회 남아있는 위원들 의견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좀 유지돼야 된다 이런 거고 정청래 대표는 이건 무조건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전당대회랑 연결되면서 이 논쟁도 약간 정무적인 걸로 오염될까라는 우려를 저는 좀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0: 저는 사실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진행자분하고 생각이 좀 다를 텐데
1: 네.
0: 전 예전부터 보안수사권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로 하면 되고 최근에 이제 몇몇 법사위원들이 이제 독일을 방문하고 왔는데
1: 네.
0: 독일의 경우도 사실 보안수사 요구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1: 네.
0: 잘 운영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보안수사 요구로 걱정하시는 문제들이 없이 해결해 왔던 해외 사례들 입법 내들도 존재하고 또 그런 어떤 이론들도 예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또 보안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도 또 걱정되고 하기 때문에
1: 네.
0: 보안수사권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입장을
1: 단호하다
0: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리고 많은 법사위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물론 상관계 법사위가 해체됐지만, 네. 근데 대통령님께서 이제 당의 논의에 따르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기자간담회 네. 때도 네. 그래서 당에서 아마 진행자 분이 방금 제시하셨던 네. 그런 의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
1: 그러니까 그거면 그건 전당대회 이유가 될까요?
0: 시기적으로는 사실 전당대회 이유가 될 것 같아요.
1: 아, 네. 그렇게까지 속도 내기에는 지금 약간 애매할 수 있겠네요. 원구성도
0: 원구성이 지금 안 돼 있어서요. 아. 법사위가 없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9월 전까지만 원구성을 하면 되고 전당대회 날짜랑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딱 겹치네요. 그러니까 네. 10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 전에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0: 사실은 왜냐하면은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 법사위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이제 원이 구성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0: 말씀하신
1: 않다.
0: 대로 그런 문제는 뭐 시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9월이나 10월 뭐 네. 그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뭐 현안에 대해서 소신을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당에 좀 뭔가 그 너무 지금 갈등이 내전 수준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워워 하는데 밖에서 또 저한테 얘기한 유시민 작가님이랑 친하시면 지금 본격 등판하실 것 같은데 조금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작가님의 고민과 작가님의 결정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 네. 네. 어쨌든 뭐 필요하면 또 관련해서 그 봉합이나 이런 조율의 정치를 좀 잘 보여주실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박주민 의원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 네, 최근에 이제 남북 문제가 다시 어떻게 될 건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서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1: 예, 안녕하세요.
1: 네, 사실 세계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서아시아 쪽에 좀 초점이 가 있다가 예.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뭐 종전 MOU 뭐 이런 것들이 좀 체결되고 나면 남북 관계 동아시아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초점이 되지 않겠냐. 최근에 또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한 것도 있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 문제 해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는 뜻을 또 밝힌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코너를 좀 준비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노력하겠다고는 했고 원래도 이제 이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그냥 외교가에서 나온 립서비스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다음 스텝으로 좀 서아시아에서 꼬인 본인의 스텝을 여기서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1: 정확히 그렇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종전 이란 전쟁 MOU 이거 이제 얘기한 지 한 시간 만에
1: 네.
11: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찍은 사진을 그냥 올렸거든요.
1: 아, 맞아요. 네.
11: 아무런 설명 없이.
1: 네.
11: 그러면 이제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 세 가지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1: 네.
11: 노후 전쟁은 그 유명한 24시간 하루아침에 끝낸다. 이거는 빨리 끝낸 얘기거든요.
1: 네.
11: 누가 얘기든
1: 네.
11: 상관없다. 그다음에 중동 문제는 항구적으로 해결한다.
1: 네.
11: 그건 이제 이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하메네이까지 죽은 거거든요. 최고 지도자. 그런데
1: 네.
11: 두 개 다 지금 해결 못했거든요.
1: 그렇죠.
11: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건 뭐 정말로 지금 이전 투구로 양쪽 다 소모전 누구 말도 안 듣는 상황이고 지금 개입해도 시간 걸릴 거고
1: 네.
11: 이란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MOU 나왔지만 그럼 전쟁 왜 했냐?

0: 사실 이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1: 네.
0: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 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밖에 없는 거죠.
1: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밖에 다룰 수 없다. 남미도 사실 뭐 베네수엘라도 하여튼 좀 이상하게 뭐 뭘 해결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와중에 예를 들면 지금 워낙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뭐 레바논 폭격이라든가 이런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이란 문제가 끝나야 북한 문제에 완전히 초점을 돌릴 여력이 생길 텐데 요거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0: 일단 이란 문제는 트럼프 관심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일단은 종전 MOU라고 하는 입구를 만들고는 이제 긴 지루한 이제 실무 협상으로 이제 공을 넘길 거고.
1: 네.
0: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먹잇감이 필요한데. 그럼 쿠바로 가자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 쿠바랑 전쟁할까? 그럼 뭐 미국 사람들 코 숨칠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쿠바 카드는 통하기 어렵고.
1: 저 쿠바가 무슨 핵이 있는 것도 아니고.
0: 어,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문제가 뭐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고.
1: 네.
0: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딱 남는 카드가 이제 북한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란 문제는 뭐 이스라엘이 워낙 우경화돼 있어서
1: 네.
0: 이스라엘 여론은 뭐 정말 세계 여론과 동떨어져서
1: 네.
0: 지금 뭐 전쟁 계속하겠다 이런 여론이지만
1: 그렇죠
0: 재뿌리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 끝내는 데 주력하고 이스라엘 뭐 이번에 MOU도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러고
1: 네.
0: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 문제에서는 점점 손을 뗄 가능성이 있죠.
1: 근데 지금 미국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의 이제 어떤 뭐 제재 경제 제재 그다음 해외 자산 동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는 모양새잖아요.
0: 예.
1: 대신에 이제 핵 관련해서는 아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안 한다는 건지 안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지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느슨한 단계로 제 입장에서는 보였습니다만
0: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1: 네.
0: 사실 보면은 엄밀히 보면은 지금 뭐 이란이 핵무장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이란은 핵무장 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1: 네.
0: 한다고 공언한 적이 그리고 네. 핵무장은 이슬람 교리에도 어긋나요.
1: 네.
0: 그 무함마드도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흑무기는 죄 없는 사람 죽이는 무기인 거고
1: 네.
0: 꾸란에도 사우디의 선을 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메네이도 핵무장에 대해서는 전대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란이 핵무장 안 한다고 약속했다? 이란은 지난번 제10회 2015년 때도 암묵적적으로 이번에 핵무장 안 한다고 재약속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네.
0: 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이란의 농축 문제인데
1: 네.
0: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2015년에 대충 해결된 건데 그걸 파기하고 긁어부스럼 만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정말 이번 전쟁은 왜 했느냐.
1: 네.
0: 물론 이제 이란도 뭐 속으로 핵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그 이 뒷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운 점은 이제 더 분명해진 건 확실하지만
1: 네.
0: 그러나 2015년 JCPOA만으로도 사실 이란의 핵 억제는 어느 정도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렇게 보면은 정말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셈법. 그러니까 이란 지도부 제거하면 항복하고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 들어설 거고
1: 네.
0: 핵을 포기할 거고 소급 핵권을 미국에 넘어간다.
1: 네.
0: 이 사실 아주 단순한 셈법의 그림이
1: 다 망가진 거죠.
0: 뭐 다 망가진 거죠, 사실은.
1: 근데 그러면 이 모델이 그럼 북한에서는 뭐 그때도 노딜이었는데 북한에게 뭘 포기하게 하고 뭘 줄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만남을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북한 측에서는 이미 노딜이 한번 된 상황에서 뭐를 할 거냐 지금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관계도 북한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에서 이런 비관론도 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고
1: 보유국이다.
0: 예, 그리고 그걸 인정도 못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놓을 가능성은 사실은 제로죠. 왜냐? 헌법에도 박혀 있고
1: 네.
0: 김 위원장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그 강을 건넌 거예요. 북한 핵 문제는. 그러니까 뭐 낭만적이라

0: 아니면 뭐, 뚫겨 패서 휘처리 때려서 획 포기하게 하고, 뭐, 버릇고 친다. 이거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실론. 미국에서도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안정화시키자. 더 이상 악화는 막자. 그게 이제 바로 중단론, 동결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 현실적으로 중단하는 걸로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 안 한다는 말안 하는 거고, 비핵화는 한 미래로 밀어놓고, 그러나 일단 현실의 상황 악화를 막는다. 그럼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은 대미 공격 능력은 지금 없거든요. 미국이 뭐 가끔 미국 위험하다는 얘기는 엄살 부리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만일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뭐 우리는 이미 뭐핵 위협이 놓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성과가 될수 있죠.
1: 근데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을 계속 했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건너서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는 적성국으로 봐서
0: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는 거죠.
1: 그걸 중단하게 시키는
0: 이제
1: 거죠.
0: 그걸 중단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미국에게 선물을 주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핵 능력은 유지가 되니까 기존의 핵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1: 자위 능력은 유지하는 것으로.
0: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부채로 불편한 현실을 말씀드린 게 우리는 이미 위험해졌지만 미국은 아직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만일에 북한 핵을 중단시키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김정은은 자기가 핵은 유지한 상황에서 미국에게 대미 공격 능력 개발 중단이라는 선물을 주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얻은 게된 거고, 그렇게 되면 양측이 주고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현실론입니다.
1: 근데 이제 좀
0: 우리 국민 정서에는 안 맞죠.
1: 안 맞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북한이 어쨌든 뭐 약간 피해 대가라는 지금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뭐 현물이든 뭐 외화든 좀 받는 거 아니면 중국과의 지금 관계 회복 등으로 통해서 이제 뭐 워낙 미국의 뭐 대북한 경제 제재는 상수고 몇십 년이 되었고 그냥 지금 러시아랑 중국과의 관계만 있어도 그냥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굳이 테이블에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북한에 관한 정보는 늘좀 나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제 엊그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이 뭐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성공이다. 평양 가면 뭐 휘황찬란하고 전기도 잘 들어오고 뭐 최고의, 왜냐, 한국은행이 지난해 24년 북한 3.7% 성장, 23년 3.1% 성장, 이근 거. 그다음에 최근에 북중 교역이 급증했다.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파병한 대가가 또이세 가지로 이제 북한 경제가 좋다고 그래서 저처럼 뭔가 북한 경제 비관론자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3%, 3.1% 성장한 거는 북한의 건설업이 주도했어요. 2023년에는 건설이 8%, 24년에 12%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2023년에 8% 건설업 성장할 때 전기가스 수도는 마이너스 4.7% 성장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는 엉망이라는 얘기죠, 인프라는. 그 다음에 지난해도 12% 성장할 때 전기가스 수도는 0.9% 성장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수도 전기가스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평양 불 밝은 건뭐 러시아에서 석유 받으니까 화력발전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중교역 늘었다고 그러지만 전성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늘긴 늘었어. 그 다음에 수입은 폭증하는데 수출을 못 해가지고 무역적자가 2014년, 15년에 한 4억 달러인데 지금 한 18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돈 받았다? 지금 지난해 1월 한 15,000원 1달러당 했거든요, 북한 원이. 근데 지금 65,000원, 7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고 북한 경제가 좀 겉으로는 나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외화 내빈이다. 골마 터진다, 지금. 지금 북한 내부에 들려오는 얘기 보면은 아주 어려워요. 뭐 고난의 인구만큼 어렵다는, 물론 부자는 생겼죠, 북한도. 그러니까 뭐 전자거래부터 뭐 백화점 뭐 이런 있지만, 장마당 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일반 그 인민 경제는 아주 타격이 큽니다.
1: 아, 그렇기 보면 때문에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0: 그렇죠.
1: 것이다.
0: 그렇죠. 아. 김정은도 알죠. 민심이 네. 나빠지면은 저기 본인 지지 기반이 약화된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1: 근데 지금 와서 북한이 예를 들어 대북 경제가 해제가 되면 대북 제재가 그 뭘 수출하나요? 제가 요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0: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건 그냥 네. 가발, 눈썹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 제재 해제되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0: 아니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네. 이제 모든 걸 다 북한의 3대 수산물이 네. 광물, 철광석, 석탄, 네. 그다음에 수산물, 네. 이고 그다음에 노동자 성출을 하는 게 주요 수입원이거든요.
1: 아, 네.
0: 이게 다 막혔어요. 이게 막으면 95% 수출이 막히는 겁니다.
1: 아.
0: 이것만 풀어줘도 북한은 이제 숨통이 트이죠.
1: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충분히 유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는 주고받을 게 충분히 있다.
1: 충분히
0: 완전한
1: 있다.
0: 비핵화는 거리가 멀지만 네. 오히려 양측 다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고.
1: 아.
0: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는 의회에 예상외로 노딜로 끝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이 딜 이런 어떤 기대감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정치적 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 있는 거죠.
1: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1: 비가

0: 6월 17일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해트트릭을 올렸잖아요. 39세입니다. 이걸 보니까 손흥민 선수 다음 월드컵까지 꼭 뛰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예시.
4: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예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예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6: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4: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습니다. 소나기 구름대는 청주와 전주 내륙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내륙 곳곳에 최대 6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서는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지나 청담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성산 램프에서 정릉터널 입구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던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시 핵 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454조 원 규모의 재건 민간 기금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

0: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논의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지적해 합의의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또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어떤 방식으로도 손에 넣지 못할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겁니다. 이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져와 파괴할 거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을 둘러싼 회의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자 민주당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 누가 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하자고 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의회로 보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제재 완화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면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배상금 지급을 거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며 정부 자금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돈으로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인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약속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즉각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합의 후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이란은 30일 이내 페르시아만 일대 상선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 서명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에 묶여있는 150조 원 규모의 이란 동결자금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오는 19일 서명식 이후 이어질 본격적인 평화협상에서 해외 동결자산 해제를 최우선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이란 당국이 추산하는 전체 동결자산은 최소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51조 원 규모로 이 가운데 한국에도 약 10조 5천억 원이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우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쇄 축소 지침을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선거 당일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한 건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부족 사태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는 소식이고요. 관련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전 MOU 합의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 호르무즈 개방과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면서 이란도 두 달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9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국제유가는 급락할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1: 선박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요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겁니다. 선박 운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도 재개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유가 하락 흐름이 가파릅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16일 5% 넘게 급락해 8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70달러대로 내려간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 급락한 76달러 5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이 19일 종전 MOU 정식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석유와 정제품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건데 이란의 원유 수출은 15일 MOU 합의 발표와 동시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탱커 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현지 시간 15일

0: 초대형 유조선 최소 두 척이 원유 380만 배럴을 싣고 미 해군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운항이 정상 흐름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아마 몇 주가 걸릴 겁니다.
0: 최종 협상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곧바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뉴욕타임스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종 승자로 재생에너지 패권을 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중동 화석연료 공급망의 치명적인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에너지망이 재편되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부문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완벽히 준비된 공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3: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4: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5: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5: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4: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없는 상황.
6: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상무를 상대로 앞선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내용과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직접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 인천 송도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당시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들었던 이 수거 트럭들의 차고지 CCTV를 확인하는 등 시신의 반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본부는 신체 일부가 발견될 당시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들었던 재활용품 수거 트럭들의 차고지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 트럭 운전자들과 동행하며 폐기물 수거 동선을 조사하고 이 동선을 따라서도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친정청래, 친김민석 구도는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내일 귀국 행사에도 배웅 때와 달리 초대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국민의 품격과 자부심이라고 한껏 추앙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일축한 건데 나아가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0: 정 대표는 당원표의 가치를 높인 1인 1표제로 노무현과 이해찬의 꿈이 이뤄지게 될 거라며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당내 일부 반발도 잠재웠습니다.
1: 국회의원들은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0: 이재명 대 정청래란 부담스러운 구도 속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인데 면전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백서 계획을 정조준, 패배한 감독이 평가서를 쓰면 누가 신뢰하느냐며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말을 돌려줬습니다.
3: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2: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0: 온건하게 나름 중심을 잡아온 인물들의 쓴소리도 시작됐습니다. 돛담배 운전 실력으로는 항공모함을 이끌 수 없다. 개인의 정치 여정보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 즉각 사퇴를 넘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집중됩니다. 청와대는 대표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는데 출국길에 이례적으로 배웅해 뒷말을 낳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투샷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국길 패싱 논란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진 당청 이상기 유설이 불식될지 증폭될지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거취와 재선거 관련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요청으로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습니다. 재선 박형수 의원은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친 한동훈계인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속 버티면 과거 어느 당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인 강승규, 이진수 의원 등은 최근 지지율 반등 등을 근거로 사퇴를 반대했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도 대안도 없이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모임은 해체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과 관련해 범민주 진영이 패배한 것이고 자신의 부족과 부덕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어제까지 모두 11차례 평택거리에서 낙선 인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며 줄곧 강조하고 추구해왔던 새로운 다수연합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절감한다며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후보 측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후보와 당시 정 후보에게 음료 스쿱을 던진 30대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지방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일동은 이번 의혹이 개인의 문제로 나머지 출마자와는 무관하며 어떤 책임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5: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신현송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대해선 어려울 때 나온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6: 이란전쟁 종전합의로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이후 반도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는 겁니다.
7: 간접 효과와
2: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 고용 부장입니다.
7: 물가의 삼방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간접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선 3% 내외,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 이어 다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 5월 전망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2: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8: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그때 판단을 뒤집는 그런 변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6: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금리와 환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8: 중앙은행은 이 하루하루의 시장의
2: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8: 저희는 항상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빅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그 당시에는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6: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5: 종전화비로 우리 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현상은 지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9: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0: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실어서 국내에 정제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2: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입니다.
10: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9: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1: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11: 수도권의 주택 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9: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5: 뉴욕타임스가 글로벌 인공지능 열풍으로 최첨단 반도체 기술 패권이 한국과 타이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최상급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타이완에 설비를 둔 미국 마이크론 등 전 세계 단 세 곳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네, 경기 여주시에 있는 목욕탕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목욕탕이 쉬는 날이라서 직원 2명만 대피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공장에서도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12: 시커멓게 탄 건물 안으로 소방관이 물줄기를 쏩니다. 낮 12시 50분쯤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목욕탕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0: 목욕탕이 휴일이어서 손님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직원 두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 붙어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예초기 등 농기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밤중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새벽 1시 반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걸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이 비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두 동과 가설 건축물 두 동, 인근에 있던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13일 밤 9시 40분쯤 인천시 무의도에 있는 갯벌에서 주민 4명이 조개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인천시는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 작업 5분 만에 이들을 발견해 위치와 구조 경로를 해경에 전달했고 밤 9시 50분쯤 해경은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의사가 수술실을 떠난 뒤 환자가 심정지에 빠졌던 병원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환자 측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11일 서울 도곡동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와 정형외과 집도의가 마취 상태의 40대 여성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비워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이 오늘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하고 또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하고 집 안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멕시코와의 경기를 이틀 앞둔 축구대표팀은 비공개로 훈련을 전환하고 필승 전술을 다듬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빠르게 원팀이 되어가고 있다고 만족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사실상 조 1위를 결정하는 멕시코전. 홍명보 감독은 평소 15분을 공개하던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필승 전술을 다듬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배준호와 김태현까지 모두가 정상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코너킥과 프리킥 등 세트피스 연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체코전 역전승 이후 팀 분위기는 최고죠.
2: 대표팀 분위기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뭐 좋아요.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원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훈련을 거듭하며 쌓이는 우리 경기력에 대한 선수의 믿음은 멕시코전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준비하고
4: 박승호
3: 있어서
4: 선수입니다.
3: 지금처럼 준비 재밌게 잘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일단 뭐 16강 진출이나
4: 이기혁 선수입니다.
5: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가기를 항상 저 개인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1: 누구의 시도인지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 훈련장엔 불법 드론이 등장하는 소동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발견에 이어 현장에 배치된 멕시코군의 도움으로 전력 유출은 막았습니다.
6: 워밍업 훈련 중이라 크게
4: 이제 철 축구대표팀 언론 담당관입니다.
1: 대표팀은 1차전 때처럼 경기장 잔디 적응을 생략하고 훈련장에서 하루 더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멕시코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2016 북중미 월드컵 첫 16경기에 들어온 관중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경기까지 관중 102만 8,400여 명이 경기장으로 찾았고 경기장 관중 수용률은 99.34%로 집계됐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100만 번째 입장 팬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계속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열정적인 모든 팬에게

0: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1: 네, 베일에 쌓였던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합의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재건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0: 관련 내용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초안이 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2: 이란이 지금 얻는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이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동결 자금 해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아서 네. 과거에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거나 해서 이제 이란의 자산으로 잡혀 있었지만 해외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란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이런 이제 동결 자금들을 풀어줘서 이란이 이란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이제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불법적인 전쟁이다. 부당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이제 전쟁 배상금 같은 논조로 이제 전후 복구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돈을 주느냐의 여부와 또 상관없이 미국이 이 전쟁을 불법적인 전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돈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 전후 복구를 위한 이런 그 기금을 마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란이 석유를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수출이 되면 석유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바로 현금으로 환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석유를 수출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미국이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전제로 한 어떤 요금을 받는다든지 서비스료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이란의 이제 새로운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이란이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란 재건을 위한 이 기금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뭐 액수가 450조 원 규모로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등의 기업이 출자를 약속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체가 있는 약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압박용으로 쓴지 하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2: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건 현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 MOU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0: 예.
2: 만약에 그렇다면 동결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바로 캐시가 되는 거고요. 현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이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 현금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 MOU를 계기로 해서 사실 그러니까 MOU는 최종 종전은 아니잖아요. 최종 종전 사인을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서로 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종전 협상의 입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서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타결된 다음에 주는 것이 있는데 아마도 최종적으로 타결되는 것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에게 줄 것은 핵협상이죠. 이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아마 미국이 이란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 이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일단 이 전후복구 기금은 결국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피해 배상금 성격으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걸프국들에게 좀 전가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전쟁은 사실 미국은 여기 이 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중일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도 이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와서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1: 네.
2: 이 국가들은 석유를 팔고 먹고 사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됨으로써 석유를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여기에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를 한 것 같고, 아마도 걸프 국가들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이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으면 자기들이 여기서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고, 또 석유를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석유를 수출하지 못해도 받는 이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내는 것이 이 아랍 국가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다만 이제 이것이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게 전가가 된다면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 논란거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0: 근데 사실 뭐 어떤 명분인지 뭐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큰 액수를 이란이란 나라에다가 이제 제공한다는 이 자체는 괜찮은 겁니까?
2: 그건 뭐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 소위 이제 불량 국가라고 하는 딱지를 붙인 것은 미국이잖아요. 뭐 다른 국가들이 붙인 건 아니고요. 사실 이란과 다른 국가들이 이 교육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란이 이 불량 국가면 그럼 이란 정도 불량 국가인 나라들이 전 세계에 없나?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란이 불량 국가로 지목이 된 것은 이란의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의 행동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반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딱지가 붙은 것은 예. 또 분명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제3세계 제3국가들이 볼 때는 왜 미국이 반미 때문에 붙인 딱지를 다른 나라들도 그걸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란과는 원유를 수입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제 동맹국인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란을 이제 제재에 동참을 한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서 볼 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면과 또 미국 국내 정치에서 판단하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이란 정도 되는 국가들이 이란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이란처럼 제재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 미국이 여기에 이런 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뭐 그렇게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을 불량 국가로 생각을 하고 또 반미라고 하는 그 이란의 정책에 이게 거부감을 가지고 이란을 제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했던 JCPOA 이것을 이제 부정하면서 JCPOA를 파기하고 지금 이제 이란과의 제재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까지 쭉 이어졌는데
0: 예.
2: 여기에서 기금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1: 네.
2: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 17억 달러인가요? 그 정도를 줬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오바마 정부가 거의 이제 불량 국가에게 캐시를 준다고 해서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이란이 뭐가 바뀐 게 있나?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바뀐 건 거의 없죠. 그런데 3천억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지금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통행료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은 이제 미국이 스스로 징수 권리를 공식 인정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또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에 핵보다 강력한 호르무즈 통행권을 줬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결국 이란에게 그 통행권을 내줬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 이전과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사실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고요.
1: 네.
2: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 전쟁 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그냥 무조건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는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0: 전쟁 이후에 이란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던진 한 수가 바로 이 호르무즈의 봉쇄였는데
1: 네.
0: 이것이 결국 이란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이후에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나? 라고 봤을 때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수가 있다는 걸 이란 스스로도 이번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사실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란의 영예 그리고 오만의 영예인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예를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란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영예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국제 관례상 유례가 없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것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얘기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가 없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여길 지나려면 돈을 내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통행료가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지니까 이란이 통행료를 철회하고 지금은 일종의 이제 서비스료라는 말로 이제 바꿨거든요. 근데
1: 네.
0: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통행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가 기뢰들이 지금 널려 있기 때문에 상선들이 지나갈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선들이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이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통행료는 없다는 말과
2: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합의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재건 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과 우리 기업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7: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요즘 성형수술이나 시술 받는 분들 주변에 보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고를 때 많이 보는 것, 바로 유명인의 후기 또는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죠.
10: 야, 이 사람 얼굴 좀 봐봐. 방송 나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지?
11: 그러게. 원래도 예뻤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우아해진 느낌?
9: 최근 한 연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달라진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예뻤지만 방송 이후 더 예뻐진 것 같다.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 뭔지 알면 나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이어진 건데요.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이 출연자의 얼굴을 내세운 홍보물이 등장했습니다.
10: 이거 봤어? 이 병원인가 봐. 30개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데? 오, 우리도 한번 가볼까? 나도 그 시술 받고 싶어.
9: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 출연자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한다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누군가의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마치 병원의 시술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처럼 쓰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2: 나 여기서 상담 받아보려고. 사진 봐봐.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대박이지?
11: 진짜 같은 사람 맞아? 이 정도면 병원 실력 믿을 만한데?
12: 그치. 완전 대박이지?
9: 성형외과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고 해당 병원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였다면 어떨까요?
10: 아니, 제가 보고 온 거랑 너무 다르게 됐는데요? 이 사진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11: 아, 그 사진은 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
10: 에?

0: 결정한 건데요.
1: 이런 경우는 허위 광고일까요? 소비자 기만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홍보 방식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1: 최근 한 연예 예능 출연자의 얼굴이 달라졌다, 더 예뻐졌다, 비결이 뭐냐,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병원에서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고 해서 해당 출연자의 얼굴을 담은 홍보물을 내놨다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출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2: 네,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옥순 씨가 자신의 SNS에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줬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병원 내부 홍보물에 옥순 씨 사진과 함께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핵심은 옥순 씨가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은 없고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사용됐다고 하니 결국 SNS를 통해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1: 보도를 통해 전해진 출연자의 입장을 보면요, 전화해서 내려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도용하시면 신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2: 우선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영리공적 광고에 쓰인 것이니까요. 형사적으로는 단순 사진 무단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홍보에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출연자가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다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진 삭제, 재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1: 네, 뭐 광고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이제 보전처분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30기 옥순님이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뭐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방송에 나온 얼굴이고 이 시술을 설명하는 예시로 쓴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2: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병원 측은 이 병원에서 시술 받았다고 직접 쓴 건 아니다, 방송에 나온 공개된 얼굴이다, 예시 이미지로 쓴 것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홍보물을 보면 어떨까요?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와 얼굴 사진이 함께 있으면 그 병원 시술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송에 나온 얼굴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이나 유명인도 초상권은 보호받고 특히 영리목적 광고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시술효과 사례처럼 사용했다면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마치 그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예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꽤 있던데 어떻습니까?
2: 네, 대표적으로는 가수 백지영 씨 사건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 흡입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백지영 씨의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이 초상권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4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발 이식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병원 직원이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본인이 그 환자인 것처럼 거짓 후기를 올린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홍보에서 사진을 함부로 쓰면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허위 후기, 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식의 무단 도용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 사례도 여럿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 어쩌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또는 손해배상액보다 홍보를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알면서도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0: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뭐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배상액이 4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얼굴을 활용한 홍보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수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걸려도 몇백만 원 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좀더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 위자료가 아니라 병원이 그 광고로 얻은 이익이나 유명인의 광고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배상액이 너무 낮으면 무단 도용이 이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0: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사용했다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근데 사진을 통한 홍보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진 사용에 동의까지 포함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건 의료 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내 얼굴을 홍보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환자의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결합된 개인 정보입니다.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얻은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설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분이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지 처음에 수술이나 시술 동의서 받을 때 사진 활용 동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네, 병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서에 사진 활용 조항이 있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나 시술 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여러 조항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진 활용 조항이 숨어 있었다면 제대로 설명을 받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사진을 홍보에 쓰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 동의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0: 그나저나 병원 광고에서 유명인 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근데 만약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로 생성한 이미지였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이건 단순한 과장 광고를 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나 미용실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인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라는 표시가 없이 실제 사례처럼 올리는 게 문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술 결과가 아니라 AI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였다면 충분히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 광고가 문제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실제 사례처럼 보이게 하는 AI 광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0: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리는데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프터 사진이 보정이 된 거예요. 포토샵을 해서 실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후기까지 막 글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1: 사진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포토샵으로 결과를 실제보다 좋게 조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술 결과를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 전후 사진은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가짜 후기를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뭐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서도 수술 전후 사진이 눈을 가린 채 성형 앱에 올라왔는데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조작이 되어 있었고 후기도 병원에 칭찬 일색으로 꾸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면 성형수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유명인들은 인터넷에 얼굴이 노출돼 있으니까 병원이 그 사진을 가져다 썼다 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성형 전후사진은 병원 말고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수술한 병원도 아닌데 거기에 실제 사례처럼 홍보로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발 이식 수술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은 받지 않은 환자의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자신이 그 환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24차례나 거짓 후기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6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사진은 진료 목적 자료이지 홍보용 컨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 날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으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면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한여름 더위가 기승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와 호남에는 최대 60mm, 영남 지역은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 시간 전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퇴근길 정체는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나란한 올림픽대로도 김포 쪽으로 아직은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 구간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모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스위스 제네바가 아니라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개최됩니다.
4: 이란은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본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핵 문제는 당장 다루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5: 루체른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의 절경.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일반인 접근이 어려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언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19일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동결자금 해제와 재건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다만 핵심 쟁점인 핵 문제는 2단계 협상 의제라며 추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6: 1차 협상의 결론을 낸 뒤 핵 문제와 제재 해제 협상에 들어가고 포괄적인 최종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5: 이란 내 강경파가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불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양해각서가 공개되면 이란의 승리가 입증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6: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얼마나 격렬한 비판과 공격이 쏟아질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란 언론인입니다.
5: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어 60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인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상호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약속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즉각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합의 뒤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이란은 30일 이내에 페르시아만 일대의 상선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파격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경제 재건을 돕는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4: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종전 양해각서 열람 요구를 사전 유출을 우려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하며 이스라엘이 아직 해당 MOU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그간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온 데다가 종전 MOU 내용 확인마저 거절당한 겁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대한 봉쇄 시위가 지난 5일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선관위는 오후 6시 반쯤부터 강동원 사무총장 직무대리 주재로 대학생과 공개 면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 물품에 대한 이송 협조를 부탁한다. 또 사무총장의 직무대리는 업무를 볼수 있도록 이송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핸드볼 경기장은 공연과 운동 경기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곳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1: 예, 12일째 개표할 때 쓰는 물품들을 이송하지 못했다면서 대학생, 총 학생회장들을 향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소식이 들어갔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시 핵 보유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454조 원 규모의 재건 민간 기금도 조성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에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해각서 초안 논의 당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핵무기 구매도 안 된다고 지적해 합의의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이 또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3: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구매하지도 어떤 방식으로도 손에 넣지 못할 겁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겁니다. 이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미
2: 이란이
3: 대통령입니다.
2: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져와 파괴할 거라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양해각서 서명식인 19일까지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 합의문을 둘러싼 회의론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자 민주당은 이란 편을 들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 누가 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네요. 의회로 보내죠.
2: 제재 완화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갈등 완화를 위해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면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4천억 달러 배상금 지급을 거절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며 정부 자금 투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터는 종전 양해각서에 우리 돈으로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안이 포함됐고 미국과 일본, 한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현상은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5: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3: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입니다.
5: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4: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6: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3: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6: 오름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4: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이란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과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거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점차 파급될 거라며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유가 측면의 비용 상승 압력은 줄겠지만 소득과 자산이 늘면서 수요 측 압력이 점차 확대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 분계선 근처에 설정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축소하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150배 규모 면적의 토지 개발 규제가 풀리게 되는데요. 접경지 주민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쪽 10km까지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25km까지는 제한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에선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한 보호 구역을 개발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보상 이유로 만든 규제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올리고 제한 보호 구역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폭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8: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역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7: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면적 90배인 270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제한적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보다 남쪽 45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150배 규모 지역은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발 규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국 7,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군사 보호구역 가운데 10%가량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데 투기 수요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8: 접경지역 주민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을 장관입니다.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7: 국방부는 이 밖에 작전 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 대전차 장애물이나 도로 낙석 같은 시설도 사례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0: 오는 2037년쯤 가동될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이 선정됐습니다. 또 미래 기술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후보 부지로는 부산 기장군이 뽑혔습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시대, 우리 기술 발전과 산업 생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보다 자세히 전해 주시죠.
9: 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원전 부지 선정평가위원회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후보 부지를 발표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곳은 경북 영덕군입니다. 이와 함께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들어설 곳으로는 부산 기장군이 뽑혔습니다.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이 부지 신청을 했는데 부지평가위는 영덕군이 주민 여론조사와 부지 정성 분야에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명했습니다. SMR은 경주시와 기장군이 유치를 희망한 가운데 기장군이 100점 만점에 87점, 경주시가 85점을 받아 기장군이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신규 대형원전 부지가 선정된 건 지난 2012년 9월 이후 13년 9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도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2021년 지정 철회됐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당시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원전 부지로 선정된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형원전 두기에 건설 여부를 두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벌였습니다. 당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가 넘었고 신규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도 60%가 넘어섰습니다. 영덕군에 들어설 원전 두기는 한수원의 APR 1400 모델로 모두 2.8기가와트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통상 1.4기가와트급 원전 한 기는 대략 100만 가구 이상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실증 사업 대상인 SMR 한 기는 0.7기가와트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은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후 본격 원전 건설을 위한 평가와 건설 허가 절차를 마친 뒤 2030년쯤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규 원전은 오는 2037년에서 2038년쯤, SMR 1호기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정입니다.
1: 경기 여주시에 있는 목욕탕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목욕탕이 쉬는 날이라 직원 2명만 대피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공장에서도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2: 시커멓게 탄 건물 안으로 소방관이 물줄기를 쏩니다. 낮 12시 50분쯤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목욕탕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목욕탕이 휴일이어서 손님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직원 2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에 붙어있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예초기 등 농기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밤중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새벽 1시 반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걸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공장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동과 가설 건축물 2동, 인근에 있던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13일 밤 9시 40분쯤 인천시 무의도에 있는 갯벌에서 주민 4명이 조개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인천시는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을 투입해 수색작업 5분 만에 이들을 발견해 위치와 구조 경로를 해경에 전달했고 밤 9시 50분쯤 해경은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JTBC의 채무 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에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4개 종목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수사하는 경찰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를 놓고 연일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3: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한 지 22일 만입니다. 당시 양 팀장은 정 회장의 사과 이후 일주일 동안의 자체 감사 결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위 등이 담긴 신세계 측의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 팀장을 상대로 감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에 담기지 않았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세계 측이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만큼 해당 감사 내용만으로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0: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경찰은 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5.18 단체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혔지만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 당사자가 특정돼야 성립하기 때문에 현재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강제 수사는 물론 피의자 소환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속도를 내고 앞으로 수사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0: 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6월 1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중 3번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 번호 899번 중 3번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년 전 오늘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이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17일 오늘이 그의 사망 1주기입니다.
1: 이 알프레드 브렌델은 1931년 오늘날 체코에 있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여준 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천재가 아니다. 악보를 잘 읽지 못하고 기억력도 별로다. 음악가 집안에서 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가야 했다.
0: 초기 경력도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부조니 콩쿠르에서 4등을 하면서 음악계에 데뷔했고요. 1950년대부터 작은 음반사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녹음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차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30대 후반이던 1960년대 후반 음반사 필립스와 계약을 맺고 여러 작품을 녹음했습니다. 2016년 그의 음반을 모아 발매한 전집은 CD 114장 CD만.
0: 아, 이게 굉장히 많네요. 114장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녹음을 한다고요?
1: 이 30대 후반부터 필립스에서 녹음한 것만 모아놓은 게 이 정도예요.
0: 와, 브렌델은 테크닉이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연주도 화려하다기보다는 차분하고 지적인 면모가 보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 와, 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브렌델의 연주는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차분히 듣다 보면 그 곡이 갖고 있는 모든 면을 차분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1: 브렌델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연주를 갑자기 캔슬하고 한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최고의 연주를 한 적이 있고 자신 있게 무대에 올랐지만 생각만큼 연주가 잘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오를 뿐이다.
0: 아, 멋있는 말입니다. 보통 음악가 피아니스트 중에 연주 환경에 대해 대단히 신경을 쓰고 까다롭게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브렌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음악가로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알프레드 브렌델은 2008년 그해 연주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고별 순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빈의 모지크 페라인 홀에서 마지막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빈 피라모닉과 함께 연주한 작품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이 곡은 젊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건강 이상도 아니고 부상도 아닌 때가 됐다고 떠나는 피아니스트의 은유적인 선곡이었습니다.
0: 이 브렌델은 은퇴 이후에 문학으로 제2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는데 여러 책을 저술하고 낭독회를 갖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브렌델의 마지막 연주의 실황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중 1악장 알레그로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찰스 맥커러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기업에 입사한 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학력과 직업

직업, 소득까지 제가 원하던 조건에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더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결혼식에 신혼여행은 하와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데다가 낮에 물놀이까지 해서 몹시 피곤했던 저는 리조트 숙소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즈음에 눈을 떴는데 침대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찾아 방은 밖으로 나섰죠. 리조트 로비와 산책로를 둘러보다가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 멀리 수영장에 남편이 있더군요.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들러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제 두 눈으로 그걸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곧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리조트에 그대로 둔 채 혼자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습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 굉장히 황당한 사연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까요?
1: 네, 연인 사이일 때는 조심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0: 네, 참 지금 사연자분 아직 혼인신고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결혼 준비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적으로 사연자님의 상태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예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신혼여행이라는 긴 여정까지 함께 소화하셨다면
0: 네.
1: 두 분 사이에는 명확한 혼인 의사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혼인 실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1: 다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렸다는 외관상의 사실만으로 사실혼의 성립 당연시하지는 않으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양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곤 합니다.
0: 네, 이제 어쨌거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혼 관계로 본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이처럼 극히 단기간에 해소되거나 혼인 직전에 파탄된 경우 네. 형평의 원칙상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분은 남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점을 들어 결혼식 비용, 웨딩 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 예식과 결혼 준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전부를 불법 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0: 네,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제 지출되지 않았을 그런 비용들을 이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 고통도 이제 받으셨으니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다행히 비용을 돌려받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달라질까요?
1: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0: 네.
1: 결혼 준비 비용이나 예물 예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이 성립한 이상 재산 분할 외에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원칙

0: 원칙적으로는 결혼 비용이나 예물을 따로 이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지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법원은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극히 단기간에 파탄이 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경우에는 네.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취급합니다.
0: 네,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죠.
1: 네, 신혼여행 중에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은 당초부터 성실하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그쵸?
1: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결혼식 비용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예물과 예단도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다만 예물 예단의 경우 파탄의 과실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럼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증거 자료를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이제 가셨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랑 신혼여행 비용 등을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혼인 생활이 사실상 뭐 시작도 되지 못한 채 파탄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에도 결혼 비용이나 예물 예단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자팍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신입 미용사의 염승용이라고 해서 믿고 사진 한 장을 찍어뒀는데 2년 뒤 이 사진이 미용실 홈페이지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촬영 동의만 해줬을 뿐 상업적 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던 손님 A씨의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미용실 측은 2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써놓고선 지우면 될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우리 법원은 동의의 범위를 아주 엄격하게 따집니다. 설령 연습용으로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영리 목적으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비슷한 미용실 무단 도용 사건에서도 법원은 수백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식 사과문도 요구했는데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사죄를 명하는 건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면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 작성을 조건으로 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이상위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지역에는 올 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저녁 시간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현재 소나기 구름대는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내륙 곳곳으로 최대 6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 정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잠실 철교 남단의 북단 구간 진입 램프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 북도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는 지금 밀리는 가운데 고장스러운 여파도 지금 받고 있는데 일대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도심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신사역까지도 아직은 양방향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AI

0: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올림픽공원 봉쇄 지표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2: 당장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 야, 쓰레기들! 야, 힘들어!
3: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5: 명백한 부실 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3: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6: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0: 이상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또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7: 한 7곳 정도를
0: 국민의힘 원내수석
7: 제안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 대표께 일단은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집회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현장 피해 상황과 증거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 행위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 중재로 시위 참가자 동의를 얻어 경기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여성 한 명이 끝까지 출입문 앞에서 버텨 결국 무산됐습니다.
2: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합수본은 어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이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어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

0: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서 마지막 순서인 업무 오찬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이어서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 네,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로 문매를 맞고 있는 전북 선관위가 분단위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1: 고의 은폐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억울하다는 해명인데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위원장 모르게 당선증 교부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한 배경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 지방선거 직후 전북 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입니다. 축하와 환희가 오가던 그 시각 선관위 내부에선 전주 중화산 1동 3투표소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선관위원 회의가 열렸지만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탓에 최고 책임자인 김상곤 위원장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당선인들과 대면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내놓은 내쪽 분량의 해명 자료입니다. 전북선관위 담당자가 입력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산구 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건 4일 오후 2시 23분쯤입니다. 오후 3시에 선관위원 회의가 시작됐고 전북선관위 실무자들은 회의 시작 20분 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까지 확인했지만 이 보고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업무 과실을 최고 책임자 보고도 없이 선관위 실무진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장이자 비상근인 김상곤 위원장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9일에서야 오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후보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측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당선증 교부식을 미루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3: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당초 알려진 대로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노태학 전 위원장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가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공식 서명할 종전 양해각서 14개 항의 전문을 미국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1: 이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만 이란 핵 문제는 선언적인 약속만 들어있어서 이번 종전 합의에서 소외된 이스라엘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기름값은 떨어질 거라며 성과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5: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자회견도 열어서 한 단어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도할 테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19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14개 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데 이란은 해협 내 통항이 전쟁 전 규모로 재개되도록 30일 안에 조치하면 됩니다. 이란 재건에는 최소 3천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0: 국제 원자력 기구 결의안, 미국의 독자 제재 등 모든 종류의 제재가 종료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은 현상 유지됩니다. 최종 합의 이후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도 완전히 풀립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은 선언적인 데 비해 제재 해제나 전쟁 배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라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문을 전쟁을 함께 시작한 이스라엘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해서 종전 합의를 깨뜨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타냐후와 매우 좋은 관계지만 이제 네타냐후는 레바논 문제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핵심 의제가 뒤로 밀렸다고 보는 이스라엘 언론들은 미국이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이번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 호르무즈 개방과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며 이란도 두 달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9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국제유가는 급락할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1: 선박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요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겁니다. 선박 운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도 재개돼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유가 하락 흐름이 가파릅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16일 5% 넘게 급락해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70대로 내려간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 급락한 $76.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이 19일 종전 MOU 정식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석유와 정제품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건데 이란의 원유 수출은 15일 MOU 합의 발표와 동시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탱커 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현지 시간 15일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최소 두 척이 원유 380만 배럴을 싣고 미 해군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운항이 정상 흐름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아마 몇 주가 걸릴 겁니다.
4: 최종 협상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곧바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이 좀처럼 재개되지 않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유료 VIP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양국의 적대 행위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페르시아만에서는 유조선 220척을 포함해서 500척에 가까운 상선들이 안전을 우려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선주가 미국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미국 해군이 안전하게 호위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대안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사나이 메시가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해트트릭이라는 대기록을 써냈습니다. 세계적인 골잡이 홀란과 은바페도 나란히 두 골을 터뜨리며 득점한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5: 메시는 역시 축구의 신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200번째 경기이자 자신의 여섯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전반 17분 중앙선 부근에서 대포리 찔러준 패스를 받아 왼발 가마차기로 선제골 넣으며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후반 15분 팀 동료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오른발로 차넣어 두 번째 골을 넣었고 16분 뒤 직접 드리블로 상대를 파고들어 한 차례 패스를 주고받은 뒤 다시 한번 왼발 가마차기로 세 번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호날두가 2018 러시아 대회에서 세운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갈아치운 순간입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을 16골로 늘린 메시는 헤더골 기록에서 클로제와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단독 1위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해트트릭만으로 2연패를 향한 첫 여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6: Como yo digo todo lo que estoy viendo ahora es
1: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제가 가졌던 모든 꿈을 이루는 거고 심지어 상상했던 것 이상을 이룰 만큼 운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5: 세계적인 골잡이 홀란과 음바페도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노르웨이 홀란은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인 이라크와의 조별리그에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책임져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
7: It's about
1: 중요한 건 계속 해나가는 거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단계에 집중하고요. 물론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스텔링 홀란드 선수입니다.
5: 프랑스 음바페도 세네갈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전 패배에 서력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2: 멕시코와의 경기를 이틀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은 비공개로 훈련을 전환하고 필승 전술을 다듬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빠르게 원팀이 되어가고 있다고 만족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8: 사실상 조 1위를 결정하는 멕시코전. 홍명보 감독은 평소 15분을 공개하던 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필승 전술을 다듬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배준호와 김태현까지 모두가 정상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코너킥과 프리킥 등 세트피스 연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체코전 역전승 이후 팀 분위기는 최고죠.
9: 대표팀 분위기는
1: 홍명보
9: 굉장히
1: 대표팀
9: 지금
1: 감독입니다.
9: 뭐 좋아요. 생각보다는 더 빠르게 원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훈련을 거듭하며 쌓이는 우리 경기력에 대한 선수의 믿음은 멕시코전 자신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10: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1: 백승호 선수입니다.
10: 지금처럼 준비 재밌게 잘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 일단 뭐 16강 진출이나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가기를 항상 저 개인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선수입니다. 한번 노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8: 누구의 시도인지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 훈련장엔 불법 드론이 등장하는 소동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발견에 이어 현장에 배치된 멕시코군의 도움으로 전력 유출은 막았습니다.
12: 워밍 훈련 중이라 특히 선수단 훈련 분위기에는 영향 없었습니다.
8: 대표팀은 1차전 때처럼 경기장 잔디 적응을 생략하고 훈련장에서 하루 더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멕시코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우리말 중에는 모음이나 자음 딱 하나 때문에 뜻이 완전히 뒤바뀌는 무서운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 빛나기를 바라다가 무서운 빚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정이라는 글자도 자음이 하나 바뀌면 나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요, 참 묘하게 우리 가계부를 지키는 이 자산관리도 한 끗 차이로 운명이 완전히 갈리곤 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하면 미래를 든든하게 보증하는 확실한 보험이 되지만 작은 디테일을 놓쳐버리면 위험한 모험이 돼버리기도 하죠. 작은 디테일 그냥 놓친 채 대충 묻어두면요. 내 노후를 통째로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진짜 모험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연금과 자산, 불안한 모험이 아닌 확실한 보증 수표로 만들 수 있게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명쾌한 전략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명장 김중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불러도 될까요?
2: 네, 불러주세요.
1: 긴장하셨네요.
2: 짜자쿵짜.
0: 짝쿵짜자쿵짜. 님이라는 글자에.
2: 아, 음이 안 붙였네.
0: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 근데요, 진짜 정말 한 끗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두 분도 현장에서 이런 경험 진짜 많이 하시죠?
2: 네, 많이 있죠. 네.
1: 정말 많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서도 좀 해당이 될 건데 내가 재무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은퇴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요 선택 하나로 정말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 경우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보장성 보험으로 따지자면 똑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똑같이 보장받으려고 했더니 이 보장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내는 보험료가 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상 되면 거의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확실히 비교가 필요한 거죠.
0: 그렇죠. 빚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모험이 아닌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할 겁니다. 그 한 끗의 디테일은 과연 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를 좀 직접 만나서 우리 집 가정경제 잘못된 부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오늘도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첫 코너 바로 만나볼게요. 이게 뭐니 상담소 시작합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노래를 안 하니 김중남 팀장님 직접 부르셨어요. 자,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3910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곧 50대가 되다 보니 노후가 정말 걱정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10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많은 금액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최소한이라도 대비한다면 노후 대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분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0: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봤더니 우리 청취자님 102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장수,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65세 전후로 은퇴를 한다고 하면은 이후 한 30년, 40년은 우리가 이 자금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사실 30대 후반인 저도 궁금해요.
1: 맞죠. 우리 양수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0: 저도 없는 삶이 사님의 쪼개쪼개서 차곡차곡 국민연금 붓고요. 뭐 개인연금 좀 하고요. 혹시라도 뻥튀기가 돼줄까 싶어서 투자도 조금씩 해보면서 지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노후 생각하면 되게 걱정되고 불안해요.
1: 맞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은퇴 후에 30년 정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낼까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재무 목표에서 항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다수예요. 자, 이게 왜일까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한평생 사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안산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재무적으로 30대에는 결혼 자금을 목표로 돈을 모으기도 하고 40대에서 50대 정도는 이제 주택 이전이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교육 자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매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내 노후 자금은 계속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의 핵심은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우리 굿모닝 굿나잇 청취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50대 이후에 청취자분들이 이제라도 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네, 맞죠.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은 그래도 본인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인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도대체 내가 얼마를 받는지조차 모른다고 이제 통계조차 나왔잖아요.
0: 저도 사실 잘 몰라요.
2: 지금 당장 알아보셔도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그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그 통지서, 고지서 날라와요. 거기에 예상 금액도 한 3개월인가 6개월씩 날라오거든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0: 매달 받는 고지서에 3개월 주기로 예상 연금 수령액이
2: 네, 그
0: 나오는군요.
2: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날라오니까 그거라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노후자금 준비 도대체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퀴즈로 드려보겠습니다.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자금은 얼마일까요? 요거를 술 먹었다는 건데 업앤다운 게임으로 금액을 불러주시면 우리
1: 회식자리에서 저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0: 아 정말요?
2: 정성훈 팀장님이 업앤다운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세번 안에 맞추셔야 정답입니다.
0: 제가
2: 네.
0: 게임의 강이에요. 게임의 최강자라는 거죠. 한
1: 네.
0: 번에 맞춰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부의 적정 노후 자금은 월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더 필요해요? 330만 원?
1: 아, 너무 아까운데요? 다운.
0: 그럼 320만 원.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예요?
1: 324만 원인데요.
0: 너무 빡빡하다.
1: 아,
0: 이 정도
1: 맞아요.
0: 맞았다고 해주시지.
1: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를 드려야 되니까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 자금은 월 324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25년 기준 KB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연금액은 350만 원, 최소로 248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0: 그럼 1년 사이에 엄청 큰 금액이 또 늘어난 거네요?
1: 맞아요. 물가상승률 때문일 거다라고 보는데 평균 3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을 때 65세 은퇴 후에 25년간 약 2.5%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약 9억 원 정도의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사실 추가 소득원 없이는 이 금액을 100%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0: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 12월 달 일 걱정하진 않거든요. 그건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4, 5월만 해도 그래요. 지금 6월 달이 됐지만 12월에 있을 걱정 벌써 하진 않는데 노후는 먼 12월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노후 자금은 사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이 노후 자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익률도 있을 수 있고 노후 자금의 크기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욱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연금액을 얼만큼 강제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얼마나 강제성 있게 소액이라도 내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요게 포인트인데 사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달 3,40만 원의 노후 연금을 받자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기도 해요.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65세 이후에 매달 3,40만 원도 없어서 자녀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수십 년 살아가는 삶보다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자녀 눈치 보면서 수십 년 살아가는 삶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살펴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 완전 팩폭인데요.
2: 네, 그래서 미래의 내가 저 멀리서 내 소리치는 거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자꾸 얼마라도 모아놔라, 준비해라, 들리잖아요.
0: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월급에서 좀 떼서 보내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어야 된다는
1: 맞아요.
0: 거죠.
1: 근데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 중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1월 달에 12월 계획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0: 맞아요.
1: 그러니까 놓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해주고 중요성을 강조해줄 전문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준비 필요하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일단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 부담 없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2: 네, 사실상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연말정산 그리고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연금저축 그리고 IRP 통해서 연 900만 원까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를 떼어요. 5.5%에서 3.3%. 그리고 주의할 거는 이거를 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도 떼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정산은 안 되지만 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런 보증형 변액연금을 연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시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월 적립식은 150만 원까지 매월 그리고 일시납은 1억 원까지 전액 비과세로 평생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구간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료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비과세 연금은 그건 정말 장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네. 잘 살리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특히나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 제가 사회생활 첫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정말 더 사회생활 하면서 눈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서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0: 보증.
1: 맞아요. 보증. 보증 서는 순간 폐가 확실한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절대 보증 같은 건 서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노후 준비에 있어서만큼은 좀 안정적으로 내 노후를 보증해주는 이 보증형 상품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특히나 굿모닝 청취자분들은 4, 50대의 요 연령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연령분들 사이에서는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 자금만큼은 좀 안전하게 확정적으로 보증되는 이런 보증형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 보증형 연금을 선택할 때도 상품군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2: 그래서 현재 국...

0: 국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보증형 변액연금을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1: 네.
0: 기준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서 70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똑같은 조건으로 A사는 매월 126만 원을, 그리고 B사는 매월 112만 원을, 그리고 C사는 92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1: 똑같은 월 납입 100만 원인데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1: A 회사, B 회사, C 회사의 연금 수령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0: 맞아요. 똑같이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선택을 달리하면 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A사와 C사의 매월 연금액 차이가 무려 34만 원까지 차이를 보고 있거든요.
1: 엄청 커요.
0: 결국은 동일한 금액을 내고 똑같이 연금을 받는데 회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누구는 92만 원 받고 누구는 126만 원 받고. 아, 정말 제가 속이 원래 좋은데 아이고 배야.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그래서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많지만 결국은 7에서 8%, 뭐 5에서 6%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입하느냐, 그리고 언제 연금을 타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그냥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는 그 연금이 결국은 잘못된 회사 선택으로 인해서 평생 받는 연금액이 몇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비교가 필요합니다.
2: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서 내 노후 준비를 못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먼내 모습에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때 가서 내 자신한테 좀 미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후 준비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연금 준비 하나도 안돼 있는 분들도 상담 신청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저는 이미 연금 준비를 나는 잘 하고 있어라고 하는 분들도 돌다리 두드려 보면 건너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보증형 연금 상품 또는 비과세 연금 상품이 진짜 좋은 게 맞는지 철저한 비교 분석 통해 나를 위한 유리한 설계를 해 나가야겠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이용료만 딱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간단하게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9583번님, 지난해 말 김충남 전문가에게 상담받은 사람입니다. 부천까지 와서 재무상담 받았고 그때 투자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운영 중인데요. 수익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안 배웠다면 저 아직도 허덕이며 살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방송으로 목소리 만나니까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부천에서 보내주신 청취자님 사연이에요. 김충남 팀장님 누군지 기억나시겠어요?
1: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저도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우리 9583번님도 문자 한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고 지금 삶이 바뀌셨다라는 거잖아요. 아, 두 분이 또 이번에는 어떤 분 만나서 깊은 고민 사연 해결해 주셨는지 이제 실제 또 상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은 정상욱 팀장님 써주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제는 저는 보장성 보험 모시 중한디로 정해봤는데요.
0: 모시 중한디.
2: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따져보고 가입을 하죠.
0: 네.
2: 그런데 그 연락 주신 청취자님이 60대 후반이셨어요. 현재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저희 굿머니 방송을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했지만 사실 뭐 방송으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이 그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방송만 들으시다가 이번에서야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현재 총

0: 매달 나가는 보험료 76만 원 감당이 되실지. 내야 할 자녀 보험료가 1억 4천만 원이다. 이거 노후 자금으로 쓰셔도 모자란 돈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청취자님이 보험의 조정 시에 후배분께 피해가 가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또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속이 많이 상했는데요. 우선 청취자님 연령 대비 보험료가 너무 높았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보장안을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에 납입이 끝난 보험에 좋은 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이제 재가입을 또 하신 상태셨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으로 우리가 막 일확천금을 벌겠다, 막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이 자산들은 저축이나 효과적인 투자로 자산을 늘리셨으면 좋겠고, 보장성 보험은 비용의 목적으로 좀 발병률이 높은 우선 순위별로 좀 맞춰서 준비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랬던 분이 굿머니 굿나이프 두 분 전문가를 만나 어떻게 도움 받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머니 처방전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래서 저희가 정말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청취자분은 기존에 이미 납입이 종료된 이 종신보험에 그 수술비 특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1에서 3종 수술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치조골 이식, 흔히 알고 있는 임플란트 하시면 2종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또 모르시고 비싼 또 치아보험 6만 원을 또 가입을 하셨고요. 또 9개월 전에 가입한 암보험에는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또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어요. 나머지 또 매월 26만 원의 보험에는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이제 비싼 치료죠. 항암 중입자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의료 신기술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또 가입한 게 9만 원. 엄청납니다. 네.
0: 그러네요.
1: 제가 앞서 보장성 보험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3대 성인병 진단비인 암이나 뇌, 심장의 보장을 준비할 때는 첫 번째로 기존에 발표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50대 이후에 가장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은 이 암, 진단비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남성암 발병률 1위가 폐암이 아닌 전립선 암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성의 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암들이 일반암 진단비가 아니고 소외감 진단비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0: 안 된다.
1: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봐야 되는 건 50세에서 70세 사이에 심장질환 진단 비율이 무려 77%였고요. 뇌질환 발병률이 75%로 높았어요. 그러면 뇌나 심장의 진단비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안 된다?
0: 되어야만 한다.
1: 세 번째로 그 외 일부 중요한 수술비나 고가의 암 치료에 대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등을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0: 된다. 무조건 된다.
1: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 갑자기 막 제가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 들어요. 소외감으로 암보험이 빠지면 안 된다. 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장이 넓어야 한다. 여타 비급여 주요 치료비, 약물 치료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짚어보니까 간단하고 쉬운데요. 그래서 청취자님은 상담 후에 조정 결과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2: 네, 그렇게 조정해봤더니 매월 보험 보험료는 기존 76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줄어서 매월 33만 원을 줄일 수 있었고요. 향후에 2년 후에 한 건강보험료 납입이 끝나게 되면 매월 보험료는 28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보장안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 소외감으로 빠지지 않은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이나 활성 진단비, 그리고 고가의 암 치료 보장이나 뇌심장 주요 수술비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보장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연령이 뭐 동일하겠지만 특히 50대나 60대 이상의 소비자분들은 이 치료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상당히 많이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취한님 같은 경우에는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 똑같은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11,900원을 납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만좀 바꿨을 뿐인데 매월 5,500원으로 이 특약 하나에서만 무려 6,400원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사마다 이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가 필요합니다.
1: 앞서

0: 얘기했던 것처럼 저만 하러 남이 될 수도 있고 님이 될
1: 그쵸.
0: 수도 있잖아요. 보험료나 은퇴 준비에서도 적절한 이 플랜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인 내용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상담을 진행한 후에 청취자님께서 나처럼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테니까 방송에서 당신의 사연을 꼭 소개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가입을 할지하고 가입하고를 반복하시면서 이제 손해봤던 돈들을 차라리 내 노후 준비를 조금이나마 더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좀 아쉬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다면 사실 명품에 돈을 쓸 이유가 없겠죠.
1: 그렇죠.
0: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께서도 효과적인 보장성 보험과 명품에 걸맞는 노후 준비를 할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내 재무 상태나 보험 점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관련 도움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7359번님,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정상욱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0: 지금 운전하실 텐데 안전운행 하시고요.
1: 그렇죠. 약간 갓길에 정차하시고 분명히 문자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우리 7359번 기사님 도움 받으셔서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나도 용기 내서 상담 신청해야겠다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2: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3: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4: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5: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1: 4738번님 문자 사연 또 소개를 해볼게요. 보증형 연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럼 원금 손실이 아예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6: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 네.
6: 보증이 되는 건 연금이 보증이 되는 겁니다.
1: 연금이 보증이 된다? 그 원금은 보증이 안 돼요?
6: 원금은 이것도 똑같이 변액이라서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이 펀드 수익률이 안 나면 손해를 본 상태에서 해지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연금이 보증이 된다.
1: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한 시점까지 이걸 유지하고 연금 개시를 했을 때 보증한 약속한 금액의 연금액을 드릴게요.
6: 네, 그건 보증입니다.
1: 이게 뭐
0: 예를 들면
1: 거네요.
0: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입기간 10년 동안 내고 나는 65세 연금을 받을 거야. 그러면 10년 납입 후에 65세 연금을 개시를 하면 7에서의 8% 가입 시점에 그 금리를 정확하게 보증을 해서 그 시점에 연금을 정확하게 줍니다. 단, 납입기간 내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10년 내에 해지를 한다. 그러면 해지 시점에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납입기간 이후에 좀 기간이 길어졌다면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5096번님, 저는 직장인인데요. 여윳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40만 원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데 IRP 그리고 변액연금 도대체 뭘 어떤 걸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0: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세액공제도 받으셔야 할 것이고 그 외에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청취자님의 이제 연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40만 원 정도를 5대5 비율로 나눠서 좀 연금저축 펀드를 좀 활용한다든지 IRP를 좀 적절하게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뭐 보증형 변액연금도 활용하시는 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과세 연금 상품이 나중에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많으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연말 정산의 공포 때문에
6: 맞아요.
1: 요거 이제 세액공제되는 상품으로 자꾸만 또 눈이 간단 말이에요. 이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6: 근데 사실상 이거는 연말 정산이나 그 본인의 소득 증빙 자료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결정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저것 다 더하고 빼기 해봤더니 결정 세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세액공제 상품에다 많이 넣는다고 해서 돌려받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세액공제의 금액에 따라서 나의 연말정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 뭐 직장 동료가 이만큼 한다니까 나도 따라서 할 게 아니라
6: 그렇죠. 다 달라요.
1: 내 이 소득 금액과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비과세 연금 상품이 유리할지 세액공제에 좀 더 많은 돈을 불입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군요.
6: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이 밖에 또 전문가분이 끝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담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6: 네. 저 어디 묘소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그 묘소가 있습니다.
1: 너무 무서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6: 아, 버나드 쇼라는 그 작가분인데 우물쭈물 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받아보시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내가 내는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1: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5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1: 보험과 연금이 내 미래에 만일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 상황과 미래의 내 상황까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뭘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힘들죠. 전문가가 함께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의 1대1 맞춤 재무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김동률의 더 콘서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지역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높은 기온의 대기는 불안정하면서 소나기 구름대가 자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와 호남에는 최대 60mm, 영남 지역은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금요일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시간 도심 도로에서는 공사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사가정로 장안교 사거리에서 유수 주차장 구간 3차로 점유하고 시설물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인로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구간 2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백범로 효창공원역에서 용마루 구간도 3차로 차단하고 이 시설물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한데요. 김포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1: 경찰이 체육단체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가로막아

0: 어떤 시위 참가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개표소에서의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첫 소식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청조기를 치마처럼 들은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인파에 둘러싸인 채 한 시간 넘도록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설득을 시도하지만 요지부동. 결국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업무를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의 진입 저지를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영상 등 체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개표소 봉쇄 시위는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진입을 앞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 찼고 연신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곳 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단체들의 불편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임금 지급과 세금 처리, 대회 준비 등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서 강제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닌데다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경찰관 모욕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을 향한 불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열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물품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시위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오늘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전국 18개 대학 대표자와 면담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시위로 개표 물품을 송파구 선관위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물론 경기장은 입주단체 직원들의 근무처이기도 하다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것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고 제7투표소에선 17명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투표록에는 혼란한 현장 상황도 생생히 담겼는데 송파구 문정 2동 제1투표소는 대기번호표마저 모두 소진돼 수기로 대기표를 만들어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잠실 2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중단 20여 분 만인 오후 6시 12분 참관인 3명이 퇴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0: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1: 당장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 야 쓰레기들! 야 힘들어!
3: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5: 명백한 부실 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3: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6: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다녀온
7: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또 마라톤 의원 총회 끝에

0: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 대표께 일단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분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공식 서명할 종전 양해각서 14개 항의 전문을 미국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이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만 이란 핵 문제는 선언적인 약속만 들어있어서 이번 종전 합의에서 소외된 이스라엘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기름값은 떨어질 거라며 성과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4: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자회견도 열어서 한 단어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도할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19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14개 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데 이란은 해협 내 통항이 전쟁 전 규모로 재개되도록 30일 안에 조치하면 됩니다. 이란 재건에는 최소 3천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 미국의 독자 제재 등 모든 종류의 제재가 종료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은 현상 유지됩니다. 최종 합의 이후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도 완전히 풀립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은 선언적인 데 비해 제재 해제나 전쟁 배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라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문을 전쟁을 함께 시작한 이스라엘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해서 종전 합의를 깨뜨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네타냐후와 매우 좋은 관계지만 이제 네타냐후는 레바논 문제에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핵심 의제가 뒤로 밀렸다고 보는 이스라엘 언론들은 미국이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이번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체결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안은 아니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습을 다시 실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MOU일 뿐이고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MOU는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종 승자로 재생에너지 패권을 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중동 화석연료 공급망의 치명적인 취약성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에너지망이 재편되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풍력과 태양광, 배터리 부분을 선도하는 중국이 가장 완벽히 준비된 공급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에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이 삼고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6: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4: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입니다.
6: 정지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5: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7: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의 주택가에 경제학부를 줍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5: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8: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 건설 후보 부지로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대형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SMR 건설을 희망한 경북 경주시와 기장군 후보지의 적정성과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에서 2038년, 0.7기가와트 규모의 SMR은 2035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10: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9: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8: 신천

0: 20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입당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1: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 신도들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셨습니까?
3: 당비 대납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1: 신천지 전국 12개 지파 가운데 요한지파와 시몬지파에서 총무로 활동했던 두 사람도 같은 날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4: 필라테스 프로 했을 때는 어떤 거 담당하셨어요?
5: 이자 회장하고 이만희 총회장 만남 주선하셨나요?
1: 이들은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한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가입시킨 신도가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 전 총무는 신천지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 포탈 등 신천지가 연루된 수사를 덮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집단 정당 가입을 추진했다고 보고 최근 이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5달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다면 다음 심사 대상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이 소청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왔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2: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당사자와 우리 국민의힘 비판 없이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것은
3: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2: 넘어선 신뢰하고 대립이 아닌 통합이었습니다.
4: 공개 발언이죠? 공개하죠. 네, 아니 장관 한 대 보십시오.
5: 네. 짧게 한 마디만. 네. 어차피 흘러나가서 보도될 건데.
3: 김석준 국민의힘 의원.
5: 나가시라고. 불통에 빠져 있어. 최악의 우리 당의 모습된 거 아닙니까?
4: 네, 절차를 밟아서 기도 만들어주세요.
6: 이 사태를 촉구를 했고
3: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의원입니다.
6: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7: 당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3: 국민의힘
7: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당의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0: 예,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원들의 요구로 원래 계획보다 이제 하루 앞당겨서 열렸는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훅 날아올랐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공개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제지를 당했던 거죠?
8: 예, 뭐 이제 네. 이거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걸 네. 놓고 처음에 붙었는데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는 비공개로 하자. 왜냐하면 이제 격한 얘기 나올 테고 너무 당내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게 보도가 안 되겠습니까? 뭐 다 추후에 관심사고 오늘 기자들이 엄청 몰렸거든요. 예. 왜냐면 여기서 이제 오늘 논의한 게 하나는 선거 소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장동혁 대표의 퇴진 문제 이거를 이제 얘기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기자들이 몰렸고 그래서 초반부터 뭐 신경전이 대단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송석준 의원이 안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못했으니까 그걸 이제 밖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 이거를 사퇴하지 않으면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0: 치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 예. 뭐 상당히 뭐랄까요? 듣기에 따라서는 과격한 말씀을 하셨고
2: 김경률 전
1: 쉽게
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1: 상상이시죠, 손석희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올리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뭐 분노가 끌어올라서 저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싶고 저는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의원총회에 앞서서 의원총회 공개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실강의가 오는 것을 보면서 과거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동묘지의 평화 이런 발언을 했어서 좀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이제 일컬어서 공동묘지 속의 평화다. 그리고 과거 이진석 전 정무수석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걸 했는데 정말 공당으로서 저와 같은 태도 그리고 국민들의 비치는 모습이 바람직스러운가? 전 당연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언론들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했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의총장 안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 비공개 상황에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출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들 등장을 했는데 장 대표는 거취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그러네요.
3: 예. 그래서 뭐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나올 때좀 회피하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익숙해요.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한다, 듣겠다, 표정 심각한 표정으로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게 지금 몇 번이 이제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새롭거나 놀랍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친윤으로 분류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당대표 퇴진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
0: 의총 안 했어요.
3: 예, 그러니까 이게 당내 기류가 조금 묘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은 정점식 의원이 55표로 48표를 얻은 이제 김도읍 의원을 결선 투표까지 가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지난번 송원석 원내대표는 60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가 없었어요. 3자 구도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주류 아니면 구친윤 뭐 당권파 이쪽이 세가 좀 약해지고 장동혁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영남 의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이게 이제 굳이 꼭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좀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0: 윤한홍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까 장 대표를 붙드는 이들이 장 대표를 망치고 있다는 걸장 대표 본인이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의원들
1: 그렇군요.
0: 박수가 그 다음에 이어졌다는 거예요.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박형수 의원도 제가 알기로도 이분을 대개는 친윤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인데
0: 좀
1: 이렇게
0: 대파색이 옅은.
1: 예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듣고 좀 상당히 의외더라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원내대표 투표 결과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친윤 성향의 정점식 의원이 여하튼 당선됐고 하는 것으로 봐서 장동혁 대표 퇴진 목소리가 저는 좀 높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 비슷한 보도를 또 언론 한 군데에서는 좀 과반 이상의 목소리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랄까요 어쩔 수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총선이 2년 남았다라고 하지만 뭐그 2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국민들의 목소리, 지역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계속 닫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의총의 원래 주제였죠. 이제 선거 소청. 요 주제는 전국에서 이제 7곳만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3: 예.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처음에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처음에 그때 당에서 발표한 거는 5곳을 하겠다. 그러다가 한 군데를 추가해서 6곳을 하겠다. 그러다가 7곳을 하겠다. 그러다가 9곳을 하겠다. 그러다가 16개를 다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도로 7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6개를 다 하면은 전국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이거는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16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도로 이제 7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교롭게 서울을 빼놓고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진 곳이에요. 사실은 네. 투표 지연이 있었던 데가 경남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또 뺐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런 이제 뭐 추경호 의원이나 당선자가 이런 분들이 당황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고 왜 소통이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나오니까 반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뺀 거예요.
0: 예.
3: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하는 전면 재선거. 여기에 이제 프레임에 갇힌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오늘 의총이 조금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의원들이 간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자기 얘기만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장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면 재선거를 하는데 당론으로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했었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전면 재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 7개라도 하되 이거는 선을 긋는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숫자만 7개를 하는 걸로 결정됐으면은 아직도 이 정당은 부정선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거리를 두지 못한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지금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0: 예, 예, 그렇군요. 자, 요 얘기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오늘 관심을 모았던 장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한 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제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5: 장동이 왜 안 불러나와?
4: 뭐 좀 이따 불러날 겁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0: 예, 선거를 치를 때도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가까운 그런 모습들 영상들 이제 많이 봤었는데 오늘도 뭐 애인 구해달라는 시민들도 있었고 뭐 에어컨 달아달라는 뭐 민원도 있었고 어쨌든 시장 주민들하고 재밌게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한 주민이 마지막에 이제 장동혁 왜 안 물러나냐라고 물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곧 물러날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예.
1: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스타일을 조금은 안다면 아는 입장에서 말씀 하나하나 특히나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지 않습니까?
0: 네.
1: 저게 이제 쉽게 그냥 뭐랄까요? 지나칠 수 없는 발언 같아요. 그리고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 국민의힘의 객관적 상황을 말한 것일 뿐더러 어떤 본인의 의지, 본인의 정치적 의지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초반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했던 발언이 예. 뭐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 이후에 이제 3일, 4일 지나고 나서 빨리 복당하겠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저와 같이 장동혁이 버티지 못할 거다. 내려올 거다. 뭐 이와 같은 발언들이 예. 상당히 뭘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 아닌가.
0: 자신의 전략무기다라는 했었죠.
1: 아, 네. 그런가요? 네.
0: 예.
1: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비춰집니다.
0: 예. 일단은 의총에서는 오늘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안 나온 상황에서 이제 저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됐는데 오늘 다른 걸로 이제 또 이목을 끌었죠. 미래혁신포럼,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데 여기에 가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정치권에서 복당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3: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동훈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친한계나 이 정치권에 있는 분한테 들은 건데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뭐 보수 재건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약간 비호감도가 높고 좀 꺼리는 의원 영남권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스킨십으로 좀 도입해 보려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0: 예.
3: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비호감들을 좀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래혁신 포럼이란 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연구 모임이면 지원을 해줘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한 당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규정상. 그래서 예. 다른 당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례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예. 국민의힘이 주축이잖아요.
0: 예, 예, 예.
3: 그러면
0: 그러니까 당내 모임이 아니다.
3: 당내 모임 차원에서.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명을 꿔줘요. 활동은 안 하는데 꿔줍니다. 상징적으로.
0: 예.
3: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미래혁신 포럼에 민주당에 꿔줘서 하여간 들어간 분이 한병도 의원이에요. 한병도 원내대표. 예.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속 의원이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런데 여기에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거부감 없이 받았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 어떤 빚

0: 토 한동훈 정서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이 모임에서 24일 날, 오는 24일에 오세훈 시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일이 있나 봐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 오고 거기에 지금 회원인 지금 그 한동훈
2: 네.
1: 의원도 참석할 수 있고
2: 네.
1: 이준석 의원도 여기 이제 참 저기 같은 모임이라고 하는데
2: 아, 네.
1: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분이 다 모이는 건데.
2: 그러네요.
1: 예.
2: 네.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많은데, 뭐, 기존에 계시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1: 그러니까요.
2: 상당히 중량감들이 많은데, 뭐, 제 생각엔 예측을 해보라 하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참석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목도 집중되는 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1: 예.
2: 뭐, 저와 같은 이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까, 예,
1: 네.
2: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상당히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런가 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도 오늘 자신의 재판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 거취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 오늘 의총에서 논의해달라,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0: 장도혁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그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지면은 물러나겠냐? 그랬을 때네 명이서 모든 후보들이 다뭐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뭐그 김문수 의원 다 이분들이 다 오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딱 화면으로 짤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다
1: 예.
0: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 결과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시장 지방선거도 12대 4로 졌고 서울시장은 이겼지만은 부산시장 졌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있고 정치 관례상으로는 진작에 사퇴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지금 할까요, 갑자기? 저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장도혁
1: 예.
0: 대표는. 이게 지금 선거 소청을 하고 이게 2달 걸리거든요. 최대 2달 안에 선관위가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러면 선거 소송에 들어가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단심제인데 최대 6개월 걸립니다. 그럼
1: 예.
0: 합치면 한
1: 8개월.
0: 8개월 걸려요. 그러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지금 그거를 포석에 두고 지금 그게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은 장도혁 대표는 또 뭉개고 그냥 또 그냥 가겠다.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선거제도를 참정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의총장 모습 잠깐 봤었는데 그 자리 배치만 봐도 사실 조금 이제 그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장동혁 대표 있고 신동욱 의원 있고 그 뒤에 이제 박준태 의원 비서실장
2: 그렇더라고요. 네.
1: 딱세 명만 있고 나머지 이제 전부 이제 뒤에 물러서
2: 지금
1: 앉았단
2: 보니까
1: 말이죠.
2: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아까 뭐 윤한홍 의원도 그랬고 전부 이제 비토를 하고 퇴진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2: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당내 고립된 양상을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앞서 김준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전 오늘 결과에서 좀 아쉬웠던 게 7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땐 이게 전면적인 뭐 선거 부정, 재선거론과 뭐가 다른가. 사실 16개 선거 소청한 것과 7개 선거 소청한 것이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똑같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들이 사실상 선거 소청의 실익이었다.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걸 고려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계속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입증해야 된다. 내지는 그거에 객관적으로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입증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는 과정이 뭐냐면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이게 저는 이 과정뿐만 아니라 선거 소청의 결과조차도 파괴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스스로에게는 자충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어쨌든 오늘 의총에서는 전국 16개 지역이 아니라 7곳으로 한정해서 소청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분출하는 그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났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로서는 좀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결과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일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출국길 패싱 논란이 일었던 정청래 대표가 환영 행사에 참석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었는데 청와대가 참석을 할 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0: 오늘 그 단독이라고 뭐 채널A가 보도도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부르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 아 정청래 대표가요?
0: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가
1: 부르면 간다.
0: 저 자리에 부르면 간다. 그러면 안 부르면 안 간다는 얘기였잖아요. 이거를 두고 이제 해석도 논쟁이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안 부르면은 이거는 또 확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너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다 이제 오는 걸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
1: 예.
0: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달에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공천권을 놓고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를 나갈 때 그때 예. 환송을 김무성 대표가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 나가고 그런데 원유철 이제 유승민 원내 배신의 정치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원유철 친박 원내대표는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해석이 막 분분했거든요.
1: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0: 매우 비슷해요. 매우 비슷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들어올 때 나갔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그때 이제 보좌관이었던 지금은 이제 정치평론하는 장성철 소장이 김무성 대표 보좌관이었는데. 우리 안 나가면 죽습니다. 무조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흡사한 분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갈 수도 없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1: 네. 어쨌든 출국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귀국할 때는 보일 것 같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 대통령하고 이제 그 세 사람의 그림이 어떤 모습일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오히려 출국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 정청래 대표를 뭐랄까요? 뭐 초청 안 한 거, 부르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실수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 입국 장면에서 이제 뭐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 모두 다 나오는데 저 상황에서 어떤 뭐 충돌하는 모습을 비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정치에 능숙한 분들이고 뭐 정치 구단들, 팔단들 이러신 분들인데
1: 예.
2: 조금 국민들한테 좀 부담되는 장면은 뭐 안 보이지 않을까. 과거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그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죠. 그 네. 논산에선가 그 모습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 보기에 다 드러나 보이고 서로 간의 어떤 뭐랄까요? 불협화음들이 표정과 눈빛 속에 다 드러나는
1: 그러니까요.
2: 그런 이제 소극이었었는데
1: 예.
2: 내일 이 좀 능수능란한 이 정치 구단들은 그런 네. 모습은 안 보이지 않을까?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1: 아마도 내일 귀국장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악수를 몇 초씩 했는지 요거를 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뉴스거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의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민주당은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4: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폭욕
5: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엔진이 두 개인 자동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엔진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1: 자, 여당 지도부 간의 공개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은 친청과 친석은 악의적인 갈라치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친명이 아니라 친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예.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기조를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딴지일보 게시판에 뭐 쓴 것도 그거를 사람들은 출사표를 읽어 출사표라고 읽었지만
5: 김준일
0: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항상 얘기하고 최근에는 뭐 대통령이 월드클래스 대통령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대청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친명이 아니라 친석이라는 표현을 이제 쓴 건데 이게 사실은 친석이라는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은 김어준 씨가 유튜브 자기 유튜브에 썼어요.
1: 이번 김민석의 그 석자를
0: 예,
1: 따서
0: 거기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런 프레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뭐 정청래 대표도 친명인데 이게 아니라 친 친청과 친석이 있는 거다라고.
1: 김어준 씨가 가장
0: 김어준이 가장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안 유명.

0: 이제 저는 야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구 감격으로
1: 김동률 전
0: 치면
1: 국민의힘
0: 정청래 대표가
1: 비상대책위원입니다.
0: 위기 상황이 왔을 때뭐 구단이 연패 상황에 빠졌을 때이 수습을 잘 못하는 감독 유형이 있거든요. 예. 정청래 대표는 보면 본인의 뭐 정치 커리어가 꽤 오래되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요즘 위기이긴 한것 같아요. 당 내외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순간인데 저는 이럴 때면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정치 경력이 있다거나 뭐 심오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조차도 좀 정청래 대표를 싫어하는 저조차도 최근엔 좀 동정심이 좀 일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러면서 저는 이거 좀 맞아내면서 오히려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지적하듯이 하루는 정권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극과 극을 가서 월드클래스 대통령. 그리고 오늘 손목시계와 관련된 이런 해프닝들, 언론을 무작위로 조금은 적대시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위기 상황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아까 그 야구 감독으로 돌아와 보면 연패에 빠졌을 때 수습을 못하는 유형. 그러니까 좀 반전할 수 있고 뭔가 뭐랄까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좀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져서 조금은 예
2: 예. 김
0: 웃었습니다.
2: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 시계가 무슨 이야기냐면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념시계를 차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최근에 이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닌다. 이런 기사들을 상당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2: 기념식의 1호, 내가 제일 먼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을 좀 비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3: 그러니까
2: 모습이었어요.
3: 저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월드클래스 발언 그 즈음에 이제 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시계를 찾는데 언론이 이제 보도한 것 때문에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계를 자주 찾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이재명 시계를 찬거 아니냐 근데 뭐 나는 원래 차고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겠죠. 뭐 시계를 두개 차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쪽 손에 양손에 이렇게 찼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는 뭐 가짜뉴스로까지 말할 거야. 저거는 가짜뉴스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해석이 있는 거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궁지에 몰리면은 가짜뉴스란 말에 참 입에 많이 달고 살죠. 예.
2: 예. 자, 오늘 법률권에서는 또 조국 대표의 오늘 페이스북 글이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진보 진영이 패배했다. 본인이 나섰던 이제 평택을
0: 예.
2: 이야기를 저렇게 이제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참 저는 조국스럽다.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은 본인의 어떤 역량 부족, 본인의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실언들, 실착들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될 텐데 이것을 또 민주당과 엮어서 범진보 진영에 패배했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제 그런 발언이 기억나더라고요. 부산은 민주당이 출마하지 마라고 해서 출마 못했다. 뭐 이런 발언들 보면 이분이 과연 정치권을 혹은 국회의원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조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른바 뭐 조국 사태 와중에 한번 엮어 들어갔. 어떤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제 조국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은데 참 공적인 공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2: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은 글 안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28년 총선에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제 취지의 그런 이제 글도 남겼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유익 있게 본 거는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어요. 선거 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제가 뭐 이거를 다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평택을 해서 단일화나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양측이 매끄러웠냐. 그리고 아예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아예 후보를 김용남 후보나 민주당의 그 누구도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남죠. 그래서 뭐 평가들이 다 다를 거예요. 조국 대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약간 본인의 책임을 좀 빠져나가는 저쪽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합당을 해야 돼. 뭐 이런 건데 이쪽에 이제 조국 대표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김어준 씨도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에 휴가 갔다가 월요일에 복귀해서 한 얘기가 그러니까 합당을 했었어야지. 합당 안 하니까 이런 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제가 안 좋아하는 용어지만은 그 이제 문

0: 톨레이오에서 그 일군의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묶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1: 예.
0: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두가 이제 단일화 이야기들을 이슈에 이제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 과정을 다 봤는데 상대편에 이제 책임으로 돌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분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의 이 정의한 이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죠. 저희들은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죠. 아침에 이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는데 택시에서 그 음료수 잔이 병이 날라오면서 컵이 날라오면서 들어 누웠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던 뭐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게 자작극이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2: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개혁신당 중앙당의 입장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탈당계 받았다. 그리고 당도 피해자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적어도 중앙당도 이 자작극이라는 어떤 경찰의 조사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뭐 오늘 이 자리에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뇌리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이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에 상당히 이제 개혁신당의 우호적인 평론가 혹은 정치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거 자작극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1: 그래요?
2: 예. 네, 그래서 이게 이 일이 터진 지 별로 안 돼서.
1: 자작극인 것 같다 아니면 자작극이다라고요?
2: 자작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는 분이.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 중앙당에서 저렇게 입장이 나온 상황이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한 번, 예.
1: 지금 그 회계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
2: 예.
1: 경찰이 당시에 이걸 알았다고 합니다. 자작극인 거를. 알았는데
2: 아.
1: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봐 얘기를 안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오늘
0: 예.
1: 이 관련해가지고.
0: 던진 사람이 30대 남성이었어요.
2: 네.
0: 그리고
2: 네.
0: 뭐 어린 XX가 어디 뭐 그러면서 이제 던졌다라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처벌 불원서를 정의한 후보가 내기도 했고, 근데 뭐 정의한 후보가 그건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의 통신조회나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추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선거가 역대급이구나, 지방선거가 정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투표용지 부실도 막 있었고요. 그리고 출구조사도 지금 이번에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누락이 돼가지고 서울시장의 성별 연령별 출구조사 그거 사전투표 결과를 누락해가지고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것도 그러고 무슨 자작극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당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도 어쨌든 당이 정당이 저는 어느 정도 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특이한 점이 개혁신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100명의 기초의원을 내겠다라는 게 목표였는데 기초의원 딱한명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뭐 광역단체장 3명 다 떨어지고 뭐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개혁신당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분위기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양당의 예를 들면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왜 책임 안 지고 뭐 이런 건데 개혁신당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에서는 보는지 참 궁금합니다.
1: 예. 이제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셨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에서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걸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아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재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26곳. 유권자들은 다 합쳐 10시간 넘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0: 우표 대기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건데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선거 당일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는 언론 속보를 보고서야 처음 상황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중앙선관위는
2: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1: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0: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 전에는 투표 용지를 50% 축소해 인쇄한다는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선관위는 조직 수장에게 투표 용지 인쇄 규모라는 선거 핵심 업무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 사전 보고 없이 서울시 선관위가 알아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1: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2: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1: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0: 참정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행정심판인 선거소청도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안에 심사를 거쳐 재검표나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 소청은 모두 56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재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인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체 규명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혁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모두 넘겨받는 등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 시위대와 대치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수부는 추가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고발이 들어온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로 문매를 맡고 있는 전북 선관위가 분 단위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의 은폐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억울하다는 해명인데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위원장 모르게 당선증 교부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한 배경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5: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 지방선거 직후 전북 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입니다. 축하와 환희가 오가던 그 시각 선관위 내부에선 전주 중화산 1동 3투표소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선관위원 회의가 열렸지만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탓에 최고 책임자인 김상곤 위원장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당선인들과 대면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내놓은 내쪽 분량의 해명 자료입니다. 전북선관위 담당자가 입력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산구 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건 4일 오후 2시 23분쯤입니다. 오후 3시에 선관위원 회의가 시작됐고 전북선관위 실무자들은 회의 시작 20분 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까지 확인했지만 이 보고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업무 과실을 최고 책임자 보고도 없이 선관위 실무진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장이자 비상근인 김상곤 위원장은 그로부터 나흘

0: 지난 9일에서야 오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후보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측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당선증 교부식을 미루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사 대상을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하는 합의안도 도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 사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오늘 코스피가 8,864로 종가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9,000피를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8,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58% 오른 8,864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8,700 후반과 8,800선을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8,800선에 안착하면서 9,000피를 향한 동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1등 공신 SK하이닉스는 252만 1,000원을 찍으며 처음으로 250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 오른 34만 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따른 유가 안정 등이 투자 심리를 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이란과 미국의 이제 전쟁이 일단락 된다는 기대감이
5: 우리 은행 높아졌고 애널리스트입니다.
4: 그 부분이 이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하고 이제 금리 부담에 대한 어떤 위험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살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3: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5.5% 급락한 79.65를 기록해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8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3% 오른 1031.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513.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신현송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 빅스텝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나온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이후 반도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는 겁니다.
7: 간접 효과와 2차 파급 효과가 향후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8: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 고용부장입니다.
7: 특히 간접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선 3% 내외,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 이어 다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 5월 전망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8: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9: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그때 판단을 뒤집는 그런 변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6: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금리와 환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9: 중앙은행은 이 하루하루의 시장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0: 저희는 항상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빅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그 당시에는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JTBC의 채무 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 총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4개 종목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할 수 있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대구와 경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 세 곳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은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당분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기세를 올릴 전망입니다. 또 장마는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3: 강렬히 쏟아지는 햇살에 도심 거리는 순식간에 감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어느새 양산과 손선풍기, 시원한 음료는 필수입니다.
4: 더워가지고 시험치고 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짜증나고 이제 여름 초입인데 어떻게 앞으로 여름을 버텨야 될지도 걱정이 되고 너무 더워서 오늘 친구랑 또 냉면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3: 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경산, 예천 세 곳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이상 이들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내려진 특보입니다. 폭염특보 지역에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야외 활동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이틀 늦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영남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낮 기온과 체감 온도가 33도를 오르내리며 찜통 더위가 기세를 올릴 전망입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도 많아 습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5: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6: 노유진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5: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습도가 높은 남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만 제주도와 남해안 등 남부지방에선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마 시작은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주후반 비가 지난 뒤 정체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남하해 장시간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 시작이 다소 유동적인 가운데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인천 자원순환시설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수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수거 트럭의 차고지 CCTV까지 전수조사하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7: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41cm 길이의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 본부까지 꾸렸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자원순환시설에 반입됐는지 등은 오리무중입니다. 피해자는 161cm에서 165cm 정도 키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전부입니다. 경찰은 4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모두 10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을 가동해 폐기물 수거 트럭이 지나간 동선을 역추적하며 차고지 등의 CCTV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또 운전자들과 함께 수거 동선을 돌아보는 등 사건 당일 수거 트럭이 지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당일 자원순환시설을 드나든 수거 트럭만 34차례인 만큼 탐문의 범위가 방대해 CCTV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둔다는 방침입니다. 시신 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경찰은 성인 실종자나 미귀가자 등의 DNA를 확보해 시신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하며 피해자 신원 파악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0: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끔찍한 사건의 단초를 풀 열쇠로 보고 있지만 자칫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경기 남부경찰청은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신생아가 끝내 숨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오늘 경기 군포경찰서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현장 CCTV를 확보하고 내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를 수사하는 경찰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 착수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를 놓고 연일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한 지 22일 만입니다. 당시 양 팀장은 정 회장의 사과 이후 일주일 동안의 자체 감사 결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위 등이 담긴 신세계 측의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양 팀장을 상대로 감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조사에 담기지 않았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세계 측이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만큼 해당 감사 내용만으로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경찰은 정용진 회장 등에 대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5.18 단체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혔지만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 당사자가 특정돼야 성립하기 때문에 현재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강제 수사는 물론 피의자 소환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지고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경찰이 법리 검토에 속도를 내고 앞으로 수사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헌법소원의 심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처음으로 심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의 심리 지연이 위헌인지를 두고 심리를 개시하고 이를 위해 헌재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재의 재판 지연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첫 의견 요청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14개 항의 양해각서에는 즉각적인 종전 그리고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함께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조수현 특파원.
4: 네, 스위스 브리겐슈토크에 와 있습니다.
3: 예, 지금 서명식 장소 근처에 가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곳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 브리겐슈토크 리조트입니다. 저는 바로 근처 7km 떨어진 지점에 현재 와 있습니다. 원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가 서명식 장소로 검토됐지만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이곳 리조트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루체른을 비롯한 인근 지역 호텔들은 거의 만실이 될 정도로 서명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 YTN 취재진도 숙소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 대표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해각서가 최종안이 아니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습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양해각서에는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면서 이 문제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양해각서 전문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4: 네, 블룸버그 통신이 14개 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양측은 먼저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과 함께 30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재건에는 최소 3천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와 국제 원자력 기구 결의안,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등 모든 제재가 종료됩니다. 이와 함께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란의 약속도 담겼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은 현상 유지됩니다. 또 최종 합의 이후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도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양국은 아직 최종 합의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브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주도권 싸움 속에 정청래 대표는 친정청래, 친김민석 구도는 악의적인 갈라치기라며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내일 귀국 행사에도 배웅 때와 달리 초대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국민의 품격과 자부심이라고 한껏 추앙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일축한 건데 나아가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6: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서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의 골몰하고 있습니다.
5: 정 대표는 당원표의 가치를 높인 1인 1표제로 노무현과 이해찬의 꿈이 이뤄지게 될 거라며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당내 일부 반발도 잠재웠습니다.
6: 국회의원들은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5: 이재명 대 정청래란 부담스러운 구도 속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인데 면전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백서 계획을 정조준, 패배한 감독이 평가서를 쓰면 누가 신뢰하느냐며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말을 돌려줬습니다.
7: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8: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온건하게 나름 중심을 잡아온 인물들의 쓴소리도 시작됐습니다. 돛단배 운전 실력으로는 항공모함을 이끌 수 없다. 개인의 정치 여정보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 즉각 사퇴를 넘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집중됩니다. 청와대는 대표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는데 출국길에 이례적으로 배웅해 뒷말을 낳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투샷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출국길 패싱 논란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진 당청 이상기류설이 불식될지 증폭될지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은 당내 최대 뇌관,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앞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당권파는 대안 없는 퇴진론이라고 일축하는 등 갈등 양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처음 의총을 소집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찰나 취재진 앞에서 말하겠다는 요청에 거친 발언이 오간 겁니다.
10: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11: 정덕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11: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만류 끝에 언론이 퇴장하고 진행된 회의에선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회피한 채 전국 재선거를 내세워 자리 보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 대표 거취 표명 요구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12: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정한
8: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심판이 돼야 될 이 선거가 당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되고 말았다는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9: 당권파는 국민 참정권 수호보다 장동혁 쫓아내는 게 우선이냐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비겁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을 주도한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의 해체 요구도 나왔습니다.
13: 어떤 대안도 없이 당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당대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반장동혁 진영의 장외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14: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8: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4: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9: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소속된 공부 모임에 가입하는 등 국민의힘과 접촉면 확대에 나섰습니다.
1: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본인 결단이나 지도부 사퇴에 대표를 교체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은 자칫 쳇바퀴가 될 거란 회의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환담에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현지 시각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음악회 공연을 관람한 각국 정상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하나둘 단상에 섭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정상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기다립니다. 대화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고 김 여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G7 계기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은 없었지만 한미동맹과 중동정세,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16: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8: 국가안보실
16: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15: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선 AI 혜택이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7: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1: 요즘 성형수술이나 시술 받는 분들 주변에 보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고를 때 많이 보는 것, 바로 유명인의 후기 또는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죠.
0: 야, 이 사람 얼굴 좀 봐봐. 방송 나왔을 때랑 완전 달라졌지?
2: 그러게. 원래도 예뻤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우아해진 느낌?
21: 최근 한 연예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달라진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예뻤지만 방송 이후 더 예뻐진 것 같다. 어떤 시술을 받은 거냐? 뭔지 알면 나도 받고 싶다.

0: 싶다라는 관심이 이어진 건데요. 그러던 중 한 병원에서 이 출연자의 얼굴을 내세운 홍보물이 등장했습니다.
1: 이거 봤어? 이 병원인가 봐. 30개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데? 오, 우리도 한번 가볼까? 나도 그 시술 받고 싶어.
0: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 출연자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한다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누군가의 얼굴이 본인 동의 없이 마치 병원의 시술 효과를 보여주는 광고처럼 쓰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 나 여기서 상담 받아보려고. 사진 봐봐.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대박이지?
2: 진짜 같은 사람 맞아? 이 정도면 병원 실력 믿을만한데?
1: 그치. 완전 대박이지?
0: 성형외과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고 해당 병원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였다면 어떨까요?
3: 아니, 제가 보고 온 거랑 너무 다르게 됐는데요? 이 사진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2: 아, 그 사진은 AI로 만든 참고 이미지입니다.
3: 에? AI요? 아,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진 믿고 결정한 건데요.
0: 이런 경우는 허위 광고일까요? 소비자 기만일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홍보 방식인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0: 최근 한 연예 예능 출연자의 얼굴이 달라졌다, 더 예뻐졌다, 비결이 뭐냐,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심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병원에서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고 해서 해당 출연자의 얼굴을 담은 홍보물을 내놨다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출연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4: 네,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도에 따르면 나는 솔로 30기 출연자 옥순 씨가 자신의 SNS에 제가 모르는 병원에서 제 얼굴로 자꾸 홍보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줬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병원 내부 홍보물에 옥순 씨 사진과 함께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핵심은 옥순 씨가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은 없고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계속 사용됐다고 하니 결국 SNS를 통해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0: 보도를 통해 전해진 출연자의 입장을 보면요, 전화해서 내려달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도용하시면 신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4: 우선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영리공적 광고에 쓰인 것이니까요. 형사적으로는 단순 사진 무단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홍보에 사용하면서 마치 해당 출연자가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겠다면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사진 삭제, 재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0: 네, 뭐 광고 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이제 보전 처분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병원에서 30기 옥순님이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뭐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지만 이미 방송에 나온 얼굴이고 이 시술을 설명하는 예시로 쓴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4: 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병원 측은 이 병원에서 시술 받았다고 직접 쓴 건 아니다, 방송에 나온 공개된 얼굴이다, 예시 이미지로 쓴 것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홍보물을 보면 어떨까요? 30기 옥순 방송 후 확 달라진 비주얼 비결이라는 문구와 얼굴 사진이 함께 있으면 그 병원 시술과 관련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송에 나온 얼굴이라고 해서 누구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인이나 유명인도 초상권은 보호받고 특히 영리목적 광고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상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받지 않은 사람을 마치 시술효과 사례처럼 사용했다면 소비자를 충분히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마치 그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받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예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꽤 있던데 어떻습니까?
4: 네, 대표적으로는 가수 백지영 씨 사건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 흡입을 소개하는 블로그에 백지영 씨의 수영복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법원이 초상권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고 4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성형외과를 상대로도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발 이식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병원 직원이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본인이 그 환자인 것처럼 거짓 후기를 올린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결국 6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홍보에서 사진을 함부로 쓰면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허위 후기, 명예훼손 문제까지 함께 번질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런 식의 무단 도용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를 것 같지가 않거든요. 실제 처벌이나 손해배상 사례도 여럿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 어쩌면 처벌이 너무 약해서 또는 손해배상액보다 홍보를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알면서도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 배상액이 400만 원,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명인 얼굴을 활용한 홍보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걸려도 몇백만 원 내면 된다라고 생각할 유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액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 위자료가 아니라 병원이 그 광고로 얻은 이익이나 유명인의 광고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배상액이 너무 낮으면 무단 도용이 이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0: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진을 사용했다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근데 사진을 통한 홍보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4: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진 사용에 동의까지 포함한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건 의료 행위에 동의한 것이지 내 얼굴을 홍보에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환자의 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결합된 개인 정보입니다. 병원이 진료 과정에서 얻은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쓰려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따라 의료법상 환자 정보 누설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병원에서 환자분이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지 처음에 수술이나 시술 동의서 받을 때 사진 활용 동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네, 병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서에 사진 활용 조항이 있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나 시술 동의서에 작은 글씨로 여러 조항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진 활용 조항이 숨어 있었다면 제대로 설명을 받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사진을 홍보에 쓰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 동의서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환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0: 그나저나 병원 광고에서 유명인 사례만큼이나 중요한 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근데 만약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이 실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로 생성한 이미지였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4: 이건 단순한 과장 광고를 좀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형외과나 미용실 SNS에 올라온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실제로 고객 사진이 아니라 AI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인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AI 이미지라는 표시가 없이 실제 사례처럼 올리는 게 문제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보고 병원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술 결과가 아니라 AI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였다면 충분히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 표시 광고법상 부당 광고가 문제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믿고 시술을 받았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향의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실제 사례처럼 보이게 하는 AI 광고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0: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올리는데 본인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프터 사진이 보정이 된 거예요. 포토샵을 해서 실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후기까지 막 글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4: 사진 사용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포토샵으로 결과를 실제보다 좋게 조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시술 결과를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든 전후 사진은 의료법상 허위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가짜 후기를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를 넘어서 뭐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서도 수술 전후 사진이 눈을 가린 채 성형 앱에 올라왔는데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조작이 되어 있었고 후기도 병원에 칭찬 일색으로 꾸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면 성형 수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유명인들은 인터넷에 얼굴이 노출돼 있으니까 병원이 그 사진을 가져다 썼다 치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의 성형 전후 사진은 병원 말고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수술한 병원도 아닌데 거기에 실제 사례처럼 홍보로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4: 네, 아주 심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발 이식 수술 상담만 받고 실제 수술은 받지 않은 환자의 사진이 병원 홍보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넘겼고 그 지인이 마치 자신이 그 환자인 것처럼 인터넷에 24차례나 거짓 후기를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6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조심해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환자 사진은 진료 목적 자료이지 홍보용 컨텐츠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피해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 날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으로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면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것입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포함해 동계, 하계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대회의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한 JTBC가 종합편성 채널 최초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기업 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공경에 처한 기업이 폐업 대신 법원의 보호 아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절차입니다. 그런 면에서 파산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파산은 기업의 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에 가깝지만 기업 회생은 회사를 살리는 재건 절차입니다. 법원의 관리 아래 빚을 조정하고 점차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절차를 살펴보면 디폴트를 선언한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다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가 멈추게 됩니다. 이후 회사는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 이행에 들어갑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의 종결을 결정하는데요. 다만 회생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회생 절차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6월 17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 번호 899번 중 3번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7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이치 번호 899번 중 3번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년 전 오늘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이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17일 오늘이 그의 사망 1주기입니다.
1: 이 알프레드 브렌델은 1931년 오늘날 체코에 있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보여준 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천재가 아니다. 악보를 잘 읽지 못하고 기억력도 별로다. 음악과 집안에서 나지도 않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가야 했다.
0: 초기 경력도 그렇게 화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부조니 콩쿠르에서 4등을 하면서 음악계에 데뷔했고요. 1950년대부터 작은 음반사에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녹음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하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차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30대 후반이던 1960년대 후반 음반사 필립스와 계약을 맺고 여러 작품을 녹음했습니다. 2016년 그의 음반을 모아 발매한 전집은 CD 114장 CD만.
0: 아 이게 굉장히 많네요. 114장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녹음을 한다고요?
1: 이 30대 후반부터 필립스에서 녹음한 것만 모아놓은 게 이 정도예요.
0: 아, 브렌델은 테크닉이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연주도 화려하다기보다는 차분하고 지적인 면모가 보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으면 와, 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브렌델의 연주는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들린다고 해요. 그런데 차분히 듣다 보면 그 곡이 갖고 있는 모든 면을 차분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1: 브렌델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연주를 갑자기 캔슬하고 한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최고의 연주를 한 적이 있고 자신 있게 무대에 올랐지만 생각만큼 연주가 잘 안 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오를 뿐이다.
0: 아, 멋있는 말.

말입니다. 보통 음악가 피아니스트 중에 연주 환경에 대해 대단히 신경을 쓰고 까다롭게 예민하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브랜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음악가로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중에서 3악장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2008년 그해 연주 활동을 접겠다고 선언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고별 순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빈의 모지크 페라인 홀에서 마지막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과 함께 연주한 작품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이 곡은 젊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건강 이상도 아니고 부상도 아닌 때가 됐다고 떠나는 피아니스트의 은유적인 선곡이었습니다.
1: 이 브랜델은 은퇴 이후에 문학으로 제2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는데 여러 책을 저술하고 낭독회를 갖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브랜델의 마지막 연주의 실황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9번 중 1악장 알레그로.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찰스 맥커러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야권 인사들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설득을 시도하지만 요지부동. 결국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업무를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의 진입 저지를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영상 등 체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개표소 봉쇄 시위는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진입을 앞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 찼고 연신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곳 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단체들의 불편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임금 지급과 세금 처리, 대회 준비 등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서 강제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닌데다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경찰관 모욕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을 향한 불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향후 대응

0: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물품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시위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전국 18개 대학 대표자와의 면담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 시위로 개표 물품을 송파구 선관위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물론 경기장은 입주단체 직원들의 근무처이기도 하다며 업무를 볼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좀처럼 잦아들 집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2: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 야,
3: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5: 명백한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3: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6: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또 마라톤 의원 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7: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 일단은.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붕괴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8: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환담에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현지 시각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음악회 공연을 관람한 각국 정상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하나둘 단상에 섭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정상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기다립니다. 대화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고 김 여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G7 계기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은 없었지만 한미동맹과 중동정세,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9: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선 AI 혜택이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조금 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주도권 싸움 속에 정청래 대표는 친정청래, 친김민석 구도는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오늘 귀국 행사에도 배웅 때와 달리 초대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국민의 품격과 자부심이라고 한껏 추앙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일축한 건데 나아가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1: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4: 정 대표는 당원표의 가치를 높인 1인 1표제로 노무현과 이해찬의 꿈이 이뤄지게 될 거라며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당내 일부 반발도 잠재웠습니다.
11: 국회의원들은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4: 이재명 대 정청래란 부담스러운 구도 속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인데 면전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백서 계획을 정조준, 패배한 감독이 평가서를 쓰면 누가 신뢰하느냐며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말을 돌려줬습니다.
12: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4: 온건하게 나름 중심을 잡아온 인물들의 쓴소리도 시작됐습니다. 돛단배 운전 실력으로는 항공모함을 이끌 수 없다. 개인의 정치 여정보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 즉각 사퇴를 넘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집중됩니다. 청와대는 대표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는데 출국길에 이례적으로 배웅해 뒷말을 낳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투샷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국길 패싱 논란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진 당청 이상기 유설이 불식될지 증폭될지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은 당내 최대 뇌관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앞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당권파는 대안 없는 퇴진론이라고 일축하는 등 갈등 양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처음 의총을 소집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찰나 취재진 앞에서 말하겠다는 요청에 거친 발언이 오간 겁니다.
14: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15: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14: 절차를 밟아서 그만둬주세요.
13: 만류 끝에 언론이 퇴장하고 진행된 회의에선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회피한 채 전국 재선거를 내세워 자리 보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 대표 거취 표명 요구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16: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돼야 될 이 선거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되고 말았다는 하고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13: 당권파는 국민 참정권 수호보다 장동혁 쫓아내는 게 우선이

0: 이냐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비겁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을 주도한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해체 요구도 나왔습니다.
1: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당 대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반장동혁 진영의 장외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2: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소속된 공부 모임에 가입하는 등 국민의힘과 접촉면 확대에 나섰습니다.
3: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본인 결단이나 지도부 사퇴에 대표를 교체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은 자칫 쳇바퀴가 될 거란 회의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5: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2: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기소였습니다.
5: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6: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주요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이 구속됐습니다. 정교 유차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5달 만에 첫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고동환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정교유차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8: 네, 신도들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셨습니까?
9: 당비 대납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7: 이들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한 합수본은 이들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가입시킨 인원이 5만 명이 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 전 총무는 신천지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 포탈 등 신천지가 연루된 수사를 덮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교인들의 입당을 추진한 거로 보고 최근 이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합수부는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향해 수사력을 모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6.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후보 측이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후보와 당시 정 후보에게 음료수 컵을 던진 30대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후보 선거 캠프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SNS에 탈당 뒤 연락을 끊는 등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정 전 후보 논란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 전 후보는 온라인으로 기습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정당법상 탈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비겁한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네, 코스피가 8,864로 종가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9,000피를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4: SK하이닉스는 25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10: 코스피가 8,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58% 오른 8,864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8,700 후반과 8,800선을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8,800선에 안착하면서 9,000피를 향한 동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1등 공신 SK하이닉스는 252만 1,000원을 찍으며 처음으로 250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 오른 34만 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따른 유가 안정 등이 투자 심리를 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 이란과 미국의 이제 전쟁이 일단락 된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그 부분이 이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하고 이제 금리 부담에 대한 어떤 위험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살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10: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5.5% 급락한 79.65를 기록해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8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3% 오른 1031.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513.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14: 동반자.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에서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걸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아챈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26곳. 유권자들은 다 합쳐 10시간 넘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투표 대기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건데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선거 당일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는 언론 속보를 보고서야 처음 상황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7: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 전에는 투표용지를 50% 축소해 인쇄한다는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선관위는 조직 수장에게 투표용지 인쇄 규모라는 선거 핵심 업무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 사전 보고 없이 서울시 선관위가 알아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8: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 참정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행정심판인 선거소청도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안에 심사를 거쳐 재검표나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56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재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인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체 규명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혁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8박 10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보고서에는 선관위 직원 3명 등 모두 4명이 다녀온 거로 기록돼 있지만 대외비 내부 출장 계획서에는 배우자도 동행했던 사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출장에는 예산 9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배우자 항공권과 체류비 등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작년 11월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 때도 배우자와 동행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 해외 출장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모두 넘겨받는 등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 시위대와 대치족인 서울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수본은 추가 강제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선관이나 중앙선관이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등 고발이 들어온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로 문매를 받고 있는 전북 선관위가 분단위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의 은폐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억울하다는 해명인데요.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위원장 모르게 당선증 교부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한 배경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10: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 지방선거 직후 전북 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입니다. 축하와 환희가 오가던 그 시각 선관위 내부에선 전주 중화산 1동 3투표소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선관위원 회의가 열렸지만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탓에 최고 책임자인 김상곤 위원장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당선인들과 대면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내놓은 내쪽 분량의 해명 자료입니다. 전북선관위 담당자가 입력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산구 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건 4일 오후 2시 23분쯤입니다. 오후 3시에 선관위원 회의가 시작됐고 전북선관위 실무자들은 회의 시작 20분 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까지 확인했지만 이 보고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업무 과실을 최고 책임자 보고도 없이 선관위 실무진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장이자 비상근인 김상곤 위원장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9일에서야 오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후보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측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당선증 교부식을 미루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0: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사 대상을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 사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환담에서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각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음악회 공연을 관람한 각국 정상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하나둘 단상에 섭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정상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기다립니다. 대화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고 김 여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G7 계기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은 없었지만 한미동맹과 중동정세,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2: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선 AI 혜택이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17일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는 출국 때와 달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거취와 재선거 관련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습니다. 초 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요청으로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습니다. 재선 박형수 의원은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친 한동훈계인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속 버티면 과거 어느 당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인 강승규, 이진숙 의원 등은 최근 지지율 반등 등을 근거로 사퇴를 반대했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도 대안도 없이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모임은 해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구주류가 주축인 국회의원 연구 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합류했습니다. 포럼 측이 재보궐선거 등으로 새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에게 가입 의사를 물었고 이에 한동훈 의원이 가입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회원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공식 서명할 종전 양해각서 14개 항의 전문을 미국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이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만 이란 핵 문제는 선언적인 약속만 들어있어서 이번 종전 합의에서 소외된 이스라엘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기름값은 떨어질 거라며 성과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1: I'll not only release it, I'll probably have a press conference and read it to you word by word so that the press covers it accurately.
0: 19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14개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데 이란은 해협 내 통항이 전쟁 전 규모로 재개되도록 30일 안에 조치하면 됩니다. 이란 재건에는 최소 3천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 미국의 독자 제재 등 모든 종류의 제재가 종료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은 현상 유지됩니다. 최종 합의 이후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도 완전히 풀립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은 선언적인 데 비해 제재 해제나 전쟁 배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라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문을 전쟁을 함께 시작한 이스라엘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해서 종전 합의를 깨뜨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 I'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Bibi, but now Bibi has to be more responsible with respect to Lebanon.
0: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핵심 의제가 뒤로 밀렸다고 보는 이스라엘 언론들은 미국이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이번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벡에서 압달 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 자리에서 현재 합의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MOU일 뿐이라며 만약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로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47년 동안 똑바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기뢰가 최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선박 통학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첨단 장비를 총동원한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의 문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조선과 상선들이 당장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직전 이란이 보유했던 기뢰는 약 5천 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뢰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불분명한 데다 기뢰의 형태마저 까다로워 탐지부터가 난관입니다.
4: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3: 해저 암초나 해양 쓰레기와 구분하는 것도 고도의 정밀 작업입니다. 미 해군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대거 투입합니다. 기뢰 구역 밖 안전한 곳에 연안 전투함을 대기시키고 첨단 해저 탐색 드론과 무인 헬기를 띄워 원격으로 기뢰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와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 On est prêt à agir très vite. Mais pour faire quoi? Envoyer des avions, envoyer une frégate, envoyer des démineurs. Et nous avons aussi notre porte-avions, le Charles de Gaulle, avec tout ce qui l'entoure
6: et qui peut reste dans la zone.
5: Qui reste dans la zone et qui peut être déployé dans les 2-3 jours qui suivront la confirmation.
3: 하지만 작전의 속도를 내더라도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단 한 발의 기뢰라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큽니다.
7: As I said, a return to normal trading condition any time in the near term, even if we do see an end to the conflict, because ultimately merchant shipping is very risk averse.
3: 해협 개방이 공식 선언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물류 마비와 유가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제대로 좀처럼 재개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유료 VIP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주가 미국의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미 해군이 안전하게 호위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대안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8: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9: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실어서 국내에 정제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8: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0: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의 주택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8: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튼 24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스위스 알프스 사대에 있는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양측 협상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휴양지로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제네바로 거론되던 서명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대표인 제이디 벤츠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블룸버그가 공개한 문건이 부정확하고 세부 내용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합의로 전문은 금요일 서명식 이후에 공식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서명식 뒤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갔는데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서명식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벡에서 압델 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 자리에서 현재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MOU일 뿐이라며 만약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로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국제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면서 이란도 두 달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0: 보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9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국제 유가는 급락할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2: Ships are starting to move now. We're going to have it fully open by Friday. The ships are starting to move nicely. Oil is starting to go and the prices are coming down rapidly.
1: 실제로 유가 하락 흐름이 가파릅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16일 5% 넘게 급락해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70대로 내려간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 급락한 $76.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이 19일 종전 MOU 정식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석유와 정제품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건데 이란의 원유 수출은 15일 MOU 합의 발표와 동시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탱커 트래커스는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현지 시간 15일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최소 두 척이 원유 380만 배럴을 싣고 미 해군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운항이 정상 흐름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3: It's probably going to take a couple of weeks to rebuild confidence of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
1: 최종 협상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곧바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경찰이 체육단체 경기장 진입을 가로막았던 시위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표소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청도기를 치마처럼 두른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인파에 둘러싸인 채 한 시간 넘도록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설득을 시도하지만 요지부동. 결국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업무를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의 진입 저지를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영상 등 체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개표소 봉쇄 시위는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진입을 앞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 찼고 연신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곳 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단체들의 불편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임금 지급과 세금 처리, 대회 준비 등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서 강제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닌데다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경찰관 모욕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을 향한 불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합수부는 그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이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당초에 알려진 대로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6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0: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한 것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고 제7투표소에서는 17명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투표록에는 혼란한 현장 상황도 생생히 담겼는데 송파구 문정 이동 제1투표소는 대기 번호표마저 모두 소진돼 수기로 대기표를 만들어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중단 20여 분 만인 오후 6시 12분 참관인 3명이 퇴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 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낯질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 야 쓰레기들! 야 힘들어!
1: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3: 명백한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1: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4: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또 마라톤 의원 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5: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 일단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분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6: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현주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이 G7 정상회의 기간 여러 차례 접촉 기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도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17일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주도권 싸움 속에 정청래 대표는 친 정청래, 친 김민석 구도는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오늘 귀국 행사에도 배웅대와 달리 초대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국민의 품격과 자부심이라고 한껏 추앙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일축한 건데 나아가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8: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의 골몰하고 있습니다.
7: 정 대표는 당원표의 가치를 높인 1인 1표제로 노무현과 이해찬의 꿈이 이뤄지게 될 거라며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당내 일부 반발도 잠재웠습니다.
8: 국회의원들은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7: 이재명 대 정청래란 부담스러운 구도 속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인데 면전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백서 계획을 정조준, 패배한 감독이 평가서를 쓰면 누가 신뢰하느냐며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말을 돌려줬습니다.
9: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7: 온건하게 나름 중심을 잡아온 인물들의 쓴소리도 시작됐습니다. 돛담배 운전 실력으론 항공모함을 이끌 수 없다. 개인의 정치 여정보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 즉각 사퇴를 넘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집중됩니다. 청와대는 대표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는데 출국길에 이례적으로 배웅해 뒷말을 낳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투샷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출국길 패싱 논란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진 당청 이상기류설이 불식될지 증폭될지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은 당내 최대 뇌관, 재선거와 장도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장도혁 대표 앞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당권파는 대안 없는 퇴진론이라고 일축하는 등 갈등 양상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처음 의총을 소집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찰나 취재진 앞에서 말하겠다는 요청에 거친 발언이 오간 겁니다.
11: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12: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11: 절차를 밟아서 만들어주세요.
10: 만류 끝에 언론이 퇴장하고 진행된 회의에선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회피한 채 전국 재선거를 내세워 자리 보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 대표 거취 표명 요구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13: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돼야 될 이 선거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되고 말았다는 하고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10: 당권파는 국민 참정권 수호보다 장동혁 쫓아내는 게 우선이냐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비겁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을 주도한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해체 요구도 나왔습니다.
14: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당 대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10: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반장동혁 진영의 장외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15: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1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소속된 공부 모임에 가입하는 등 국민의힘과 접촉면 확대에 나섰습니다.
16: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본인 결단이나 지도부 사퇴에 대표를 교체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장도혁 대표 거친 논쟁은 자칫 쳇바퀴가 될 거란 회의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여야가 한석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양당 간사들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다며 한 후보자가 신속하게 임명돼 이재명 정부의 총리로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임명에 역할을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15: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17: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9: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1: 제가 들어드릴게요.
22: 여기 앉으세요.
2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에서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걸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아챈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26곳. 유권자들은 다 합쳐 10시간 넘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투표 대기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건데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선거 당일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는 언론 속보를 보고서야 처음 상황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3: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 전에는 투표용지를 50% 축소해 인쇄한다는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선관위는 조직 수장에게 투표용지 인쇄 규모라는 선거 핵심 업무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 사전 보고 없이 서울시 선관위가 알아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4: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 참정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행정심판인 선거소청도 100건 넘게 접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안에 심사를 거쳐 재검표나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56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재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인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체 규명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혁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8박 10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보고서에는 선관위 직원 3명 등 모두 4명이 다녀온 거로 기록돼 있지만 대외비 내부 출장 계획서에는 배우자도 동행했던 사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출장에는 예산 9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배우자 항공권과 체류비 등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작년 11월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 때도 배우자와

0: 동행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 해외 출장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모두 넘겨받는 등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 시위대와 대치적인 서울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수본은 추가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고발이 들어온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지방선거 개표 입력 오류로 문매를 받고 있는 전북 선관위가 분단위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고의 은폐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억울하다는 해명인데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위원장 모르게 당선증 교부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한 배경은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2: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 지방선거 직후 전북 선관위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입니다. 축하와 환희가 오가던 그 시각 선관위 내부에선 전주 중화산 1동 3투표소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선관위원 회의가 열렸지만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탓에 최고 책임자인 김상곤 위원장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당선인들과 대면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내놓은 4쪽 분량의 해명 자료입니다. 전북선관위 담당자가 입력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산구 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건 4일 오후 2시 23분쯤입니다. 오후 3시에 선관위원 회의가 시작됐고 전북선관위 실무자들은 회의 시작 20분 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까지 확인했지만 이 보고를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이고도 중대한 업무 과실을 최고 책임자 보고도 없이 선관위 실무진끼리만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주지방법원장이자 비상근인 김상곤 위원장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9일에서야 오류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인 유권자들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후보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 측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용을 보고하거나 당선증 교부식을 미루는 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3: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합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사 대상을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 사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환담에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현지 시각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음악회 공연을 관람한 각국 정상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하나둘 단상에 섭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정상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기다립니다. 대화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고 김 여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G7 계기 별도의 공식 양자회담은 없었지만 한미동맹과 중동정세,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4: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선 AI 혜택이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17일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는 출국 때와 달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거취와 재선거 관련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요청으로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습니다. 재선 박형수 의원은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친한동훈계인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속 버티면 과거 어느 당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인 강승규, 이진숙 의원 등은 최근 지지율 반등 등을 근거로 사퇴를 반대했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도 대안도 없이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모임은 해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스위스 알프스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양측 협상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휴양지로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제네바로 거론되던 서명식 장소가 이곳으로 최종 확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대표인 J.D. 벤츠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블룸버그가 공개한 문건이 부정확하고 세부 내용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합의로 전문은 금요일 서명식 이후에 공식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서명식 뒤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갔는데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7: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서명식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전 협상에

0: 해결됐지만 고유가 등 공급망 문제 정상화 전까지 상당 기간 물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7일 중국 외교부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종산당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기회가 최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선박 통학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첨단 장비를 총동원한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호르무즈의 문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조선과 상선들이 당장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직전 이란이 보유했던 기뢰는 약 5천 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뢰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불분명한 데다 기뢰 형태마저 까다로워 탐지부터가 난관입니다.
2: Sure, there's a really broad spectrum of mine types. They range from things that sit on the seabed, right through to things that are attached on a cable and then have a mine on the top that might be driven into by a ship.
1: 해저 암초나 해양 쓰레기와 구분하는 것도 고도의 정밀 작업입니다. 미 해군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대거 투입합니다. 기뢰 구역 밖 안전한 곳에 연안 전투함을 대기시키고 첨단 해저 탐색 드론과 무인 헬기를 띄워 원격으로 기뢰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와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3: On est prêt à agir très vite. Pour faire quoi? Envoyer des avions, envoyer une frégate, envoyer des démineurs. Et nous avons aussi notre porte-avions. Le Charles de Gaulle, avec tout ce qui l'entoure et qui reste dans la zone et qui peut être déployé dans les 2-3 jours qui suivront la confirmation.
1: 하지만 작전의 속도를 내더라도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단 한 발의 기뢰라도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큽니다.
4: As I said, a return to normal trading condition anytime in the near term, even if we do see an end to the conflict, because ultimately. Merchant shipping is very risk averse.
1: 해협 개방이 공식 선언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물류 마비와 유가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6: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실어서 국내에 정제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5: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7: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의 주택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5: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모인성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Bye.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미국과 이란이 현재 시간으로 19일 스위스 알프스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6: 양측 협상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휴양지로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제네바로 거론되던 서명식 장소가 이곳으로 최종 확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대표인 J.D. 벤츠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블룸버그가 공개한 문건이 부정확하고 세부 내용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합의로 전문은 금요일 서명식 이후에 공식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서명식 뒤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갔는데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서명식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 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7일 중국 외교부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미국이 1단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며 사실이 증명하는 바 무력과 강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 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1조 달러 규모가 넘는 전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들은 똑바로 행동해야 한다며 만약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6: 호르무즈 개방과 함께 미국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되면서 이란도 두 달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9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국제 유가는 급락할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9: Ships are starting to move now. We're going to have it fully open by Friday. The ships are starting to move nicely. Oil is starting to go, and the prices are coming down rapidly.
8: 실제로 유가 하락 흐름이 가파릅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16일 5%

0: 넘게 급락해 8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가 70달러대로 내려간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 급락한 76달러 5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이 19일 종전 MOU 정식 서명과 동시에 이란산 석유와 정제품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건데 이란의 원유 수출은 15일 MOU 합의 발표와 동시에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탱커 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현지 시간 15일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 최소 두 척이 원유 380만 배럴을 싣고 미 해군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재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운항이 정상 흐름을 회복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1: It's probably going to take a couple of weeks to rebuild confidence of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
0: 최종 협상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곧바로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이른바 3고 현상은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3: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초 1배럴에 92달러에서 사실상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17일 현재 7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급락한 중동산 두바이유가 국내 주유소에 공급되기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병목 현상이 심각한 데다 전쟁으로 파괴된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의 정유시설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국내 소비자가 국제 유가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5: 정유사들이 중동에서 계약하고 물건을 실어서 국내에 정제한 다음에 공급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차가 걸리거든요. 바로 국제유가가 오늘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는 어쨌든 물리적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4: 1,5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한미 금리차, 개인들이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 확대 등 고환율을 떠받치는 근본 요인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25% 가까이 오르며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이번 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6: 물가가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의 주택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의 증가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가 침체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4: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국에서 최소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당시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걸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아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26곳. 유권자들은 다 합쳐 10시간 넘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투표 대기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건데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선거 당일 컨트롤타워 중앙선관위는 언론 속보를 보고서야 처음 상황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0: 된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1: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 전에는 투표용지를 50% 축소해 인쇄해야 한다는 지침조차 몰랐습니다. 선관위는 조직 수장에게 투표용지 인쇄 규모라는 선거 핵심 업무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 사전 보고 없이 서울시 선관위가 알아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0: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 참정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행정심판인 선거소청도 100건 넘게 접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60일 안에 심사를 거쳐 재검표나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56건에 달했지만 실제로 재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인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체 규명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혁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모두 넘겨받는 등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 시위대와 대치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4: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수부는 추가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고발이 들어온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5: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양분암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8박 10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보고서에는 선관위 직원 3명 등 모두 4명이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대외비 내부 출장 계획서에는 배우자도 동행했던 사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3: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집회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어제 현장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 행위와 수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후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로 시위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경기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여성 한 명이 끝까지 출입문 앞에서 버티며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포함해 진입을 저지한 시위 참가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출동했다가 조롱과 모욕 등의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은 어제 서울 송파경찰서에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자신을 따라다니며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른 남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김경정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시위 참가자와 이 모습을 촬영해 태모경찰, 왕따경찰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환담에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현지 시각 16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음악회 공연을 관람한 각국 정상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하나둘 단상에 섭니다. 사진을 찍고 다른 정상과 이야기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기다립니다. 대화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고 김 여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7: It's difficult here, huh?
6: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G7 계기 별도의 공식 양자 회담은 없었지만 한미 동맹과 중동 정세,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자연스레 의견을 교환한 겁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6: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글로벌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도 화두로 꺼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선 AI 혜택이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 17일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주도권 싸움 속에 정청래 대표는 친전청래 그리고 친김민석 구도는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는 오늘 귀국 행사에도 배웅 때와는 달리 초대받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국민의 품격과 자부심이라고 한껏 추앙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모두는 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일축한 건데 나아가 가짜뉴스성 언론과 유튜브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0: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9: 정 대표는 당원표의 가치를 높인 1인 1표제로 노무현과 이해찬의 꿈이 이뤄지게 될 거라며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는 동시에 당내 일부 반발도 잠재웠습니다.
10: 국회의원들은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9: 이재명 대 정청래란 부담스러운 구도 속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인데 면전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백서 계획을 정조준, 패배한 감독이 평가서를 쓰면 누가 신뢰하느냐며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말을 돌려줬습니다.
11: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9: 온건하게 나름 중심을 잡아온 인물들의 쓴소리도 시작됐습니다. 돛단배 운전 실력으로는 항공모함을 이끌 수 없다. 개인의 정치 여정보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 즉각 사퇴를 넘어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환영 행사에 집중됩니다. 청와대는 대표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는데 출국길에 이례적으로 배웅해 뒷말을 낳았던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투샷은 몸짓 하나 표정

0: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출국길 패싱 논란 이후 일주일 넘게 이어진 당청 이상기 유설이 불식될지 증폭될지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은 당내 최대 뇌관,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앞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당권파는 대안 없는 퇴진론이라고 일축하는 등 갈등 양상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처음 의총을 소집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하려는 찰나 취재진 앞에서 말하겠다는 요청에 거친 발언이 오간 겁니다.
3: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4: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5: 절차를 밝혀야 돼요.
2: 만류 끝에 언론이 퇴장하고 진행된 회의에선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 거취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을 회피한 채 전국 재선거를 내세워 자리 보전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장 대표 거취 표명 요구에 장내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돼야 될 이 선거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되고 말았다는 하고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당권파는 국민 참정권 수호보다 장동혁 쫓아내는 게 우선이냐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비겁한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을 주도한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의 해체 요구도 나왔습니다.
7: 어떤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당 대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한 반 장동혁 진영의 장외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8: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이 소속된 공부 모임에 가입하는 등 국민의힘과 접촉면 확대에 나섰습니다.
9: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본인 결단이나 지도부 사퇴에 대표를 교체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은 자칫 쳇바퀴가 될 거란 회의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정신없이 흔들려도 돌아갈 걸 알아.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8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공식 서명할 종전 양해각서 14개항의 전문을 미국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1: 이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만 이란의 핵 문제는 선언적인 약속만 들어있어서 이번 종전 합의에서 소외된 이스라엘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종전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기름값은 떨어질 거라며 성과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3: 합의문을 공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자회견도 열어서 한 단어씩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도할 테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19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블룸버그 통신이 14개항의 양해각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데 이란은 해협 내 통항이 전쟁 전 규모로 재개되도록 30일 안에 조치하면 됩니다. 이란 재건에는 최소 3천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 결의안, 미국의 독자 제재 등 모든 종류의 제재가 종료됩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합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때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은 현상 유지됩니다. 최종 합의 이후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도 완전히 풀립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은 선언적인 데 비해 제재 해제나 전쟁 배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라 이란이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합의문을 전쟁을 함께 시작한 이스라엘에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해서 종전 합의를 깨뜨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저는 네타냐후와 매우 좋은 관계지만 이제 네타냐후는 레바논 문제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2: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핵심 의제가 뒤로 밀렸다고 보는 이스라엘 언론들은 미국이 형제를 팔아넘겼다는 원색적인 제목으로 이번 합의를 비판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했다며 공개한 미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전문이라고 공개한 문건은 부정확하고 여러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누락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휴양지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공식 체결합니다.
1: 양측 협상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루체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휴양지로 삼면이 호수로 둘러싸여 접근이 어렵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어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제네바로 거론되던 서명식 장소가 이곳으로 최종 확정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양측 협상대표인 J.D. 벤츠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즉각적인 종전과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블룸버그가 공개한 문건이 부정확하고 세부 내용에 여러 결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양측의 합의로 전문은 금요일 서명식 이후에 공식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서명식 뒤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간

0: 가운데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가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종전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서명식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자리에서 현재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MOU일 뿐이라며 만약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로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앞둔 가운데 이란이 후속 협상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항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7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은 최소한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에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이 포함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7일 중국 외교부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바닷속에 숨겨진 기뢰가 최대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2: 무사히 선박 통항을 재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첨단 장비를 총동원한 기뢰 제거 작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4: 호르무즈의 문이 다시 열리더라도 유조선과 상선들이 당장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 직전 이란이 보유했던 기뢰는 약 5천 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뢰가 어디에 뿌려졌는지 불분명한 데다 기뢰의 형태마저 까다로워 탐지부터가 난관입니다.
5: 해저 바닥에 놓인 기뢰부터 수면 가까이 케이블로 매달아 놓은 것까지 제거해야 할 기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영국 해군 기뢰전 전술 단장입니다.
4: 해저 암초나 해양 쓰레기와 구분하는 것도 고도의 정밀 작업입니다. 미 해군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대거 투입합니다. 기뢰 구역 밖 안전한 곳에 11 전투함을 대기시키고 첨단 해저 탐색 드론과 무인 헬기를 띄워 원격으로 기뢰를 파괴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와 유가 안정을 위해 동맹국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 항공기와 호위함, 기뢰 제거함을 파견할 겁니다. 인근에 대기 중인 항공모함 샤를 드골 전단 역시 작전이 확정되면 2, 3일 안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입니다.
4: 하지만 작전의 속도를 내더라도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단 한 발의 기뢰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큽니다.
5: 종전이 되더라도 상선들은 위험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상 운항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선박 정보업체 분석합니다.
4: 해협 개방이 공식 선언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세계 물류 마비와 유가 불안정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2: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합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6: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

0: 경찰과 취재진이 한 대 뒤엉키는 낯질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 야 쓰레기들! 야 이민호야!
0: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2: 명백한 부실 선거이지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0: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4: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3: 이상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또 마라톤 의원 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5: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3: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 대표께 일단.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 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6: 경찰이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을 가로막았던 시위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 개표소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청조기를 치마처럼 들은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습니다. 인파에 둘러싸인 채 한 시간 넘도록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권 인사들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설득을 시도하지만 요지부동. 결국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 업무를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의 진입 저지를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영상 등 체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특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개표소 봉쇄 시위는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진입을 앞두고 마찰을 빚었던 출입구 앞은 시위 인파로 가득 찼고 연신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개표소를 봉쇄하는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곳 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단체들의 불편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측은 임금 지급과 세금 처리, 대회 준비 등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서 강제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가 아닌데다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논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이 경찰관 모욕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을 향한 불법 행위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당초에 알려진 대로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7: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고 제7투표소에선 17명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공개 보고서입니다. 해외 선거관리 제도 연구 등을 하러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다녀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인 출장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의 아내도 함께 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당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철도 운임부터 숙박 등 체류비에 풍토병 예방약 사는 돈까지 노 전 위원장 아내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역시 부부 동반 출장임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세 차례 해외 출장은 모두 부부 동반,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해와 지난 2024년 출장 일정엔 선관위 수장 배우자들의 별도 프로그램 같은 노 전 위원장의 아내가 공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를 찾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는 등 외유성 출장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내일 오전 홍명보호가 홈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1: 승부로 가를 관전 포인트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멕시코의 강점은 스피드와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우리 대표팀처럼 뒷공간을 공략하는 공격에도 능합니다. 두 팀 모두 공을 빼앗긴 직후 바로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체코전에서 쉬크와 슐츠의 중거리 슛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던 황인범과 이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지대 환경에 익숙한 멕시코는 과감한 중거리 슛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결국 탈압박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벗겨내면 상대 수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의 패스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공격 시 대여섯 명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3백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남아공전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후반 막판 역습을 내줬고 결국 퇴장까지 받았습니다. 때문에 탈압박에 능한 이강인, 전진 패스가 뛰어난 황인범, 그리고 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코전에서 초우파를 막기 위해 기용된 이태석 대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를 투입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3: 저희의 장점들을 잘 보여드리면서 또 상대의 장점들을 잘 상쇄시키는 그런 경기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가 있어서 다음 경기가 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2: 스피드로 체코를 넘은 홍명보.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발문골의 홈팀 멕시코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0: 멕시코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비공개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치바스 베르데 바이의 훈련장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비공개 훈련 때 불법 드론이 출연해 FIFA 현장 요원이 현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팀 보안 요원이 드론을 처음 발견한 뒤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방사해 해당 드론을 추락시켰지만 남성 두 명은 드론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2차전 상대 멕시코도 과달라하라에 입성했습니다.
1: 현지 주민들은 멕시코 대표팀이 머무는 호텔 주변에 몰려들어 한바탕 응원 축제를 벌였는데요. 멕시코 축구 팬들은 경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까요?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4: 멕시코 선수들이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호텔 앞은 축구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5: 가자 가자 멕시코.
4: 대표팀 선수들이 온다는 사실만으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멕시코 축구 팬들. 3시간이 넘는 흥겨운 응원전 끝에 대표팀 선수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됩니다. 과달라하라 멕시코 관중의 응원 열기는 밤이 깊도록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월드컵 경기가 다가오면서 시내의 축제 분위기도 더 무르익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과달라하라 시내의 중심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멕시코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곳 현지 주민들은 한국과 멕시코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6: 당연히 멕시코가 이기죠. 점수는 2-1이요. 멕시코는 선수 선발이 괜찮았고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7: Very well prepared.
6: 멕시코가 2-1로 이길 것 같아요. 라울 히메네스와 퀴뇨네스 그리고 손흥민이 골을 넣을 거예요.
7: 라울 히메네스, 퀴뇨네스, 이현민 송.
4: 대부분 멕시코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한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6: 멕시코가 2, 한국도 2, 2-2예요. 한국도 1차전을 이겼고 멕시코도 이겼잖아요. 대등한 경기가 펼쳐질 겁니다.
4: 현장에서 만난 멕시코 축구 팬들은 한국전이 조별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광장과 호텔 앞에서 보여준 멕시코 축구 팬들의 축구 사랑과 응원 열기는 경기 당일 더 뜨겁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고유가로 상당 기간 물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미래 시점에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지를 예상한 점도표 상에서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나 여부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1: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이후 반도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는 겁니다.
3: 간접 효과와 2차 파급 효과가
4: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 고용부장입니다.
3: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간접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선 3% 내외,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 이어 다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5월 전망 이후로
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5: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저희 그때 판단을 뒤집는 그런 변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금리와 환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 중앙은행은 이 하루하루의 그
2: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는 항상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빅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그 당시에는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두 달 전 YTN은 해외로 몰래 반출될 뻔한 렌터카가 항구에서 발견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밀발출 준비 작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지난 4월 인천 신항 수출 컨테이너에서 렌터카 3대가 발견됐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 차량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러시아 국적 남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60대 한국인 A씨가 밀반출 준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빌린 렌터카는 이곳 작업장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고정되는 쇼링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이 정식 말소되지 않은 렌터카란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고 작업장을 제공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과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보통 A씨 업체 같은 쇼링 업체에서 이를 마련합니다. A씨는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장소만 빌려준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피해 차량 번호판을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빌려간 러시아 남성을 지명 수배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쇼링 작업에 가담한 외국인들과 이를 지시한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지난달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남은 교각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초까지 철거를 마친 뒤 오는 8월부터 새 고가차도 설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5: 높게 쳐진 가림막 너머로 거대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교각을 해체하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교각의 양 날개를 먼저 자르고 남은 기둥을 철거한 뒤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보름가량 이어집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교각을 포함해 현장엔 아직 3개 교각이 남아있습니다.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참사가 발생한 지 23일 만입니다. 사고 뒤 자칫 2차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철거 재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노동부에서 노동자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공사 재개 승인을 받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서도 최종 허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철거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현장에 남은 7, 8, 9번 3개 교각을 다음 달 초까지 차례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6: 7월 6일까지 안전하게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2: 박형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설계과장입니다.
6: 고가 양측 도로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5: 서울시는 새 고가차도 공사를 이르면 오는 8월 초 시작해 오는 2028년 2월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어제 오전 대전 용두동의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승용차 차주가 초기 진화를 시도하다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와 빌라 건물 외벽이 불에 탔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김창민 감독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와 임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고인을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학위나 스펙보단 실제 직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설계 등 핵심 분야에서는 세 자릿수 규모의 대규모 채용도 진행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수시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채용 공고에 명시했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회사 측은 AI 시대에는 특정 학위나 정형화된 스펙만으로 인재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직무 역량과 경험, 성장 가능성, 기업 문화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 잠재력을 지닌 신입사원을 대거 선발해
3: SK하이닉스 관계자입니다.
2: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 이번 변화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온 AI 시대 인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당시 최 회장은 AI 시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3: 우리는 AI 시대에 필요한 컴퓨팅 성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AI, 앞으로 컴퓨팅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SK그룹 회장 최태원입니다.
1: 최태원 회장은 최근 전속력으로 AI 전환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최 회장은 최근 질문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생각 근육,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근육, 협업 능력을 뜻하는 공감 근육을 인재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게 됐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맞는 인재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수시 채용으로는 이례적인 세 자릿수 규모의 신입 사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AI 산업 경쟁이 기업 간 기술 경쟁을 넘어 인재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이 국내 대기업 채용 문화 전반에도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업무를 총괄할 한미 전략투자공사도 문을 엽니다. 1호 프로젝트 윤곽도 곧 드러날 예정입니다.
0: 한국부동산원은 오늘 6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0.32% 오르며 10년여 만에 제일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주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성과급 여파로 2% 가까이 급등했던 화성시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 추세가 계속될지도 이목이 쏠립니다.
4: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잇따라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소스뱅크가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각각 최대 1억 원과 5천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0: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엽니다. 사흘간의 일정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영현 부회장 주재로 열리는 반도체 부문 회의를 통해 하반기 고성능 메모리 공급 현황과 함께 AI 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른 수요 전망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4: 해양수산부가 내일까지 세종시에서 우리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뜻하는 브랜드 한어의 소비 확산을 위한 행사를 엽니다. 바다장어와 붉은 대게, 참조기, 참홍어 생산자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수산물과 가공 제품을 20%에서 최대 40%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0: 고물가 속의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마트는 오늘부터 21일까지 행사 카드로 결제할 경우 옛날 통닭 한 마리를 2,900원대 판매합니다. 롯데마트도 9,900원대 치킨 등 인기 델리 상품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4: 국방부가 군사 분계선 근처에 설정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축소하고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0: 여의도의 150배 규모 면적의 토지 개발 규제가 풀리게 되는데요. 접경지 주민 편익이 커질 걸로 기대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쪽 10km까지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을, 25km까지는 제한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에선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제한 보호 구역을 개발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보상 이유로 만든 규제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을 평균 6km 수준으로 올리고 제한 보호 구역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폭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6: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3: 국방부 장관입니다.
6: 지역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5: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이 조정되면 여의도 면적 90배인 270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제한적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보다 남쪽 45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150배 규모 지역은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발 규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전국 7,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군사 보호구역 가운데 10%가량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데 투기 수요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 적경지역 주민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 국방부는 이 밖에 작전 환경 변화로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 대전차 장애물이나 도로 낙석 같은 시설도 사례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8: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선거소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선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받아들일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만약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인다면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되고요. 반대로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청을 제기한 쪽은 10일 안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거소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1차 불복 절차고요. 선거소송은 소청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제기하는 2차 불복 절차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반드시 선거소송을 거쳐야만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 광주 이렇게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소청에 명백한 선거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9: 듀엣토의 더 클래식.
10: 6월 1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1: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순도르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0: 6월 18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트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순도르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1990년 7월 7일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 전날 로마에서 있었던 3테너 콘서트 실황이었습니다.
0: 야, 월드컵이 시작됐네요. 지난주에 그 한국 체코 경기 보셨습니까?
1: 저 극장 가서 봤습니다.
0: 극장에서?
1: 요즘에 극장에서
0: 큰 화면으로?
1: 네.
0: 뭐 이게 얼마예요 보통?
1: 2만 5천 원이나 하던데요.
0: 영화관 값이네요.
1: 네, 그래서 옆에 백화점이 있어갖고 네. 거기 그런 먹을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먹을 거 막 닭강정이랑 이거저거 사가지고 들어가갖고 봤죠.
0: 월드컵 기간에 그렇게 하는구나.
1: 네, 계속 우리나라만 그렇게 티켓을 오픈하나 봐요.
0: 그 영화관만 다 있나요? 뭐 CG
1: 저 메가 그거였어요.
0: 메가. 그렇군요. 여러분 또 월드컵 오전 11시였다고 들었으니까 아침부터 가서 또
1: 보다가 잠깐
0: 졸고
1: 제가 그 전날 공연이 있었거든요.
0: 피곤하고
1: 네, 너무 진짜 잠깐 후반 하기 전에 잠깐 자고 요즘에 중간에 그 쉬는 타임 한 번 더 생긴 거 아시죠?
0: 아 그래요?
1: 네, 네. 거기가 고지대고 엄청 더워서 선수들 그 건강 걱정으로 인해서 전반전 하다가 중간에 45분이면은 22분 30초에 뭐 휴식 그게 있어요.
0: 전반 중간에?
1: 별게 다 있네.
0: 재밌네요.
1: 특히 상암 쪽은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쪽 극장은 완전히 자리가 좀 많이 차나 봐요. 여기 대한민국 이거 하고 막.
0: 재밌네요. 역시 축구 좋아하시니까.
1: 네.
0: 자, 월드컵을 상징하는 클래식 공연이 바로 3테너 콘서트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94년 미국 월드컵, 98년 프랑스 월드컵,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이 세 명의 테너의 합동 콘서트가 계속해서 열렸었죠.
1: 네, 방금 들으신 아리아 네순도르마는 3테너 콘서트 때마다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덕분에 클래식 음악 팬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아는 곡이 되었죠.
0: 3테너 콘서트는 1990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당시 백혈병에서 회복된 카레라스를 격려하기 위해 이 세 명의

0: 엄청난 돈을 왜 못 벌었지, 그죠?
1: 뭐 예를 들면 음반에 대한 걸 그 뭐라 그러죠? 판 만큼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것에 대한 공연비만 받았겠죠. 네.
0: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1: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 판매가 엄청나니까.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90년 로마 실황의 앙코르 곡인 오솔레미오입니다. 파바로티가 예정에 없던 꾸밈음을 노래하자 도밍고와 카르라스도 파바로티를 따라서 꾸밈음을 노래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 파리 실황의 마지막 곡 준비했고요. 로저스 앤 해머스타인의 뮤지컬 회전 목마 중에서 You Will Never Walk Alone 리버풀 FC 응원가로도 부르는 곡입니다. 쓰리 테너가 부릅니다.

0: 오솔레미오 그리고 You Will Never Walk Alone 쓰리 테너가 불렀습니다. 1990년과 1998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있었던 월드컵 기념 쓰리 테너 콘서트 실황이었습니다.
1: 세 명의 테너 모두 축구 팬이라고 하죠. 파바로티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하고요. 성악을 공부할 때 아마추어 축구팀에서 골키퍼로 뛰었다고 합니다.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하던 때와는 달리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날씬했죠.
0: 믿기지도 않겠지만 저희 사진 보면 식스팩도 있어요. 도밍고도 축구 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팬이라고 하는데 결승전 같이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장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레라스는 FC 바르셀로나의 열렬한 팬이라고요. 둘이 거의 더비네. 안 좋네, 사이가. 레알 마드리드랑 FC 바르셀로나랑 진짜 완전히
1: 영원한 엄청난
0: 라이벌이거든요.
1: 라이벌이죠.
0: 그리고 FC 바르셀로나는 자기들 나라의 자치권을 지켜달라고 독립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사이가 안 좋은데? 100%.
1: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출신이라면 뭐 축구 팬이 아닌 게 이상한 거니까요.
0: 네, 쓰리테너 콘서트는 월드컵 무대 말고도 계속 공연을 가졌죠.
1: 2001년에는 우리나라도 왔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공연이었고요. 2006년 월드컵 때 공연을 한번더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0: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들 나이가 있으니까.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1994년 7월 1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월드컵 결승전 전날에 열린 콘서트 실황입니다. Aroun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월드컵에 참가한 각국의 노래를 이어서 부른 메들리죠. 쓰리 테너가 부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ma c'era l'anni le scagliette, tu sai adò.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쟁 종식과 핵무기 금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안이 아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폭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0: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도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1: 관심을 모았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선택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네 차례 연속인데요.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인상에 나설 거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증시는 삐끗했고요. 국채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0: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이란이 비축한 농축우라늄을 희석 처리에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이란 측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선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1: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남아있는 교각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지 23일 만입니다.
1: 영남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오늘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0: 네,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 명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재건 투자 펀드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이 양해각서 초안을 전격 공개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던 초안과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2: 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MOU는 가장 먼저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끝내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양국 간 입장차가 뚜렷한 호르무즈 통행료와 관련한 조처인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들의 통항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적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서 오만과 걸프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통행료 없는 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관리와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재건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MOU 제6조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것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뒤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는 MOU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재건에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2: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원한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0: 10센트도 안할 겁니다.
1: 걸프국 등의 기금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도 그 국가들이 투자한다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하진 않겠지만 제3국과 민간 투자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이란의 합의 이행에 근거해 이루어질 거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이상을 이뤄낸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는 99%의 확률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거라며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폭격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킨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전 MOU 사본을 이스라엘에 미리 전달했다면서 레바논을 향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공개했었는데요. 이란 언론은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3: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4: 이란 타스님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한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합의문 전문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도 종전 협정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필요한 기간만큼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내수의 진을 쳤습니다.
0: 이스라엘 적국과의 협상 마지노선은 상호한 부분입니다. 그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그 어떤 계획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인 카셈, 헤즈볼라 수장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쳤고 즉각 보복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2: 네,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 하지만 매파적인 신호에 관심이 쏠리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동결은 결정했는데 일단 금리 방향성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향후 미래 시점에 금리가 어느 수준에 있을지를 예상한 점도표 상에서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9명의 위원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두 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다른 9명은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2026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18명만 제출했는데 점도표를 평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OMC는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를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명의 위원 전원이 제출한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2%로 3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실업률은 4.3%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2027년 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은 3월과 변함이 없었고 PCE 물가는 2027년에 2.3%, 근원 PCE는 2.5%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체제로 바뀌면서 FOMC 성명서는 4페이지로 축소됐고 기존 성명서에 있었던 위험의 균형 문구와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는 사라졌습니다. FOMC 대비 무대에서 워시 의장은 물가와 AI, 소통, 양적 기축 완화, 경제 지표 등 5개 분야의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6: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0: 5년 이상 지속된 고물가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과거가 미래의 서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2: 네,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5: 뉴욕 증시는 FOMC 위원들의 절반이 연내 기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발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8% 내렸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뉴욕 투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점도표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전에 밝힌 것처럼 AI가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0: 전기요금은 올라도 다른 건 저렴해질 수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걸 워시 의장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짐 캐런,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5: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 상황이 1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 자료와 인력을 모두 넘겨받으면서 완전체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위대와 대치 중인 서울 올림픽공원 압수수색에도 나설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합수본이 구성 발표 일주일 만에 전산망 작업과 사무실 공사 등 원팀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원 출근해 잠실칠동 제2투표소 투표 관련 등 기존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적게 뽑은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나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합수본은 추가 강제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위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잠실7동 등 일부 투표소 투표록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투표관리 업무에 종사한 실무 관계자 등 참고인을 불러 속

0: 속도감 있게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직원 소환은 기초조사가 더 진척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 등 고발이 들어온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두루 살필 예정입니다.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 소환 역시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거쳐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욱 진상규명위원장은 6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규명위는 또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가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결정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이 사태에 항의하는 봉쇄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2: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에는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4: 야 쓰레기들! 야 쓰레기들!
3: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5: 명백한 부실 선거이지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5: 아닙니다.
6: 원내대표입니다.
5: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3: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7: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6: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또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8: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최연적으로 해서
6: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8: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 대표께 일단은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 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공개 보고서입니다. 해외 선거관리 제도 연구 등을 하러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다녀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인 출장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의 아내도 함께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실제 당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철도 운임

0: 부터 숙박 등 체류비, 풍토병 예방약 사는 돈까지 노 전 위원장 아내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역시 부부 동반 출장임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세 차례 해외 출장은 모두 부부 동반,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해와 지난 2024년 출장 일정엔 선관위 수장 배우자들의 별도 프로그램 같은 노 전 위원장의 아내가 공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는 등 외유성 출장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인 신호를 내놨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신현성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 이란전쟁 종전합의로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상당 기간 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이후 반도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는 겁니다.
3: 간접 효과와 2차 파급 효과가
4: 김영주 한국은행 물가 고용 부장입니다.
3: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간접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하반기 이후 물가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선 3% 내외,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 이어 다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5월 전망 이후로
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5: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그때 판단을 뒤집는 그런 변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2: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채권금리와 환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5: 중앙은행은 이 하루하루의
4: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5: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저희는 항상 이제 각별히 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뭐 빅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그 당시에는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한국은행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어제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면서 9,000피를 향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50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6: 코스피가 8,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58% 오른 8,864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8,700 후반과 8,800선을 오가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8,800선에 안착하면서 9,000피를 향한 동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1등 공신 SK하이닉스는 252만 1,000원을 찍으며 처음으로 250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 오른 34만 6,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따른 유가 안정 등이 투자 심리를 살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 이란과 미국의
4: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7: 일단락 된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 그 부분이 이제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어하고 이제 금리 부담에 대한 어떤 위험이 좀 진정되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살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6: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

0: 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5.5% 급락한 79.65를 기록해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8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3% 오른 1031.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513.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경제 한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진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조사 기간이 오는 10월 17일까지로 4개월 연장됩니다.
2: JTBC의 채무 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1: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업인 엔트로픽이 서울 사무소를 공식 개소하며 국내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 오 시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하명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인 오 시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재판이 기획된 것이라며 특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4: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4: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3: 이번 사건이 조작된 여론조사 문제가 발각돼 캠프에서 쫓겨난 명 씨의 보복성 사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의 증거 역시 풍문 수준이라며 명 씨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고 여론조사 대납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오세훈 시장의 1심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주요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관여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정규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5달 만에 첫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5: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고동환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정규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 네, 신도들 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셨습니까?
7: 당비 대납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5: 이들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신도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한 합수본은 이들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가입시킨 인원이 5만 명이 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 전 총무는 신천지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 포탈 등 신천지가 연루된 수사를 덮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교인들의 입당을 추진한 거로 보고 최근 이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된 합수부는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향해 수사력을 모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뭐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5: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1도, 습도는 59%입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

0: 얘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2: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4: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2: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아, 신호 바뀌었다. 자, 이제 길 건너자.
7: 누군가에겐 그저 빨리 가고 싶던 몇 초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그 몇 초가 평생을 바꿔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호위반은 단순한 운전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 위 모두가 함께 믿고 있던 최소한의 약속을 깨뜨린 중대한 과실입니다.
8: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그대로 달려와서 저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9: 아, 그게 그 옆에 다른 차가 있어서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아예 앞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7: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빨간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들이 있죠. 바로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법은 긴급자동차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모두가 멈춰야 하는 순간에도 정말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통행의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예외가 언제나 면제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8: 그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야 해서 그러다 보니까
9: 응급 환자도 없었잖아요. 빈 차였잖아요.
8: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를 태우러 가는 중이어서.
7: 긴급성이 불분명한 상황에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장현승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십니까. 장현승 변호사입니다.
7: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화물차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신호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었다는데 어떻습니까?
10: 네, 이 사건 저도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고 피해자 부부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이미 횡단보도의 3분의 2가량을 건넌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보행자로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지킨 상황이었던 거죠.
7: 혹시 음주운전이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10: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피해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신혼부부였고 퇴근 후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 C씨는 임신 17주였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뱃속 태아도 함께 세상을 떠났고요. 남편 B씨도 늑골골절과 폐손상 등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C씨가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고 꾸준한 헌혈로 헌혈 유공장까지 받은 분이었다는 점입니다.
7: 신호 위반을 그저 단순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잠깐 못 봤다, 금방 건너면 될 줄 알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 몇 초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온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됐죠?
10: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 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C씨가 사망했으며 B씨도 크게 다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본 거죠.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7: 금고 2년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징역 2년과는 뭐가 다른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둘 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긴 합니다. 다만 징역은 수감 중 노역, 즉 작업을 해야 하고 금고는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징역보다 가벼운 형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에서는 징역보다 금고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부주의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금고 2년이지만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실형은 아닙니다.
7: 근데 이 점에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숨졌고 심지어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더군다나 보행자 신호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왜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온 걸까? 의문이 남을 것 같거든요.
10: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지점입니다. 결과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크게 본 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강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의 일정 부분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태아가 모두 사망하고 남편까지 중상을 입은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형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볼 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고였는데 일단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피해자 측과 합의가 고려됐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서 궁금한 게요. 혹시 형사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아니면 오히려 민사를 염두에 둔 합의였을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10: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청구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거나 모든 손해를 합의금으로 가름한다라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에 관한 합의라는 취지 정도로만 작성을 하고 민사청구권은 유보한다고 명확하게 적어둔다면 민사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는 합의금의 액수만큼이나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7: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항목이 쟁점이 되고 법원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배상 범위를 판단하게 될까요?
10: 이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하는 겁니다. C씨가 대학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에 직업, 나이, 기대 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비와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입니다. 사고 후 중환자실 치료가 있었고 장례비도 발생했으니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셋째는 위자료입니다. 여기서는 태아 문제도 중요한데요. 태아 자체에 대한 독립된 손해배상은 쉽지가 않지만 태아를 잃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 B씨 역시 본인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0: 무조건 면제 여부가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를 이송하러 가던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환자가 응급 상태가 아니었고 신호를 지켜도 지체되는 시간이 수분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본 겁니다. 결국 긴급자동차도 교통안전주의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신호 위반이 허용되는지는 실제 응급성, 부득이성, 사고 위험을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1: 최근 이 지점에서 논란이 된 사고가 있었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 보도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다가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SUV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여성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보호자와 구급차 내원 SUV 탑승자 등도 다쳤습니다. 중요한 건 사고 당시 구급차가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경찰도 이 상황이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중랑구에서도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송 중인 환자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말씀해주신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케이스와 아주 유사한 사례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긴급자동차가 특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0: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인천 사고처럼 환자를 태우고 있었다면 일단 긴급자동차 운행이라는 전제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가 실제로 응급상태였는지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상황이라면 응급상황으로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중랑구 사고처럼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태였다면 특례 인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직 환자를 태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만약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 이 사고는 결국 일반적인 신호 위반 사망 사고처럼 다뤄지는 겁니까? 특히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했다면 이 부분을 혹시 더 무겁게 평가할 여지도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네, 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신호위반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을 켰다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나 응급의료법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렌을 켜면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정말 응급상황이겠지라고 믿고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긴급하지 않은데 신호를 위반했다면 단순 부주의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런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까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걸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이 긴급 자동차의 어떤 이제 생명을 살릴 그런 의무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0: 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뭐 당연히 나와야 할 목소리라고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민간이송업체를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운행기록 누락이나 출동기록 미제출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기록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면 사설구급차가 법령에 맞게 운행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구급차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진짜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가 양보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비응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켜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실질화하고 운행기록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특례는 진짜 긴급한 상황을 위한 것이지 편의를 위한 면제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하림의 출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3: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이 강한 햇볕은 가려졌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도위가 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지금도 전북과 제주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세찬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현재 서울은 23도 선이고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한남대교 위에서 짧게만 밀리지만 구리 나가는 길은 이미 길게 밀립니다.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더디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후로는 여의도권을 통과할 때 밀리고 아직까지는 강남권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합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외곽 가는 길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짧게 밀리는데요. 시속 10km대고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10분 이상 소요되고요. 같이 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비슷한 구간에서 역시 막히지만 여기는 한 6분 정도 걸립니다. 현재 분당수로는 복정과 수서 사이 차량 밀렸다 풀렸다 반복하고 있고요. 현재는 서행운전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0: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1: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0: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3: All about news. YTN News FM.
1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17일 전화 브리핑에서 군사작전 종식과 이란 핵무기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양해각서 1조와 2조에서는 군사작전의 영구적 종식 선언과 내정 불간섭 약속을 명시했고, 3조에서는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제

되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압델 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자리에서 현재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MOU일 뿐, 만약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로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앞둔 가운데 이란이 후속 협상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란 전쟁발 고유가를 감안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예측을 제시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7% 내린 51,493.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21% 내린 7,420.1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4% 내린 26,021.6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철회합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사 대상을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 사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을 들여다봅니다. 합수부는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선관위와 외부 폐기업체 직원이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선관위가 투표 종료 뒤 상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상자 폐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당초 알려진 대로 서울시 선관위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6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노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기간 세 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노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8박 10일 출장을 떠났습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보고서에서는 선관위 직원 3명 등 모두 4명이 다녀온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대외비 내부 출장 계획서에는 배우자도 동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출장에는 예산 9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배우자 항공권과 체류비 등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지만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막혀 10분여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모경 의원은 어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그래야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목소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도 아시안게임이

0: 얼마 남지 않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도 마비된 상태라며 빨리 행정 처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거취와 재선거 관련 노선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요청으로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잇따랐습니다. 재선 박형수 의원은 무딘 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한동훈 개인 송석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속 버티면 과거 어느 당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신인 강승규, 이진숙 의원 등은 최근 지지율 반등 등을 근거로 사퇴를 반대했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도 대안도 없이 당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모임은 해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로 26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등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3.1도, 습도는 5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명당.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저도 당대표를 맡은 지 이제 겨우 100여일이 넘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서, 제 코앞에서 물러났어요. 사퇴하세요. 사퇴 안 하면 찌질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만둬야죠. 어제 요청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쏟아진 사퇴 요구가 바로 이러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 더 버틸 수 있을지 어제 읍총장의 분위기와 향후 전망

0: 전망까지 당내 중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2부 명당 인터뷰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본격 개파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0: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1: 네, 첫 번째 뉴스는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긴밀 교환입니다.
0: 아, 그래요? 어제는 뭐 30초 악수 뭐 요것만 얘기 나왔었는데 꽤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 모양이네요.
1: 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 촬영 후 환담 등 G7 정상회의 무대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2시간 동안 현안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0: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1: 네, 한미 동맹과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의 논의 주제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미-이란 종전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책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네.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본인의 SNS 계정에 2018년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산책했던 사진을 슬쩍 올렸잖아요.
1: 네.
0: 무슨 의미예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교가에서는 이제 미-이란 전쟁이 이제 종명 국면을 맞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번에 자리에서도 중동 지역에 이어서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남북 관계 등에 다양한 관심을 표명하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근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역대급으로 긴 순방을 하면서 외교 순방 성과를 내고 있는데
1: 네.
0: 국내에서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네. 한국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모든 관심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대통령 출국 환송 때도 그동안에 매번 참석했던 정청래 대표는 불참하고
0: 네.
1: 이례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배웅을 나오면서 명심이 김 총리에게 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쏟아지면서 이제 한 차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순방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이제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 중에 있는데요. 귀국 마중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등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0: 저도 어제 방송을 계속 하고 다녔는데
1: 네.
0: 그 방송사 프로그램 아이템이 대통령 외교 성과보다
1: 네.
0: 오늘 18일 날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정청래 대표 나가냐 안 나가냐 나온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거 가지고 방송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네. 뭐 아직 부르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0: 그러니까요.
1: 그래가지고 더 말이 나와서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1: 네.
0: 상당히 좀 화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맞습니다.
0: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1: 네, 두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장동혁 두고 격돌입니다.
0: 네, 어제 의총 분위기 험악했다고요?
1: 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거 소청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올림픽 공원까지. 장동혁 대표가 나가면서 전면 재선거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별로 동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1: 네. 장 대표는 추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개 광역단체 모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곳과 투표가 중단된 곳을 중심으로 7곳을 제한적으로 선거 소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0: 네.
1: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지역은 서울, 경기,

0: 인천, 광주, 전남, 울산, 부산, 충북 등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제가 이제 선거소청 마감 시연이었는데요. 자정이. 그때 국민의힘은 이들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접수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후보자 명의로 대전과 충남, 세종, 전북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제출됐습니다.
1: 이긴 곳은 서울밖에 없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의원총회에서 장동현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했다고 하던데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0: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네. 선거 결과 관련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송석준 의원은 공개적으로 중요한 전장에서 포함하면 과감히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책임형 임기제의 기본 속성이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과거 어느 당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한 경고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찌질이 발언은 이제 과거에 2019년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당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비난한 이현주 의원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1: 네.
0: 송의원 외에도 신성범, 권영진, 이성권, 조은희 의원과 함께 구주류로 분류되는 이종배, 윤한홍, 박형수 의원 등이 장대표 사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1: 참 면전에서 네. 장동현 대표 사퇴해라 이러는데 네. 버티고 인상 쓰고 막 있고 중간에 그냥 안 듣고 나가버리고 이게 과연 맞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진수 의원은 저랑 어제 인터뷰했는데 네. 장동현 대표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네. 이진수 의원은 이제 의총에서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선전했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대했습니다. 네. 강승규 의원도 장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간 곳 중에서도 이긴 곳이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대안도 없이 당 대표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한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해체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이제 곤혹스럽고 외로운 처지냐 이거를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네. 비서실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본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삼선 송석준 의원한테 나가서 하세요 막 이렇게 그쵸. 외친 것
0: 네.
1: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고립됐다라는 단적인 증거예요. 비서실장은 원래 말이 없거든요.
0: 그쵸.
1: 비서실장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 대표랑 당의 의원들 사이에 그냥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0: 가교 역할만. 네,
1: 브릿지 역할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공격하고 나섰으니 장동혁 대표나 박준태 비서실장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스스로 네. 자백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정정식 원내대표랑 사이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0: 어제 아무래도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의총이었는데 네. 선거 소청 문제를 두고서 이제 장 대표라고 정점식 원내대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1: 네.
0: 당이 투톱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 올림픽 공원 집회를 참석하거나 일부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수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가 선거 패배론에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장 대표를 사퇴시키려면 장 대표가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최고위원들이 연쇄 사퇴를 해서 당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뭐 당 지도부 구성을 보면은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네. 정정식 의원이 원조 친윤 당권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당 지도부를 흔들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장 대표 체제가 계속 이어질 거고 이제 잡음도 계속 이어질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의원들이 선거 책임, 뭐 당 대표로서의 책무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0: 네.
1: 참 버티는 게 맞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입니다.
1: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오 시장이 과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이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민중기 특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네. 어제 법정 분위기도 살벌했을 것 같은데 네.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1: 네.
0: 반면 오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사건은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면서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부도덕한 기소라고 비난했습니다.
1: 네.
0: 또 특검팀을 향해서도 불리할까 봐 명태균 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떳떳하십니까? 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오 시장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0: 네, 오 시장은 1심 선고가 한 달 후인 오는 7월 22일로 잡혔습니다.
1: 네.
0: 그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서 633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면 네. 이제 이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에 대법원 확정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1: 네, 이거는 100만 원 이상 형이 네. 확정이 되면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0: 네.
1: 앞으로 재판 과정, 변호 과정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주장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0: 네.
1: 그래서 증거나 증언이나 뭐 녹취록이나 정황 증거가 없어가지고 좀 뭐 특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희도 뭐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많아가지고
1: 네.
0: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으로 정말 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미 이란 종전 MOU 초안 공개입니다.
1: 네, 저희도 이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0: 네.
1: 내일 스위스에서 체결할 예정이죠?
0: 네, 맞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미 블룸버그 통신이 전쟁 종식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공개했습니다.
1: 설명해 주세요.
0: 네, 초안에는 이제 14개 항목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즉각적, 영구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합니다.
1: 진짜요? 이번엔 진짠가요?
0: 네, 뭐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하고 있는 레바논 전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조치도 포함됐는데
1: 네.
0: 이란의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 네.
0: 또한 미국이 협상 진전을 고려해 동결 제한된 이란의 자금, 자산을 해제하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된 지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때릴 수 있어라고 으름장 났어요.
0: 네,
1: 서명하긴 하는 건데.
0: 네, 어제 이제 최종안이 아니라면서 마음에 안 들면 공습을 복귀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1: 네.
0: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 네.
0: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1: 네.
0: 이란이 동결한 이란 자산에 대해서 미국이 동결한 이란 자산에 대해서
1: 네.
0: 우리 돈이 아니고 그들의 돈이며 그건 어느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합의가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도 중립적 입장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1: 네. 하여튼 뭐 종전이 진짜 될지
0: 네.
1: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변덕스러워가지고
0: 그러니까
1: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 방금 30분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란이 종전 MOU는 전자 서명이 완료됐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이제 공식 서명식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1: 네.
0: 신경전인 건지
1: 네.
0: 아니면 이제 안전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림을 만들어주기 싫다라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르신문 민웅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치즈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0: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네, 저는 잠시 후 2부 나경원 원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돌아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재선거 소청부터 장동혁 대표 사퇴론까지 주목받는 이슈들이 다 다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가갔는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5: 네, 안녕하세요.
4: 대표님, 저 네. 이번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때 나경원 대표님이 당대표신 줄 알았어요. 저 유튜브에 대표님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지원 유세하는 거 봤거든요. 안 힘들으셨어요?
5: 아, 진짜 저는 이번 선거 같이 힘든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선거보다도 더 힘들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원래 이제 지방선거 하면 TK, PK 지역은 지원 유세 요청이 많지 않습니다.
4: 그렇죠.
5: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정도인데 네. 이번에는 TK, PK에서도 이건 아. 무소속 바람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네. 초반에는 TK, PK까지 다니었고요. 네. 그래서 뭐 84번 지원유세를 했고 네. 제가 뭐 새벽 5시 반 기차를 타고 가서 네. 한 지역에 20분 이상 머물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대선 후보처럼 지원유세했다 막 그럴 정도인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또.
4: 제일 보람 있는 당선자는 누구세요? 이렇게
5: 아, 저요? 아, 제일 보람 있는 거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표수가 적을수록 제가 뭔가 기여 많이 한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선거일 직전날
4: 맞아요.
5: 선거일 직진 그러니까 네. 전날 네. 그러니까 제가 충주시장은 하도 오라오라 했는데 아, 계속 못 예, 가다가 예. 선거일 전전날 갔는데 110표 차이로 됐잖아요.
4: 그러니까요.
5: 선거일 전날 또 간대 중에 한 곳이 제물포구

0: 정장이에요.
1: 오.
0: 근데 220표 차이로 됐어요.
1: 이겼어요?
0: 예. 네.
1: 오.
0: 그러니까 다 그런 데가
1: 네.
0: 정말 아, 내가 가서 그래도 정말 당선에 기여했구나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아이고.
0: 물론 뭐 저는 아쉬운 광역단체장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1: 고생
0: 정말
1: 많으셨네요.
0: 미력이나마 사력을
1: 네.
0: 다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선거 때 살도 많이 빠지고요.
1: 네.
0: 고생 많이
1: 아니, 전국
0: 했어요.
1: 방방곡곡 다니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0: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1: 알겠습니다. 그 선관위 국조특위가 이제 발족을 했잖아요. 지금
0: 네, 예.
1: 윤상현 의원이 됐던데
0: 네.
1: 이거 대표님이 이거 위원장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기도 하시고 워낙 이 분야에는 또 해박하시니까.
0: 뭐 선착순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뭐 윤상현 의원님이 먼저 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원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된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정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단한 명의 국민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선관위 개혁에 이르기까지 선관위는 저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1: 아,
0: 생각하는데요.
1: 그렇습니까?
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조특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의 핵심
1: 그렇죠.
0: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잘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1: 대표님 생각엔 재선거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1: 아니면
0: 저는 사실은 처음 송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 11시쯤에 바로 개표 중단하고 이거는 재선거해야 된다고 올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투표의 선거의 무결성이
1: 그렇죠.
0: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결과에 있어서의 정당성보다 앞서는 것이 투표 과정에 있어서의 무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선거가 참정권 회복, 박탈된 참정권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서울시 전역이 아니라 그냥 그 투표소에
0: 그러니까 이제
1: 국한된 거라고
0: 그거는요.
1: 생각하시나요?
0: 사실은 이런 저는 뭐그 투표소 포함. 투표소만 하는 거 포함 이제 그걸 또 재투표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선거법으로는요 재선거가 인정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선거법 개정안도 내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독일 베를린
1: 네.
0: 경우에는 2년 만에
1: 그렇죠.
0: 재판에 의해서 재선거가 가능해졌는데요. 독일에는 이 우리 공선법 규정 같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직선거법에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1: 그렇죠.
0: 선거 무효가 가능합니다. 선거
1: 네.
0: 무효가 가능해야지 재선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발빠르게 한 것이 이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이미 제출을 했고요. 저는 여야 합의로
1: 그렇죠.
0: 이거 하는 것이
1: 네.
0: 앞으로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는 뭐 소급표 규정도 넣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헌법상 중대한 권익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급표 규정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1: 소급적용시킨다는
0: 결정도
1: 말이에요.
0: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냐 하면 선관위가 이렇게 엉터리 조직이 된 것이요. 바로 이런 공선법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 규정 때문에 선관위가 더 엉터리 조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1: 네.
0: 저는. 그래서 일종의 이 규정이 선관위로 하여금 많은 자유를 줬다. 마음대로 할 자유. 그거 보셨을 텐데 수원인가 어디는 투표수를 잘못 입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0: 근데 예전에. 근데 그거를 총선 때. 근데 그거를 양 후보자한테만 통보를 하고 여태까지 홈페이지에 안 고쳤대요. 그들은 이제 왜안 고치느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 규정은 반드시 고쳐야
1: 그래야
0: 되고요.
1: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된 투표소는 재선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현안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셨어요?
0: 마지막 순간에는 조금 제가 일찍
1: 일찍 나오셨어요?
0: 있었습니다. 네.
1: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0: 뭐
1: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뭐 과반이 넘었다, 60명이 그런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0: 뭐 이제 뭐 사실 이렇게 그 편안한 의총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네. 이렇게 격앙된 의총이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0: 대선거를 위한 이 지방선거의 재선거, 선거 무효소송을 위해서는 소청 전치주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소청을 먼저 해야 되고 어제가 소청 제출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이 소청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한 축에서 있었고요. 이것도 역시 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또한 축은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둘다 뜨거운 논의라서 의총이 뜨겁긴
1: 아니, 그
0: 뜨거웠습니다.
1: 분위기 어땠어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더 확실히 보도된 것처럼 많았어요?
0: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먼저 그 재선거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1: 그건 충분히
0: 됐었어요.
1: 얘기했잖아요.
0: 장정일 대표 사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이겼다 졌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겼다 졌다를 다른 해석을 하는데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당이 잘해서 표를 준 거는 아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이런 반헌법적 폭주, 예컨대 대통령죄를 지우려는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든지 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1: 그렇죠.
0: 정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마저 차단시키는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야당이 좀 견제해줘 하고 저희한테 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선거가 이겼네 졌네 이런 논의를 떠나서 적어도 우리 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1: 그
0: 합니다.
1: 출발점은 뭐예요?
0: 그러니까 그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어제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의총에서 또 다른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쇄신과 변화에 대한 논의의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강한 톤의 사태를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침묵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당대표 세우기만 하면 맨날 우리가 끌어내려갖고 이게 당의 루틴이 돼서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좀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쇄신과 변화를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1: 나경원 대표님은 어제 발언은 안
0: 저는
1: 하셨죠?
0: 어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재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면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재선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해서 어제는 저도 오히려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
1: 대표님,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0: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리냐 패배냐가
1: 아니,
0: 중요한 게
1: 대표님 보시기에.
0: 아니다. 아니, 절반의 승리, 절반의
1: 절반의
0: 패배인데,
1: 패배.
0: 그러니까 이것을 승리했냐, 패배했냐,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공식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저는
1: 왜요?
0: 결국은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뉴스의 대부분을 우리가 점거해야 될 뉴스는 결국 참정권 박탈을 통해서 나온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선거제도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선관위는 어떻게 제도 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초점을 맞춰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두 가지 이슈잖아요. 장동혁 대표 사퇴하냐 안 하냐, 한동훈 저 의원
1: 복당하냐?
0: 복당하냐 안 하냐. 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이것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 당의 구조가 안 짜여졌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당의 리더십의 부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따로 의원 따로가 된 거죠. 110석은 작은 의석수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제일 야당이라면 저는 6.3 지방선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 투표용지 부족 및이 투표 중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TF 만들어서 뭐 국조 특검은 이제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당내에 뭐 TF 만들어서 선거법은 어떻게 개정하냐, 선거제도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다음에 선관위는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선관위 가버넌스는 어떻게 하면 이거 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토론회도 만들고 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대표 사퇴 여부 뭐 복당 여부 이런 뉴스에 묻혀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뭐 합니까? 63 저 잠실에 있는 이 시민들의 외침을 전부 다 뭐 폭력 뭐 부정선거 이렇게 더 씌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지난 주말에도 가서 워낙 뭐 주체가 없는 곳이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정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반적인 과거와 같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부터 6.3 지방선거는 이 정도 부실이면 부정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선거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1: 대표님께서 이제 안타깝고 참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0: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1: 그럼 당대표 그만둬면서 책임져야 돼요?
0: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된 리더십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책임지라는 쪽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뭘 의견 수렴을 계속하세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메신, 뭐 메시지, 행동, 정무적인 판단 보면은 당대표로서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한 의견들이 좀 더 많아서 어제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이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은 맞죠. 네. 원내대표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은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0: 오늘
1: 어떠세요?
0: 계속 저한테 답변을 끌어내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의견 수렴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의견 수렴하는 걸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대표님 같이 이렇게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고 당내에서 중진 의원분들께서 그냥 침묵하고 의견 수렴만 해야지라고 하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이
0: 저희 뭐 지난번에
1: 있어요.
0: 중진 의원들도 모여서 네.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걸 이제 원내대표한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당의 모습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선거 전 똑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 그래서 쇄신과 변화를 담아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강요하시지 말고 저희 당에서 현명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좀 더 폭넓게 말씀들 나누고 의원들과 과연 어떤 솔루션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기대만큼 못하고 있다.
0: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우리 의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딱 기구가 만들어지고 했으면 네. 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까지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긴 있었지만 이 당대표 산하에 뭐 기구 하나 발족을 못한 것 같은 것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1: 네. 침묵하는 다수의 중진 의원분들의 심정과 생각이 장동혁 대표는 체제는 그냥 유지돼야 돼. 이거에 더 추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면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1: 아니 너무하세요.
0: 뭐 그래서 저희 당이 좀 현명한 국민들 마음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정말 저는 국민들이 저희 국민들께서 이번에 인공호흡기 달아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저희가 잘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총장에서 좀 특이했는데 저도 네. 뭐 정치권에서 30년 있어봤지만 비서실장이 막 삼선 의원한테 나가서 하세요! 막 소리 지르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은?
0: 뭐 우리 당이 이미 뭐 영선 대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의 전통이나 당의

0: 발언하셨죠. 네.
1: 비율로 보면
0: 제가 마지막 순간에 없어갖고 제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1: 계셨을 때까지는 좀
0: 어려운데
1: 압도적이었어요.
0: 뭐 발언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1: 네.
0: 많았죠. 네.
1: 한동훈 대표 복당론에 대해서 좀
0: 또 이제 이 질문이군요.
1: 어쩔 수가 없어요.
0: 그래서 요새 저 출연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 언론에 나가면 저는 이 저 아 선거제도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네. 이런 거는 이슈가 안 되네요.
1: 이러한 좀
0: 제가 그동안 조용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당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니까 밖에 나 저는 늘 그래요. 당내 문제를 밖에 나가서 떠들어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또 안에서 이야기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1: 그럼 오늘까지만 저랑 밖에서 얘기하시고 이후부터는 안에서 해결하시고요. 한동훈 대표 복당 찬성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양반이 진짜. 처음에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더니 막 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해지신 것 같은데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기다리면 네. 언제까지 기다려요?
0: 글쎄 그거 기다리는 거 제가 뭐 시점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몇 가지 사과해야 될 점도 있고요.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복당을 논의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뭐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과 말고?
0: 뭐 사실은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네. 그 한동훈 의원이 미래혁신 포럼 합류한 대표님께서도 거기 회원이시죠?
0: 아, 우리 뭐 저기 국회 포럼이라는 거는
1: 맞아요.
0: 사실 회장이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 네. 회원은 품앗이로 주로 합니다. 회원은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미래혁신포럼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하는 네. 거라서 저도 그냥 회원으로 가입은 돼 있고 저는 이제 인구와 기후 그리고 네. 내일이라는 네. 포럼을 이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포럼에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한동훈 네. 대표가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거. 네. 네.
1: 왜 가입했어? 아이 참 뭐야 지금 복당하려고 지금 수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면
0: 아니 뭐 의원 한 명당. 세 개까지 맞아요. 포럼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뭐 민주당 포럼 들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포럼 들겠지. 그래서 네. 아마 그래서 가입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네. 한동훈 의원이 아 나는 보수의 전략 자산이다. 그러면서 나를 빨리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재명 정권과 내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뭐 잘 싸우시죠.
1: 끝이에요?
0: 네.
1: 끝이에요?
0: 아니 우리 한동훈 대표 항상 본인 저 표현 잘 하시는데 네. 그냥 또 그런 전략 자산들이 또 많죠. 네. 우리 보수에도.
1: 대표님 일각에서는요. 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국민의힘 주류 세력 분들의 일부가 우리 나경원 대표님을 차기 대표로 당대표로 이렇게 좀 옹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0: 글쎄요.
1: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0: 저는 뭐 들은 바 없고요.
1: 네.
0: 저는 들은 바 없고 저는 또 워낙 주류 세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국조특위 위원장 못 되는데 네. 제가 저도 해볼까 하고 가서 얘기했더니 벌써 뭐 윤상현 의원이 얘기해서 저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1: 그런데 이번에 뭐 지방선거.
0: 아니 제가 왜냐면 그 국조특위는 좀 제가 하면 잘할 것 같더라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법사위 간사도 안 돼갖고 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거 아 1년 넘게 고생했구나. 그래서 국조특위 위원장 좀 한번 해볼까 했더니 또 윤상현 의원이 먼저 신청해서 안 된다는데 뭐 네. 제가 주류 세력입니까?
1: 이번에 뭐 지방선거 치르시면서
0: 네.
1: 아 내가 당대표였으면은 훨씬 더 잘 치를 수 있겠다. 내가 2028년 총선 앞두고 내가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런 정치적인 생각과 욕심은 좀 있으시죠?
0: 저는 뭐 사실은 이런저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당이 진짜 당이 변화하고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는데 내 역할은 무엇일까? 뭐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제 역할을 다 하려는 게 저의 뭐 자세였고 그것이 뭐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제가 이게 무슨 내가 무슨 후보냐 하는
1: 네.
0: 정도로 뛰어다녔는데요. 다음 선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0: 우리가 이제 그다음 바로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의석수가 적다고.
1: 네.
0: 근데 의석수

0: 표가 적어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의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1: 네.
0: 생각은 합니다.
1: 그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딴 방송 가셔 가지고 장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
0: 네.
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천?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혈당 관리 식단, 혈당 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5: 엄마.
6: 민준아.
7: 유정아.
8: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6: 아빠 늦게 와도 돼.
8: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6: 나도 바쁘니까 끊어.
8: 주말에도 긴급 돌봄.
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8: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2: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3: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12: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4: YTN is FM.
15: 삼성과 함께하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맹렬한 더위로 하루하루 덥는데요. 오늘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고요. 성산로는 모래내고가 차도해서 연세대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뒤쪽으로 월드컵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 측근, 이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아니, 제가 왜 측근이 아닙니까?
0: 며칠 전에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셨어요.
1: 아니, 협박 문자
0: 뉴스 명당을 네. 탈당하겠다라는 협박 문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1: 저는 제게 이렇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시는 대표님한테 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0: 저 휴대폰 공개합니다. 그럼 문자 주신 거.
1: 정말 너무한다. 진짜.
0: 뭘 너무해요. 탈당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1: 그거는
0: 아,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1: 아니, 그 조건이 있잖아요.
0: 아, 예 아니요로 대답해보세요.
1: 너무 애정하게 탈당한다.
0: 알았어요. 서영준 맥정치 사회연구소장님.
2: 저는 탈당하지 않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네. 좋아요.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야, 저런 식으로 간 거구나. 저런 식으로 먹는구나.
0: 저의 영혼의 단자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 뉴스명당에는 친명파와 친석파가 없습니다. 오직 친장파만 있을 뿐입니다.
0: 그렇지. 이래야지. 근데 막 나한테
1: 아니, 막 저 얘기는 지금 본인이 친장동혁이라는 얘기 아니야?
0: 뉴스명당은 네. 장동혁 대표를 네. 당원으로 가입 안 시킵니다. 네. 컷오프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국민의힘 우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찬호 의원님, 네. 국민의힘 우총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그 어저께 그 장동혁 대표 퇴진 여론이 확인되었다.
0: 네. 대략 몇 퍼센트 비율로 하면
1: 저는 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박하게 치는 분은 뭐 7-3이고 그다음에 좀 세게 부르시는 분은 뭐 9-1이다.
0: 9-1.
1: 예, 그렇게 다 퇴진하라는 쪽에 그 다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였고 네. 강경하게 그래도 장 대표를 좀 옹호한 사람은 이진숙 의원. 예. 그 정도였다. 예, 이런 얘기 이런 얘기였습니다.
0: 침묵하는 다수 중진 의원들의 심정은
1: 물론 그건 아전 인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중진 의원들이 그동안 이제 중진 의원들 상당수는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라든가 네. 또 어쨌든 간에 저 윤 어게인 세력을 뭐 저 이 대놓고 절단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또 탄핵을 반대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어정쩡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면서 어제 저렇게 퇴진 요구를 많이 대놓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한 그런 기류를 계속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 정도는 제동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걸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분들도 이미 현실을 파악하고 이미 대세는 좀 장동욱 대표 쪽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 있다.
0: 네.
1: 그런데 다만 이제 그분들의 관성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는 이게 혹시라도 장동혁 퇴진을 조기에 이루게 할 경우 한동훈 복당이 또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닌가.
0: 그게 연관돼
1: 여기 연관돼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분들은 장동혁 하면 한동훈이 바로 붙어 있어요. 이게
0: 네.
1: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4: 네.
0: 어제 장동혁 대표 우총장 얘기 듣다가 중간에 나갔어요.
4: 네.
0: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4: 근데 뭐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0: 그렇죠.
4: 그동안 그러니까 어제 의총이 뭐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했지만은
0: 네.
4: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사퇴를 얘기한 사람이 송석준, 이종배, 윤한홍, 신성범, 박형수, 권영진, 조은희 뭐 이런 분들이고
0: 네.
4: 옹호한 분들이 뭐 박대출, 강승규, 이진숙, 뭐 박덕흠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형을 봐도 뭐 6-4 아니면 7-3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국민의힘 의총 항상 그렇지만은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4: 예, 침묵하는 다수가 있어요. 그거를 과거에는 뭐 언더 찐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분들이 행동에 나서는 애 아니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나갈 때는 물병 나와야 물병 정도는 나와야지 이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건데 물병은 그냥 물뚜껑도 안 나왔다.
0: 네.
4: 예, 뭐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예.
0: 박대출 의원은 자기는 그냥 과거의 선거와 관련된 통계를 비교해서 알려준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해보라고 한 거지 내가 장동혁 대표 지키려고 한 거 아니다. 옹호한 거 아니다. 그렇게 페북에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대출 의원은 좀 빼는 게 맞는 것 같고 서영주 소장님
2: 네.
0: 그 서 소장님도 정치권에 좀 오래 계셨잖아요.
2: 네, 네, 네.
0: 당대표 비서실장
2: 네.
0: 삼선 의원한테
2: 네.
0: 나가서 하세요. 삿대질하고 네. 노려보고 째려보고
2: 네.
0: 대한감일에 모임 해체해라 이러고
2: 네.
0: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2: 그러니까 뭐 혹시. 요즘에는 정치권에서 참 희한한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기행을 일삼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박준태 의원이 자율적으로 했을지 아니면 이게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했을지 그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0: 한몸 아니에요, 한몸.
2: 아니, 한몸이어도 사실 그 당대표 비서실장이 통상 대표가 의원들하고 각을 세울 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아니면 침묵을 하거나.
0: 그렇지.
2: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말한 거를 제가 보고 놀랬던 건 그 대한감 이래 해체해라.
0: 그러니까.
2: 그 누구 모임으로 해체하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0: 그 왜 당대표를 그만두라고 그러냐. 당원들이 뽑아줬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모임도 해체해라.

0: 막 이런 논리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의원들은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뭐 사실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그래도 이게 선배 의원이 있거든요.
0: 네.
1: 송석준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0: 그러니까.
1: 그 옆에서 앉아서 나가세요 두 번이나 막 이렇게 고함 치는 걸 보고서 야 여기는 위아래도 없구나라고
0: 강원도가 땅에 떨어져.
1: 강원도도 없고 이게 사실 좀 민망했어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그 수준을 제가 뭐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강찬호 의원이나 김진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가 위기에 처한 건 맞으나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맞을매 일찍 맞자라는 입장일 거고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어제 박준태 의원한테 나온 것이고
0: 네.
1: 근데 힘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 의원들
0: 왜요?
1: 안 나가요
0: 안 나요?
1: 장동혁 대표 버텨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시끄러워봤자 힘만 빼는 거라서 그냥 최소한 본인들 스스로 노스 침만 안 뱉는 어제 박준태 의원 같은 그런 좀 품격 낮은 행동들만 안 나오면 그래도 크게 뭐 손해볼 거 없는 싸움이다.
0: 강 의원님도 기자 생활 한 30년 하지 않으셨어요?
2: 네.
0: 저런 거 보셨어요? 보통 당대표랑 의원들 싸우면 비서실장이 딱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의원 방에 가서 아이고 의원님 왜
2: 네.
0: 그러셨어요? 아 대표 뜻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이거든.
2: 네.
0: 근데 어제 저런 모습은
2: 지금 우리 장성철 대표께서 과거에 그 이제 김무성 의원 보좌관도 하고 과거에 쭉 여의도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이 너무 다른 거예요.
0: 달라요.
2: 저도 이제 기자 생활 좀 뭐 조금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봐왔는데 최근에 가장 그 눈길을 많이 끈 건 저는 김부겸 의원 낙선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김부겸 의원 낙선 인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그 상대방 탓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다 잘못되고 농부는 밭을 탓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그 많은 호감을 굉장히 긍정적 평가가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간만에 정말 옛날에 봐왔던 지금 말한 그런 대로 대표 그렇게 저 욕하는 의원들한테 비서실장이 대표 편 들면서 더 세게 나가가지고 분위기 나쁘게 하지 않고
0: 네.
2: 비서실장 가가지고는 그분들 이제 달래고 어? 좀 통합과 화합을 어쨌든 대표 쪽에서도 좀 추진을 하고
0: 그럼요.
2: 이런 게 옛날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옛날에 또 밤에 소주 한 잔씩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야, 여야 의원들도 어울리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없어요. 없을 뿐더러 이제 같은 당 안에서도 오로지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정치가 없는 거죠. 정치가 여야 정치가 없는 거는 기본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게 같은 동지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당보다도 더 오히려 막 옛날 무슨 원균 이순신 이런 관계처럼 돼 있어요. 지금
0: 네.
2: 이 당들이. 그래서 너무 이게 끔찍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당대표가 공천권을 독점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저 뭐죠? 그다음에 뭐 수천 표, 뭐 백 표 이런 차이로 그냥 당선만 되면은 그냥 의석이 확보되는 이 한마디로 소선거구제. 그리고 갈수록 그거에 힘을 얻어서 기생하는 지역 논리. 이거가 딱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모르지 내가 당권만 잡으면 모르지 내가 공천만 되면 여기에 의원들이 4년 내내 이건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싸우는 본질이 뭐예요?
0: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2: 그러니까 그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로 그렇게 연결된다.
0: 김준일 평론가님 네. 어제 예. 한 대략 그냥 70%가 장동혁 사퇴해야 돼 이런 분위기라면 신동욱 최고위원이 아 그래 의원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사퇴해볼까? 그렇게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3: 그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조선일보 등등에서 의총 신상 발언에서 내 거취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주변에서 압박하지 말라 먼저 이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0: 장동혁 대표가요?
3: 아니요.
0: 아 신동욱.
3: 신동욱 의원이 네.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압박이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있다.
0: 그렇죠.
3: 물 밑에서 이제 압박이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압박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 신체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출직 다섯 명 중에서 양양자 우재준 두 사람은 이미 사퇴 의사를 총사퇴할 경우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민소 최고는 사퇴를 할 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주목되는 거는 신동욱, 김재원
0: 그렇죠.
3: 이 두 사람이 키인데 김재원 최고는 그래서 신동욱은 어떻게 한대 맨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뭐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4연속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에요.
0: 직업이 최고위원이에요.
3: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이 8명 있고 당대표가 4명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장동혁 이렇게 네 명 있었거든요. 그 네 명의 지도부에서 다 있었던 분이에요.
0: 네.
3: 김재원 최고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거 다 저 선거에 나가서 된 건데 4당선 3분괴였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4당선 4분괴가 될 것이냐. 근데 항상 이 붕괴가 될 때면은 김재원 최고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움직였고 네. 본인 거 정말로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내가 죽을 것 같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거나. 그래서 이제 김재원 최고는 지금 공천을 차기 총선에 나가는 게 최대 이제 목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 지도부와 어떤 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0: 이게 공천 보장.
3: 공천 보장 예를 들면 내가 사퇴를 하고 공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가 이제 최대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네. 그 신동욱 최고는 사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3: 지금 분위기면은 저는 안 할 거라고. 현재는. 현재는 아니라고.
2: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는 키맨일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신동욱이 키맨이지.
2: 아니 키맨이지.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키맨인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시다시피 현실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현실이 일단 파악이 되면은 가장 그 180도 턴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0: 그래요?
2: 결국 그것도 이제 본인의 결국 이제 미래 보장이죠. 미래의 보장이 좀 된다면은 네. 이거 사실 그 전력이 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거에 친박 핵심이었고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에 친박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딴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그 지검장과 그 밑에 한동훈 검사가 했어요. 그래갖고 국정원 특활비 대납 의혹으로 김재원이 그 전 당시 수석이 네. 수사 불망에 올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네. 당시 공소장을 그 검찰에서 변경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말이 되냐 막 따지니까 거기서 윤석열 지검장이 그래 이거는 무리인 것 같다. 동훈아 이거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가자. 이렇게 돼서 그냥 결국 무죄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한테 하면서 네. 본인이 이렇게까지 칼날 먹었지만 네. 나는 이후에 네. 윤석열 이분이 보수의 총화로 각광받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피해받고 탄압받고 질차로 칼날 맞았는데 난 바로 이분을 응원한다. 우리 친박들도 이제 더 여기 누가 정말 더 앞으로 우리 대선으로 우리를 구원할지 결정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0: 그러면은 네. 김재원 최고가 네. 한동훈 대표가 이 당의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랑도 함께할 수 있겠네요.
2: 아니 그때도 그였잖아요. 자기를 세상에 수사해가지고 1심에서 어쨌든 간에 중형을 구형한 그 검사장을 결국은 그 가장 먼저 그 친박 그룹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 당시 그 문재인 윤석열 검찰의 희생자인데 그 대열에서 가장 먼저 내가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앞장서 윤석열 응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3: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에 경북도지사 당내 경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본인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막 날것에 이제 지역 주민들 그런데 한동훈이는 왜 쫓아냈노? 그러니까 내가 안 쫓아냈다. 뭐 이러고 얘기하면서 이미 약간의 그 기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0: 명분을 축적해놓은 거네.
3: 그러니까 이게 뭐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거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한동훈하고 척지지 않겠다 이런 게 김재원 최고의 그동안의 스탠스 실리를 추구하는 거라면은 신동욱 의원은 너무 각을 많이 세웠어요.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만 그 징계가 신동욱 의원은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굉장히 이제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비판도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때 당시 표결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한번 그 폭로도 했잖아요. 네. 신동욱이 표결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터무니없는 소리 그것도 있었고 이번에 박민식 응원 같이 다니면서 지지하면서 하정우 화이팅 만나가지고 그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막 갈색 그러니까 아마 신동욱 의원은 이거는 추론이지만 한동훈이 오면은 나는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공한증 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공한증 이게 상당히 이 체제를 만드는 데 변수가 될 거다.
2: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억도 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보수의 승리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뜻만 갔다면 과거의 앙금은 해소할 수 있다. 우리 저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유튜브에서 그저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워딩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0: 한동훈 편이에요?
2: 아니죠. 저 인터뷰했으니까 인터뷰 저는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홍보하고.
1: 보면은 지금 두 분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신동욱 김재원 이 두 사람은 눈치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정치 상황이나 그 정치인의 성향까지 뭐 구구절절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상황이 신동욱, 김재원 두 사람이 키를 짓고 있는 건 우리가 뭐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가 자꾸 신동욱은 어떻게 하는데 물어본다는 건 본인이 끝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키를 잡고 네. 본인이 딜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신동욱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말씀한 대로 한동훈계가 이 실권을 잡으면 나 공천을 받아야 될까? 근데 마지막에 남아서 본인이 결정권이 갖고 있으면 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신동훈, 김재원 두 분이 눈치 보다가 못할 것 같아요. 네.
2: 늘 결론은 희망사항을 얘기해야 돼요.
1: 희망사항을 못할 것 같다니까.
0: 그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항상 그 인생 상담을 한 역술인 선생님이 계세요.
2: 예. 그분 우리 장 대표께서 정말 보신단 말이에요.
0: 그분이 거의 다 맞췄어요. 정말.
2: 정말 보시는구나.
0: 정말 맞췄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어제 저녁에 답이 왔습니다. 장동혁, 정청래 이 두 분에 대한 앞으로 정치적인 네. 생명력 어떻게 되느냐 네. 답이 왔는데 네. 저 딴 데 가서 말씀드릴게요.
2: 나 저럴 줄 알았어. 네. 나 저럴 줄 알았어. 이래서 제가 딸딸. 아 여기서
3: 여기 진짜 명당이네요. 진짜 네. 여기 아니, 자리가 좋은가.
0: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곧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곧 내려온다 그러시더라고요.
2: 아 누가 장 대표가? 네.
1: 그 곳이라는 게
2: 곳이 언제야?
1: 기간 모르는
0: 8개월?
1: 거야.
0: 3개월 정도 안에 네? 3개월 정도 3개월? 끝날 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서수장님 네. 한동훈 대표 복당. 처음에는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줬었는데 이제는 좀 빨리 복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왜일까요?
1: 제 생각에는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0: 요구? 누구 요구?
1: 국민의힘 당내 요구.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를 조금
2: 빨리 들어와.
1: 소환 요구. 네. 들어오세요. 아 도저히 못 살겠어요. 네. 장동희 지도부 체제에서는 어디 가서 얼굴 두고 못 다니겠어. 네. 지금 재선 가자고 저 난리를 치고 있고 전국 재선거래. 도대체 누구한테 이빨을 드러내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야 불가피하게 재선거에 포함이 돼야 되지만 지금 재선거 국면을 그런 식으로 소청까지 해가면서 끌고 갈 일이냐 그거죠. 민주당이 지금 사실 뭐 국조, 특검, 개헌까지 다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좀 오버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한동훈 의원이 바깥에 있는데 어차피 들어오고 좀 일찍 움직이면 안 되냐.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한동훈 의원 자체도 사실상 이제 장동혁을 조금씩 견제구를 날리면서 들어갈까? 근데 서두를 건 없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가능성 있어요? 조기 복당?
2: 저는 조금은 불안하죠. 좀 그래도 조금 좀 걸릴 것 같아요.
0: 최고위원이 결정해야 되니까.
2: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김재원 뭐 신동욱 눈치 게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조금은 예를 들어 뭐 지금 그게 이게 또 상대적인 건데 네. 뭐 그게 그 조기라는 게 뭐 정말 일주일 아니냐 네. 이번 달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도 저 7월 내지 아무리 늦어도 8월 초? 네. 뭐 그 정도 안에는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0: 정보예요, 네. 추측이에요.
2: 아니 물론
0: 희망이에요.
2: 아유 정보가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저 나름대로 판 흐름을 보고서 이제 굳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해본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들어요.
0: 최근 네. 신동욱 최고나 김재원 네. 최고랑 통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2: 김재원 최고하고는 가끔 이렇게 안부 전화만 주고받습니다.
0: 안부 전화.
2: 네,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말 농익은 정치인 아니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잔잔하게 하시는데 참 이 어투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네, 네. 곤란한 질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 소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넘겨.
2: 정말 정말 노회하셔.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2: 네.
0: 아니, 최고위원님 생각 얘기해 주세요. 장 소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다고.
1: 원래 그 제가 이제 뭐 논의 얘긴데 김재원 최고 원래 김무성
2: 기였어요?
1: 대표 기였어요.
0: 네. 누가요? 네.
1: 저기 김재원 최고
0: 아니야?
1: 안 친했어요. 그때 제가 국회
0: 내가 보좌관이었는데
1: 아니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그 당시에
2: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다.
1: 예, 뭐, 예 그렇게 붙어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박근혜 쪽으로 갔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분은 대단히 이런 그 본인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결정 네. 움직이는 거.
0: 김준일 최고위원님께는 아니 김준일 최고위원님.
1: 최고위원입니다.
3: 최고로 해주십시오.
1: 그래 최고.
0: 김준일 평론가님께 얘기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조기에 복당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쓴 게 맞냐? 그 가능성이 높냐?
3: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오 시장한테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 시장도 굉장히 대립각을 좀 세우고 네.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의 중심에 서 있을

0: 하려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복당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계속 언론문이 보도를 하고 나오는 결국은 이제 복당해서 당권을 잡느냐 여기에 원래 초점을 맞추니까 이슈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이 복당 얘기를 좀더 많이 꺼내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나를 다들 전략자산으로 부르는데 왜 나를 안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가 나올 만한 것들로 이제 인터뷰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조기 복당을 생각한다기보다는
1: 네.
0: 이 체제가 지금 언제 무너질지, 예를 들면
1: 그렇죠.
0: 장조 체제가 이거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일단은 많이 던져놓고 거기에서 상황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 붕괴 후 복당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2: 그렇죠.
0: 선 붕괴가 장조 체제 붕괴가 된 다음에 복당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장조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1: 그렇죠.
0: 예.
2: 저좀 저거 뭐 7만 8천모 얘기도 했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 이렇게 인터뷰 한동훈 의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단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금 재선거 내지 선관위 사퇴 요거를 지금 빌미로 하는데 이게 지금 캘린더를 보면은 소청하고 뭐 지금 재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동혁 대표 본인은 재판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게 한 8개월까지 가요. 소청 한 6개월 그다음에 재판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는 그거 용인해 줬다가는 이건 진짜 하세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1: 아.
2: 너무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재선거 핑계로 저
1: 네.
2: 프로세스를 갖고서만 물고 늘어진다면 이거는 내가 쳐야 되겠다.
1: 네.
2: 이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동향과 여권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명청 전쟁도 전쟁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품새로 보면은 그죠 공소 취소 지금 뭔가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워온 게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1: 그렇죠.
2: 이건 탄핵이라고.
1: 네.
2: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 취소를 만약에 여권이 진짜 본격 어떤 액션에 들어가면은 그때 자기가 정말 거긴 전면에 나서야 되거든요.
1: 네.
2: 그거를 지금 본인은 복당 포인트로 잡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3: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이 거대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너무 이제 뭐 그렇게 뭐 빅픽처를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냥 이 정치권도 사람 사는 세상 살아서 동료 의원들 친한계 쪽에서 움직여서 요구를 하면 한마디씩 거드는 수준이 저는 그 요인이라고 보고, 친한계 쪽의 생각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밀고 들어오는 복당은 안할 생각인 거죠.
2: 아,
3: 억지로.
2: 그건 맞는 거 같아요.
3: 그러니까 추대받는 복당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엔 장동욱 지도부가 그 안에서 이제 소멸이 된 다음에 예, 짠 하고 들어와야 명분도 생기고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의 보수의 재건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장동혁 지도체제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당헌당규상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밀고 들어와봤자 이건 한동훈 의원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던지는 것들은 당의 친한계 플러스 장동혁이 지겨운 의원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화답 정도 수준이고 또 사실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같이 동반해서 뜨는 게 한동훈 의원 입장에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1: 그렇죠.
3: 왜냐하면 그한 묶음으로 대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그뭐 한동훈 의원의 뭐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가 뭐 너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복당까지 가는 것들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 싶어요.
1: 알겠습니다. 그 요사는 한 문장씩으로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3부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투표용지 국조특위위원장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낙점이 됐는데 자, 서영주 소장님 평가 한 문장으로 한마디.
3: 이 평가도 1년이면 다 잊어먹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0: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1: 황찬 의원님.
2: 어쨌든 모처럼 야당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장이 됐다.
1: 친해요? 윤상현
2: 아니 뭐 이제 알고 지냅니다.
1: 최근
2: 네.
1: 통화하셨어요?
2: 어저께 통화했습니다. 네.
1: 그렇지.
2: 네.
1: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
2: 아, 또왜 이래 또. 아, 이렇게 정말.
1: 본인이 되게 하고 싶어 했대요?
2: 아니 뭐 그런 거는 저는 안 물어봤고요.
1: 네,
2: 다만 안 물어봤고 선관위 근데 지금 문제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전 야당이 분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야당이 선관위 구조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저도 제가 선관위 좀 취재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나 이해가 없어요.
1: 없어요.
2: 그다음 둘째는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1: 그렇죠.
2: 본인이 가장 큰 문제냐.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가 저승사자가 되니까
1: 그럼요.
2: 선관위 눈치를 보는 거야.
1: 엄청 봐요.
2: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가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1: 알겠습니다.
2: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 때 누가 선관위 눈치 보나 이걸 국민들이 그걸 국정조사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 네.
1: 저희 4부로 우리 서 소장님이 기대하는 민주당 얘기를
4: 뭘 기대해요?
2: 그냥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4: 힘들어 죽겠구만.
1: 많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8: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뉴스명당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안간희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살다가 내가 장성철 방송을 찾아다니다니 얘기했었는데 많이 찾아주세요. 자주 놀러와주시고 매일매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런데 좋아요가 1000개가 안 돼요.
3: 한번 동료 한번 얘기해
4: 주세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3: 너무 지금 무리건조하게 그런 거
4: 아니에요? 아니 좋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좋아요가.
3: 김준일 평론가님 한번 예. 화끈하게 좋아요 동료 방송 한번 해주세요 멘트.
5: 예 좋아요는 장성철 사랑입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3: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시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나갑니다. 상황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 소장님부터 딱 공항에서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 만났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보고 악수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할까요?
4: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는 같은데 네. 사실 그냥 뭐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뭐 이 정도 고생이 많다며요 많다며요 라든지 아니면 들리게 하지는 않고 그냥 뭐 이렇게
3: 속말로
4: 속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장면이 뭐 그런 이렇게.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능한 분이라서 저는 그냥 그 정도.
3: 김준일 평론가님.
5: 이게 이제 신뢰가 아니잖아요. 그 실외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찬 할 때 이제 반명입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기는 조금 이제 이게 상황이 좀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요즘 갈라치기로 힘들다면서요.
3: 네. 오, 직설적으로
5: 예, 요즘 요로 요 정도로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그 생각이
3: 강찬호 의원님.
6: 저는 약간 좀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주관을 섞어서 그냥 생각해 본다면 네. 그건 내가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뭐 나오지 말라는 뜻으로 알은 모양이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러지 않을까 이건 분위기 좋게 하려면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박근혜 존경한다고 정말 존경하는 줄 아는 모양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씩 네. 웃으면서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모습도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폴더로 아마 인사하지 않을까
3: 하는 생각도.
6: 아 옛날에 지금 사실 그 이 정청래 이재명 갈등 이전에 네. 대표적인 당대표와 대통령 갈등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윤석열하고 갈등설이 불거지니까 네. 그 인사를 폴더 인사했다는 그 얘기 있었죠.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3: 그
6: 네, 그렇죠. 이번에도 정성철 그럴까?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금 본인 본심은 드러낼 대로 다 드러냈어요. 자,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 중에 네. 정말 두 사람이 다정하게 공항에서 그렇게 만나는 관계라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아, 그냥 그림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갈 때 이미 본심을 다 보여줬으니까 뭐 굳이 들어올 때까지 내가 여당 대표한테 박하게 하는 모습 보일 필요 있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냥 이제 판송 돌아오는 거에는 이제 정선 대표가 오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결국 그림용인 거예요. 그림용인 거 근데 거기서 그러면 정성호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의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며칠 전에 이미 그 전조가 보인 게 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십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을 월드 클래스라고 했다면 행동은 폴더 인사 아니겠어요?
3: 오케이 네. 서 소장님은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어떨까요?
4: 뭐 저기 강찬호 의원이 말한 대로 최대한 예우를 갖출 거예요. 저는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그래야만 진짜. 어이가 없을 거니까.
7: 시계를 차고 왔어요.
4: 뭐 시계도 뭐 찰 것 같고 최대한
3: 양손에 찼어요 저는.
4: 그거는 이제 뭐 얼굴 찼나 그거예요. 하나만 차야지.
6: 원래 양손 차는 건 소련군들이 차잖아.
3: 모스케. 모스케.
4: 그 사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찬해 대표를 이제 마지막 귀국길에 부르는 이유는 제가 대통령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야박하게 뭔가 뭐 이 당무에 있어서 정찬해 대표를 못 나게 한다라는 인식 부분들을 좀 부식시키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마지막 제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3: 마지막 기회요?
6: 그것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지.
4: 그러니까 좋게 만나서 봉합하고 그런 갈등들. 왜냐하면 저기 김인석 국무총리도 같이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다독이는 거예요.
3: 그래서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6: 나오지 말아주세요.
3: 정청래 대표가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4: 이미 알아들었어요.
3: 이미 알아들었어요?
4: 네,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정철현 대표가 뭐 독해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각이 있고 하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 자체가 본인이 그 진영 내의 플레이어 거예요. 선수. 그러니까 선수가 아, 나 경기 안 하고 싶어 해서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대표 선수로 출마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본인 몸이 아프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 감독 코치도 다 보고 있는데 나 안 할래요 할 수가 없거든.
3: 그렇죠. 나간다고 보시는군요.
4: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이제 지혜롭게 어떻게 이제 빠져나갈지에 대해서 고심이 많을 건데 그냥 고하기로 한 것 같고 정치원 대표 입장은 대통령은 두 번 일단 김 문장으로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불렀고 그다음에 순방 성과 때문에 여야 대표 한 번 더 부르실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시간을 주지 않을까.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 서 소장님의 이러한 분석 어떻게 생각하시고 먼저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멘트와 모양새를 취할지 그거부터.
1: 일단 뭐 맥 소장님이 맥을 짚는 거는 대한민국 1등이잖아요. 네. 예. 맥을 잘 짚어주셨고. 예, 네, 뭐 정청래 대표 그냥 근데 특별한 제스처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0: 멋쩍은 웃음 이렇게.
1: 아니 뭐 이제 고개 다 많이 숙이겠죠. 근데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였던 각도보다는 조금 덜 숙이지 않을까. 너무 90도로 숙이면 좀 비루해
2: 하는. 그렇지.
1: 비루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처럼 90도로 숙이지는 않고 한 75도 정도로 숙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0: 각도 재보겠습니다.
1: 네, 각도 75도.
2: 각도기가 필요한
0: 75도, 90도, 75도.
3: 맞아요. 네.
1: 국익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셨다. 이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할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김민석 총리랑 약간 어색한 약간 뭐 제스처 같은 거가 하나 한 번쯤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0: 정청래 대표랑
1: 정청래 대표랑 거기에서 약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같이 서 있거나 이제 그 장면이 살짝 한번 나오는 정도 요 정도로 요거는 마무리할 것 같고 청와대에서도 의정 가지고 너무 당대표 제끼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좀 욕먹을 소지가 많으니까 이건 나오게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청래 대표는 이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구주류 아니면 뭐 올드 민주당 이쪽에 세력을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고 안 나오면 살려줍니까? 저는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 그게 포인트야.
1: 나오면은 죽이고 안 나오면 살려줍니까? 나와도 죽고 안 나와도 죽고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이미 살려는 드릴게 그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일단 붙어본 다음에 그 다음을 모색하는 게 맞다.
0: 아니 아름다운 경선이 안 될 텐데 정말 사생결단.
3: 근데 그렇죠? 경선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경선은 말로 어딨어요? 아름다운 경선인지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이 어디 있어요?
0: 아니 그런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은 이재명 대표.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기게 되면 이거는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란 정치인과의 어떤 그런
2: 관계 문제가 아니고
3: 관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그럼. 대한 그 파열음인 거예요.
2: 엄청난.
3: 그냥 대통령이 이제 집권 여당 대표 눈치 보면서 국정 운영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게끔 아마 민주당원들이 결정을 할 텐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과격해지면 말씀한 대로 아름다운 경선이 아니라 완전히 난도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잘 어떻게 좀 편안하게 양쪽 진영 간에 갈라치기가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지 정권은 짧다. 막 이런 말이라든지 월드클래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과공비례예요.
2: 야구야? 그치, 야구야.
3: 원래 90도 인사는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는 윤석열을 먹였어요. 75도가 정상이라면 90도는 과공비례. 지나친 공소는 이게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수습하느라고 너무 지나친 어떤 예의를 차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2: 그것도 불편하죠.
3: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당내에서 포용이라는 단어를 줬잖아 대통령이. 그릇을 크게 가지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의 방침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뭐 본인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법적 조치하겠다 재갈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에는 뭐
2: 저는 만약에 이번 정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요 분당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0: 열린우리당
2: 열린우리당 그 이제 왕당파 이런 뭐 저 친명 세력 강경파들이 분당하자 분당해도 우리가 나중에 승산이 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건 실제로 제가 이 얘기는 작년 연말부터 들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정청래 하는 짓 보니까 내년에 별별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친명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정청래 이번에 두세 달 했는데 벌써 저 모양 저러고 저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내년에 분명히 전당대회 다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기면 저희 분당합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분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계속
0: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겼을 때 전제하는 거잖아요.
2: 그렇게 되고 그다음 보세요. 당장 저는 이거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요. 지금 백서 지금 저 전당대 국면이라고 잠시 멈췄지만 백서 속달 뒤에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올 거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저 여당만 잘못했냐? 정부도 그때 여러 가지 잘못한 거 다 넣겠다고 하고 심지어 뭐 수복 사태 때 지금 이거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킨 조치를 정부가 한 거 김민석 총리가 한 것은 아니지도 넣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친명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는
0: 김어준 씨가 이렇게 좀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0: 글쎄요. 좀 전에 저 우리 서영주 수장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청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과 세력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진영과 세력의 핵심이 김어준 씨 아닌가요?
1: 그래도 이렇게 눈치 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의 결심이 네. 심상치 않아서 내가 이거 빠지는 게 낫겠다.
0: 글쎄요. 근데 그런 과연 그런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현직 그때 대통령 그 이제 물론 다른 사람 입을 빌렸지만 어쨌든 출연하는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탄핵감 아닌가요? 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는 어? 그저 공천거래 아니 공소 취소 거래를 지금 여권 핵심 관계자 친명 핵심 관계자가 하려고 했고 네. 야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정청래 대표 당권 지원하려고 유시민 전 장관도 참전을 세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도 내려놓으셨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전 지금 이제 김어준 씨 얘기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하면 김어준 씨가 오랫동안 휴가를 다녀와서 첫 방송에서 했던 말이 합당 얘기를 해요. 조국 혁신당과. 이 합당을 꺼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력의 문제라고 제가 봤던 것이고 지금 합당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김어준 씨는 정말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라면 통합의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러면 지지권 할 수 없다. 재집권이 안 되면은 진보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다. 난리 난다. 끝이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냥 딱 놔두고 합당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 선거 관련된 말하자면 저는 정청래 대표 편을 좀 들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도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분 그냥 유명하시잖아요.
1: 많이 유명하죠.
2: 많이 유명하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빅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해찬 상임고문도 지금 자꾸 돌아가시고 나서 민주당 내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애들 노는 데 와서 어른이 뭔가 본인도 뭔가 싸우겠다고 뛰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 비판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고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심을 유시민 작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1: 네.
2: 그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하시고 어떤 비평의 세계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1: 김준일 평론가님. 네. 유시민 장관이 참전하는 게 네. 정청래 대표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봐요?
3: 되겠죠.
1: 돼요?
3: 네. 저는 된다고 봐요.
1: 아니 유시민 왜 저래 하면서 이게 반대파들이 더욱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3: 아니 근데 어차피 반대파들은 뭐 친명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제 거기는 뭉쳤고 네.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3: 그거를 유시민 전 이사장이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 편을 들겠죠 아마 지금 뭐 추정컨대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매부쇼 나와가지고 민주당은 권력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민주당 되게 세게 비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은 아니에요 지금 뭐 유시민 작가. 그래서 자유로운 거고 제가 서 소장님 의견에 다 동의하는데 그거가 하나가 딱 걸리는데 그러니까 애들 노는데 왜 끼려고 하냐 그러는데 그냥. 뭐 유시민 작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어른이냐 애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 오브 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영향력이 더 있는 그 정치 평론가죠. 그래서 저는 정치 평론 안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왜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해줘라.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거를 본인이 뒤집은 건 시건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면은 그 정도 본인이 영향력이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나는 도저히 이 정당이 친명 정당이 되는 걸로 이 꼴은 못 보겠다. 민주당이 잘못되는 이 꼴은 못 보겠다라고 해서 참전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평택을 해서 이제 조국을 당선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선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뭐 조국 대표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 의견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왜 정치평론을 다시 하려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라.
0: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 뭡니까?
0: 유시민 이분은 네. 원래 정청래하고는요. 불구대천 원수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장동혁 한동훈 이거 유도 안 되게 변수였어요. 20년 동안.
1: 어떤 이유가
0: 왜
1: 있었어요?
0: 그러냐면 유시민은 친노 핵심이었잖아요. 네. 노무현의 경호실장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정청래 이분은 정동영 쪽으로 갔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얼마나 세게 싸웠냐면 정청래가

0: 빛의 속도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20년 악연도 네. 이렇게 뭉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당권이죠. 네. 당권을 얻기 위해서는 불구대천 철천지 원수도 손을 이렇게 잡는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무서운 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을 잘 보아온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야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재명 친명계에 맞서서 우리가 당권 가져오려면 20년 후던 불구대천 원수 간신이라고 나를 부른 놈도 나는 친구가 네. 된다는 거예요. 네.
1: 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제가 어른애를 비유를 했던 거는 좀 어른답게 행동하는 얘기, 네. 어른다운 판단을 하는 네. 얘기고 뭐 사실상 원오브댐 그거 동의합니다. 원오브댐이죠. 네. 뭐 사실 뭐 조회수 많이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 비평이 더 훌륭하고 날카롭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두 번째 유시민 작가 약점 많아요. 이게 파멸하고 요즘엔 하더라고요. 다 본인의 말과 행동들이 돌아와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요.
0: 그렇죠.
1: 2018년도 경기지사 할 때 내가 넌 찍어주지 마 여기까지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사실 유시민 작가는 당권에는 욕심이 당권에 뭐 관여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권 잡는 데 별 관심은 없을
2: 그럼
1: 거예요.
2: 그럼 뭐예요 목적이?
1: 결국에는 합당 주장을 해왔고.
3: 조국 살리기예요?
1: 조국 살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본인이 보기로는 다음에 정치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혈주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0: 맞다고 봐요.
1: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하나의 그냥 그 그룹에서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일 뿐이지 네. 정청래 대표를 당권잡기 하고 정청래 대표를 대권해서 우리 진영의 선수로 가겠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0: 이게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이 친노 친문. 이 양식 레짐입니다.
2: 정통. 네. 그 서 소장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그 김민석 총리랑 송영길 전 대표는 한 팀입니까? 경쟁자입니까?
1: 이게 따지고 보면은
2: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송영길
1: 원
2: 전
1: 팀이라고는 하더라고요.
2: 출마해요? 송영길 전 대표
1: 송영길 의원 출마합니다.
2: 출마해요? 네. 완주해요?
1: 완주합니다.
2: 그래요?
1: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현재 판이 정청래 김민석 이 두 사람의 대결로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 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딴지 게시판을 민심의 척도로 알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이 김어준 씨가 이렇게 늘 교육시키고 같이 소통하는 이 그룹의 권리당원들이 우리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40% 30%는 정청래 대표가 먹고 들어갑니다.
2: 네.
1: 그러면 김민석 총리 하나 가지고 흔들 수 있다 아니에요. 호남 유일한 호남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옆에서 거들어줘야만 이 구도를 그나마 갈 수 있고 끝까지 뛰어줘야만 이 말하자면 팽팽한 그 견제 균형 그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네. 그 지금 3천여 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거든요. 좋아요 한 아닐까. 번만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버스 타고 가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좋아요라고 그냥 외쳐주세요.
1: 버스 안에서
2: 좋아요, 좋아요. 뉴스 명당,
1: 명당 좋아요.
0: 기사분님 놀라지 않는 선에서.
2: 예, 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외쳐주시고 김준일 평론가님.
0: 예.
2: 여권이 이렇게 막 분란, 갈등, 혼란 휩싸이니까 지지율이 많이 좀 하락하는 것 같아요. 이 지지율 하락 현상을
0: 예.
2: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이제 기대감을 저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방선거 때 져가지고 진영이 분열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진보 지지층이 답변을 덜해서 그럴까요? 원인 어떻게 보세요?
3: 다 답변 셀프 자문자답 다 해주셨네요. 네, 일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2: 자연스러운.
3: 예, 물론 이제 이게 선관위 사태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2: 아니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할 수가 있는데.
3: 예.
2: 대통령 지지율이 왜 하락하냐고요.
3: 그러니까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거는 대통령 책임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그 거기 올림픽공원 시위하는 사람들은 야 재선거 이거 그 절차를 알아 그러면 이재명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네. 뭐가 됐든 선관위가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행정수반의 책임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사태가 그리고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하나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높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2: 높았어요?
3: 예. 그러니까 역대 한국갤럽 기준으로 네. 1년. 네. 1년 됐을 때가 이제 6월 3일이잖아요. 지방선거랑 딱 겹쳤잖아요. 그때. 그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64였어요.
2: 그러네요.
3: 대통령 국정수행 네. 지지율이.

0: 역대 2위입니다. 문재인 75,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박근혜 59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역대 2위예요. 49% 받았잖아요. 그러면 15%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안준 사람들이 더 지지하고 있었던 건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탈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이 지금 싸움 나면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가 있고, 정청래 대표 책임도 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건 여당이면은 뭔가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뭐 권력 투쟁도 하는데, 근데 올림픽 공원 선관위 사태 뭐 이런 거 지금 한마디 얘기를 합니까? 그거 얘기 안 해요. 뭐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1: 1인
0: 누가
1: 1표.
0: 당원은 뭐 당의 주인이다, 뭐 가짜뉴스 언론들이 많이 한다, 시계 원래 내가 다 차고 다녔다, 친석계가 어딨냐,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이거 누가 중도층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1: 그러네요.
0: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지금. 이거 더 빠질 거다, 제가
1: 서소장님,
2: 네. 네.
1: 민주당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까?
2: 매우
1: 아니면은
2: 느끼고 있죠.
1: 장동영 대표 있으니까 우린 괜찮아, 어떤
2: 아니,
1: 상황입니까?
2: 장동혁 효과는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장동혁 효과를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건
1: 둔감해졌어?
2: 지방선거까지인데, 지방선거도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와버려서 뭐좀 낙담하는 지지층이 있고, 사실 정청래 대표 뭐 악의적 갈라치기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 정권은 잡다라는 말에 후폭풍이 세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다른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은 잡다라는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유시민, 김어준
3: 그래요?
2: 둘밖에
3: 그 사람들이 구할 수
2: 없다.
1: 강찬호 의원님
3: 네.
1: 30초 민주당 지지율
3: 아니,
1: 하락.
3: 저 대통령 지지율 지금 하락한 거는 뭐다 말씀하셨고, 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전히 공수취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만약에 공수취소 만약에 액션 들어가면요, 지금 잠실에 모여 계신 우리 국민들 구호가 바뀔 겁니다. 재선거에서요 공수취소 철폐, 아마 독재 타도 이거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저 우리
1: 지지율 더 떨어진다.
3: 아,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적 저항. 이건 거의 뭐 옛날 표현으로는 밀란이고, 요즘 표현으로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1: 알겠습니다.
3: 저는 경고합니다.
1: 오늘 진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즐겁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바삭해.
8: 맛있는 60개 치킨.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8: 맛있는 60개 치킨.
9: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8: 맛있는 60개 치킨.
9: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유튜브 댓글로 도사님 장성철 사랑해요.
2: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또 승리자님께서 장성철 당수 응원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도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유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튼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맹렬한 더위로 연일 하루하루 열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고요.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 소나기 소식도 잦은 편입니다. 지금도 전북과 제주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세찬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2도까지 오릅니다. 통일로 따라 서울역 가는 길 녹번역에서 서대문역까지 차량이 많고요. 반대쪽으로는 무학재에서 홍제역까지 차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용비교 부근 1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밀리는 길이었는데 사고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중랑교부터 용비교까지 답답한 진행이 엿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고속도로 오늘은 천안분기점 부근이 아주 많이 밀립니다. 안성과 북천안 나들목에서 미리 우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3, 4차로에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요. 이 때문에 천안에서 북천안에서 천안까지 9km 구간 고스란히 꽉 막혀 있고요. 그전으로는 남사진이 통과할 때도 좀 버겁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와이튼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4: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3: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문에 양국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 IRIB는 오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양국의 MOU 합의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양해각서 합의문 내용은 비슷하다며 효력이 즉각 발효되고 60일간 협상도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의문 내용에 대해 미국은 이란의 동결자금 접근과 관련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에 양국 정상이 서명한 가운데 이란 협상단 대표는 이란이 대규모 투자 기금을 확보했고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자 이란 협상단 대표는 현지 시간 18일 이란 국영매체 인터뷰에서 종전 양해각서의 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공습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압델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현재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MOU일 뿐이라며 만약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그들의 머리 한가운데로 폭탄을 투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해각서에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완화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며 그들이 똑바로 행동해야 한다고